그런 것도 먹어? 어! 말도 안 돼! 생각지도 못한 걸 먹네! 뭐야! 아, 어디 한번 알아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간다. 가만히 있어. 자, 이제 먹어. 참, 내가 먹는 걸 깜빡했네. 됐지?

뭐야, 봄아! 이런 건 야생 식물들만 먹는 거라고! 얜 반려식물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0: 마블레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로즈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타는 말. 난 멋지고 아름다워. 모두 날 사랑해.
1: 어, 도와줘요. 날 좀 구해주세요. 용이에요. 용이라고요.
0: 가만 서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1: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용이 날 멀리 내려왔어요.
0: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0: 물리쳤네.
1: 빠글.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용은 팬케이크나 먹어야

공주는 말이야 팬케이크 먹으면 안 돼. 그치만 용은 뭐든지 먹어도 되지.

그래 착하지? 우리 셋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둘이 한참을 걸었지 뭐야.

저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어쩌서 고마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몰래 숨을래.
0: 자, 우리 다 같이.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2: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주비주 폰이 무서워? 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냐큐?
11: 내 소녀인 걸 환영한다.
4: 무슨 소리냐뇨? 아.
11: 주비주,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4: 너 누구야? 주비주를 노리다니. 혹시 대마녀야?
11: 글쎄.
4: 스텔라,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뷰.
12: 내 생각도 그래. 문이 잠겼어.
4: 우리 갇힌 거야?
11: 그걸 이제 알다니.
4: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큐.
11: 게임을 잘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지.
4: 우릴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11: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4: 대마녀, 그냥 가면 어떡해.
12: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4: 모르겠어. 어, 깜짝이야. 바로 전화야.
12: 얼른 받아봐.
4: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바로. 우리 주비주 폰이 다쳤어. 뭐라고? 뮤,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주를 찾아서 마법을 풀어야 해.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바로 그게 끝이야? 어둠의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12: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부스트 업! 스타 비전! 저기야!
4: 내가 가서 가져올게. 저도 가겠습니다, 뮤. 뮤.
12: 우와, 계단이 움직이잖아.
4: 조심해, 루시. 걱정 마, 난 괜찮아.
12: 어, 장애물이 나타났어.
4: 어? 아니, 저건 우석이잖아.

0: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2: 잠깐! 큐!
1: 왜 그러냐, 큐?
2: 널 혼자 보내.

0: 가겠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위험하게, 왜 너희끼리 왔어?
1: 이제부터는 같이 해.
2: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비주를 가져오는 거야.
1: 내게 맡겨. 뮤직 슬라이드.
0: 멋지다, 핑크 비주. 뉴! 잘했다, 뉴! 잘했다, 뷰!
3: 왜 그러냐, 뷰?
0: 있었는데, 없다, 뷰! 먹었는데, 배고프다, 뷰! 그거 다 가짜라니까.
1: 핑크비즈 덕분에 아이템을 얻었어.
0: 얼른 가자뇨.
3: 난 아직 배고프다, 뀨.
1: 주주,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0: 얼른 노래해라, 뀨. 우린 준비된다, 뀨.
4: 좋아, 시작하자.

0: 제법이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뉴. 뉴. 뉴. 안 돼.
2: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1: 두두! 뮤!
3: 로시! 뮤!
1: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1: 우리!

0: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1: 어? 수정구 안에 있어.
0: 나 무섭다, 뷰. 나도 다녀.
2: 뷰. 모두 어둠의 주민지가 되어라.
1: 안 돼. 더 이상은 못.

0: 함께 찾은
1: 주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0: 무슨 소리야, 루시? 난 노래를 불러서 주빈주에게 힘을 주려는 거였는데.
1: 그런 거였어?
2: 좋은 생각이야, 주주. 우리의 힘이 주비주에게 닿을 수 있게 함께 노래하자.
3: 그래, 노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이제 됐어!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우리가 이겼다. 큐. 로사, 저거 치워줘라. 큐.
1: 왜? 또 게임해야지.
0: 안 한다. 절대 안 할 거다. 큐.
2: 대마녀가 들으면 아쉬워하겠네.
3: 대마녀, 다음에 만나면 하면 안 될 거야. 응, 우리가 혼내주자.
4: 두 명이 된 스텔라.
5: 스텔라 너무 예쁘다. 뀨.
0: 슈슈.
3: 꼭 백조 같습니다. 뀨.
6: 다행이네. 이 춤이 백조의 호수거든.
5: 나
0: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3: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뀨.
6: 괜찮은데.
3: 스텔라, 지수부터 제자뇨.
5: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뀨.
3: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5: 스텔라, 나는 춤추고 싶다.
6: 아이 참, 얘들아.
3: 너희가 방해해서 쫓겨났잖아.
5: 너도 그랬으면서.
3: 그만해라. 뀨.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뀨.
5: 배고프다. 뀨. 얼른 가자.
6: 이제야 조용해졌네.
7: 뭐야?
3: 왕자 역은 내가 딱이 없는데. 큐.
5: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큐.
8: 너희 이번엔 말썽 부리면 안 돼.
6: 어머, 어서 와 얘들아.
9: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3: 그래, 화 풀어라뇨.
6: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5: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6: 얘들아, 쟤는 가짜야.
3: 너 누구야?
6: 주주, 가짜가 나타났어.
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6: 주주, 나 무서워. 속지 마, 주주. 내가 진짜라고.
3: 어쩜 저렇게 똑같지?
6: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3: 걱정 마라. 내가 알아내겠다. 큐. 진짜 스텔라를 찾는 방법은 발레 대결이다. 큐.
10: 발레 대결?
3: 그래. 진짜 스텔라라면 춤을 더 잘 출 테니까. 큐.
2: 오, 그럴듯한데.
10: 응, 우린 늘 스텔라의 춤을 봤으니까.
3: 응,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6: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이건 너무 쉬운데.
3: 그럴 리가. 얘들아, 큐. 큐.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6: 그만해 얘들아.
3: 이 장난꾸러기들.
6: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3: 아니야.
6: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진짜는 나라고.
2: 아, 헷갈리네. 너희는 알겠어?
3: 나는. 아,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6: 말도 안 돼. 왜?
10: 주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3: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참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6: 주주.
0: 그대라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큐.
9: 아,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큐.
10: 어, 하이크 미쳐.
0: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큐.
9: 고마워 퍼플 비쥬.
6: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0: 야하! 신난다 큐.
1: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9: 아, 뭔가 이상하다 뷰.
6: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새 발레복을 완성했다뇨.
9: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1: 우와, 정말 예뻐.
6: 고마워.
8: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9: 역시 중자는 이쪽이다 뷰.
6: 맞다뇨.
1: 블루 비쥬, 옐로 비쥬.
8: 말도 안 돼.
1: 진짜는 나라구나.
10: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9: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6: 그런데 저 애는 불평만 했다뇨.
8: 아이 참,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2: 아,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8: 아, 어쩌지?
6: 그래, 신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10: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8: 알고 말고.
6: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8: 혼자서?
2: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8: 알았어.
6: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갈 거거든.
1: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8: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1: 내가 먼저 가야 해.

0: 아야, 나 좀 도와줘요.
1: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히어.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2: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1: 쟤 좀 봐. 너 거짓말을 해.
2: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3: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2: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4: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 뮤.
5: 맞습니다, 뮤. 슈슈.
1: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3: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노래해봐.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1: 물론이지.
5: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를

0: 당신까지 따라했다뷰.
1: 마법도 보여줄까?
0: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케이크.
1: 여긴 또 어디야? 루썸 사브르.
0: 조심해.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어? 이게 뭐야? 깜짝 깜짝 깜짝. 짜증나. 아,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1: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0: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1: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버블 샤워 펌! 됐어! 스텔라,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1: 나도 다 큐.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쩌냐, 큐.
2: 괜찮아. 결국 날 알아봐줬잖아.
0: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1: 정말 다행이다, 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이.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길길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팀 만들기 경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5: B팀으로 변신.
4: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근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블럭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시비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5: 11팀으로 변신.
4: 11의 성공입니다.
5: 예헤이.
4: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6: 10팀으로 변신. 안 돼.
4: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6: 5팀으로 변신.
7: 아!
6: 5팀으로 변신.
4: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인정했습니다.
5: 럭키, 럭키, 럭키.
4: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5: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4: 아쉬워하는군요.
8: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9: 9팀으로 변신!
4: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다른 쫓아갑니다.
10: 4팀으로 변신!
5: 2팀으로 변신!
4: 24는 아직 끄떡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 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1: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4: 밤새워서도 할 수 있지. 난 최고야.
6: 그거야.
5: 2팀으로 변신!
11: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5: 11팀으로 변신. 만세.
6: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0: 이 팀으로 변신!
1: 성팀으로 변신!
0: 이 팀으로!
1: 성팀으로!
0: 이 팀으로!
1: 성팀으로!
0: 이 팀으로!
2: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3: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4: 쉬쉬?
2: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시모입니다.
3: 아하! 변신해라!
5: 팀으로 하이파이브!
2: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이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네요.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an use my bus pass. 2, 2, 2. Where are we going?
1: 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4: 음악가 팀이 있나요?
5: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6: 우후!
2: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오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7: 하이파이브!
2: 옆으로, 위로, 밑으로,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8: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2: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8: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너무 긴데?
2: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8: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웁스!
8: 또 뭐였지?
2: 맞다!
5: 말하지 마!
9: 13이 두 개.
3: 난 마음에 들었어. 이것 내 의자거든.
2: 12개와 32개가
8: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10: 저기 21? 거기 있어?
8: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10: 잠깐만, 이게 뭐야?
2: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 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8: 오!
2: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 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11: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2: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저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5: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10: 21!
8: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2: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9: 웁스, 난 괜찮아.
2: 우리 13요원은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12: 이렇게도 가능하지?
13: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2: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8: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9: 13이 두 개니까.
8: 그래, 내 스스로 알아냈어.
11: 나는 요원 26이야. 그리고 나는 13이 두 개.
2: 내가 볼 때 요원 26은 말이야.
9: 13이 두 개!
5: 숨겨진 숫자들을 잘 찾아낼 것 같군.
7: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12: It's a competition!
14: Cool.
7: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12: Time to make an awesome pattern! Exciting!
15: Wait, what is a pattern?
16: Check this out, Red. Blue. Stripes. Stripes. Stripes.
2: I've got an idea for a pattern.
15: Huh?
2: Green. I can make a pattern. Zig, zag. Zig, zag. Zig, zag. Zig.
17: Yellow. Wave. Wave. Wave. This makes me happy. Wave. Wave.
12: I'm making a high-energy spotty pattern.
18: Spot. Gap. Spot. Gap. Spot.
12: Again and again.
15: Spot. Gap. Spot. Oh, I get it. A pattern is the same thing again and again. Making something that looks nice. In a spotty pattern, you repeat the spots. And in a wavy pattern, you repeat the wave. The line zips and zags. And so does the next line. And the next. They repeat. Stripes. Again and again. The stripes repeat. Everyone's already got such exciting patterns. What type of pattern should I make? Red, think!

0: to do something. Eep. Eep.
1: E-P.
0: I like peas.
2: A. Please help us.
3: Hooray!
0: Kraken landing. Thanks for saving us, Ape.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4: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랜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상.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포의 썬더마우스.
10: 우와, 나뭇가지로 마시멜로우 구우려고? 캠핑이라면 요리가 빠질 수 없잖아.
9: 아니, 이건 땔감으로 쓸 거야. 모닥불이 더 크고 환할수록 어둡지 않으니까.
11: 이걸 쓰자.
9: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럼 저 나뭇가지는 마시멜로 굽는 데 쓸까? 나도 먹고 싶긴 했어.
10: 좋지.
9: 너무 걱정 마. 우리가 옆에 있잖아. 어두워지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 무섭네.
12: 오, 그럼 지금 우리 무서운 얘기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네.
9: 아니야, 나 무서운 얘기는 좋아해.
11: 응, 나도. 캠핑인데 무서운 얘기가 빠질 수 없지.
13: 좋아. 입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괴물 얘기 알아?
9: 혹시 썬더마우스?
13: 맞아. 엄청 큰 괴물인데 코끼리의 한 여섯 배쯤? 아주 깊은 정글 속에 동굴에 살고 있대. 이빨엔 보라색 점이 있고 눈에선 빛이 나. 뿔도 이렇게 길지. 깜깜한 밤 새들이 올 때면 그 괴물이 으르렁 하고 동굴을 나오는데 소리가 폭풍우보다 크대. 코끼리도 놀랄 정도로.
9: 다 끝난 거지? 어? 뭐 더 없지?
13: 이 얘기는 다...
9: 뭐가 오는데? 혹시 썬더마우스 아니야? 라이더, 이거!
14: 우와, 진정해! 놀랐나 봐.
15: 얘들도 방금 그 괴물 얘기를 들었나?
13: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11: 카를로스 말이 맞아.
9: 우와! Be careful! 조심해! 앞좀 잘 보고 가! 우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아, 잠깐, 잠깐!
14: 우와! 조심해, 마셔! 몰아눕혀!
9: 아! 케이블!
13: 후, 참 다행이야.
9: 근데 저 코끼리는 모래늪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 발버둥을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잖아.
14: 트레커맨처럼 저 코끼리를 구해줘야겠어. 걱정 마, 아빠 코끼리야. 모래늪에 빠진 저 아기 코끼리인 퍼피 구조대가 구해줄게. 퍼피 구조대 모두 트럭 본부로 출동!
16: 라이더가 부른다!
9: 나도 같이 가워! 조심해!
11: 우와! 아, 미안. 너무 신났나 봐. 이 커다란 마셜멜로 보고 영세해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정글에서 난 커다란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아기가 모래 늪에 빠졌어.

0: 없어. 더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로 저 모래늪에 바위를 밀어넣어줘. 아기 코끼리한테 갈 수 있게.
1: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다음은 로키? 넌 연장으로 저 코끼리를 들만한 큰 그네를 만들어줄래?
2: 초록에너지 출동! 가자!
0: 그리고 체이스? 넌 견인고리로 아기 코끼리를 당겨줘.
3: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괜찮아, 코끼리들아. 걱정 마. 퍼피 구조대가 금방 와줄 거야.
1: 주문하신 돌다리 갑니다. 으아, 모래눕이 생각보다 깊네.
2: 이걸 쓰면 돼.
3: 좋은 생각이야, 로키. 그걸로 한번 해보자. 러블, 저걸 놔줘.
1: 견인고리?
2: 와우! 와! 아까 들렸던 큰 소리야. 고마워, 친구. 우리가 얼른 빼줄게.
3: 이제 당기자, 체이스.
1: 견인고리, 당겨.
4: 이런, 끌려가는데?
3: 뭔가 고정할 게 필요하겠어.
4: 고마워, 코끼리야.
3: 러블, 통나무를 밑에 넣어줘.
2: 고리를 틀어줄게.
3: 안 빠지게 조심하고. 모두 수고 많았어.
4: 문제는 저 소린데.
2: 혹시 썬더마우스?
3: 그건 지어낸 거야, 러블. 물론 뭔가 다른 게 저기 있는 것 같지만.
2: 모든 동물이 다 무서워할걸?
0: 만약 다른 동물들도 놀라면 위험하겠는데? 이 코끼리처럼.
4: 저 큰 소리를 내는 게 누군지 알아야 막을 수 있을 거야.
3: 그럼 그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내자. 누가 어디서 내는 소린지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만으론 부족해. 트래커, 스카이, 지금 공터로 와줘.
5: 알았어.
2: 바로 갈게.
3: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무서운 소리 듣고서 달려온 데가 여기였지?
0: 모두 귀 쫑긋 세우고 잘 살펴봐.
2: 아주 쫑긋해.
3: 코끼리들이 맨 처음 그 소리를 들은 데가 여기인 것 같지?
5: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
1: 바나나 비를 맞아보는 건 또 처음이네.
5: 울음소리가 난 데엔 저기야!
3: 잘했어, 트래커. 가보자.
1: 썬더마우스라는 괴물이 진짜 있다면 딱 이런 동굴에 살 것 같은데.
5: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 그래도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누구 소리인지 알지.
4: 손전등을 비춰볼게.
3: 잠깐.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들어가면 정체가 뭔지 몰라도 깜짝 놀라 도망칠 거야.
2: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찾아?
3: 스카이, 네 야간 투시 고글을 써볼까?
5: 알았어, 라이더. 내가 샅샅이 찾아볼게.
2: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난 귀가 아주 밝잖아. 그러니까 괴물인지 뭔지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찾아낼 수 있어.
0: 트래커, 네가? 많이 어두울 텐데.
2: 스카이, 내 옆에 있을 거지?
5: 걱정 마. 딱 달라붙어서 갈게. 썬더마우스는 나랑 찾자.
2: 좋아, 그럼 간다.
5: 고글!
6: 계속 말하면서 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바로 달려갈게.
5: 알겠어, 라이더.
2: 어떡해. 큰 숨소리가 들려.
5: 어디서?
2: 저 굴 속일걸? 아마. 그래, 저 방향이 맞아.
1: 라이더, 내가 돌은 좀 아는데 이 동굴 꽤 불안해.
3: 스카이, 트래커, 웬만하면 조심조심 걸어가.
5: 괜찮아, 트래커?
2: 어두우니까 오히려 듣는 건 더 편해. 제발 저기 무서운 게 있다는 말만 하지 마.
5: 됐어, 안전해.

0: 나도 그 숨소리 들려. 라이더, 다 왔어.
1: 바로 앞이야.
0: 라이더, 들어갈게.
2: 조심해, 얘들아.
0: 땡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뭔지 확인은 해야겠지? 시끄럽긴 한데 누군지 몰라서 괜히 무서워했구나.
3: 라이더, 정체는 큰 털보였어. 통나무를 피리처럼 불고 있더라고.
4: 정말? 그게 큰 털보가 낸 소리였어? 동굴 안에서 보니까 소리가 더 크게 울렸나 보다.
0: 뭐야, 피하자.
1: 와, 무대를 다 부숴놨네. 아니, 동굴.
0: 어떡하지, 동굴 입구가 다 막혔는데. 그만해. 자꾸 진동을 만들면 안 돼. 더 위험해져. 큰 털보야, 진정해봐. 당연히 무섭긴 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고 친구랑 있으면 원래 무서운 것도 덜 무서운 법이거든.
4: 러블, 바위를 치우자.
5: 러블, 잡을 스피드로 출동.

0: 것만으로 치우긴 힘들겠는데.
1: 오, 기대하시라 쇼타임. 오.
2: 누가 낸 소린지 아니까 이제 확실히 안 무섭긴 하네.
1: 어? 근데 아직 시끄럽긴 해.
3: 고맙다고 하려는 것 같아.
2: 아니야, 당연한 건데 뭘. 혹시 또 정글 어딘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 구조대 불러줘.
1: 노래해도 좋고. 우!
0: 반에서 키우는 동물을 구해라.
1: 됐다! 드디어 알렉스의 마당볼링장 다 완성이야!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같이 볼링하자! 먼저 해, 스카이!
4: 야호!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3: 이제 나!
1: 우와! 너희 볼링 되게 잘한다!
2: 다음은 마셜, 스트라이크 쳐봐!
1: 잠시만! 볼링이 이렇게 힘든 건지. 어? 스트라이크?
5: 얼른 우리 엄치카레타. 저스틴이랑 줄리우스가 왔어. 설마 잊었니? 주말에 온댔는데 새 친구도 같이 말이야. 어서 오.
6: 안녕하세요, 고모.
5: 어, 세상에. 너희들이 데려오겠다던 친구가 이런 애일 줄이야. 이렇게 아주
6: 귀여운 애요?
5: 복슬복슬한 애였네.
3: 얜 햄스터예요, 고모. 우리 반에서 키워요.
6: 원래는 교실에서 같이 키우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선생님이 돌보라고 보내줘요.
7: 이번 주는 우리 차례고요.
5: 어, 맞다. 내가 그 정책에 동의했는데 말이야.
3: 이름이 뭐게요? 반에서 투표로 정했는데.
6: 우리가 지은 이름이 뽑혔어요. 바로 구수염 시장님.
5: 어? 내 이름을 따서? 귀여워라.
3: 이런, 구수염 시장님 물병을 학교에 두고 왔나 봐. 그 물병 가지러 갔다 와도 돼요? 멀지 않거든요.
5: 안 될 게 뭐 있니?
6: 예이!
3: 우리 갔다 올 동안 고모랑 놀고 있어.
5: 뭐? 나하고?
6: 그냥 저 공만 굴리게 놔두면 돼요. 잘 노니까요.
5: 오, 그래. 혼자서도 참 잘 노네. 너도 인사할래, 치카레타? 어, 안 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인사하려던 거야! 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시멘트는 아직 안 굳었어! 적어도 시멘트는

0: 빠지는 건 마간데 한번 굳으면 진짜 빼기 힘든 게 이거니까. 어쩌지?
1: 네, 구대의 시장님, 잘 계시죠?
0: 그게 잘 못 있어. 발이 여기 딱 끼었거든. 불쌍한 우리 구수염 시장님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1: 구수염 시장님이요?
0: 햄스터 이름이야. 우리 조카들 반에서 키우는 애지. 방금 철이 굴러갔거든. 라이더, 차도로 나가기 전에 그 햄스터를 좀 잡아줄래? 우리 조카들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주면 최고지.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2: 와, 또 스트라이크네. 선수해볼까?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부대 시장님이 구수염 시장님이란 햄스터를 쫓아가다가 돌구든 시멘트에 빠지셨대.
2: 뭐? 햄스터 시장? 귀엽겠다.
1: 구대 시장님의 발을 빼드리고 햄스터가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잭해머로 시멘트를 뚫어서 시장님 발을 빼드려.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확성기랑 고깔로 차들을 좀 막아줘. 햄스터가 혹시 다치지 않게.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좀 꺼내줄래?
1: 걱정 마세요.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2: 이게 많이 떨릴 수도 있어요. 잭 해머!
0: 고맙다. 근데 우리요, 구수염 시장님은?
1: 저희가 찾아볼게요.
3: 어디로 굴러갔는지 아세요?
0: 저쪽으로 가던데.
4: 좋아, 간다. 이번엔 전부.
5: 우와, 얘들아, 뭐였어?
4: 뭐가?
3: 이런 구수염 시장님이 차들이 많은 큰 길로 나가는데?
1: 체이스, 차들을 막아줘.
3: 고깔. 확성기. 잠시만요, 여러분. 햄스터 구조를 위해서 여기 차도는 잠시 막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1: 이제 햄스터가 가까워. 그물로 잡아줄래?
3: 알았어. 준비, 조준.
6: 길에 웬 햄스터?
3: 그물! 이런, 어떡해. 놓쳤어.
1: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러블, 어떻게 돼가?
2: 좋아. 시멘트는 거의 다 돌았어.
0: 고맙다, 러블. 이 상태로 새 구두를 사기는 좀 힘들겠지만.
2: 아, 참. 구수염 시장님은 잡았어?
1: 아니, 아직. 근데 어디로 간지는 알아.
4: 좋아. 장애물 코스를 점검하자. 묘기를 할 평균대는 됐고, 메가 점프대는 아주 좋고. 이제 이 스턴트 코스에 도전할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용기하면 또 이 용감... 햄스톤은? 우와! 저 꼬맹이 스턴트에 소질이 있는데? 그래도 메가 점프대는 내가 훨씬 나을걸!
1: 잘 찾아보자, 얘들아. 그 햄스턴 분명히 여기 어디에 있을... 와우!
0: 나는 못 보겠어. 눈 감아 치카랬다.
1: 체이스, 구수염 시장님이 안전하게 내릴 만한 데를 만들어줘.
3: 그물?
4: 시장님 목마르겠다. 그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1: 안 돼! 바다 쪽으로 가는데?
3: 내가 갈게!
2: 어디로 갔지?
3: 봐! 저기 아기 고래!
2: 엄청 귀여운 고래네.
3: 근데 위를 봐! 햄스터가 아기 고래 위에 있어!
2: 둘이 같이 노는 건가 봐.
0: 착하지, 고래야? 구수염 시장님을 당장 여기로 보내줘. 고래 장난감이 아니야. 조카들이 키우는 애라니까.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전문가가 있거든요. 주마, 햄스터를 구하게 잠수정 좀 타고 와줄래?
4: 해양구조 주마 출동! 왔어, 라이더. 고래배 바로 밑이야.
1: 좋아. 거기서 좀 기다려줘.
0: 라이더, 주마가 물속에서 기다리면 저 햄스터를 어떻게 구해?
1: 그게요. 보세요. 저기 아기 고래가 웃을 때마다 구수염 시장님이 공중에 높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주마가 고래를 아주 크게 웃도록 만들면.
2: 시장님을 여기로 쏘겠네. 구데이 시장님 말고 저 햄스터요.
1: 주마, 준비하고 지금!
4: 알았어, 대장. 간지럼 태울게. 집게!
3: 성공이야. 고래가 웃으니까 햄스터가 더 높이 뜨네.
1: 좋아, 주마. 딱 한 번만 더.
4: 간질간질간질.
0: 이리 온다.
1: 잡아줄래, 러블?
2: 삽. 여긴가? 저긴가? 아니, 받았다.
1: 잘 받았어.
2: 얘는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요.
0: 한 번 더?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오늘은 실컷 논 것 같은데.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더 늦기 전에 구수염 시장님을 구해줘서 아마 우리 조카들은 얘가 나갔던 것도 전혀 모를걸.
1: 별 말씀을요, 시장님. 반에서 키우는 동물이 또 사라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왜 부르는데?
0: 오, 그게 구수염 시장님을 집에 넣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4: 목 말랐지? 여기 물병 가져왔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6: 얼굴엔
4: 순한 킹킹.
6: 진물엔
4: 덥덥한 말.
7: 순하게
4: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우와, 뽀로로 왕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왕.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석기시대로 간 슈퍼윙스.
7: 기대되는 걸.
8: 디노도 임무 가는 거 기대된다.
7: 그럼 어디 가보자.

0: 미국 로스앤젤레스야. 로스앤젤레스는 컬럼비아 메머드 화석으로 유명한 라브레아 타르 웅덩이가 있는 곳이지.
1: 가서 메이슨이란 친구를 도와줄래? 밤마다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어하고 있거든.
2: 그래서 메이슨을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3: 출동 준비! 잠깐만, 레이더망에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 오늘은 할 일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호기, 티놈, 어서 출동해서 최대한 빨리 첫 번째 임무를 끝내줘. 그래야 다음 임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2: 아, 그렇다면 빛의 터널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줄 수 있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좋아, 시도해볼게. 일렉트릭 터 최대로 충전. 이제 다시 출동 준비.

0: 맥시멈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1: 너무 빠르게!
2: 호기와 티노가 사라졌어. 위치 파악이 안 돼.
3: 어쩌지? 신호가 안 잡혀.

0: 누구지? 우리가 메이슨 집에 온 게 맞나? 여긴 꼭 정글 같은데? 으가, 가서 알아본다! 으가! 으가!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이지!
1: 안녕, 나는 디노다!
0: 으가! 네가 메이슨이구나! 으가! 헝? 우가가 메이슨 별명인가 보네. 여기 네 택배야. 우가! 이건 무드등이야.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지. 무드등? 엄청 엄청 빛난다. 축제에 딱이다. 우가 부족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1: 우가가 디노처럼 말한다.
0: 그러게, 아무래도 엉뚱한 곳에 착륙했나 봐. 메이슨이 아닌 것 같아. 기다려! 우가가

0: 메이슨, 우가!
1: 여기, 여기!
0: 로스앤젤레스는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현대도 아닌 것 같고.
1: 아빠!
2: 우가!
1: 아빠, 이거 무드등 생겼다! 안 돼!
0: 티노, 혹시 저거 아기 코끼리야?
3: 아니, 저건 메머드다.
0: 뭐? 이거 우가 거다! 우가 거다! 우대적 우가 거다! 저게 아기 메머드라면 우리가 지금 선사시대에 와있단 소리네?
3: 그렇다. 그리고 아기 메머드 옆엔 늘 엄마 메머드가 있다.

0: 원망 메모드다. 엄청 화가 나 보이는데.
1: 지금 호기랑 티노를 찾았는데 선사시대의 로스앤젤레스에 가있어.
2: 내가 빛의 터널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바람에 먼 과거까지 가버렸나 봐. 빨리 현재로 데려와야 해.
1: 아, 도와줄 친구가 있지.
0: 도와줘! 우가 이제 안전하다.
3: 메모드 미쳐야 한다. 디노 확대 액션.

0: 여기는 무사하니까. 일렉트릭 슈퍼믹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아기 매머드 무드 등 좋아한다. 빛이 나니까.
2: 빛이 나는 거 갖고 싶어?
1: 반딧불이다.
0: 우와, 정말 아름다워. 우가 좋은 생각이 났다.

0: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누가 거?
1: 누가? 그럼 이제 무드등은 진짜 주인한테 배달하면 되겠다. 미래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메이슨 말이야.
2: 하지만 거기 어떻게 가?
1: 어?
3: 그건 이 트레버한테 맡겨둬.
4: 트레버!
3: 트레버! 시계 작동 준비! 미래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미래의 시간으로 순간 이동!

0: 택배 배달 왔습니다. 안녕, 메이슨.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우와, 무드등이네. 이거면 푹 잘 수 있겠다. 고마워, 호기.
0: 도움이 돼서 기뻐. 갈게. 하늘이 누나가 말한 또 다른 배달 임무를 위해 이만 돌아갈까?

0: 스핑크스가 살아났다. 오늘은 또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1: 나도 그래, 호기. 빨리 출동하고 싶어.
0: 안녕. 새로운 일렉트릭 슈퍼윙스구나. 넌 새 비행기야?
1: 아니, 난 인형 비행기야. 그러니까 난 공룡이지. 새가 아니라.

0: 저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이집트의 카이로야.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인데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걸로 유명해.
1: 모니카란 친구가 아빠랑 같이 대스핑크스 조각상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휴가를 갔어. 근데 스핑크스가 모래폭풍에 파묻혀서 무척 슬퍼하고 있지.
2: 저런, 너무 안타깝다.
1: 그럼 스핑크스를 볼 수가 없겠네.
3: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실어뒀어. 그럼 출동 준비!

0: 때문에 스핑크스가 제대로 안 보여서 아쉽구나.
1: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그리고 난 셀리. 난 공룡이야. 새가 아니라.
1: 만나서 반가워, 셀리와 호기. 난 모니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
0: 아살람 알라이쿰.
3: 열어봐. 이게 스핑크스를 볼 수 있게 도와줄 거야.
1: 고마워.
3: 우와! 아주 멋진 모래삽이네. 하나씩 받으세요.
1: 이거면 스핑크스를 파낼 수 있겠어요.

0: 작동이 쉽고 빠르게 잘 되는데?
1: 완전 신기술이다.
2: 그러게, 저도 도울게요.
0: 아주 잘하는데?
2: 저도 도울게요.
1: 시작해볼까?
2: 익명 회오리 액션!
3: 이제 스핑크스 얼굴이 다 보이네.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건 왕족의 머리 장식이야.
1: 멋지다. 근데 코는 어디에 있어?
3: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스핑크스가 코를 갖게 되는 순간 생명을 가지게 된대.
2: 신기하다.
3: 그럼 이제 모래를 다시 파볼까?
1: 좋았어.
3: 어서 파자.
4: 우와, 신기한 거 무지 많아, 골든보이 오빠. 너무 재밌다.
3: 저건 혹시 파라오의 머리 장식? 멋지다.
4: 이거 정말 아름다워.
3: 나 꼭 진짜 파라오 같지?
5: 그래.
3: 그렇지.
4: 마음에 쏙 들어.
3: 세상에, 저건 귀엽고 깜찍하고 멋진 스핑크잖아.
4: 빨리 따라와, 오빠.
5: 안 돼, 잠깐만. 고맙습니다. 골든걸, 이리 와.
4: 신난다, 신난다.
5: 너무 숨차. 꼭 그렇게 뛰어다녀야 해.
3: 그럼. 안녕, 스핑키. 스핑키가 더 귀여워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 바로 코야.
5: 안 돼! 핑키 부분 쓰지 마!
3: 핑키 윙키 팝! 훨씬 낫지?

0: 내가 스핑크스를 움직이게 만들었네? 너무 재밌다!
1: 안 돼! 기다려!
0: 안녕, 스핑키! 이쪽이야! 여기, 여기!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헤이! 후! 후! 등에 타는 소리야? 그렇지! 귀여운 스핑키야, 어디로 가볼까? 우, 그래, 나도 시장 좋아해. 가자, 스핑키.
1: 오른걸, 나랑 같이 가야지. 기다려.
2: 괜찮아, 골든보이. 혹시 골든걸이 코를 만들어준 거야?
1: 맞아.
0: 그래서 살아난 거였어. 게다가 머리 장식을 쓰고 있어서 골든걸을 자신이 섬기는 파라오라고 생각한 거고.
2: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가서 막아야 해. 올라타.
0: 슈퍼윙스랑 같이 가도 돼요, 아빠?
3: 대신 호기랑 같이 다녀야 한다.
0: 그럴게요, 아빠.
2: 어서 가자.
4: 무슨 일이지? 저거 대체 뭐야? 거대한 고양이잖아.
0: 여기 타는 거 재밌다, 스티키.
2: 이런, 서두르자.

해놨네. 어? 어? 어? 내 머리 장식이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우리 저스틴 키 머리 장식 다시 쓰게.

0: 저거 봐! 재채기로 코가 떨어지게 만들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후추를 최대한 모아야 해.
1: 좋은 생각이야, 모니카. 내가 후추 자루를 모아올게. 포기! 일렉트릭 스킬!

0: 좋았어.
1: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2: 고맙습니다. 어?
3: 스핑크스를 원래 장소로 되돌려놨어. 어? 골든보이 오빠, 계속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야? 재밌는 거 다 놓쳤네.
2: 난 상관없어.
4: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고맙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기질,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그늘에 싱싱.
1: 그럼 여기서도 싱싱.
2: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의자도 돌려볼까? 데이 또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옥스퍼드 상.
5: 어, 해보고.
4: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진물엔
12: 똑똑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0: 아이엠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하세요. 우리 밀크 예방접종하러 왔어요.
8: 그래, 어서 오렴. 잠시만 기다려주겠니?
7: 네. 밀크야, 안 돼.
8: 아니야, 괜찮아. 놀아도 돼. 밀크가 저 집이 마음에 드나 보네.
9: 뭐? 밀크집을 만들자고?
7: 응! 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밀크가 강아지 집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봐! 우리도 집이 있고 개미도 집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10: 새 집은 둥지라고 해.
7: 그러니까 밀크도 집이 있어야지.
10: 그래. 그런데 어떤 집을 만들지?
7: 아주 멋지고 근사한 집! 재밌겠다!
10: 재료는 뭐가 좋을까? 어?
11: 우와!
12: 부탁하신 상자 배달 왔습니다!
10: 난 이 박스에 멋진 자동차 모양의 밀크집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7: 난 선물 상자 같은 예쁜 집이 좋아.
13: 아니야, 성이 더 멋져.
10: 자동차 집이 더 좋을걸.
7: 어떡하지? 그럼 우리 셋이 각자 만들면 어때? 그런 다음에 밀크한테 고르게 하는 거야.
10: 멋진 자동차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7: 2번 써니.
13: 예쁜 공주님이 사는 멋진 성을 만들어줄 거예요.
7: 3번은 바로 나, 달리미. 선물 상자 집을 밀크한테 선물해야지.
12: 자, 그럼 밀크집 만들기 시작.

그 부릉부릉 자동차

그 네 집을 고르라고. 그래, 내 자동차 집에 한번 타봐. 완전 신날 거야. 짜잔! 봤지? 내 자동차 집이 제일 멋지다니까. 자, 출발합니다. 비트야, 이리로 와. 이번엔 내 선물 상자 집으로 와봐. 진짜 예쁘지? 어? 문이 좀 작은가? 어? 밀크가 써니 손이랑 부딪히겠어?

0: 다 망가져버렸네. 꼭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집처럼 돼버렸어.
1: 애써 만든 집들이 엉망이 돼버렸구나.
0: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집은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요.
2: 다녀왔습니다.
0: 아, 엄마다! 그래, 엄마한테 부탁해야겠어. 우리 엄마 뭐든지 잘 만드니까.
1: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2: 밀크집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0: 네, 진짜 집처럼 튼튼하고 예쁘게요.
2: 그래, 그거야 어렵지 않지. 아, 마침 창고에 집 수리하다 남은 재료들도 있고 말이야.

0: 정말 예쁜 집이 만들어졌네. 밀크야, 넌 어때?
1: 그리고 이거! 밀크집 표시!
2: 그럼 오늘부터 밀크는 여기서 자는 거야?
1: 그래!
3: 나랑 밀크 이제 같이 못 자?

나쁘지 않아.

0: 씨.
1: 달리마,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0: 엄마.
1: 응? 밀크랑 같이 자고 있잖아. 밀크가 없으니 허전해서 같이 잤다고? 뭐야, 그럼 밀크집은 괜히 만들어줬네.
0: 밀크가 없으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너도 그렇지, 밀크야?
1: 괜히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0: 네?
1: 저기...
0: 볼 수 있겠네.

0: 어때? 예쁘지? 귀엽지? 엄청 사랑스럽지? 칭찬 도장 100개 받으면 햄스터 키워도 된다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고. 방 청소하기, 손톱 물어뜯지 않기, 일찍 자기, 버섯이랑 가지 먹기.
1: 이름은 뭐야?
0: 행복이.
2: 우와, 귀엽다.
0: 한번 만져볼래?
2: 아니, 난 사양할게.
0: 우리 행복이 달리기도 얼마나 빠른데.
1: 진짜? 그럼 밀크랑 달리기 해볼까?
0: 어? 그럴까? 좋아. 행복이 파이팅. 행복이 이겨라. 행복이 이겨라. 아니, 나한테 오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너무 좋아. 내가 햄스터를 얼마나 키우고 싶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1: 조그만 귀, 조그만 눈, 조그만 코, 입.
0: 정말 귀엽지?
1: 조그만 손, 조그만 발.

0: 들어가자마자 동화 책 봐야.
1: 당연히 결혼해.
2: 어? 써니 안녕.
3: 안녕.
2: 아, 안녕.
3: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2: 무슨 소리?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3: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2: 얘들아, 사실은 나 행복이 데려왔어.
3: 뭐? 써니야, 행복이를 유치원에 데려오면 어떡해?
2: 나도 알아. 그치만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4: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 있었어요?
5: 유치원에 올 때는 집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물건 가져오지 않기로요.
2: 네.
5: 이건 집에 갈 때까지 여기 넣어둘 거예요.
2: 안 돼. 행복이 저런 깜깜한 데 넣어둘 순 없어.
3: 그럼 어떻게 하려고. 교실에 데려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0: 얘들아. 여긴 어때? 집에 갈 때까지 여기에 두자.
2: 여기에? 행복아, 여기서 조용히 기다려야 해. 알았지?
0: 달리마.
5: 갔다 와.
2: 행복아, 잘 놀고 있었구나.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5: 그래.
2: 행복아, 별일 없는 거지?
0: 블록놀이, 멋진 성을 만들어야지. 잠깐.
3: 난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0: 별이, 넌 행복이가 걱정도 안 돼.
3: 알겠어. 선생님, 저 화장실 좀요.
5: 어? 오늘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사람이 많지? 다녀와.
0: 행복아, 답답하지?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
5: 별이야, 화장실 안 가고 뭐해?
2: 네, 갈 거예요.
5: 누군데?
2: 그게...

0: 행복이를 데려오지 말걸. 이러다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1: 소녀.

0: 아빠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써니야, 행복이랑 떨어지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낯선 곳에 갑자기 데려와서 행복이가 얼마나 놀랐겠니.
2: 죄송해요.
1: 행복이는 행복이 집에서 잘 돌봐주는 게 제일 좋단다. 알겠지?
2: 네,
0: 약속할게요. 행복아, 오늘 미안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 보살펴줄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어린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신나는 물.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3: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0: 크리스마스 전날 보니와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1: 자, 차!
2: 멋지다!
1: 드디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너희는 선물 뭐 받고 싶어?
2: 나는 새 축구공!
3: 난 예쁜 가방! 나는 커다란 곰인형!
2: 난 무선조종 자동차! 보니, 넌?
1: 난 역시 마법 소녀 아리 인형이지! 빨리 내일이 되면 좋겠다.
3: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한테만 선물을 주신다는데 우리 모두 선물 받을 수 있겠지?
1: 다 받을 수 있겠지.
2: 그래, 우리 모두 착한 어린이잖아.
4: 착한 어린이 맞겠지?
1: 좋아, 혹시 모르니까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하자.
2: 그래.
3: 그럼 난 먼저 집에 갈게.
2: 나도
1: 착한 일 하러 출발.
5: 저녁 먹자.
1: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0: 우리 분이 웬일이야?
1: 착한 어린이는 자세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죠. 아빠, 저도 할래요. 착한 어린이라면 설거지도 도와야죠.
5: 그래.
0: 보니야, 이제 이 닦아야지.
1: 착한 어린이는 이제 잘 닦아요.
0: 그래.
5: 보니야, 이제 잘 시간. 벌써 누웠구나.
1: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요.
5: 그래, 그럼 불 꺼줄게.
1: 저기, 아빠.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겠죠?
5: 그럼, 우리 착한 분이 선물 주시러 꼭 오실 거야.
1: 그럼 저 산타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릴래요.
5: 그건 안 될걸. 산타 할아버지는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오시니까. 그리고 일찍 자야 착한 아이지.
1: 맞다! 안녕히 주무세요!
5: 그래, 잘 자, 보니야.
6: 오호호! 루돌프야, 샛별 마을에 왔는데 어느 집부터 갈까?
7: 도착하셨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해뒀으니까 썰매가 자동으로 갈 거예요. 수고하세요.
6: 아, 그래, 알았다. 아유, 재미없어. 옛날엔 루돌프랑 같이 찾아다니며 재밌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어쩌나?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골디. 선물 줄 테니 조용히 해줄래? 자, 착하기도 하지. 근데 썰매가 문제군. 아유, 어쩐다.
1: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맞죠?
6: 그래, 보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제 이름도 알고 계세요?
6: 그럼, 난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1: 그렇구나. 산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다니 정말 신나요.
6: 사실 몰래 왔다 가려고 했는데 썰매가 떨어지는 소리에 깬 모양이구나. 친구들한텐 비밀이야.
1: 네! 그런데 썰매가 고장나면 선물은 어떻게 나눠줘요?
6: 그러게, 큰일이구나.
1: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6: 뭔데?
1: 저희 동네엔 뭐든지 도와주는 슈퍼 영웅이 있거든요.

0: 소리는...
1: 여보, 왜 그래요?
2: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계속 자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지?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일단 가보자.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왜 안 자고 이 시간에 산타 할아버지?
1: 오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2: 산타 할아버지 썰매가 펑하고 고장이 났거든요.
1: 자네가 슈퍼영웅이란 얘긴 들었네.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썰매가 이래서 선물을 배달할 수가 없거든.
0: 정말 큰일이네요.
2: 보보맨,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고쳐주세요.
0: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사실 보기보다 기계치거든.
1: 저런 복잡한 기계 말고 사슴이 끌어줄 때가 좋았는데. 사슴만 있으면 마법을 써서 날게 할 수 있거든.
2: 정말요? 그럼 보보맨이 사슴을 만들어주시면 어때요?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1: 정말 사슴을 만들 수 있나?
0: 그럼요. 산타 할아버지,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1: 이렇게?

0: 오, 썰매 끄는 사슴들 정말 오랜만이군. 이거원 고마워서.
1: 뭐야?
2: 산타 할아버지, 배달을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0: 그게 썰매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2: 네?
0: 근데 걱정 마라. 여기 친구들이 도와줘서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어.
2: 다행이네요. 근데 서두르셔야 해요.
0: 정말이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기엔 시간이 부족해.
1: 그럼 큰일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들 선물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0: 이를 어쩐다.
3: 그러게요.
1: 그럼 부부맨하고 제가 선물 배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호이기도 함께요.
4: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0: 정말 도와줄 수 있겠니?
1: 네?
0: 다들 잘 어울리는데?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메리 메리 매직 사슴아 날아올라라! 야!

0: 저기 선물 주세요.
1: 예? 자?
0: 골든 어디 갔지?

0: 뭐지?
1: 어떡해?
0: 혹시 산타 할아버지?
2: 착한 어린이는 이 시간에 자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
1: 저 자고 있어요.
2: 자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0: 쿨.
2: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3: 휴,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2: 두 사람 덕분에 이 마을 어린이들 선물을 무사히 전달했어. 정말 고맙다. 그래, 골디도 고마워.
1: 저희도 재미있었어요.
2: 난 이제 다음 마을로 가보마. 네, 참, 큰일 날 뻔했네.
1: 큰일이요?
2: 이 마을에서 제일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을 안 줬잖아. 자, 이건 우리 보니 거란다. 그래, 내년까지 착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1: 네.
2: 오,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3: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1: 야호,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야.
4: 가방 정말 예쁘다.
5: 귀여워.
1: 내 선물은 마법소녀 아리인형이겠지. 이것도 좋아! 아빠! 우리 축구해요!
3: 아무래도 선물이 바뀐 것 같죠? 그럼 보니의 선물은 어디로 간 걸까요?
6: 마법소녀 아리?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3: 다행히 힘찬이도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소방서에 견학을 왔어요.
7: 자, 꼬마 소방관들, 용감하게 불 꺼볼까? 발사!
8: 우와, 성공이다!
7: 아주 잘했어요.
9: 이것으로 소방체험을 마칠게요.
7: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이 났을 땐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죠?
8: 119!
9: 맞아요, 꼭 기억해야 해요.
7: 어?
10: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전대원은 즉시 출동 바란다!
7: 그럼 우린 출동해볼게요!
9: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1: 조심하세요!
6: 우와, 진짜 멋있다!
1: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3: 응! 준이와 흰천이는 용감한 소방관의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1: 소방관 출동! 지!
5: 준이야! 뭐해?
1: 소방관 놀이 어때? 나 소방관 같지?
6: 에이, 그게 무슨 소방관이야. 우리 집엔 진짜 소방관 옷도 있는데.
1: 뭐? 정말이야?
6: 응, 우리 삼촌이 소방관이시거든. 저번에 선물로 주셨어.
5: 멋지다. 그럼 너 소방차도 타봤어?
6: 그럼 당연하지.
1: 힘찬아, 나 소방관 옷 보고 싶어.
6: 그래? 그럼 이따 놀이터에서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내가 소방관 옷 입고 올게.
1: 좋아.
5: 난 구급대원 할래.
4: 나도.
1: 그럼 난 소방관.
5: 나도 소방관.
6: 좋아. 그럼 난 소방관 대장.
1: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대장 할래.
6: 넌 소방관 옷도 없잖아.
1: 그치만 난 더 멋진 거 있거든.
6: 그래? 뭔데?
1: 그게... 소방관 배지.
5: 소방관 배지? 어디서 났어?
1: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관을 도와서 같이 불을 껐는데 그때 용감하다고 특별히 받은 배지야.
5: 우와, 대단하다.
6: 거짓말.
1: 정말이라니까.
6: 그럼 이따 가지고 와봐, 그 소방관 배지.
1: 좋아, 가지고 올게.
5: 우와, 기대된다.
1: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5: 어? 아흠!
4: 소방관 같아?
11: 아유, 역시 아니지. 아유, 나도 멋지게 꾸미고 싶은데.
4: 아,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6: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12: 어, 이 소리는? 아, 차차차차. 부름 꽂고 해야지. 안전하게 다시 출동!

0: 자, 안녕 보니, 무슨 일로 불렀어?
1: 친구들하고 소방관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0: 그게 무슨 말이야?
1: 경찬이는 소방관 옷을 입고 오고 준이는 소방관 배지를 가져온다는데 저도 뭔가 멋진 걸 가져가고 싶어요.
0: 아하, 그랬구나. 옷도 아니고 배치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
1: 아하! 설마 부부맨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0: 당연하지.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 컬러 방귀 캔디 머신. 풍컬러 파워.
2: 슬기야, 내 구급 상자 어때? 귀엽다.
3: 얘들아.
2: 와, 진짜 소방관 같아.
3: 그치? 소방관 출동.
2: 자, 소방차잖아.
3: 게다가 부부맨까지.
0: 소방관 놀이할 사람.
4: 좋아요.
0: 좋았어. 그럼 재밌는 소방관 놀이 시작해볼까?
1: 네. 근데 얘들아, 준이는?
2: 아직 안 왔어.
3: 금방 오겠지. 우리끼리 먼저 놀고 있자.
2: 그래.
0: 불이야, 도와주세요.
3: 걱정 마세요.
1: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요.
0: 탈출 성공. 고마워요, 소방관님.
2: 구급대원 출동. 응급환자 치료 완료.
0: 고마워요.
3: 진짜 재밌다. 부부맨, 우리 한 번 더 해요.
2: 맞아요, 우리 더 놀아요.
0: 그래.
3: 오늘 진짜 재밌었어.
2: 다음에 또 놀자.
1: 안녕. 얘들아, 잘 가. 결국 준이는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5: 다음 날 걱정이 된 보니는 준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6: 보니 왔구나.
1: 안녕하세요. 준이 있어요?
6: 근데 기운이 좀 없네.
1: 네? 준이야, 어디 아픈 거야?
6: 아니야, 괜찮아.
1: 괜찮긴, 나 좀 봐봐.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디가 아픈 거야?
6: 아니, 그냥 좀.
1: 그래서 놀이터에도 안 나왔구나. 얼른 병원에 가보자.
6: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1: 너 병원 가기 싫어서 그러지. 그럼 내가 부부맨을 부를게.
6: 아니라니까.
1: 도와줘요, 부부맨.
0: 본인은 준이네 간다고 했는데.
1: 이제 곧 부부맨이 올 거야.
6: 나 진짜 괜찮다니까.
1: 부부맨, 이쪽이에요.
0: 대체 무슨 일이야?
1: 준이가 엄청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안 가겠대요. 부부맨이 대신 좀 봐주세요.
6: 아니에요, 부부맨, 하나도 안 아파요.
0: 어디 한번 볼까? 먼저 열이 있는지 재볼게. 열은 없는 것 같고. 다음은 심장박동을 들어볼까?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1: 네? 그러고 보니 준이 얼굴도 엄청 빨개요.
0: 정말이네?
1: 거봐 준이야, 너 아픈 거 맞네.
6: 아니라니까.
1: 이건 뭐지? 방금 그건 뭐야? 꼭 배지 같던데?
6: 그게 소방관 배지를 만들려다가 망쳤어. 사실은 나 소방관 배지 없어. 힘찬이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1: 뭐?
0: 그래서 놀이터도 안 온 거구나?
6: 네, 친구들이 다들 배지 보여달라고 할 텐데 저 이제 어떡해요?
1: 준이야, 그냥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어때?
6: 안

0: 승윤찬이가 엄청 놀릴 거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실망할 거고.
1: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친구들도 이해해줄 거야.
0: 하지만
1: 용기를 내, 준이야. 용감한 소방관처럼.
0: 소방관처럼?
2: 그럼 우린 출동해 볼게요.
3: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0: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4: 어?
1: 응?
5: 뭐?
1: 소방관 배치가 거짓말이었다고?
6: 같이 불을 껐다는 것도?
0: 응. 힘찬이한테 지기 응? 싫어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1: 괜찮아.
0: 어?
1: 솔직하게 말해줬잖아.
6: 맞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1: 어? 힘찬이 넌?
0: 어? 난... 미안해, 힘찬아.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7: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나도 거짓말한 거 있어.
0: 어?
7: 삼촌이 소방관인 건 진짠데 소방차는 나도 못 타봤어. 미안해.
5: 뭐?
1: 준이랑 힘찬이 진짜 멋지다.
0: 어?
1: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6: 맞아. 너희 진짜 용감한 것 같아.
7: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게.
0: 우리 이제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자. 씩씩하고 용감한 소방관처럼.
7: 좋아.
0: 화재 발생 출동.
7: 삐뽀 삐뽀 비켜나세요. 어? 준이야, 어?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0: 그러게.
6: 저건!
7: 우리야!
6: 어떡해!
0: 저기 전화기가 있어!
7: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자! 불이 났을 땐 119!
0: 이쪽이에요, 이쪽!
7: 우와! 불이 꺼졌어!
4: 아휴, 다행이다.
8: 다음 날이 되었어요.
9: 준이와 힘찬이가 침착하게 화재 신고를 해서 큰 불이 날 뻔한 걸 막았대요.
2: 맞아요. 그래서 준이와 힘찬이를 샛별 마을의 명예 소방관으로 임명하기로 했어요.
9: 정말 잘했어요, 우리 꼬마 소방관들.
0: 이건 소방관 배지?
1: 소방차도 다 보고 소방관 배지까지? 정말 좋겠다.
0: 우와, 진짜 소방관 배지가 생겼어.
7: 야호.
8: 준이와 힘찬이가 소원을 이뤘네요. 앞으로도 둘은 용감한 꼬마 소방관이랍니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긴긴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향. 주유소 사고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0: 향은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4: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0: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빠의 카메라. 우와! 귀엽다, 꾸래. 얜 누구야, 나야?
1: 엄청 귀엽지. 나야, 나. 그러고 보니 어딘가 비슷해.
0: 눈이 뚝 닮았어, 나나. 그야, 여기도 루미니까쥬.
2: 참, 그렇지.
0: 루미가 점점 커졌구래.
2: 왕개님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나나.
3: 국왕님은 옛날에도 수염이 동그랬었네, 솔직히.
0: 두 분 모두 언제나 루미를 엄청 엄청 사랑해주셨죠.
1: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
3: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
0: 그런 사이 돌아와, 꾸래.
2: 나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나나.
1: 너희는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
2: 루미!
4: 안녕! 안녕하세요.
1: 어서와.
5: 다 고쳤어, 고쳐.
6: 어? 벌써? 고마워.
7: 고쳐핑이 뭘 또 고쳐준 거예요?
1: 사라 언니 잠버릇이 안 좋아서 말이야.
0: 이번 달에만 똑같은 시계를 벌써 3개나 샀었죠.
6: 아니, 그냥 일어나 보니까 망가져 있었다고.
8: 내가 이 시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0: 근데 있지, 고차핑한테 맡겨도 되나나.
3: 분명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또 폭발할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0: 맞아, 맞아.
5: 이제 그런 일 없어, 고쳐. 몇 번이고 고치면서 실력이 확 늘었으니까, 고쳐.
0: 못 믿겠어.
9: 그럼 내가 믿어볼까?
1: 뭐요?
9: 실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거야.
3: 어, 이건?
7: 카메라?
3: 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카메라와는 많이 다른데, 나나?
1: 그건 스마트폰이고 이런 카메라도 있어.
0: 아자핑도 가지고 있었지, 쭈. 그런데 카메라는 왜 고장난 거야, 쭈?
9: 아빠 방을 청소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고장이 났어.
1: 어때? 고칠 수 있겠어?
5: 해볼게! 고쳐!
9: 어머! 작동하네! 고쳐졌나 봐!
3: 자세히 봐봐! 분명히 뭔가...
5: 나 좀 믿어봐, 고쳐!
9: 한번 찍어볼까? 필름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7: 좋아, 좋아!
1: 얘들아, 마야가 우리 찍어준대!
10: 예뻐!
11: 여기, 여기! 나도 찍어줘!
9: 좋아, 준비됐지?
1: 하나, 둘, 셋! 김치! 마야, 이번엔 내가 찍어줄게.
9: 난 괜찮아.
1: 에이,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자자, 웃어봐, 마야.
9: 미안, 내가 요즘 사진 찍히는

0: 걸 별로 안 좋아해.
1: 왜?
0: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우리 아빠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시는데 일이 바빠서 항상 집에 안 계셨어. 그래서 생일이나 명절에도 항상 엄마하고 둘이서만 사진을 찍었지.
2: 아빠 없는 사진이 싫은 거구나, 솔지.
3: 하지만 마야, 로미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죠.
4: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로미가 그랬어, 나나.
3: 마야는 아빠가 싫어 그래?
0: 아니, 나 아빠 좋아해. 하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 주말엔 나도 아빠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4: 마야, 그 카메라 빌려줄 수 있어, 나나?
0: 그래, 고장내지만 말아줘.
1: 뭐하려고?
3: 걱정마, 걱정마.
1: 다 필요한 곳이 있어, 솔지.
4: 에흠, 먼저 빨리핑이 카메라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간다, 나나.
3: 마야네 아빠를 찾아가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빨리핑이 마법을 쓴다 그래.
1: 마법 덕분에 아빠는 엄청 빨리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빨리빨리 돌아오게 되는 거야, 솔지. 그럼 마야는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다고, 솔지.
4: 이름하여 아빠와 딸의 시간 찾아주기 대작전.
1: 안 돼!
0: 왜? 뭐 때문에?
1: 이 카메라엔 아직 필름이 들어있어. 지금 뚜껑을 열게 되면 애써 찍은 사진들이 엉망이 된다고.
3: 그런가? 그리고 이런 일은 마법으로 풀어서는 안 돼. 마야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쭈.
4: 그래, 그래. 알겠다고.
1: 나 사진 뽑으러 사진관에 갔다 올게.
4: 나도 갈래.
1: 알았어, 알았어. 나하고 시내 구경 갔다 오자.
4: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팀까지네, 빨리.
1: 여기요.
5: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필름 카메라.
1: 사진 잘 뽑히겠죠? 저도 처음 필름을 맡겨보는 거라서.
5: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이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나 보네요. 편안한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고 이 카메라로 찍었다니 말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내일 찾으러 오세요.
1: 잘 부탁드립니다.
5: 아, 내 정신 좀 봐. 그게 어디 있더라?
6: 와, 사진 잘 나왔다.
1: 찍은 사람 실력이 좋아서야.
0: 고쳐핑이 카메라를 잘 고쳐준 덕분 아니고.
6: 이런 사진도 찍었었나?
1: 필름 앞부분에 다른 것도 찍혀 있었다고 사진관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0: 어머, 이거 나야.
6: 뭐?
7: 마야, 입학 축하한다.
4: 사진!
3: 말을 하고 찍혔구래.
7: 응석 바지라 늘 아빠 등에 업히던 우리 딸이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아빠는 실감이 잘 안 나네. 새로운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0: 혹시 이거 로미의 마법이야?
1: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인데.
4: 이것 봐, 이 사진도.
7: 오늘은 마야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어. 아빠 절대 손 놓지 마 하면서 무서워했었는데 어느새 씽씽 잘 타는 걸 보고 어찌나 놀랐던지.
0: 설마 아빠의 마음이 들리는 거야?
7: 마야, 여기야, 여기. 자, 여기 봐. 어? 요 귀여운 녀석 아빠 것도 받아라. 야! 늦어서 미안해요. 마야 언니?
8: 이제 막 시작했어요.
7: 마야다, 마야!
3: 아빠!

0: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는 늘 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야. 사진을 찍히지 않았을 뿐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
1: 뭐야?
0: 고마워, 루미. 네 덕분에 나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됐어.
1: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뭐야, 정말. 누구야?
2: 난 마법을 쓴 거죠. 누구지? 진짜 모르겠어, 달라.
1: 아무리 어찌 그래.
3: 마야가 아빠의 진심을 알게 돼서 정말 잘 됐어. 진짜 다행이야, 다행. 솔직히
4: 마야, 자니? 어휴, 이 녀석 이불도 안 덮고. 어?
5: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한테 사과드릴 일이 있어요. 그저께 방 청소를 하다가 아빠의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4: 뭐라고?
5: 하지만 안심하세요. 제 친구가 완벽하게 고쳐줬거든요. 전 정말 걱정돼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빠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빠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저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 마야 드림.

0: 거야. 삐진핑. 랄랄랄라. 어? 어떡해.
1: 로미, 무슨 일이야, 꼬레?
0: 꼬레핑, 마침 잘 됐다. 나 좀 도와줄래? 오늘 쿠키 포장하고 홍보하는 거 돕기로 준 오빠하고 약속했는데 숙제가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1: 그래? 그럼 내가 쿠키 포장해줄까?
0: 정말? 고마워, 꼬레핑. 포장 다 하면 하트퀸 사탕 줄게.
1: 뭐? 하트퀸 사탕이라면 왕국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 유명한 사탕 말이야, 꼬레.
0: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게 하나 있거든. 그럼 잘 부탁해, 꼬레핑.
1: 걱정 마, 로미. 나한테 맡겨, 꼬레.
2: 꼬레핑, 그만하고 같이 놀자, 나나.
1: 아니야, 괜찮아. 로미하고 약속했거든, 꼬레.
3: 그럼 우리끼리 논다, 솔지.
1: 하트퀸 사탕 엄청 맛있겠지?
4: 마야, 삐진 거야? 진짜 미안.
1: 그러지 말고 너도 삐져봐. 삐짐.
4: 사과했잖아. 준비물 깜빡할 수도 있지. 이럴 거면 다른 애하고 해.
1: 뭐라고?
0: 그래, 참지 말고 삐지는 거야. 삐짐.
5: 삐짐핑. 어? 저쪽으로 한번 가봐. 네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야.
0: 어? 내가 필요하다고? 아, 또 누굴 삐지게 만들까? 삐지!
1: 자, 휴, 끝났다.
0: 꼬레핑, 포장 다 됐어?
1: 응, 나 약속 지켰어, 꼬레.
0: 와, 진짜 고마워, 꼬레핑. 얼른 준 오빠 가져다 줘야겠다.
1: 잠깐만, 로미. 저기, 뭐 잊은 거 없어, 꼬레?
0: 꼬레핑, 미안한데 사탕은 나중에 줄게. 대신 쿠키 먹을래?
1: 아니, 괜찮아, 꼬레.
0: 그럼 나중에 봐, 꼬레핑.
1: 준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6: 새로 나온 쿠키 맛보세요.
2: 나도 쿠키 먹고 싶어, 나나.
6: 그래, 이제 마무리하자. 남은 쿠키는 너희 줄게.
2: 신난다.
1: 어? 다들 여기 있었네. 쿠키 먹고 있는 거야, 꼬레? 나한테도 얘기해주지 그랬어, 로미.
0: 어? 너 아까 쿠키 안 먹는다며.
1: 꼬레지, 꼬레. 다들 맛있게 먹어, 꼬레. 아무리 그래도 내가 힘들게 포장한 건데 나 부르지도 않고.
3: 그 리본 예쁘다. 역시 꼬레핑은 솜씨가 좋다니까, 솔지.
2: 나도 해볼래, 나나.
0: 얘들아, 뭐하고 있어?
7: 으흠, 로미 공주님 중2핑들은 다 잡으셨나요?
2: 먼지 박사님하고 진짜 똑같은데?
0: 꼬레핑, 잠깐만.
1: 누구?
0: 나나핑한테는 이게 더 예쁠 거야. 봐봐.
1: 우와, 나나핑 잘 어울린다, 쥬.
7: 정말? 그럼 내 리본은 꼬레핑 줄게, 나나.
1: 그래.
4: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재밌어?
0: 상자도 잘 어울리겠는데?
1: 로미, 그건?
2: 귀여워, 상자야.
4: 내가 아무거나 좀 잘 어울리는 편이지.
1: 그거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아무렇게나 막 가져가고.
0: 지금이야. 더 이상 참지 말고 삐져라, 삐짐. 어? 꼬레핑, 어디 가?
1: 로미 미워. 이제 로미하고 말 안 할 거야.
0: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8: 어?
9: 꾸레핑, 배달 같이 갈래?
7: 아니, 같이 가고 싶지도 않으면서 꾸레.
9: 꾸레핑, 간식 먹자.
7: 응, 다른 애들하고 많이 먹어, 꾸레.
10: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날 위한 파티를 연다면 말이지, 일단 거대한 케이크가 하나 있는 게 좋겠어.
7: 꾸레핑,
9: 아직 안 풀렸어?
7: 흥! 너하고 말 안 한다고 했잖아!
9: 꾸레핑,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사과를 하지.
7: 너도 참지 마! 같이 삐져! 삐져!
9: 꾸레핑, 왜 그렇게 꽁에 있어, 솔지?
7: 루니가 걱정하잖아, 나나.
9: 아니, 말하기 싫으면 말라고 해. 나도 됐다고.
7: 로미도 삐진 거야, 쥬?
9: 치!
7: 잘 됐네. 어차피 로미는 나한테 관심 없었구래.
9: 얘들아, 꾸레핑한테 신경 끄라고 좀 전해줄래?
7: 나도야! 로미한테 말 걸지 말라고 전해줘, 그래!
9: 뭐? 아, 큰일이네, 솔지.
7: 뭔가 이상해. 꾸레핑이 저렇게까지 삐질 리가 없는데, 나나. 맞아. 로미도 평소 같지 않아. 혹시 기니핑이 한 일 아니고? 어? 저기 봐! 기니핑이 아주! 루미! 삐진 핑이야!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모두 삐지게 될 거야, 나나!
9: 안 그래도 변신하려고 했거든?
10: 열려라! 체인지리!
9: 언제나 솔직히! 솔직히 타임!
7: 솔지!
10: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거기서!

0: 하지 마. 오면 나 삐질 거야. 에이, 삐짐!
1: 꼬레팽, 삐짐팽을 막아.
0: 흥, 내가 다

0: 매직컬 글로리아!
1: 알아서 잘한다며!
2: 그래! 누가 도와달래? 얘들아! 이러다가 삐지킴이 놓치겠어쭈!
1: 어? 삐진킴은 이 근처에 숨어있어. 덤블러무, 울타리, 선인장 중 하나야.
3: 삐진킹은 잘 삐지니까 삐죽삐죽한 선인장에 숨었을 거야, 나나.
4: 아니야, 어? 저 울타리가 수상해 솔지. 끈으로 꽁꽁 묶여있잖아. 꼭 삐져서 꽁에 있는 삐진킹처럼 말이야.
1: 어디에 숨었을까? 꾸르핑 생각은 어때?
2: 저 나무에 숨었겠지, 뭐.
1: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2: 그야 줄기가 팔짱을 낀 모양이잖아. 마치 삐진 것처럼. 좋아,

0: 열쇠팀 핑 스피징 핑 캐치.
1: 힝. 너무해. 난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라고 삐짐.
2: 우리 생각이 통했네, 우레핑. 우레핑, 우리 이제 화해하는 거지?
1: 나 솔직히 서운했어, 꿀에. 로미는 나만큼 우리 사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2: 어? 소중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 내가 아끼는 리본도 다른 애들한테 주고, 쿠키도 나 빼고 먹고.
2: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꿀에핑.
1: 그리고 사탕 주기로 한 약속도 안 지켰잖아, 꿀에!
2: 아, 사탕... 그게 사실은... 내가 잘못 보관해서 모양이 망가져버렸지 뭐야. 네가 실망할까봐 줄 수가 없었어. 미안해.
1: 약속 잊은 게 아니었구나, 너미! 나 이제 삐진 거 다 풀렸어. 고마워, 러미.
2: 앞으로 서운한 일 생기면 바로바로 말하고 풀기야. 알았지?
1: 꿀에, 꿀에.
2: 나도 노력할게, 꿀에핑.
1: 때론 잊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삐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2: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럭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뽀롱뽀롱 가봐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2: 옳지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옳지
7: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옳지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1: 얼굴엔
2: 순한 길길
11: 식물엔
2: 덥덥한 말
13: 순하게
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12: 옛설 칫솔

0: 안녕 어린 왕자.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1: 어, 스토리아 취재도 끝났으니 슬슬 돌아가야지.
2: 같이 지내며 즐거웠는데 정말 아쉽다.
3: 아직 스토리아에 취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지마 어린 왕자.
1: 나도 너희랑 더 있고 싶지만 고향별이 그리워졌어. 통통한 바오밥 나무, 뜨겁지 않은 화산, 햇빛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햇빛 쪽으로만 자라나던 꽃. 다들 빨리 보고 싶어. 얘들아, 나중에 꼭 다시 올게.
0: 어,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어린 왕자, 우리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1: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을 거야.
4: 에오 바사! 도대체 마을 녀석들은 언제 혼내줄 거야?
5: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무시무시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중이니까. 예, 드디어 완성했다. 무엇이든지 다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돌연변이 광선총. 좋아. 어떤 것부터 괴물로 만들어볼까나? 장난감? 책? 아니면 탈장? 장난이야, 장난. 이건 맛있는 오렌지 냄새. 어? 뚱뚱치킨? 오렌지 못 봤어?
6: 오렌지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5: 이상하네. 설마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숨긴 건 아니겠지?
6: 아니에요.
5: 분명히 오렌지 냄새가 났는데. 그럴 줄 알았어. 돌연변이 광선 발사.
6: 깨부다 자가.
5: 아주 아주 좋아. 그럼 이제 마을 녀석들을 괴롭히러 가볼까? 오래 오래요.
0: 떠날 준비는 다 된 거야?
1: 어, 덕분에 빨리 정리했어.
2: 자, 이건 선물이야. 너희 고향별에 잘 심어줘.
1: 우와, 정말 예쁜 꽃이구나. 고마워, 비키. 얘들아, 너희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0: 어린 왕자, 꼭 다시 놀러 와야 해.
1: 당연하지. 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4: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1: 그래, 너희들 레오 박사를 너무 미워하지 마. 언젠가는 착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3: 그럼 레오 박사가 아니지.
1: 이제 그만 가볼게. 친구들 모두 안녕.
7: 어린 왕자 잘 가.
5: 어느 녀석부터 괴롭혀줄까? 꽃이잖아. 저게 좋겠는걸? 돌연변이 광산 발사!
1: 저게 뭐야?
0: 꽃이 커다란 괴물이 됐어!
2: 어? 레오 박사?
0: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이런! 어서 이 상황을 알려주세요!

0: 아니, 위험한 상황이잖아.
1: 레오 박사가 꽃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2: 어머, 꽃괴물이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0: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얘들아, 먼저 꽃의 뿌리부터 막아야 해.
1: 알았어.
2: 고마워, 플래시런.
3: 저 녀석들이.
0: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을 당장 멈춰.
3: 어림도 없는 소리. 좋아, 그렇다면 다음 작전이다.
4: 뭐야, 도망치는 게 작전이었어?
3: 괴물꽃, 자, 발따라. 꽃가루 탄 공격.
0: 꽃가루 탄이잖아.
1: 꽃가루가 너무 독해.
4: 준꽃은 어떻게 하지?
0: 꽃가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5: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강화시켜 꽃가루를 이겨내자. 응?
6: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그린빈이 필요하지. 그린빈의 화쇄올라민,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그린빈. 올리브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그린빈 샐러드.

0: 그렇다면 더 강력한 괴물을 만들어주지. 광상 발사!
1: 이런, 안 돼! 엄청 커졌잖아! 힘으론 이길 수 없겠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2: 슈퍼잭! 내 우주선으로 꽃괴물을 날려버리는 거야!
1: 여러분? 그렇지만 우주선을 날려버리면 고향 따라 갈 수 없어.
2: 괴물을 막는 게 더 중요하잖아. 우주선을 사용해줘.
1: 그래도 그건...
2: 슈퍼잭, 어서!
1: 알겠어. 피시론, 곡괴물을 우주선으로 유인해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더비키, 플래시론을 꽃가루로부터 막아줘.
3: 알았어. 완다 파워!
1: 나 잡아봐라, 곡괴물아!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어린 왕자, 지금 출발시켜!
2: 알았어, 슈퍼잭! 이런!
0: 아야야, 이런 도장하다니.
1: 레오바스라!
0: 너희들이 또 내 일을 다 망쳐놨구나.
1: 너 때문에 어린 왕자가 고향단에 갈 수 없게 됐다고.
0: 그러니까 누가 우주선으로 내 괴물꽃을 날려버리라고 했어?
3: 우리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
0: 시끄러워. 다음엔 꼭 혼내주고 말겠어. 아,
2: 제발 그만해, 친구야.
0: 친구? 날 친구라고 부르지 마. 난 친구는 필요 없다고.
2: 친구야, 넌 착해질 수 있어.
0: 그만 좀 따라와.
4: 어디로 가?

0: 레오 박스, 언제까지 너의 그 실패 작품을 계속 봐야 하는 거야? 똑바로 좀 만들어 봐.
1: 타이탄, 이번엔 진짜 날 믿어보라고. 자,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2: 와, 장미꽃이 바싹 말라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레오 박사님?
1: 어떻게 된 거긴?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슈퍼건조기.
2: 어?
1: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바싹 말려버리는 무서운 발명품이지.
2: 와, 역시 레오 박사님이십니다.
1: 야, 뭐야? 이럴 수가. 역시 난 위대한 발명가야.
2: 레오 박사님! 아, 이런.
3: 그렇게 하니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4: 응, 책에서 봤어.
5: 그런데 왜 안 생겨?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잖아.
4: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가?
6: 잭, 물 낭비 그만하고 밭에 물 줘야지.
4: 네. 물이 왜 멈췄지?
3: 다 말라가고 있어.
6: 이게 무슨 일이야?
1: 땅속의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스토리아를 사막으로 만들어주겠어.
2: 레오 박사님, 작은 물탱크 안에 스토리아의 물이 다 들어갈까요?
1: 물론이지. 고대의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킨 물탱크라서 물을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스토리아뿐만 아니라 바닷물까지 모조리 흡수할 수 있지. 좋아, 레오봇. 더 세게 쭉쭉 빨아들여라. 오레오레오.

0: 레오박스 때문에 광장이 모두 바싹 말라버렸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이제 목이 말라 모두 엄청 괴로울 거다.
1: 자,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왔구나, 슈퍼제트. 기다리고 있었다. 자, 받아라!

0: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이 빠지면 힘을 쓸 수 없지. 너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모두 빨아들여주마.
1: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2: 힘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1: 안 돼. 더 이상 싸울 수 없겠어.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몸속 수분을 보충해서 레오 박사를 물리치자. 응?
4: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려면 요거트가 필요하지. 요거트에 카세인, 고구마에 클로로겐산, 레몬즙에 비타민C를 조합한다. 호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요거트 한 컵, 고구마 200g, 신선한 레몬즙 5g,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요거트 고구마 스프.

0: 아니,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안 돼, 더 세게 흡수해야겠어.
1: 이젠 소용없어. 어서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놔.
0: 좋아, 그렇다면 되돌려주마. 그동안 흡수했던 모든 수분이다. 자, 받아라. 좋아, 공격.
1: 어? 야! 물살이 너무 세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내 몸이 괜찮아졌어. 수분이 보충됐어.
2: 얘들아, 네오봇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용하면 스토리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어. 좋은 생각이야.
0: 아, 작전이 엉망이 됐잖아. 모르겠다. 너희들 모두 다 날려버리겠어. 최대 출력 물대포 발사.
1: 아까는 방심했지만 이번엔 안 통해. 네오박자.
0: 도대체 언제 온 거지? 슈퍼제, 무슨 짓을 한 거야? 겁도 없구나. 이거나 받아라. 이런, 팔이 막혀져 버렸잖아.
1: 레오 박사, 어서 스토리아를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
0: 분하지만 할 수 없군. 도망이다. 메롱. 야구르지. 어려워요.
1: 이런,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얘들아, 도와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자, 원더.

0: 뭐야? 샤네! 두고 보자, 슈퍼잼! 야!
1: 좋았어! 아? 야! 레오봇이 흡수했던 물이 폭발과 함께 뿌려지고 있어! 얘들아! 저기 좀 봐! 무지개가 떴어!
2: 어? 우와, 정말 예쁘다!
3: 예. 레오 박사, 또 실패하다니! 이젠 내가

0: 깎은 나 타이탄 스토리아의 왕이 되어 모두 부하로 만들어주겠다. 왕이 되면 공짜로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놀이기구도 타야지. 어? 어? 아이고 깜짝이야.
1: 타이탄이 왕이 돼서 모두 부하로 만들어버린다.
0: 어이 조용히 해.
2: 학원!
1: 어? 어? 타이탄 나 부하 싫어. 내가 왕 할래.
0: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 학원 무슨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옥스퍼드 향.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3: 스쿨버스 왔네.
14: 학교 가자.
15: 안녕 친구들.
13: 같이 가자.
16: 재밌게 공부해요.
17: 와, 놀이터다.
18: 빙글빙글, 쌩쌩.
19: 정면 버스, 돼지간 놀이터.
20: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21: 내일 떠나자.
2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4: 출동!
23: 얼굴엔
24: 순한 킹킹.
23: 식물엔
24: 덥덥한 말.
25: 순하게
24: 지켜줄게.
2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숲속에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레시피로 만들어본 쿠키야.
1: 이건 내 쿠키야.
2: 무슨 소리야? 내가 뭔데?

0: 싸우지 마. 각자 하나씩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어떻게 된 거지?
1: 역시 사육토끼가 최고야.
2: 응, 최고야, 최고.
3: 생큼.
0: 생큼아, 하나씩 나눠 먹어야지.
3: 생큼이 두 개.
0: 안 돼!
4: 아, 치치, 어떡해? 네 쿠키를 생크미가 먹어버렸네.
0: 아니거든. 이게 내 쿠키고 생크미가 먹어버린 게 네 쿠키야.
2: 그냥 사이좋게 반씩 나눠 먹는 건 어떨까?
0: 싫어!
1: 그럼 좋은 방법이 있지. 풍선을 더 크게 부는 쪽이 쿠키를 먹는 거야.
0: 좋아! 나무나 나의 승리지!
4: 누가 할 소리? 니.
1: 그럼 시작!
2: 왜 터지겠어!
1: 바람의 힘이 대단한데?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에 진출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흥미진진한 미션이 도착했어요.
0: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바람 마을에서 괴물의 울음을 멈추라!
1: 괴물의 울음이라뇨?
2: 한숨도 못 잘 것 같은데요?
1: 하지만 이번 미션도 힘내서
2: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0: 안녕! 뿌뿌!
3: 로빈, 바람 마을과 괴물에 대해 검색해줘.

0: 내내 강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을 이용해 연날리기를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큰 소리로 우는 괴물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 그럼 우리가 괴물을 만나야 하는 거야?
2: 그건 좀 무서운데.
3: 어떤 괴물이든 내가 상대하지.
4: 나도 있다고. 어서 가자.
5: 좋아.

0: 그래, 치치도 같은 미션을 받았다 이거지.
1: 치치랑 같은 미션이야, 같은 미션. 이번에야말로 치치한테 복수할 기회라고. 한방 먹여주는 거야 대장.
0: 그래, 치치와 같은 미션이니 복수할 기회다. 한방 제대로 먹여주는 거다. 전속력으로 전진!
2: 오케이 대장!

0: 바람마을이라 그런가 봐.
1: 저기 연도 보여.
2: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3: 에이, 뭐라고?
2: 안녕하세요.
3: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2: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우, 답답해.
0: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봐.
4: 할아버지, 누가 왔어요?
5: 안녕, 우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난 핑핑이라고 해.
4: 뭐라고?
1: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4: 미안. 다시 한번 말해줄래?
5: 귀마개를 하고 있어서 안 들렸구나.
4: 응, 괴물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다들 귀마개를 하고 있어. 언제 시끄럽게 울어댈지 모르거든.
3: 완성!
6: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4: 한번 해봐.
7: 생크미 난다!
6: 안 돼!
1: 생크마!
4: 할아버지, 괴물은 어디에 있어요?
3: 괴물 말이냐? 저쪽 숲에 있긴 한데. 괴물 때문에 매년 열리던 연날리기 축제도 취소될 것 같구나.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3: 그래, 그래. 부탁한다.
7: 생크미 신다!
6: 안 돼! 위험해! 내려오라고!
2: 혹시 괴물을 직접 본 적은 있으세요?
3: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크게 우는지 보려고 숲속에 가봤는데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봤지 뭐냐.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지.
5: 혹시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까요?
3: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단다.
1: 시끄러워. 이게 무슨 소리야?
3: 이게 바로 괴물의 울음소리란다.
2: 진짜 시끄럽네. 귀마개를 하지 않고서는 나도 못 버티겠어.
5: 빨리 숲으로 가보자.
2: 저 아기 고릴라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린 다음 재워버리면 미션 성공인 거다.
8: 역시 대장이야.
2: 나비, 유인할 준비는 됐겠지?
9: 물론이지. 아기 고릴라야, 이거 먹고 싶지?
10: 응? 맘마!
9: 자, 어서 따라오라고.
2: 좋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9: 먹고 싶지? 먹고 싶지?
2: 그걸 먹어버리면 어떡해?
9: 대장, 지금 혹시 남은 바나나가 있을까?
2: 왜?
11: 바나나가 어딨더라.

0: 분명 이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1: 잠깐! 저기 뭔가 있어?
2: 뭐야? 귀여운 털뭉치잖아.
0: 목소리!
1: 아기 고릴라가 괴물이었어.
2: 좀 시끄럽긴 해도 귀여운데.
1: 맞아.
3: 아기 고릴라야, 울지 마.
1: 드래콤!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

0: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1: 그래? 아기 달리기 하면 또 나지. 우르르 까꿍, 우르르르르르 까꿍, 우르르르르르르르 까꿍. 더 시끄러워졌잖아. 해볼게. 달뭉치야, 여기 좀 봐.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얍, 헛자, 헛자. 예, 하차. 호잇, 핫, 핫. 이야, 어때, 내 실력이? 알았어, 계속할게. 계속할게, 울지 마. 자, 헛자. 울지마, 다른 거 보여줄게. 아이고, 어지러워.
2: 배가 고파서 우는 건 아닐까?
0: 아하, 그럼 먹을 걸 주면 되잖아.
1: 우리가 맛있는 걸 만들어주자고. 허니붐 출동!

0: 몸은 쬐끄만데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1: 나 음식이 더 필요해.
2: 재료가 다 떨어졌어.
3: 뭐?
2: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0: 아기처럼 안아서 달래볼까? 누가 누가 우리 아기 착하지?
4: 우와, 드래콩이 아기를 이렇게 잘 보는지 몰랐어.
0: 계속할 테니까 울지 마.
2: 드래콩이 안아주는 게 엄마 같은가 봐.
1: 아, 맞아. 엄마가 필요해.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걸까?
5: 직접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어. 아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만능 통역기야.
6: 너 이따 이거 좋아.
2: 우와, 들려! 들리기 시작했어!
5: 아기 고릴라야, 넌 이름이 뭐야?
6: 콩콩이.
5: 아, 그래. 콩콩이었구나. 난 핑핑이라고 해. 근데 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야?
6: 엄마, 보고 싶어.
2: 엄마를 잃어버린 거였구나.
5: 콩콩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6: 저기. 어? 어? 예쁜 나비, 다리, 예쁜 나비 좋아, 예쁜 나비 좋아.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은데.

0: 거지? 나비가 뭐 어쨌다는 거야?
1: 예쁜 나비 보려고 저쪽에서 다리를 건너왔는데 돌아가려고 보니 다리가 끊어졌다는 것 같아.
2: 뭐야?
0: 저 말을 알아들은 거야?
3: 이제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2: 정말?
3: 물론이지.
1: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엄마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3: 일단 절벽 쪽으로 가보자.
1: 그래.
3: 바람이 진짜 엄청나다.
2: 그래서 다리가 끊어졌나 봐.
1: 야, 어이, 쿵쿵아.

0: 빨리 쿵쿵이와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겠어.
1: 하지만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잖아.
0: 그냥 퍼니바니어로 데려다주면 되지 않을까?
2: 그건 위험해. 지금 절벽 사이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거든. 바람에 밀려서 절벽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0: 그럼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바니붕은 어때?
3: 그것도 위험할 것 같은데.
0: 걱정 마. 내 조종 실력은 세계 제일이라고. 쿵쿵아, 안전벨트는 맸지?
4: 응.
0: 좋아, 그럼 출발이다.

0: 하여튼 치치는 못 말린다니까.
1: 얘들아, 다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
2: 반대편에 다리를 연결할 수 있을까?
0: 방법이 없을까?
2: 생크미잖아!
0: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2: 바람의 힘이 대단하네.
3: 가만, 바람의 힘? 그래, 바람의 힘에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4: 좋은 생각?
3: 긴 두 개의 밧줄 사이에 발판이 될 통나무를 놓을 수 있도록 여러 줄들을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다리가 될 끝부분에 연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지. 자, 밧줄로 된 다리의 끝부분에 각각 나무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통나무 발판을 올리면 다리가 완성될 거야. 역시 생각대로야. 밧줄 다리가 완성됐어. 우와!
5: 왜?
6: 쿵쿵아!
5: 왜?
6: 우리 쿵쿵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다시는 엄마 몰래 어디 가면 안 돼. 알겠지?
2: 정말 다행이야.
0: 아, 정말 잘 됐다. 이젠 쿵쿵이도 울지 않겠지?
3: 그럼, 엄마를 만났으니까.
1: 쿵쿵이가 엄마를 만나서 너무 좋아.
0: 네가 쿵쿵이를 안고 달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건 아니고.

0: 누가 그렇게 함정을 개입한 거야? 빠져나오느라 힘들었잖아.
1: 여기 있는 누가 아주 깊이 파라고 하긴 했는데.
0: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나라고?
1: 대장, 저기
0: 무슨 일이야?
1: 괴물이다.
0: 전속력으로 도망치자, 빨리.
1: 오케이, 대장.
0: 우와. 연날리기 진짜 재밌는데?
2: 엉콩이도 울음을 그쳤고 연날리기 축제도 잘 열리고 있고. 그럼 우리 미션 성공한 거지?
0: 당연한 거 아니야.
1: 그런데 생크미는 어디 있는 거지?
3: 저기 있다. 아직도 날고 있어.
4: 생크미 재밌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덤덤해!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4: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리 여행 가자.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5: 기내식입니다.
4: 아,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5: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아침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싸이어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싸이어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3: 게으른 게 아니야.
14: 수피카 여왕님,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신다요.
13: 수피카 여왕님은 언제나 빛이 나고 아름다우시죠.
14: 너 왜 날 따라해? 내가 먼저 말했잖아.
15: 그만해.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너희에게 케이크를 주도록 하지. 그런데 한 개뿐이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14: 케이크는 내 거야.
13: 네 이름이 쓰여있는 것도 아니잖아.
14: 어쨌든 내 거야.
15: 가라, 속도 나비야.
13: 이 버스 잡으면 땡이지.
14: 내가 더 빨라.
15: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
13: 그렇게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단 거야.
14: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느려진 거지?
13: 네, 여기 잘 먹겠습니다.
15: 어디 속도를 높여볼까? 돌아와라, 속도 나비야.
14: 수피카 여왕님, 손에 들고 있는 시계는 뭔가요?
15: 이건 속도 나비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계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빨라지고 반대로 돌리면

0: 느려지지. 이게 있으면 파랄라 페어리즈의 이동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
1: 아, 역시 영님은 대단하세요.
0: 받아라. 파랄라 페어리즈를 여기로 데려와 속도 나비를 이용해서 스톤 조각을 찾아야겠다.
2: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힘을 모아 열려라 저원의 문.
0: 파랄라 페어리즈, 이번에는 너희도 내 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야.

0: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네. 여보세요?
1: 시아야, 네가 깜빡했을까봐 전화했어. 오늘 우리 셋이 아침 청소 당번이잖아.
0: 아, 알고 있어. 알람 시계까지 맞췄는걸.
1: 그럼 늦지 않게 와. 레나도 거의 다 왔을 거야.
0: 아, 알았어. 딱 10분만 더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0: 전화야.
1: 시아야, 지금 어디야? 왜 아직 안 와?
0: 가는 중이야.
2: 금방 도착해.
1: 어?
3: 시아야, 아직 집에 있는 건 아니지?
0: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가고 있다니까.
3: 그래? 밖인데 이렇게 조용하다고?
0: 여기 신호가 잘 안 잡히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시아야. 내 말 들려?
0: 여보세요? 얘들아, 잘 안 들려. 금방 갈게. 귀찮게. 왜 자꾸 재촉해? 배고프네. 어? 포퍼린 건가? 맛있는지 하나만 먹어볼까? 하나는 괜찮지. 우와! 맛있네. 잠깐. 배가 든든해야 청소도 할 수 있지. 정말 맛있다.
4: 목표물 발견.
1: 바로 시작하자. 가라, 속도 나비야.
0: 근데 포퍼링은 어디 갔지? 맞다, 이럴 때가 아니지. 애들이 기다리잖아.
1: 와, 거의 다 왔어. 금방 도착할 거야. 끊어.
3: 20분이면 도착하니까 괜찮아.
0: 포퍼링은 어디 있는 거야?
3: 여기 있었구나.
0: 이 잠꾸러기, 정신 차려.
1: 몇 시야? 아침 먹어야 되는데.
3: 지금 나가야 하니까 나중에 먹어.
1: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자, 쿠키.
4: 그럼 시작해볼까, 뚜.

0: 얘들아 안녕.
1: 나왔어 푸.
0: 너희 왜 그래? 9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직 늦은 건 아니잖아.
2: 안 늦었다고? 나랑 웬디가 1시간이나 기다렸어.
0: 어?
1: 지금 10시야.
0: 어?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2: 넌 항상 지각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0: 학교까지 자전거로 빨리 달려서 왔단 말이야.
2: 일어나서 게으름 피우다 온 거 아니야?
1: 그래 시아야,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었어?
0: 에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2: 우리가 전화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밥까지 느긋하게 챙겨 먹고 나왔겠지, 맞지?
0: 아이, 아니야. 자전거 타고 오니까 안 늦을 자신 있었어. 그런데 왜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모르겠어.
2: 이유야 뻔하지.

0: 게으름 피우니까 그러지.
1: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
2: 마법시계 효과 최고야. 뚜
3: 바랄라 페어리들을 놀리는 재미가 쏠쏠한 애기.
4: 이제 그만해. 시작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서둘러서 청소하면 분명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거야.
1: 비켜. 칠판부터 닦아야지.
4: 레나야.
3: 장난 좀 쳐볼까? 느려져라. 그래.
4: 다 했어.
1: 어? 어?
4: 시아야, 빨리 해야지.
0: 시아야, 너 너무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1: 게으름 피우다니. 나 열심히 닦고 있다고. 안 그래, 웬디야?
4: 그게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기는 해.
1: 너희 생각은?
0: 네가 바닥 청소해. 꾸물거리지 말고.
1: 꾸물거린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2: 이번에는 내가 할래. 빨라져라.
0: 시아, 너 정말?
4: 시아야, 왜 그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2: 너무 재미있는데. 한번 더 해볼까, 또?
1: 전부 너희들 짓이었구나?
2: 아니야.
4: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 똑바로 말해.
2: 힘을 모아 열려라 서원의 문. 우리만 안녕.
0: 뭔가 이상한데.
1: 가자. 무슨 속셈인지 확인해야겠어.
4: 뭐해, 빨리 들어가자.
3: 유인작전에 성공했었기.
2: 얼른 수피카 여왕님께 이 소식을 알리자. 뚜
1: 도망갔잖아.
4: 시야가 너무 느려.
0: 이러면서 꾸물거리지 않는다고?
1: 내 잘못이 아니야. 아까 그 못된 요정들이 꾸민 일이라고.
0: 그러니까 넌 잘못이 없다는 거야?
1: 쟤들 짓이라고. 내 말 믿어. 진짜야.
4: 거리 한 번 더 돌려볼까? 빨라져라.
1: 잘 봐봐. 달리려고 해도 몸이 앞으로 안 나가. 개?
4: 너희 괜찮아?
1: 뭐지? 갑자기 또 빨라졌네.
4: 얘들아, 위로 와! 위험해! 어서 피해!
1: 조심해!
0: 고마워.
1: 조각이었구나. 다행이다.
0: 혹시 또 다른 스톤 조각이 있는 건가?
1: 한번 따라가 보자.
4: 어디 있는 걸까?
1: 스톤 조각이 빛나고 있어. 대왕 포도네?
4: 우와! 스톤 조각인가?
1: 아무래도 이 안에 스톤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웃어? 포도알 때문에 미끄러진 거야.
4: 얼른 밀어놔.
1: 고통은 함께 나

0: 넣으면 반으로 줄어든대. 아, 아주 재밌게 놀고 있구나. 스피카, 왜 또 온 거야?
1: 몰라서 묻는 거야? 당연히 스톤 조각 때문이지.
0: 절대로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1: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0: 랄라 페어리즈! 달빛 마법!

플로라.

0: 거기서!
1: 샤야, 같이 가!
0: 시아야,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1: 조심해야지, 바랄라 페어리즈.
0: 좋아할 것 없어!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발사!
1: 마법이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에 써먹겠어?
0: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1: 괜히 힘 빼지 말고 얌전히 스톤 조각을 내놓으시지.
0: 믿기지 마!
2: 잠깐!
0: 어? 어?
2: 나랑 웬디가 스피커한테 접근하면 시아는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줘.
1: 빨리 끝내버려야지. 가자. 내 상대가 될 것 같아?
2: 지금이야!
0: 발사!
2: 조준을 잘해야지.
0: 미안, 실수.
1: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목각!
0: 웬디야, 레나!
1: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0: 내 트윙클봉!
1: 이제 그만 포기해. 얌전히 스톤 조각을 내놓으면 네 친구들을 풀어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봐.
0: 스톤 조각을 치면 안 돼!
2: 시아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3: 생각해보자. 어떻게 날 조종하는 걸까? 잠깐, 그러고 보니 스피커 손에 있는 저건 뭐지? 바로 저거구나. 일단 주위를 분산시키고 나서 바로 그거야. 스톤 조각을 줄게.
0: 어?
3: 자, 받아.
1: 어? 그래, 순순히 넘기면 좋잖아.
0: 어?
1: 접기를 부리다니.

0: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안돼! 어서 내 시계 내놔!
1: 미안하게 됐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아랄라 마법! 달콤 별빛! 별빛 힐링!
0: 여기서 못해!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한나비들아!
1: 아랄라 마법! 달콤 별빛! 아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2: 아랄라 마법!
3: 루나 멜로디!
1: 별빛 소환!
0: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예!
4: 이제 보니 시아 너도 마음만 먹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네?
1: 당연하지. 하려고 하면 빨리 움직일 수 있어.
5: 잘됐다. 이제 게으름 피우는 버릇은 고친 거지?
1: 게으름 피운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 있지. 그래서 포도 먹다가 좀 늦게 나온 거야.
5: 어? 진짜 아침밥 먹다가 늦은 거야?
1: 다음엔 안 그럴게. 나머지 청소는 내가 다 할게.
6: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4: 네가 나머지 청소 다 한다고 말했잖아.
6: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어.
5: 이젠 게으름 피우는 버릇도 고친다고 했으니 빨리 마치고 같이 놀자.
6: 어? 누가 나 좀 도와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옥스포드 팡.
12: 해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4: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순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뿌르르 동안어라 캐슬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어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어라 캐슬.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덕덕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말로 조심해.
1: 샤샤. 샤샤, 마일로라고 하지 마. 우리 정체가 들통나잖아.
0: 그럼 너도 샤샤라고 하지 마.
1: 이런.
2: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
3: 루카님이 그러셨는데 딱 보면 알 거랬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0: 악당들이 소중한 유물들을 다 부숴버리기 전에 막아줘!
1: 뭔가 멋진 영웅 이름 없나? 이건 어때? 난 옐로우, 넌 레드.
4: 근데 넌 좀 주황에 가깝고 난 약간 핑크 아닌가? 이건 어때? 난 원, 넌 투.
1: 왜 내가 투야? 넌 원인데? 뭔가 좀 더 화려한 건?

0: 매쉬와 스타일로 싸울 거야 말 거야?
1: 악당들은 왜 성질이 급할까? 좋아, 속도를 올려줄게. 이런, 아직 슈퍼 스피드에 적응이 안 돼.
2: 나한테 맡겨.

0: 슈퍼파워에 적응 중이라서.
1: 오늘 일을 후회하게 해주마, 가디언즈들아! 루카님이 복수해주실 테니까!
0: 아이고, 무서워라!
2: 대체 그 대단하신 루카님이 누굴까?
0: 글쎄,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3: 뭐라고? 또 실패했다고? 더군다나 감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와.
4: 놈들은 가디언즈였습니다, 루카님.
3: 그런 변명이 아니라 성공했단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선그레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 보고 싶나?
5: 혹시 저건 고대 문 같은 거예요?
3: 내가 찾아냈어. 그 오랜 노력 끝에 너희에게 새로운 인물을 주겠다. 이제 땅을 팔 차례다.

0: 아침마다 이렇게 영웅 노릇하다가 학교에 늦겠어.
1: 너무 따분해. 나만 집에 있고. 넌 맨날 학교 가잖아.
0: 방학 끝나고 학교 나간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거든.
2: 점심 챙겼니?
0: 네?
2: 고양이 밥도 줬고?
0: 네?
2: 봉봉이는?
0: 너 아까 아침 먹었잖아.
2: 난 출근한다. 오늘 중요한 일을 해야 하거든. 이따가 보자.
1: 만약에 내가 너랑 같이 학교에 가면 어떨까?
0: 아니,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아직 진짜 사람 같지도 않고 학교에 고양이는 출입 금지란 말이야.
1: 하지만 난...
0: 아니, 절대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3: 여러분 소개할게요. 새로 전학 온 샤샤예요. 샤샤, 이쪽은 헤더란다.
4: 안녕.
3: 그리고 로미오.
5: 내가 바로 이 학교의 왕이야.
3: 제.
6: 좋았어.
3: 어? 안녕. 그리고 있지란.
7: 안녕, 전학생. 당연히 난 널 오늘 처음 봤겠지?
3: 마일로가 샤샤에게 학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1: 걱정 마. 사람이 되는 법을 잘 배우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어?
0: 그러다가 네가 고양이란 게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
7: 뭐라고? 샤샤, 고양이 좋아해? 나도 그렇거든. 우린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하네. 공통점이 정말 많다.
1: 어쨌든 너의 첫 수업은 학교에서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8: 흥미진진한 지리학 현장 학습을 가는 날이죠. 우와, 고대 유물을 탐사하다니 두 배로 신난다. 와우, 역시 지리학은 최고야.
1: 어? 레오 삼촌?
2: 어?
0: 그래, 레오 삼촌 맞아. 근데 넌 우리 삼촌 처음 보잖아. 얘는 샤샤예요.
2: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얼마 전 샤샤랑 고양이를 데려왔거든.
0: 아, 왜 학교 버스를 운전해요?
2: 버스를 고치고 있었는데 원래 운전하던 분이 보행자 안전교육을 들으러 가셨거든.
1: 그래?
2: 그래서 내가 대신 왔어. 반갑구나, 샤샤. 모두 타렴!
5: 예전 학교 버스는 버스 등받이가 젖혀졌고 엄청 큰 텔레비전까지 달려있었어.
2: 뭐야, 겨우? 난 멋진 휠체어...

0: 경사로를 달았지. 전부 전동으로 작동하게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어.
1: 음악 좋은데.
2: 새로 전화 공식하셔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3: 아, 난 잘 모르겠는데.
1: 크레센트 섬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나 궁금하지요?
3: 아, 아무도 안 궁금한데.
1: 아주 오래됐죠. 얼마나 오래됐냐 하면 너무 오래돼서 그 오랜 역사를 설명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2: 궁금하지 않아? 악당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3: 쉿, 이건 현장 학습이야. 그런 호기심은 가지면 안 돼.
2: 난 살짝 둘러보고 올게.
3: 샤샤, 어디 가? 첫날부터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아, 금방 오겠지, 그치?
4: 아니, 가자.
3: 아.
2: 악당들은 이걸 찾고 있었나 봐.
3: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고대 동굴로 들어가든가.

0: 된 오이잖아. 왜 하필 오이야? 딱 질색인데.
1: 와. 벼룩이잖아.

0: 역사가 전부 담겨있는 전설의 책인 것 같아.
1: 정말 엄청나다. 뭔 소린지 이해한다면 더 좋겠지만.
2: 전설에 따르면 한때 크레센트 섬은 매우 진화한 하이브리드 고양이 인간들이 다스렸는데 그들이 호모케티아냐.
1: 그럼 우리처럼? 근데 어떻게 됐어? 또 응? 얘들은 뭐야?
0: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사라졌어.
1: 미안.
0: 이것들은 호모케티안 제국의 사라진 크리스탈 워리어일 거야. 군대를 지배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다스린다.
1: 멋지다. 어떻게 깨워?
0: 이 고대 문자는 진짜 읽기 어렵다. 근데 무슨 조정 장치가 있나 봐. 지배자의 성격을 워리어에 집어넣는다?
1: 이게 그건가?
2: 그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 그러게, 누가 여기 들어오래?
3: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은 내가 발견했어.
4: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동굴을 발견한 사람은 나야.
1: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먼저.
5: 이 루카님. 크레센트 섬의 비밀의 수호자이자 호모케티안 제국의 마지막 집사로 크리스탈 워리어의 동굴을 찾아낸 건 이 몸이지!
1: 그냥 고양이잖아.
5: 그냥 고양이. 난 루카님이시다. 크레센트 섬의 비밀.
1: 그래, 접시. 다 들었어. 그래도 고양이잖아.
5: 접시. 난 접시가 아니야. 난 집사야! 이런 모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히 인간! 그것도 너희처럼 조그만 인간들한테는 부하들!

0: 빨리 잡아. 내 조종장치를 훔쳐가잖아. 어서 빨리 되찾아와.
1: 헤더? 우리 따라왔어?
2: 아니 얘들아, 악당이 쫓아오는 거 알지?
3: 다른 학생들은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4: 아, 저기 오네요.
1: 삼촌, 수학 수업에 늦으면 안 돼요. 서둘러 주세요.
4: 내가 업데이트한 기능을 쓰면 아주 아주 빨리 돌아갈 수 있지.

0: 고대 크리스털 워리어를 찾는 거랑 고양이 악당들한테 뒤쫓기고 멋진 버스를 타고 섬에서 경주하는 것 말고는 학교에서 또 뭘 해?
1: 수학.
0: 워리어를 찾고 악당에 쫓기고 말지. 이건 어떻게 쓸까?
1: 모르는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0: 뭐 별일 있겠어? 학교는 재밌네. 따분한 것들만 빼면. 이제 뭐해?
1: 숙제?
0: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0: 어라? 신기한데?
1: 그러게. 신기하네.
0: 아까 조종장치를 건드렸을 때 샤샤의 호기심 많은 성격이 워리어들에게 전달됐나 봐.
2: 어딘가 끄는 버튼이 있을 거야.
0: 어?
2: 봤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별일이 있겠어.
3: 샤샤. 드디어 나의 시대가 열렸다. 크리스탈 워리어들을 조종하는 자가 크레센트 섬을 지배할 것이다.
1: 학교가 문을 닫았어.
0: 쇼핑몰도 문 닫았고.
2: 생선 가게도 문 닫은 거야? 어떡해, 긴급 상황이야.
0: 그래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는 예상할 수 있잖아.
2: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처럼 행동해서 그래. 난 인간 세상이랑 안 맞아. 다시 고양이들이랑 사는 게 낫겠어. 내 자리로.
0: 샤샤, 잠깐만. 루카가 마음대로 하게 할 순 없어. 이런 사고를 친 건
1: 그게 누구겠어, 샤샤지.
0: 그건 중요치 않아. 너인 이제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야. 루카를 무찔러야 해.
1: 다른 방법은 없어?
0: 없어. 이제 너희가 나설 차례야.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바로 영웅이 나설 차례지. 가디언즈가 나설 차례. 그러니까 냥냥 히어로 타임?
2: 맞는 말이야.
1: 어?
2: 냥냥 히어로란 이름만 빼고 우리가 나설 차례야.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어때?
1: 좋아.
4: 플라잉 퓨전.

0: 정말 멋지다. 가서 해치워.
1: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여긴 우리 고양이들의 땅이었고 모든 게 배리 타고 훌륭했지.
2: 아, 또 나 때는 말이야.
3: 지난번처럼 한 시간 동안 하진 않으면 좋겠는데.
1: 인간 세상이 사라진다면 우린 크레센트 섬을 예전 그 아름답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어. 고양이,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섬으로. 물론 다스리는 건 내가 해야겠지.
4: 누구 마음대로 접신!
1: 몇 번을 말해! 내 이름은 접시가 아니야! 난 루카님이시다.
5: 착지 좋은데?
4: 아, 고마워. 연습 좀 했지.
0: 워리어들을 찰스시켜!
1: 그래, 그럼.
4: 정말? 너무 쉬운데?
1: 아니, 멍청하게. 오히려 워리어들을 싹 다 불러 모아주마. 고양이 세계를 배신한 너희를 해쳐버릴 수 있게!
0: 얘들아, 잘 돼가?

0: 너무 많아.
1: 막을 방법이 떠올랐어. 하나,
2: 감히 내 워리어들이 날 배신하게 해.
1: 크리스탈 워리어들아, 내가 진짜 재미난 걸 찾았어. 궁금하면 따라와.

0: 어떡하려고?
1: 사고를 수습해야지.
2: 안 돼! 워리어들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크리스탈이 필요한데?
3: 아, 제가 만약 루카님이라면 천장을 더 걱정하겠는데.
2: 이 싸움을 꼭 끝마치고 싶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떠올랐다. 반드시 돌아오마. 가디언즈, 너희 짓밟아 죽은 말겠다. 이만 작전상 호세.
0: 그게 뭔데? 사사!
1: 샤샤는?
4: 우릴 구하려고 모든 워리어들을 동굴에 가두려다가 그만 자기도 갇혔어.
1: 다들 뭘 보고 있어?
0: 아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5: 왜?
1: 뒷문으로 나왔어. 간단해. 고양이 발톱단은 더 많은 모험을 즐기게 될 거야.
4: 그런 이름은 필요 없어. 우린 샤샤와 마일로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근데 정체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작게 말하자.
6: 크롬섬! 아...
1: 왜 크리스탈 워리어 조각을 찾는데 우리가 돌아와서 삽질을 해야 해?
3: 넌 입으로만 삽질하고 있으면서 엄청 큰 워리어 조종장치잖아. 루카님이 이걸 보시면 엄청 칭찬하시겠는데.
1: 어디 인간 부하 주제에? 내가 루카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하게
0: 식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퍼드 탕.
4: 어, 해보고.
0: 주소 상배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벙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홈 사이언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나도 잘할 수 있어
5: 바키케팔로사우루스?
4: 응! 오늘은 바키케팔로사우루스의 정보를 수집하러 갈 거야
5: 우와 정말! 바키케팔로면 박치기 잘하는 공룡 맞지? 맞아! 머리에 이렇게 혹이 있는 공룡
2: 아, 근데 새끼는 혹이 없었지
4: 응!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바키케팔로를 만나러 가볼까?
6: 응! 어? 다시 들었네 아,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 아, 렉스한테 열매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렉스? 나야! 더모!
7: 어?
6: 렉스! 안 들려? 이동 중인가? 왜 연락이 안 되지?
2: 렉스형! 어?
8: 여기도 없네 더모형, 혹시 렉스형 못 봤어?
6: 못 봤어 마침 부탁할 게 있어서 통신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네
8: 뭔데? 뭘 부탁하려고?
6: 관찰에 필요한 열매인데 응? 다시 들어버려서 렉스한테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지
8: 내가 가져다 줄게

0: 우르르 행성에 있는 거 맞지?
1: 이 열매 서식지는 렉스만 아는 곳이라 찾기 힘들 거야.
0: 아닌데, 나도 찾을 수 있는데.
1: 괜찮아, 로키. 마음만 받을게. 다른 열매부터 관찰해야겠다.
0: 나도 렉스 형처럼 잘할 수 있는데.
2: 나 혼자 가서 찾아볼까? 나도 할 수 있다고.
3: 여기 파키케팔로가 있다고?
4: 신난다. 파키케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5: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2: 두고 봐. 렉스 형보다 더 빨리 열매를 찾을 테니까.
0: 근데 모양이 어땠더라?
4: 사과같이 생긴 열매였어.
2: 좋아, 가보자.
0: 대체 열매는 어디 있는 거야?
2: 어?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혼자 서 있네?
0: 근데 무슨 공룡이지?
2: 안녕, 난 로키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길을 잃어버렸어? 아님 엄마랑 떨어졌어?
2: 진짜 아무도 없나? 둘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얘 엄마는 아닌 것 같아.
4: 그쪽엔 큰 공룡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해. 날 따라와.

0: 저것 봐! 바퀴 캐팔로다!
1: 바퀴기를 하고 있어.
2: 어? 근데 저 바퀴 캐팔로는 행동이 좀 이상한데?
1: 그러게,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3: 잠깐만,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1: 뭐? 새끼가 사라졌다고?
3: 이 근처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나 봐.
2: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1: 렉스, 우리도 같이 찾아보자.
4: 그래, 저번에 살타사우루스 새끼도 우리가 찾아줬잖아.
3: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어른 파키케팔로랑 달리 새끼는 머리가 납작하고 뒤통수에 뾰족한 돌기가 솟아있어. 다들 잘할 수 있지?
2: 물론이지. 걱정 마, 우리가 꼭 찾을게.
1: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4: 아, 몰라 몰라. 우선 꼬마야 엄마를 찾아줘야지. 근데 넌 무슨 공룡이니?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걱정 마, 내가 엄마를 꼭 찾아줄게. 난 렉스형 다음으로 멋진 다이노 대원이거든. 나만 믿어.
2: 어? 저거 봤어?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쫓아가 보지 않을래?
4: 어때?
3: 이쪽에서 새끼의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2: 이것 봐, 발자국도 있어.
1: 어? 근데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4: 그러게, 이건 무슨 발자국이지? 누구랑 같이 있나?
3: 아무래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1: 너도 배고프구나. 아, 이 근처에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4: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긴 풀이 훨씬 많을 거야.
2: 여기도 없는 건가?
1: 어? 어? 어디 가는 거야?
3: 얘들아, 빨리 쫓아가 보자.
4: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엄마 찾아줄게.
2: 어?
4: 꼬마야, 빨리 도망쳐!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해! 위험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도망쳐!
1: 럭키랑 파킹 캐팔로야!
3: 대체 무슨 일이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위험해! 그쪽은 남겨놓자! 렉스! 레어포! 갱신! 렉스! 슈퍼 탈구리! 조금만 더 힘내서 끌어올리자. 하나, 둘, 셋.
4: 힘내.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1: 우와, 성공이다.
2: 잘됐다.
4: 비바부 멋졌어.
2: 아, 위험했다.
3: 잘했어, 로키.
1: 근데 로키, 저 공룡이 파키케팔로인 걸 정말 몰랐어? 깜빡 잊었어. 다 크고 나면 새끼 때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말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놀랐지.
5: 아니야.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2: 엄마 파키케팔로도 무사히 새끼를 찾았고.
5: 응. 근데 렉스, 새끼 파키케팔로는 왜 혹이 없는 거야?
3: 새끼들은 아직 혹이 필요 없거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들은 영역 다툼을 할 때 머리에 혹이 있는 어른끼리만 박치기를 한다고 해.
4: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역시 박치기는 파키케팔로가 최고라니까.
1: 그러게. 나도 아까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 파키케팔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와!
2: 루키, 앞에 봐!
3: 루키!
2: 괜찮아?
6: 렉스? 여기 있었구나.
3: 토모, 무슨 일이야?
6: 열매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왔지. 어? 로키! 아, 그 열매는? 뭐야? 로키 네가 찾은 거야?
1: 내가 뭐라고 했어. 나도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아이고 어지러워.
2: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5: 내 말이.

0: 얘들아, 카드가 완성됐어.
1: 우와, 바뀐 캐펄로 사우루스 카드다.
0: 오늘도 다들 즐거웠어?
2: 응, 너무 좋았어.
3: 맞아, 로키 때문에 뛰어다니긴 했지만.
4: 근데 로키는 어딨어?
3: 그거 봐, 나도 할 수 있다고.
1: 어? 뭐야? 자고 있는 거야?
0: 아무래도 많이 피곤했나 봐.
1: 밤하늘의 선물 오로라. 얘들아, 안녕.
0: 너희들 왔구나.
1: 지금 뭐 하고 있어?

0: 응, 라일리나 사우라를 보고 있었어.
1: 어? 라일리나 사우라?
2: 라일리나 사우라는 추운 극지방에 사는 공룡이야.
3: 우와, 예쁘다.
1: 이게 뭐지?
4: 이건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야.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2: 응, 운이 좋으면 종종 볼 수도 있어.
5: 걱정하지 마, 루카스. 앤디하면 행운, 행운하면 앤디. 이 앤디와 함께라면 오로라를 꼭 볼 수 있을 거야.
0: 라일리나 사우라의 서식지 정보를 수집하려던 참이라 우루루 행성에 가야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6: 물론이지.

0: 이대로는 걷기 힘들겠어.
1: 설마 너희 도와줄 친구들을 잊은 건 아니지?
2: 어? 아하! 비바보?
3: 비비!
4: 바비!
3: 부!
5: 비?
6: 바비 부!
3: 비비!
0: 우와! 비바보다!
3: 안녕, 비비!
5: 비비? 비비!
6: 바비, 바비.
4: 알았어, 알았어. 나도 반가워.
3: 부도 잘 지냈지?
4: 렉스, 근데 비바보도 미끄러워하는 것 같아. 무사히 타고 갈 수 있을까?
1: 걱정 마. 비바보에겐 아주 특별한 힘이 있거든.
3: 특별한 힘이라고?

0: 변신했어. 정말 멋진데?
1: 그럼 라일리나 사우라를 찾으러 가볼까?
0: 응!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1: 랄리나 사우라는 어디 있지?
2: 온통 눈으로 덮여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 어? 비바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비바보, 어딜 가는 거야?
0: 거기서, 비바보!
3: 같이 가! 철 메모드야!
1: 우와, 엄청 크다!
2: 장어도 엄청 커!
1: 어? 다리에 뭐가 붙어있는데?
0: 새끼 라일리나 사우라잖아!
3: 아, 비바보가 새끼 라일리나의 꼬리를 빨개라고 쫓아간 거였나봐!
1: 안녕, 라일리나야! 왜 거기 붙어있어?
2: 라일리나 사우라가 보통

0: 아직 새끼여서 눈보라 속은 많이 위험할 텐데.
1: 비바보, 라일리나 사우라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지?
2: 삐삐 바비우.
1: 좋아, 라일리나를 찾자.
2: 비바보, 부탁할게. 삐. 찾은 거야?
0: 이건 라일리나의 흔적이야.
2: 어?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1: 여기 협곡이라 위험한데? 라일리나를 어서 빨리 찾는 게 좋겠어.
0: 어? 저기 라일리나 사우라야!
1: 멈춰! 비바보! 거긴 위험해! 잘못하면 협곡으로 떨어질 수 있어! 토모, 라일리나한테는 내가 갈 테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
0: 어!
1: 갱신! 어! 갱신!

0: 왜 그래, 렉스?
1: 라일리나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
0: 정말 다행이야.
1: 내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슈퍼 갈고리 발사!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엄청 귀엽게 생겼는걸?
2: 응, 눈이 정말 커.
3: 추워.
2: 맞아.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눈보라가 잦아들어야 해.
0: 아,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이글루를 만드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토모, 저것 봐. 눈보라가 그쳤어.
0: 그러게, 다행이야.
2: 어? 그새 날씨가 좋아졌네?
3: 비비?
4: 바비?
1: 라일리나의 집을 찾아줘야 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정말 큰일이야.
0: 그럼 어떡하지?
1: 우선 라일리나 사우라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어때?
3: 비비!
4: 바비!
2: 여긴가 보다.
3: 라일리나가 어디로 가는 거지?
1: 잠깐만! 라일리나는 시력도 좋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볼 수 있구나. 지금 집을 찾아가고 있나 봐.
2: 우와, 대단하다.
0: 우리 따라가 보자.
1: 좋아.
3: 비비, 바비.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우와, 라일리나 사우라가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2: 겨울이면 라일리나들은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땅속에서 생활한다고 해. 어때, 멋지지?
3: 꼭 땅속의 이글루 같아.
0: 맞아, 이제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3: 어? 저기 봐, 오로라야.
1: 그거 봐! 역시 행운하면 이 앤디라니까! 행운하면 앤디! 앤디하면 행운!

0: 자, 라일리나 싸우랑 카드야.
1: 고마워, 렉스. 라일리나 싸우라 덕분에 멋진 오로라를 볼 수 있었어.
2: 응, 밤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것 같아.
1: 다 내 덕분이라니까.
2: 그 순간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3: 나도야.
2: 우린 갈게, 렉스.
1: 어? 나도 같이 가.
0: 잘 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덕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4: 남반구는 북반구와
5: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게,
0: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수상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1: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0: 이 물고기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2: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버리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3: 이걸 다요?
0: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맞아?
3: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나타난대.
0: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승희비 선생님, 심지어는
3: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0: 하하,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4: 아까 들은 괴담도 찜찜하고 빨리 두고 나가자.
0: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두고 보라지. 이 퍼플림이 꼭 정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0: 불!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두 명분을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1: 저기 있는 거 나? 응?

0: 으악!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1: 여봐.
0: 넌 누구야?
2: 야, 너 정체가 뭐야?
3: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0: 너도 인어공주였어?
2: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0: 와,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2: 이야, 진짜 잘 그린다.
0: 멋지다. 정말 화가 났다.
4: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2: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0: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2: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0: 우와, 나도.
4: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2: 넌 이제 블루 이거야.
4: 내 것도
0: 스케치요? 어? 예쁘다. 그린,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2: 버블쯤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4: 제 말에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5: 저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0: 가자.
3: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6: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쯤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나라.
2: 신난다!
4: 인원이 딱 맞아.
2: 승리는 우리의 것.
0: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달라고 할까?
7: 어? 누구야? 이놈들! 니들 딱 걸렸어!
0: 도망쳐!
7: 또 너희야?
0: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0: 와, 나 이거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1: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2: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3: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1: 어?
0: 뭐?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1: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0: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1: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4: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2: 손 댔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0: 있죠.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5: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2: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5: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2: 얘들아, 블로비야, 네 술실이야. 잠깐, 옐로우의 버블즈.
5: 블로비? 야, 버블 퍼즈.
2: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5: 흩어져서 찾아보자.
0: 간 거야?
5: 전복으로 블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이야, 이거 팩!
3: 내 버블 글러브가!
5: 다들 조심해.
0: 어디 갔지?
5: 옐로우의 버블잼으로 붙여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3: 뭐?
1: 오렌지가 잡았대요.
5: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1: 누굴 좀 때려줘.

하고 있어? 빨리 좀 도와달라니까. 버블버블 일본 체인지.

0: 1분 1로 변신 완료!
1: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2: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3: 블롭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지.
0: 됐어. 가자.
2: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4: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

0: 물쟁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1: 그림 속의 공주들.
2: 그랬다니까.
1: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얘들아, 인사 안 해?
3: 안녕.
4: 다들 안녕.
2: 에? 나 참.
4: 뭐야?
2: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4: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1: 정말 너무해.
2: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1: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4: 너나 친구해.
2: 필요 없어.
0: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법을 쬐매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 크랩.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1: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4: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2: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2: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1: 뭐야, 너희들. 미술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하지만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4: 걘 너무 무례해.
2: 못 본 척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1: 블록이다, 미술실.

0: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1: 여기? 어디?

0: 이게 뭐지? 물질이 아닌 건가?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1: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랑 똑같다. 저기 뭐가 있어.
2: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1: 예드 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3: 우리가 수호 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1: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3: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0: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0: 귀엽다.
1: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0: 정말 귀여워.
1: 도무지 경계심이라곤 없군.
2: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0: 으쨔.
3: 커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0: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3: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그럼
0: 진실의 울림인가?
3: 그린,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블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1: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0: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3: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여 귀여운 것 좀 봐.
0: 정말 귀엽다. 어? 갑자기 왜 이래?
4: 다친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란.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0: 뭐?
1: 블랙다이아의 계략이었어. 글로바틱!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달려!

그리는 거야. 야! 모두 힘을 합치자.

0: 갑자기 생겨났어.
1: 문을 잡아야 해.
2: 지연.

0: 문이 사라졌어.
1: 이건 꿈일 거야.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이언스
1: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우리 여행 가자!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8: 얼굴엔
7: 순한 킬킬!
8: 눈물엔
9: 순하게
7: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4: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여기 또 어디야?
1: 이 해변 경치 진짜 좋네요.
0: 이렇게 멋진 곳에 우리가 착륙하다니.
1: 우와. 야, 이 바다 냄새. 정말 상쾌하다.
0: 해변에 온 김에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이동하는 게 어때? 이런 좋은 곳에 와보기도 쉽지 않잖아.
1: 아, 그래도 괜찮을까?
0: 해수욕도 어? 하고 캠핑도 하면서 바비큐 파티도 즐기죠. 내가 저 야자 열매로 맛있는 주스도 만들어줄게. 어? 어? 셋실 어때?
1: 글쎄,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0: 멋진데 드라곤은?
2: 난 찬성이야. 다들 지쳤으니 휴식이 필요할 때도 됐지. 어때, 셋실?
1: 그래,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0: 드디어 휴가다!
1: 좋았어!
0: 놀자! 기대하시라! 생님의 요리 솜씨를! 셋실, 야자 주스도 마셔봐!
1: 알겠어요. 야, 시원하다!
0: 내가 만든 건데 당연하지.
1: 바닷고까지 다 마셔야지.
2: 안 돼. 어? 공을 내 쪽으로 잘 던져야지. 다시 해봐. 그렇지. 좋았어, 드라곤에. 자, 이번에도 받아봐. 잘했어. 또 간다. 이야, 드라곤의 제법인데. 드라곤은 최고야. 수영도 제법 잘하네.

0: 나 익었어. 이제 그만 놀고 나와. 점심 먹자. 얼른. 어, 저걸. 사고다. 사고가 나타났어. 사고가 나타났다고.
1: 사고라고요? 으악, 드라곤에 어서 도망쳐.
0: 사고가 가까이 왔어.
2: 타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0: 다시 돌아간다. 타타, 괜찮아?
1: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해요. 해변까지 오다니 진짜 위험한데요.
2: 아휴, 상어 노릇하기도 힘드네. 어쨌든 잘 됐어. 아까 걔들 놀라서 도망치는 거 봤지?
3: 네, 공주님.
2: 타타, 지금쯤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겠지?
3: 그야 당연하죠. 상어는 아주 무서운 존재니까요.
2: 이 마을 테리안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야 하는데.
3: 곧 알게 될 겁니다.
2: 좋아, 녀석들 이제 상어를 잡겠다고 나서겠지?
3: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상어 속으로 들어가겠군요.
2: 내가 누구야.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지. 지금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거야.
4: 시장님! 응?
5: 무슨 일인데 그래?
4: 시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해변을 통제해야 해요.
5: 뭔 소리야?
4: 마을 해변에 상어가 나타났다고요.
5: 그래? 상어가 나타났다고? 근데 뭐? 뭐라고요?
4: 상어가 언제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5: 헤헤, 이거 봐 젊은 친구들, 내 말 잘 듣게. 우리 섬은 여름 한철 피서객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곳일세. 극간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섬 수입원을 끊을 순 없다고, 알겠는가?
6: 아니 시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님은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신가요?
5: 에헤, 그렇게나 시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자네들이 그 상어를 잡아오면 되겠구만. 안 그런가?
6: 에이, 뭐 저희 시장이 다 있어.
7: 그게 정말이야?
8: 진짜라니까.
5: 에이? 아이고, 기자분들 어서 오세요.
7: 시장님, 상어가 나타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5: 예? 상어요?
7: 그럼 해수욕장은 폐쇄하는 겁니까?
5: 천만에요, 그럴 리가요. 해수욕장은 계획대로 개장할 겁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상어를 못 봤으니 해변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난 이만.
8: 뭐야 이거, 우리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잖아.
4: 할 수 없죠.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상어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8: 우리가?
4: 좋아, 근데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또 나타날 거야.
5: 에이, 타타! 어? 오랜만이구만.
8: 아니, 저분은?
4: 테리엄 선장님!
5: 지나던 길에 에밀레호가 보였어.
4: 정말 반가워요, 선장님.
5: 신세도 갚을 겸 기다렸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상어를 잡으려면 좀 더 깊은 바다로 가야지.
6: 그 무서운 상어를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5: 그럼 잡아야지. 꼭 잡아야 해.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녀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난 안 다녀본 바다가 없어.
4: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5: 응? 뭐가?
4: 선장님 다리를 그렇게 만든 건 괴물 문어 크라켄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5: 에이? 내가 그렇게 말했나? 자, 나이를 먹으니 기억이 흐리 되셨구만.
4: 그렇죠? 그런데 그 크라켄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5: 그랬지. 하지만 상어란 놈은 더 무서워.
2: 상어다!
5: 상어!
8: 상어다! 상어가 나타났어! 생선미끼를 던져주니까 나타났나 봐.
5: 차차, 어서 뱃머리를 돌려라.
4: 네! 상어 때문에 별걸 다 해보네.
5: 이놈, 넌 도간에 등치다. 각오해라. 야! 명중이다. 자, 뭐해, 빨리 당겨.
8: 네, 선장님. 근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6: 저기 봐, 올라온다.
4: 저게 뭐야?
6: 플랫마이너랑 칸타잖아.
2: 아, 비린내. 무슨 생선을 그렇게 뿌려내.
6: 이건 또 뭐야?
4: 이번에도 누나가 꾸민 짓이었어요?
3: 아, 저기 미안한데 우리 좀 배 내려주고 얘기하면 안 될까?
5: 참 어이가 없구만.

0: 손에 크라켄을 물리칠 때도 못된 짓을 하더니 이놈들 상어먹이로 만들 줄 알아라. 응? 뭐지? 너 왔다! 엄청 큰 놈이야! 진짜 괴물이 나타났다!
1: 엄청 강한 녀석 있다!
2: 진짜 무지 큰데요!
0: 어서 배로 올라가!
1: 또 온다! 뭐야, 내 쪽으로 오잖아!
2: 아저씨!
3: 위험해요! 내 손 잡아! 이제 저 녀석은 내가 맡을 테니까 모두 배 안에 뒤에 있어.
2: 알았어, 타타. 너도 조심해.
3: 걱정 마. 이 덩치만큼 괴물아! 어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4: 비겁하게 당장 내려와.
3: 넌 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이 괴물아?
4: 뭐? 우리가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3: 그래, 바닷속에 먹잇감도 많은데 왜 우리 인간들을 해치냐고.
4: 우리는 자연스러운 먹잇감만 먹지 인간은 먹지 않아.
3: 그런데 왜?
4: 왜긴? 인간들이 우리 화나게 하니까 그렇지.
3: 인간이 화를 나게 하다니 무슨 말이야.
4: 말귀가 어둡군. 궁금하면 따라와.
3: 그래, 못 갈 거 없지.
5: 자, 이제 얘기해줘.
4: 저들을 봐라, 내 동료들이야.
3: 뭐지? 상어들 등이 왜 이래?
4: 너희 인간들이 샥스핀을 먹겠다고 지느러미만 자르고 버려서 우린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잔인한 건 바로 너희 인간들이야.
3: 근데 왜 해변에 나타나서?
4: 너희 인간들은 영화나 잡지에 우리를 흉폭하게 표현하며 누명을 씌웠지. 우린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3: 미안해, 인간을 대표해 내가 사과할게. 상어가 화가 난 건 다 인간들 때문이에요.
0: 아, 그랬구나.
2: 우리가 뭐 해줄 건 없을까?
1: 글쎄.
0: 얘들아, 나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1: 그렇지.
2: 3D 프린터로
3: 상어 지느러미를 만들어주자.
2: 이제 달아주면 돼.
3: 상어들아, 잘 받아. 거기 두 사람.
2: 너, 나?
3: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와서 좀 도와줘요.
2: 내가 너희처럼 하찮은 애들이랑 어울릴 것 같아. 가자.
6: 네, 공주님.
2: 가자.
6: 네, 공주님.
0: 저것 좀 봐라.
2: 성공이야.
1: 모두 기뻐하고 있어.
0: 고맙다는 건가?
3: 이렇게 진심은 통하는 거구나. 상어야, 어때?
4: 아, 이제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군.
3: 그래, 맞아. 이젠 사람들을 겁주거나 해칠 필요가 없으니까 편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줄게. 세식!
2: 알았어.
1: 나중에 나도!
3: 상어야, 이제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 우리가 잘 지켜줄게.
0: 우리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3: 네, 테리엘 손장님 고마웠어요.
0: 그래, 나도 고맙다.
3: 그럼 이만 가볼게요.
0: 이번엔 나도 너희한테 한 수 배웠단다. 잘 가거라.
7: 네, 손장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0: 그래, 언젠간 또 만나겠지.

0: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1: 뭐긴 뭐야. 바닷가 재단에서 축제라도 벌어진 거겠지.
2: 부럽다, 부러워. 우리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저기 쟤들처럼 테리안들이 바치는 재물도 받고 신처럼 존중받았겠지.
0: 난 저 모자가 제일 부러워. 쟤들 채석장에서 나보다 작았던 애들인데 저렇게 큰 모자를 씌워놓으니 지금은 엄청 커 보이잖아.
1: 쟤들이 너보다 작았다고?
0: 정말이야. 지금은 이래 보여도... 어? 누가 온다.
3: 또 불시착이네. 여긴 또 어디지?
0: 뭐지 여긴?
4: 우와, 이건 책에서 본 모아이 석상인데?
5: 그렇네.

0: 진짜 모아이들이야. 그럼 여기가 그 유명한 이스터섬? 우와, 이게 웬일이야?
1: 지금 좋아할 때야? 이건 사고라고, 사고.
0: 아저씨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스터섬에 한번 와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1: 아유, 버킷리스트인지 맛집리스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밀레오가 석상머리에 단단히 껴서 움직이질 않는다고. 이러다가 몬스터를 봉인해도 다음 세상으로 못 갈 수도 있어.
2: 그럼 안 되지.
0: 사흘 박사님.
2: 하필 석상 위에 떨어졌구만. 근데 모아이 중에서도 머리 큰 모아이 위로 떨어져 단단히 꽉 낀 것 같구나.
3: 그럼 이제 어떡하죠, 박사님?
2: 글쎄다. 이 모아이 석상들은 바위산의 채석장에서 만들어져 바닷가로 옮겨지는데 이동하다가 실수로 파손이라도 되면 그냥 길에 버리고 가기도 한단다.
0: 아, 그래서 이렇게 귀도 떨어지고
1: 코도 깨지고
3: 머리도 깨진 모아이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었던 거군요.
2: 그래, 말하자면 이 석상들은 석공들의 실패작인 거지.
3: 근데 이 모아이 석상들이 바위를 깎아서 만드는 거라면 지금 채석장엔 바위를 깎는 테리안들이 있겠네요. 그런 뛰어난 재주를 가진 테리안이라면 이 석상 머리에 낀 에밀레오도 쉽게 빼줄지 몰라요. 드라고넷, 채석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어서!
2: 역시 타타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구나. 그렇지, 얘들아? 에이. 하여튼 성격도 급하다니까.
3: 최고의 석공을 찾아야 해.
4: 걔들 누구지? 처음 보는 녀석들이던데. 테리안처럼 보이지는 않고.
5: 응, 그러게. 근데 그 멋진 모자는 어디서 났어?
4: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모자라니?
5: 네 머리 위에. 그냥 모자도 아니고 황금 모자라고.
4: 그래? 어디? 우와, 진짜 모자가 생겼네.
5: 그뿐이 아니야. 모자 때문에 머리에 있던 흡집도 감쪽같이 사라졌어.
4: 오, 그게 정말이야?
5: 그렇대도 지금 모습이라면 재단에 올라가도 되겠어.
4: 그래? 좋아, 나도 저 재단으로 내려가는 거야. 난 키도 크고 모자도 멋지니까 테리안들도 날 수호신으로 섬기겠지. 그럼 그들한테 꼭 이야기하겠어. 여기에 남겨진 모아이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5: 우와, 진짜 멋지다. 황금 모자 잘 어울려.
6: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3: 어? 다 온 거야?
0: 여기가 채석장인가 봐. 그 많은 모아이들을 다 여기서 만드는구나.
3: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지?
0: 글쎄. 저기 나이 많은 테리안이 가장 실력이 좋을 것 같아.
3: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볼게. 저 실례합니다.
1: 우와, 뭔가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
0: 할 수 있대?
3: 일단 가서 확인해보재.
0: 어?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에밀레오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못 보던 구덩이가 있네? 엄청 깊어 보이는데? 설마 거기에 있니? 에밀레호! 에밀레오, 대답해!
0: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데서 에밀레호를 찾아요?
5: 뭘 그렇게 찾는 거죠?
0: 누구야?
5: 전 꽃게진 모아입니다.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0: 세상에, 석상이 말을 하잖아.
5: 네, 말할 줄 압니다. 제가 코가 없지 입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석상이 말을 하다니.
5: 혹시 황금 모자를 찾는 건가요?
0: 황금 모자? 어, 맞아. 황금색 에밀레호.
5: 그럼 저기 바닷가로 내려가 보시죠.
0: 바닷가? 저기 에밀레오야.
7: 여기는 자리가 없으니 다른 데로 가봐.
4: 자리가 없다니. 조금씩만 옆으로 가면 되잖아.
8: 가긴 어딜 가.
4: 내 번쩍이는 모자를 봐서 좀 끼워주면 안 될까?
7: 대충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8: 네가 끼어들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니까.
4: 그래? 할 수 없지. 다른 재단을 찾아볼게.
7: 저렇게 실망하는 거 보니 좀 안 됐네.
8: 그냥 자리 하나 내줄 걸 그랬나? 쟤 누군지 기억 안 나? 네? 우리랑 같은 재석장에 있었잖아.
7: 아, 넘어져서 머리 한쪽이 깨졌더래.
8: 그래, 바로 걔

0: 그래서 머리에 뭘 썼잖아.
1: 깨진 머리를 가리려고 괴상한 깡통 모자를 썼나 보군.
0: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1: 그렇게 여기 끼고 싶었을까?
0: 하마터면 불량품과 함께 지낼 뻔했네.
2: 이런 이런.
1: 뭐야?
2: 아유, 그게 무슨 꼴이니? 덩치가 아깝다, 덩치가 아까워.
1: 아니, 넌 또 뭐야?
3: 너라니? 당장 플랫마이너 공주님께 예의를 갖추거라.
2: 됐어, 칸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쪼그려 앉아 울긴 하는 녀석한테 뭘 바라겠어? 나 같으면 저런 애들 한 방에 다 처리하고 벌써 재단을 차지했을 텐데.
1: 쟤들은 나랑 같은 채석장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야. 의리가 있지. 쟤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2: 아휴, 의리는 무슨. 그냥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1: 어? 날 도와준다고? 뭘 할 수 있는데?
2: 네 마음속의 용기를 끌어내주지.
1: 이게 무슨 소리지?
0: 어, 그 녀석이야, 황금 모자. 진정해, 황금 모자, 우리 친구야.
4: 감히다 무시했겠지. 이제 왔어, 친구는 무슨 친구. 이 제대로 이제 나 혼자 차지할 거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줄은 나도 미처 몰랐군.
5: 당장 멈춰. 에밀레오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니야.
1: 뭐? 에밀레오? 나의 황금 모자를 그렇게 부르는 건가?
5: 그건 우리의 소중한 에밀레오야. 당장 벗지 못해?
4: 그런 맹랑한 것들, 니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5: 아저씨!
1: 아니... 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가 돼. 나도 어릴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때마다 힘으로 맞서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네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야.
4: 그래? 그렇구나. 난 항상 스스로 다짐하곤 했었어. 날 제단 위에 올라가게만 해준다면 누구보다 강한 소신이 되어 테리안들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말았지. 나 같은 건 처음부터 소신 될 자격이 없었어.
2: 이봐, 깡통 모자. 어? 그새 다시 나약해진 거야?
6: 플랫마이너?
5: 역시 또 누나 짓이었군.
2: 깡통, 아니 황금 모자야? 자책하지 마. 넌 소신이 될 자격이 있어.
1: 내가 이렇게 다 망쳐버렸는데도.
2: 망치긴 뭘 망쳐. 너한테 필요한 건 바로 공포야, 공포. 테리안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널 섬기고 공경할 거 아냐.
6: 뭐라고?
5: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듣지 마, 황금 모자.
1: 저 꼬마 말이 맞아. 난 테리안들을 겁줘서 소신이 되고 싶진 않아.
2: 저런 멍청한 돌덩이. 그새 내 마법의 효력이 다 떨어졌고. 그렇다면 한 번 더 비탈의 불을 날려주지.
1: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0: 녀석들이 사라지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군. 이 반짝이는 모자에 제 정신이 아니었어. 이건 너희 거니까 다시 돌려줄게.
1: 근데 그 전에 망가진 유적도.
0: 그래,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려 놓아야지.
2: 황금 모자야, 김태!
0: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내 모습 또한 욕심이 없던 그때로. 잠시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즐거웠어.
1: 그래? 근데 우리와 함께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 날 그 조그만 슬라이드에 집어넣겠다는 거지?
1: 이렇게 작아 보여도 안은 엄청 쾌적하다고. 아, 그 전에 석궁 아저씨가 먼저 할 일이 있대. 우와, 아저씨 대단하세요.
0: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3: 그럼 이제 우리도 시작해볼까요?
0: 좋았어.
3: 자, 같이 여행 가자.
2: 욕심 없고 평온한 곳에서 잘 쉬어.

0: 우리 친구 모아이군 잘 어울리는데.
1: 여기 이스터섬의 모아이들은 다들 이런 사정이 있었나 봐.
2: 자, 우리도 이제 그만 가자.
1: 너희도 잘 지내, 모아이들아. 이스터섬의 석상 모아이들, 내 버킷리스트 완성.
2: 세시, 어? 빨리 하라고 뭐해.
0: 가요. 협공 아저씨도 안녕히 계세요. 모아이들 안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7: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래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해산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포로로 유치원.
9: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댄스 왕이 되고 싶어.
1: 비트랑 켄켄 좀 봐.
2: 둘이 똑같네. 근데 뭘 보는 거야?
0: 어? 신비의 섬이 어디쯤 있을까 찾고 있었어. 켄켄, 신비의 섬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비트, 기다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2: 켄켄은 뭘 보고 있는 거야? 켄켄!
3: 어? 댄스왕 선발대회?
2: 이 대회에 나갈 거라고?
0: 켄켄, 댄스왕이 되려면 춤을 엄청 잘 춰야 해. 자신 있어?
3: 귀여워.
0: 이런 춤으로 어떻게 댄스왕이 되겠다는 거야?
1: 이상하냐고? 아니. 잘했어. 근데 조금 더 연습하면 더 잘 출 수 있을 거야.
2: 맞아. 노력하면 돼.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켄 박사님도 그러셨어.
1: 춤을 가르쳐달라고? 어? 요리라면 자신 있지만 춤은 못 추는데.
2: 나도 뭐든 만들고 고치는 건 자신 있지만 춤은 자신 없어.
4: 비팅해.
0: 진작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했어야지. 나 춤이라면 자신 있거든.
1: 비트, 정말이야?
0: 자, 이게 바로 명탐정 피트의 춤이다.
1: 피트.
2: 으이구, 이럴 줄 알았어.
0: 왜? 내 춤이 어때서? 켄켄, 내가 춤 가르쳐줄게. 나 따라해봐. 내가

0: 준다니까.
1: 너.
2: 목이 깽깽.
0: 벌써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내 친구 중에 춤을 잘 추는 댄스왕을 소개해줄게.
2: 댄스왕 깽깽.
1: 그게 누군데?
0: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가자.
2: 깽깽.
3: 같이 가.
4: 쌍둥이다 슬퍼.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캥캥. 맞는 백 제리
5: 젠틀맨 제제.
6: 우리 함께 어어어
0: 가는 댄스왕의 춤을 보면 깜짝 놀랄 거다.
2: 이야, 짱짱.
0: 어, 저기야, 저기.
7: 어디, 어디?
8: 안 보이는데?
0: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8: 아, 작아? 그럼 다들 안경에 확대 기능을 써봐.
0: 양.
7: 우와, 곰이다. 귀여운데?
8: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댄스왕이라니.
0: 나 귀여운데 춤까지 잘 춘다니까. 그렇지, 공작거미.
9: 깡총.
0: 요 춤을 추려나 봐.
2: 옆에도 캥캥.
0: 옆에서 춤을 배우고 싶다고? 그럼 캥캥이 작아져야 하는데.
8: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제제?
7: 응, 쉐리. 그거 말이지. 캥캥, 준비해. 캔캔 작아져라. 마이크로빔 발사.
0: 우와, 캔캔이 작아졌어.
8: 너도 초대 받았니?
2: 춤 캔캔.
8: 아, 춤을 배우러 왔다고. 하긴 내 짝꿍이 춤을 잘 추긴 하지.
0: 짝꿍아, 난 오늘도 널 위해 춤을 출 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 업! 내 절도 있는 다리 움직임을 보라고. 하하. 요. 호! 와하. 핫! 하하. 요.
7: 우와. 정말 신기하고도 멋진 춤이야. 예.
0: 내가 깜짝 놀랄 거라고 했지.
8: 어? 나 이 거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아, 공작새랑 닮았어.
7: 뭐? 공작을 닮은 거미가 있다? 이름이 공작거미라고 했던가? 아무리 공작거미가 날 닮았다고 해도 나처럼 크고 화려하진 못할 거야. 안 그래?
0: 내가 비록 공작보단 작고 화려하진 못해도 춤은 한 수이라는 걸 보여주지! 이야, 오, 예, 흔들흔들 흔들어봐. 쉐키, 쉐키. 춤하면 바로 나 공작거미지. 오, 오, 예. 호, 하. 흔들흔들. 자기야, 나 어때?
8: 어, 너무 멋져. 넌 정말 최고의 댄스왕이야.
2: 이야, 춤 깽깽.
0: 춤을 가르쳐달라고?
8: 이걸 어쩌나? 우린 소풍 갈 거야. 가자.
0: 아, 미안. 춤은 다음에 알려줄게. 짝꿍아, 같이 가. 켄켄, 괜찮아?
7: 켄켄, 실망하지 마. 있잖아, 나도 춤을 아주 잘 추는 댄스왕과 댄스 여왕을 알고 있긴 한데 만나러 가볼래? 가자! 어? 저기 있다!
10: 어머! 저게 뭐야?
11: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하게 생겼네.
7: 얘들아! 여기야, 여기! 켄켄! 추워? 이리 와. 응, 난 견딜만해. 내가 살던 남극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추웠거든. 어? 내가 말한 댄스왕, 댄스 여왕이야.
0: 어? 두루미들이네?
7: 응, 부부야.
3: 함께 춤추려나 봐.
9: 인사.
3: 어쩜 인사하는 것도 우아해.
12: 오늘도 나와 함께 춤추겠어요?
13: 좋아요.
3: 서로 같은 춤을 추고 있어. 아름다워.
7: 켄켄, 이 두루미 부부는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30년 넘게 췄대. 두루미 부부, 그 비결이 뭐야?
13: 사랑하니까.
2: 사랑해, 켄켄.
7: 피트, 셰리, 정말 낭만적이지. 어? 어디 갔어?
0: 아, 미안. 추워서 먼저 들어왔어. 아, 근데 두루미 부부의 춤 정말 멋지다.
3: 내 말이.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그냥 볼 수 없지. 샤크 캐논! 사랑의 멜로디 발사!
0: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이노 크레인! 사랑의 눈 발사!
12: 여보, 평생 당신만을 위해 춤을 출 거예요.
13: 나도 평생 당신만을 위해 춤을 출 거예요.
12: 사랑해, 여보.
13: 내가 더 사랑해요.
12: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는군요.
13: 당신이 더 멋져요?
7: 켄켄, 우리도 함께 출까? 우와, 켄켄 잘 추는데.
0: 켄켄은 아직이야?
3: 어, 올 때가 됐는데.
7: 비트, 셰리,
14: 제제, 켄켄은
3: 잘 안 된 거야?
0: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라니까. 그래서 켄켄은 어딨어?
7: 켄켄, 어서 와. 아니지, 아니지. 댄스왕 납시오!
14: 우와, 켄켄! 댄스왕 된 거야?
7: 응, 어찌나 잘 추던지 너희들도 봤어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0: 보여줘, 보여줘!
3: 나도 보고 싶어.
2: 그게 켄켄!
0: 진짜 잘 친다.
3: 연습을 얼마나 한 거야?
0: 진짜 댄스왕이네. 우리 켄켄 최고다. 레벨 업.
14: 켄켄
0: 전설의 사냥꾼.
2: 제니 얘기 또 해줘.
3: 어떡하지? 수리해야 하는데. 아, 그럼 다니 켄켄한테 전설의 사냥꾼 보여줘.
13: 멘티스 퀸 말인가요?
3: 네, 맞아. 멘티스 퀸.
13: 다니가 전설의 사냥꾼 멘티스 퀸 영상을 검색합니다.
15: 전설의 사냥꾼 멘티스 퀸. 위협적인 앞다리,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한번 잡은 사냥감은 놓치는 법이 없다. 밤이 되면 까맣게 빛나는 눈, 밤에도 낮에도 멘티스 퀸, 그녀의 사냥은 계속된다.
13: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6: 안녕, 다들 나 알지? 전설의 사냥꾼 왕사마귀 멘티스 퀸이야. 피트, 셰리, 제제, 켄켄. 사건을 의뢰하면 뭐든지 해결해준다고? 그럼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0: 세상에, 멘티스 퀸이 사건을 의뢰하다니.
7: 그러게. 근데 무슨 일일까?
0: 글쎄.
8: 이건 가보면 알게 되겠지. 얼른 가보자.
0: 일단 다들 나만 믿고 따라와.

0: 갑시다! 산더미다 출동! 다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 명참정 피트! 궁금해!
2: 캥캥! 맞는 게 제리!
3: 젠틀맨 제제!

0: 멘티스핀!
1: 아, 여기야, 여기!
2: 어? 어디있지? 안 보여! 멘티스퀸!
1: 아?
2: 무슨 일이지? 뭐든 말 말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1: 내 피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어.
2: 어디 아파?
1: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어. 나 대신 찾아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꼭 찾아올게!
3: 약속! 피트, 정말 찾을 수 있겠어?
2: 당연하지. 이미 찾은 거나 다름없어. 내가 알고 있거든.
3: 누구야?
4: 그게 누군데?
2: 따라와.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여기야, 여기.
3: 여긴 낙엽들만 있는데?
2: 여기 있잖아, 여기. 안녕, 낙엽 사마귀.
5: 아, 피트. 오랜만이야.
4: 오, 낙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3: 그래서 못 알아봤나 봐.
5: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2: 아, 멘티스퀸이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네가 딱인 것 같아서.
5: 그럼 제대로 잘 찾아왔네.
3: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낙엽 사마귀도 힘없는 거 아니야? 우린 지금 전설의 사냥꾼이 될 후계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
4: 맞아. 최고의 사냥꾼을 찾고 있잖아.
5: 뭐라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좋아, 내 사냥 실력을 보여주지.
3: 얼른 집에 가야지.
5: 어, 너로 정했다. 요 녀석!
3: 어? 어, 낙엽이 말해!
5: 봤어? 멘티스퀸만큼 빠르지?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냥감을 놓쳐본 적이 없어.
2: 어때? 낙엽 사마귀, 전설의 사냥꾼 인정?
0: 나도 인정.
5: 그럼 이제 내가 전설의 사냥꾼인가?
6: 말도 안 되는 소리.
4: 누구지?
2: 저기 봐, 꿀 개구리야.
3: 꿀 개구리?
2: 머리에 낙엽처럼 생긴 뿔 보이지? 그래서 이름이 뿔 개구리인데.
3: 방금 봤어? 사냥감을 한 입에 꿀꺽 삼켰어.
6: 그래서 내 별명이 꿀꺽이라고. 근데 낙엽 사마귀가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가 될 거라고.
3: 사냥을 어찌나 잘하는지.
6: 그렇게 되게 놔둘 순 없지.
0: 아니, 왜?
7: 박학개비한테 놀러 가야지.
6: 어, 메뚜기로구나. 너도 한 입에 꿀꺽 삼켜지. 아이, 겁도 없이 이 뿔개구리의 사냥감을 가로채. 화가 난다.
8: 뿔개구리다! 나처럼 낙엽 사이에 숨어있어서 못 봤던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6: 낙엽 사마귀, 그때 지옥을 대갚아주마. 너는 오늘 내가 꿀꺽한다. 간다!
8: 오지마, 오지마! 나 안 할 거야. 전설의 사냥꾼 안 할 거니까 나한테 오지마!
2: 뭐야, 안 한다고? 그럼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는 어떡해?
3: 어떡하긴, 그냥 다른 후계자를 다시 찾아봐야지 뭐.
4: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떨까? 여기야, 여기!
3: 바다에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가 있다고?
2: 제재! 우린 지금 멘티스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근데 바다에 오면 어떡해?
4: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따라와! 안녕, 멘티스 시림프!
9: 어? 제재구나! 안녕!
4: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를 찾으러 왔는데...
9: 뭐? 전설의 사냥꾼이라면 나지나?
2: 어? 저 앞다리 사마귀랑 닮았어.
3: 쭉 튀어나온 눈도.

0: 닮은 것 같은데?
1: 맞아. 난 사마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도 맨티스 시림프야. 사마귀 새우라고도 부르지.
2: 그럼 너도 맨티스 퀸처럼 사냥을 잘한다는 거야?
1: 아마 내가 더 잘할걸? 난 눈이 아주 좋아.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긴 앞다리로 번개처럼 빠르게 낚아채는 거야.
3: 빠질까?
1: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맨티스 시리프 중에는 주먹왕도 있어.
4: 하, 요 녀석. 내 주먹 맛 좀 봐라.
1: 앞다리가 주먹처럼 생긴 맨티스 시림프는 초강력 펀치를 날려 사냥을 한다고. 그러니까 맨티스 시림프가 전설의 사냥꾼 맞지?
5: 맞네, 맞아.
2: 그럼 맨티스 퀸한테 가서 후계자를 찾았다고.
6: 맨티스 시림프, 네가 전설의 사냥꾼이라고? 난 난 줄 알았는데.
3: 오빠야!
7: 맨티스 시림프.
2: 뭐야? 또 도망간 거야?
8: 맨티스 퀸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9: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는 찾았어?
2: 아니,
9: 난 알을 낳고 나면 떠나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아, 맨티스 퀸 걱정 마. 네 사냥 기술을 네 아기들한테도 가르쳐서 전설의 사냥꾼으로 키울게.
3: 약속해.
9: 고마워. 아가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3: 엄마.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게,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Yeah.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롬 사이언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9: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8: 같이 놀자. 즐거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기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기. 얼리면 더 맛있어.
2: 나를 청소합시다. 나청 나청 나나청. 오,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해? 오. 어? 이게 뭐야?

0: Radio Giant to Fan TV. Let's go.
1: 아니 어디 가는 게?
2: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촬영인데 이렇게 찍어. 아 이거 완전 자이언트 횡수잖아. 횡수. 이건 횡수답지가 않아.
0: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뭔데?
2: 아니 이게 없어야지 횡수지. 어?
0: 지금 없잖아.
2: 아니.
0: 왜 없는 게 더 없으라 그래?
2: 내가 근데 적응이 안 돼. 구독자들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0: 그러니까 어떡하려고.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2: 방법이 있지 지금.
0: 아 또 뭐 하려고.
2: 아 이건 좀 아니지.
0: 아 내가 한두 번 속냐고.
2: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안 해 같이?
0: 지금 물리는 거리.
2: 이거 머리 나는 의식이야.
0: 야, 이래서 머리 자라나면은 탈모가 왜 있으며?
2: 이거 안 하니까 안 나는 거야.
0: 자라나라
2: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0: 이걸 몇 번 해야 나는 게?
2: 날 때까지 하는 거야, 날 때까지. 자, 빨리 시작. 자라나라 하늘 끝까지 머리머리 자라나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머리머리 자라나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머리머리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라

0: 괜찮은데?
1: 쟤 뭐 하는 거냐고.
0: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 이게 자극을 줘야 된다고. 자라나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
1: 야, 나 갈 거야.
0: 펭수, 그럼 진짜 마지막 소효 핥으면은 머리 난다고.
1: 예?
0: 성원에 있어. 빨리 가자, 빨리.
1: 받아라, 탈모, 빔! 근데 히프하기에는 내 주상이 너무 이뻐. 등도 이뻐. 구리도 이뻐. 다 이뻐. 아니야. 이뻐.
0: 펭수, 펭수. 일단 급한 대로 가발을 우선 제작하기로 했거든?
1: 무슨 어? 가발이야, 괜찮아.
0: 아니, 우리 대표님 모시고 왔어.
2: 오늘 펭수가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금.
1: 저 괜찮아요.
0: 내가 필요해.
1: 내가. 근데 뭐 아시겠어요? 지금 머리도 풍성하시고. 이거는 모독입니다, 모독.
2: 그렇다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1: 아, 선배님! 어, 선배님! 어, 뭐야!
2: 펭수 기다렸어요.
1: 와, 선배님 대박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쪽 같죠? 그럼 펭수. 저를 이렇게 좀 가발을 만들 수 있나요, 저를?
2: 약간 숱이 없다, 여기서.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요거를 커버하려면.
1: 오, 인문신이가 가발을 쓰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오, 근데 감쪽 같다!
2: 이 정도는 풍성. 용납이 안 되지만.
1: 야! 오. 근데 어쩌면 머리 문제가 아닐 수도?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
2: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 빡! 오, 오, 오, 멀쩡해! 우와!
0: 아무래도.
1: 어머, 멀쩡하네. 야, 이거 대박이네요, 선생님. 오. 근데 저는 이걸로 안 돼요. 저는 이거 10개 있어도 안 돼요.
2: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 이 폰을 낄 때는 이런 비닐을 쓰거든요? 이걸로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0: 더 많이 필요하군요.
2: 네, 요거는. 빼고.
1: 그건 뭐죠?
2: 단골 횟집에 가가지고 그 상에 까는 비닐을 하나 좀 빌려왔어요. 요 정도는 돼야 이 본을 뜰 수가 있거든요.
1: 야, 제가 밥상입니까?
0: 밥상 머리네, 완전.
2: 요렇게.
1: 우와. 약간 사탕 같네요, 사탕.
2: 자, 이제 요 알사탕에다가.
1: 어우. 아니, 근데 테이프를 이걸 왜 붙여요?
2: 어, 이렇게 해야 내 머리통이 그대로. 이따가 보면 깜짝 놀랄걸요? 자, 이제 펭수 탈모 모양에 맞는 가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을 만들 건데 펭수는 왼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들어요?
1: 야, 그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한대요. 전 5대5로 가겠습니다.
2: 5대5? 아, 양쪽 다 너무
1: 반반으로
2: 좋아서?
1: 반반으로 가겠다, 반반.
2: 아, 오케이.
0: 펭수.
1: 근데 이거 굳이 이름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0: 자기도 심지어 자고.
2: 자,
0: 좀 엄청나다.
2: 펭수 이제 가발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1: 와, 야, 이거 착달라붙이에요?
2: 그러니까 맞춤 가발이지.
1: 아, 약간 헤드셋 쓰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이 상태에서 저기 머리 심는 거예요?
2: 자, 이제 요기를 공장에 보내면 심는 작업을 해서 가발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펭수 이렇게 본 뜬 걸로 만든 가발이 왔으니까 요거는.
1: 오, 기대돼, 기대돼. 어? 어? 와, 오, 선배님.
0: 엄청난데?
1: 이게 맞을까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걱정 말아요.
1: 올려라. 올려라.
2: 펭수, 누구 머리 해줄까요?
1: 저 정국 선배님.
2: 정국 선배님?
1: 예.
2: 확실해요?
1: 예.
0: 오호오호오호.
2: 네, 완성됐습니다.
1: 오, 근데 나 진짜 오, 정국 선배님 좀 있는 것 같은데?
2: 오,
1: 아, 선배님 이렇게 이쁘게 머리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아, 제가 감사하죠.
0: 아니, 이 정도면 난 촬영 가능해.
1: 오,
0: 펭수.
1: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0: 오!
1: 아파트
0: 오!
1: 니가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아니 지금 이거 뭐 하는 건데?
0: 니가 머리 빨리 자라.

0: 나라고 이렇게 세고 있는 거야.
1: 이거 쓰면 머리 자라나?
0: 모르지. 어쨌든 원인을 찾아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1: 없어요.
0: 뭐가요?
1: 뿌리가 없다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0: 지금 미끼의 그 아저씨 같아.
2: 안녕.
1: 아, 네, 그 실례지만 누구세요?
2: 의사 아저씨예요.
0: 좀 약간
1: 가자.
2: 가지마.
1: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하신 이유가 있나요?
2: 아, 탈모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우울하고 좀 나 한번 보고 웃어라고 이렇게.
0: 철학인데 철학이.
1: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 아이고, 별 말씀을요.
1: 맞아. 선생님, 이거 효과 있어? 이거 머리 자랐나요?
2: 아, 이거 효과 없어요.
1: 네? 그럼 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
2: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하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0: 아, 근데 선생님 그 펭수 좀 한번 봐주시면.
2: 봐야겠다. 네, 네. 진료실로 같이 네, 네.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진료도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시죠?
2: 아이, 그렇지 않아요.
1: 네.
2: 일로 와요.
1: 아니, 비싼 건데 이걸 재밌으라고 그냥.
2: 우리 펭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 저 10살입니다.
2: 10살이에요? 애기네? 근데 벌써 탈모가 왔어요?
1: 사람 나이로 따지면 50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 아저씨가 54살인데 반갑다 친구야.
1: 반갑다 친구야.
2: 네. 그러면
1: 동안이다, 야. 아유.
0: 원장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런 방법이 안 통하더라고요.
2: 네. 그거 되게 많이 해요.
1: 오, 진짜요?
2: 다시마도 붙이고, 솔잎도 하고, 소도 했고.
1: 난 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0: 아니라니까.
2: 효과는 없어요.
0: 그래요? 아니, 계속 사람들 많이 하던데.
2: 많이 하는데 소화할 틈이면 침냄새만 나요. 잘못했네.
0: 저도 약간 요즘에 이렇게 약간 머리숱이, 머리가 얇아져요,
2: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자리 한번 바꿔보는,
1: 아니요. 지금 살짝 지금.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2: 아, 보니까 돈은 인문신이가 많아서 이쪽이 돈이 될 것 같아.
1: 네?
2: 아, M자 올라갔다.
0: 그렇죠.
2: 그래서 요렇게 요만큼 심어야 돼요.
0: 아, 심어야 돼요?
2: 심어야 돼요.
1: 지금 주객이 전도됐잖아. 그래,
0: 그래. 지금, 네. 제가 급한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2: 다음 시간 낼 때 와요. 네.
0: 아, 이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올라갔거든요.
2: 어머, 유전 탈모예요.
1: 자. 이럴 거면 나 가고.
2: 가지 마. 미안해.
0: 지금은 저한테는 펭수가 좀 더 급한 게.
2: 많이 올라갔다. 푹 숙여봐요. 오, 엄청 넓다. 근데 훌렁 까진 모습도 나쁘진 않네.
1: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0: 근데 너무 또
1: 충격 받을까 봐. 지금 저 데리고 온 거예요.
2: 네. 보통 동물들은 털이 매력 어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털이 없으면 약간 우울증도 오고 상실감도 느끼고 하는데 펭수 씩씩한 모습 보니까 아저씨가 기분이 참 좋아요.
1: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진다고 그 나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본질은 같습니다.
2: 최종 학력이 뭐예요? 어떻게 말을 잘해요?
1: 저 대휴입니다, 대휴.
2: 와, 휴학 중이구나. 탈모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머릿결이 어이구 또 한 올이야. 또 빠졌네. 그리고
1: 왜?
2: 잘 빠진 이유도 빠져.
1: 여기는 안 돼요.
2: 미안해. 그러면 한번 모발 이식을 한번 할까요?
1: 모발 이식이요?
2: 모발 이식은 자기 뒤통수 있죠?
1: 네.
2: 펭수 뒤통수에는 까만 털 있죠?
1: 네.
2: 이걸 아저씨가 뽑아요, 한우씨.
1: 왜요?
2: 좀 옮겨 심어주려고.
1: 그럼 뒤에 있는 건?
2: 아, 뒤에는 아저씨가 군데군데 뽑을 거라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 모공의 자리들은 있어요.
1: 예.
2: 길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마 높이는 사람은 눈썹에서 탁 높이를 재요. 우리 인문식이처럼 큰 얼굴은 7cm, 8cm 정도 잡고요. 아저씨처럼 작은 아이돌형 얼굴은 한 6.5cm 정도.
0: 0.5cm밖에 차이 안 나요?
2: 아니, 큰 거예요. 엄청 큰 거. 0.5cm 이만큼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네, 펭수도 한번 재볼게요.
1: 예.
2: 이게 좋겠네.
1: 어머나.
2: 눈알로 돼. 한 12cm 되네요. 근데 머리가 크니까 12cm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머리가 크다기보다 제가 그냥 다 큰 거예요.
2: 좋겠다.
1: 그렇죠.
0: 그러면 이게 좀 면적이 커가지고.
2: 네. 입문시기는 3,000모 심을 거거든요. 근데 한 모당 보통 3,000원 받아요.
1: 3,000원?
2: 그러면 입문시기는 900만 원.
0: 900만 원. 사실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2: 네. 아니, 그만큼 아니에요. 한 이만큼은 되지. 어.
0: 여기만 조금 있는데? 어,
2: 제법 커.
1: 저는 몇 모예요?
2: 최소로 해도 한 3만 원은 넘어야 될 것 같아.
3: 3만 곱하기 3천은 하면 5가지 10% 있으니까 약간 곱하면 1억 정도 깔끔하게 되겠어요.
1: 나 그냥 이대로 살래.
0: 그것은 안 돼. 나도 안 돼. 너 심으면 입문식이 서비스 공짜.
1: 나 해줘.
0: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2: 할부돼요, 카드.
0: 할부요?
2: 할부돼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수술하는 데만. 월화수목금 토일로 나 우리 주 5일째니까 다음 주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아저씨가. 자, 머리 살짝 숙여볼까요? 넓어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자.
0: 어머나.
1: 어? 뭐야?
0: 오, 뭔가 있어.
1: 뭐가 있어요? 오.
0: 뭐지 저거?
1: 어? 뭐야? 비닐입니까?
0: 어머!
1: 뭐 있어요?
2: 저거는 뭐냐면 너 새털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1: 새털?
2: 오! 너는 털갈이 중이었던 거야.
1: 털갈이?
2: 이 사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겨울털, 여름털을 교환을 해요. 행수도 수술할 필요 없이 원래대로 다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 정말요?
2: 네.
0: 우리 1억 세이브다.
2: 근데 입문식이 너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0: 저 해야 되는 거.
1: 선생님, 입문식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팽수.
0: 팽수 해주러 왔다가 무슨 꼴?

0: 들어올 갈노.
1: 여기서 단풍만 보고 바로 서울 올라가는 거야.
0: 요! 비 콰이. 일단 주황산 가가지고 단풍 봐. 유니스코가 지정한 공원을 가서 또 사진 찍고. 거기도 가야 돼. 약수터도 가야 돼요. 가서 물 먹어야 돼요. 지금 하루가 바빠요. 정신없어요.
1: 평소에 안 그러다가 오늘 왜 이렇게 제이처럼 계획을 다 짜온 거야?
0: 저는 항상 계획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부터는 다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2: 출발.
0: 와, 기운 빠져. 가을이 엄청 짧기 때문에요. 저 이 순간을 만끽하셔야 돼요. 괜찮냐? 여보야? 청송 사과축제. 청송 사과축제? 지금부터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은 청송 사과축제! 와하하! 이게 백성이야! 와우!
1: 왜 갑자기 축제를 해?
0: 갑자기, 갑자기! 모든 건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3: 오, 백수다! 어, 펭수씨! 엄청 팬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3: 저희 이거 새로 출시한 마멀레이드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오, 갑자기요?
3: 어, 그럼요! 엄청 팬이에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0: 오, 잠시만요! 이게 뭔데요?
4: 청송사과 마멀레이드예요.
0: 게임이 아니고 마멀레이드예요?
3: 마멀레이드.
0: 어머, 안 그래도 지금 병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어? 오, 엄청 이거 사과의 풍미가 느껴지는군요.
3: 펭수는 지금 어디 가요?
0: 축제 가요, 청송 축제.
3: 청송 사과 축제요?
0: 어, 맞아요.
3: 저희 펭수의 스타성으로 저희 함께 판매를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0: 그러면 저보고 엠버서더를 지금 해달라는 건가요?
3: 엠버서더는 판매를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0: 그러니까 엠버서더가 지금 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3: 어, 그러면 그런 셈이죠.
0: 그 많은 셀럽들을 두고 지금 저보고 엠버서더가 되려는 말씀이시네요.
3: 펭수, 날개 도장 한번 먼저 찍어보세요.
0: 잠시만요.
3: 아, 잠 먼저 찍어보세요.
0: 이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3: 먼저 찍어. 한 번만.
0: 아니, 임명 찍었다.
3: 됐다.
0: 됐다? 오! 대박적이었어.
3: 펭수, 이제 갈까요?
0: 어디야?
3: 저희 축제 현장으로 가서 도와주셔야죠.
0: 바로 이제 간다고요? 아니, 나 놀러 가야 된다고요.
3: 가자. 놀러 오세요. 재밌게 해드릴게요.

0: 입어줘서 너무 고마워.
1: 완전 히나도르 멕시코 아니야?
2: 어때요? 제가 완전 멕시코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0: 역시 우리 엠버서더.
2: 그게 블루아가베가 뭐야?
1: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만 나는 선인장이야.
2: 아, 선인장?
1: 혹시 요즘 펭수 걱정이 뭐야?
2: 걱정 없는데요?
1: 조금 배가 나와 보이는 것 같은데? 펭수의 요즘 건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혈당 킬러.
2: 혈당, 아 맞아, 혈당 스파이크가 조금 문제긴 하죠.
1: 이거 기억나지?
2: 어, 기억나요.
1: 이거를 오늘 판매를 할 건데 이거는 우리 청송사과협회랑 같이 만든 건강한 마멀레이드야.
2: 그럼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 안 와요?
1: 여기는 이눌린이 12%가 들어가서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마멀레이드.
2: 야, 대박이다 이거.
1: 대박이지.
2: 근데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에?
1: 한 3,000개 정도?
2: 아, 장사 하루 이틀이에요? 3,000개 가지고 어떡하려고. 제가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릴게요.
3: 펭수 안녕.
2: 안녕.
3: 열심히 한번 같이 팔아주세요.
2: 알겠습니다. 날 있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4: 사과 맛있어요?
5: 너무 맛있어요.
2: 사과잼 팔고 있습니다.
3: 펭수, 사과잼이 아니에요.
2: 봐봐요. 아, 이거 되게 그거 헷갈리네, 이거. 잼이냐, 마멀레이드냐? 자, 여러분, 마멀레이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저 누구랑 대화합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정사가 아니라 제가 진짜 먹어봤거든요. 근데 달달합니다. 안 되겠다. 자, 이목을 집중시켜야 돼. 내 사랑.

0: 아무래도 이게 블루 아가베 마멀레이드가 친숙하지 않아요. 조금 더 제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확실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블루 아가베입니다. 블루 아가베입니다.
1: 양양 반가워. 이거 먹어볼래?
0: 자, 먹어봐.
2: 선수야!
0: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사과 마멀레이드라고. 이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2: 네, 고맙습니다.
0: 자, 한번 드셔보세요. 자, 솔직하게 맛이 어떤지.
3: 내가 한갑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먹어보지 않는 제일 좋은 맛이네.
0: 이야!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다니. 자, 오늘 혼자 오셨습니까?
2: 혼자 안 오고 우리 손자 데리고 왔는데.
0: 예.
2: 정현아, 준영아, 빨리 와봐라!
0: 자, 그러면은, 아니, 네. 여사님은 어디 계세요?
2: 조금 있으면 오면 내가 데리고 올게.
0: 알겠어. 그러면 엄마한테 한마디.
2: 엄마,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내가 고맙지.
0: 아니, 사랑으로 말씀해주세요. 집사람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내야.
2: 야, 청송이 양반이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나? 속으로 좋지, 사람아.
0: 아이, 그런 말을 해야지.
2: 그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안 된다.
0: 사랑한다고 하라고.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이소.
2: 마누라 고생 많이 했다.
0: 아니, 고생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0: 오케이. 아, 우리 이렇게 이래 봬도 우리 어르신이 정말 스윗하십니다. 자, 감사하십니다.
2: 예.
0: 그래, 안녕. 반갑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진 찍으러 오신 거구나.
4: 네.
0: 야, 반갑고. 조금 놀러 오셨어요?
4: 저는 여기 이제 직원이고요.
0: 아, 직원이시고?
4: 예. 핫도그 이제 팔아서 기부합니다, 저희는.
0: 와, 정말 좋은 일하시네요.
4: 네네네.
0: 자, 한번 제 거, 저희 거 드셔보세요.
2: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나?
0: 우리 조카도 먹어봐. 목 막혀. 천천히. 삼촌 핫도그보다 맛있지?
5: 좋다.
0: 자, 지금 홍보는 완벽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박이 필요해. 그 한박이 뭐냐? 50% 할인으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도전자가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신 누군지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6: 저는 부산에서 온 곽태호라고 합니다.
0: 태호님. 태호님, 그러면은 부산에서 여기 왜 오셨습니까?
6: 장사사로 왔습니다.
0: 아, 청송사가 드셔보셨습니까?
6: 맛있어가지고 한 상자 사려고 합니다.
0: 이야, 역시 그 정말 청송이 사과 맛집이네요, 맛집이야. 자, 그러면 이 돌림판을 돌려서 저와 함께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 하나, 둘, 셋.
0: 자, 과연! 펭수를 이겨라! 자, 자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6: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이길 자신 있습니까?
6: 있습니다.
0: 무려 50% 할인 가격에 구매 하고 싶으십니까?
6: 구매하는 건 좀 그런데.
0: 예?
7: 그럼 안 사보시는
0: 지금 왜? 이거 돌리러 오신 거예요, 그냥?
6: 이거 돌리고 이기고 싶어서 왔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알겠어요. 자, 가위바위보 있습니다.
6: 가위바위보.
7: 아, 잠깐만요.
0: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7: 앞으로 하세요, 내가.
0: 이런 고단수가 있나? 자, 은근슬쩍 머리를 썼습니다, 지금. 자, 앞으로 제대로 가겠습니다.
7: 서로 체납니다, 지금.
0: 자!
6: 가위바위보! 쳤습니다.
0: 자, 어떻게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까?
6: 네, 한 번 더.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6: 느낀
0: 바로 넣는데. 아니, 느낀 했는데 집에 어떡해. 내가 느낀 했으면 알아야지. 그럼 진짜로 다시 가위바위보. 자, 구매하세요. 자, 근데 너무 주먹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6: 번외 경기 한 번 더. 번외 경기.
0: 가위바위보. 아, 진짜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이거 200만이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 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어쩐다. 웃음의 기술. 하나, 둘, 셋. 과연!
8: 펭수를 이겨라!
0: 오!
7: 각오 한번.
5: 팽성의 이겼다.
7: 팽성
5: 리안이한테 이겼다.
7: 자, 눈 비켜 가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말고. 하나, 둘, 셋. 뭐야? 형님 벌써 이겼어.
0: 야, 역사 가위바위보 한다. 안 내면 친다. 가위바위보. 이포, 이포.
7: 아, 이거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냐? 짱이네.
0: 나이스. 자, 두 분은 어떤 사이십니까?
8: 내년에 결혼해요.
9: 만난 지 10년째 되는 날에.
0: 아, 10년 되는 날에요?
9: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
0: 야, 완전 로맨틱하다. 자,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9: 전 창원에서 오고.
10: 대구요.
9: 대구에서.
0: 어, 뭐야? 장거리 연애.
9: 장거리 10년. 네.
0: 우와. 아니, 그럼 비결이 어떻게 됩니까?
9: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잘 맞더라고.
0: 아, 오히려?
9: 오히려 매일 보는 것보다.
0: 자, 각자 두 분이 서로한테 매력. 유튜브. 매력을 말씀해 주시죠.
9: 유튜브. 자.
10: 활발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기가 죽지 않는다.
9: 좀 빨리 빨리 좀 더.
10: 아, 저는 반대로 좀 소심해가지고 아유.
9: 지금 좀 힘들어.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 할 수 있다.
0: 자, 그럼 반대로 해주세요.
9: 얘는 땡 잡은 거죠. 얘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저거든요.
0: 어머.
9: 이제 평생의 여자가 이제 저로 끝인 거죠.
0: 와, 처음이자 마지막.
9: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얘는 이제 끝났죠.
0: 아, 그게 매력입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9: 끝났죠 이제. 아!
0: 오!
7: 오!
9: 저 아재.
7: 아재 개그 대결.
0: 아가메가 뭔지 아십니까?
9: 몰라요.
0: 이거, 아가메!
9: 아니!
0: 자, 저 성공했습니다.
9: 병아리가 잘 먹는 약은?
0: 어, 삐약, 삐약.
9: 아. 뭐야.
0: 뭐야! 자, 부드럽습니다. 자, 오케이. 자, 대빵님. 자, 지금 엄청 오늘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좀 개인기 있습니까?
11: 우리 저가 집대에 오신 걸 아주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저가 애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0: 자, 마치겠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9: 뿌잉뿌잉뿌잉뿌잉. 네. 감사합니다.
0: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 팔았다! 다 팔았다! 자, 여러분, 제가 또 50% 세일 30개 완판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0: 저 명수입니다. 자, 여기 저기 맹수님 저 가보겠습니다.
1: 행수,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2: 고마웠어요.
1: 오늘 완판됐어요, 알죠?
0: 아, 그러니까!
1: 역시 행수.
0: 너무 신나!
1: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2: 근데 이거 뭐,
1: 이거 뭐예요? 이게 뭐지?
2: 이거 뭐지?
0: 예?
2: 어머! 어머, 뭐야 이거? 왜?
0: 아, 뭐지? 아, 또 제가 엠버서더잖아요. 저 팔라고. 유종님이. 어, 저 뭐야?
1: 저 뭔데?
0: 엠버서더가 이 정도면 가져갈 수 있잖아!
1: 뭐야?
0: 아, 맞다. 네, 근데요.
1: 네네.
0: 아까 저 주시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1: 오, 그거 잘 모르겠는데.
0: 어,
1: 잘 모르겠는데.
0: 어, 어디 있는 건가?
1: 그거 아닌데? 그거 뺏어 왔어요!
0: 선배님은 영어 잘해야지.
1: 어, 선배님도 못하셨잖아요.
0: 아니 방금. 지금 난 키시페이스까지 다 아는데 왜 몰라.
1: 키시페이스는 저도 알아요. 아까 제가 먼저 할게. 키시페이스.
3: 뒤에 가사 몰라서 못 부르는 거죠?
1: 아닌데요?
0: 아니요.
3: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월말평가도 있고 해서 영어 선생님이 모셨거든요.
0: 어 뭐야.
4: Hello.
1: 안녕하세요.
4: Welcome to my class.
0: Yeah, bro. Yeah.
1: Oh, yeah, boo-boo.
4: 아, 머리 감겨져.
1: Yes.
0: 킹각 제네럴 울트라 판타스틱 청소 마스터입니다. 청소 쳐보셨나요?
4: 근데 왜 그동안 우리 집에 안 놀랐어 그럼?
0: 네?
4: 청소 한번 도와주고 나서?
0: 불러줘야 가죠?
4: 나 톡 보냈잖아.
0: 예?
1: 그럼 저는 갈게요. 저 초대해주세요.
0: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4: 그래, 소개도 안 해줬어.
0: 예. 이 친구는 EBS 후배 똘비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똘비입니다. 고고!
4: 똘비. 똘비가 뭔데 근데?
0: 비둘기입니다.
1: 네, 비둘기 괜찮으시면 초대해주세요.
4: 나 비둘기 너무 싫어요.
1: 뉴욕만
4: 가도 비둘기 되게 많잖아. 되게 더럽고 막 쥐들하 같이 놀고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생긴 박쥐같이 생겨가지고 코가 왜 그래요?
1: 아,
4: 휘었어.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살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4: 청담동 가면 좋은 병원 많아요.
1: 제가 가봤는데요. 그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4: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아파트 노래 부른 거 아니었어?
1: 아 저희 좀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0: 어 맞아요. 저희는 네. 네
4: Rosé and Bruno Mars.
0: What
1: person?
4: Rosé and Bruno Mars sings that song. Rosé's new single.
1: I'm single.
0: Me too.
1: Yes.
4: 지금 몰래 카메라인가 이거?
1: No.
0: No.
4: 우리 그럼 같이 게임 할까?
0: 예.
1: 오케이.
0: 게임 걸리면 등 두들기기.
4: 인디언 밥?
0: 좋아요.
4: 오케이. 좋습니다. 브라이니 좋아하는
5: 랜덤 게임.
4: 랜덤 게임.
5: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1: 아아야
4: 21
0: 9
4: 1
1: 2
0: 3
1: 4
4: 5
0: 6
4: 7
1: 8
0: 9
1: 10
4: 11
0: 12
4: 13
1: 14
0: 15
1: 나구나 16
4: 17 그냥 10 19
1: 20 아 누워 누워 누워 누워
4: 보니 인디언 빡
1: I'm sorry about that
4: But I love you
0: I love you
4: Okay 자 오늘은 우리가 EBS 연습생 월말 평가에 영어 과목에 우리가 또 선생님으로 왔으니까 내가 나한테는 선배님 부르지 말고 티처라고 불러줘
0: Yes, teacher
1: Okay, thank you
4: 여러분들 얼마나 영어 잘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0: Yes, yeah, let's do this
4: Are you ready?
0: I'm ready
4: So you have to explain it to me in English and I'm gonna try to figure out the Korean 속담
1: 빨리 okay. 하세요 그냥 okay. okay, let's go
0: I like 속담
4: Alright, you begin
0: 하라고
4: Yes
0: Okay 어, 저거 Warm.
4: 따뜻하다?
1: Foot down, warm, shaking body.
0: Oh, yeah.
4: Warm, shaking body?
1: Yes.
4: Warm. 따뜻한 춤을 추다?
1: No.
0: Warm,
1: small snake.
0: Almost.
4: Small snake?
1: Yes.
4: 아, 지렁이.
1: Oh, yeah.
4: Okay, okay.
0: Foot stabbing.
4: Warm foot stab. 지렁이 발
1: 찐다?
0: Oh, yes. Oh, hate.
4: Pass.
1: 너, 아, 거, 아 거진 다 맞췄는데.
0: Angry customer.
4: 화난 방구?
1: Oh, yeah. That guy angry.
4: 방귀 뀐 놈이 화난다?
0: 와!
4: 아, 진짜 그거 맞았어요?
0: 너 해봐.
1: Sleep and rice cake eating.
0: 오, 그치? 와, 완벽했다.
4: Sleep and rice cake eating. 자다가 떡 먹기?
0: No sleep, just Christian.
4: Christian?
1: No? What Christian?
4: 눕는다. 눕는다.
1: And rice cake eating.
4: 떡 먹고 눕는다?
0: No.

0: 떡 먹기.
1: 오, genius.
2: Oh, water.
0: Water.
3: Inside. 봤더니 frog.
4: 개구리.
0: Water inside.
3: Frog, frog.
0: 개구리?
2: 어. 우물이 뭐야?
5: 한국말 하면 안 되지.
2: 타이니 peppers is spicy.
0: 매운 고추가 맵다.
3: 어? 매운 고추가 맵다고?
0: 강한 고추가 맵다?
3: 오케이! Yeah. Yeah. 야, 긴데?
2: You can do it.
3: A bean?
0: 얼음?
2: Bean.
0: 콩.
3: Bean, me.
0: 무슨 말이야, 콩나?
3: Red bean, fly.
0: 빨간 콩은 나른다?
3: 오! 다 왔어!
2: 이게요?
0: 뭔 말이야, 이게?
3: 아! 마우스 월썸 라이지!
0: 마우스 뭐?
2: 마우스 홀 헤브 스타! 아, 뭐야 저게?
0: 아니 홀가 뭐야?
2: 아 별이 아니구나. 홀! 홀!
0: 아 구멍! 쥐새끼 구멍?
2: 예스!
3: 오케이!
0: 쥐구멍 왓!
3: 아우! 아우!
0: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3: No!
2: No!
3: 태양! 워터멜론 아웃사이드?
0: 수박 밖에?
2: 리킷!
0: 수박 밖을 할다?
3: 오! 맞아! 맞잖아!
2: 네!
3: 오케이!
2: 예, 고침!
0: 맞춘 건 좋은데 나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3: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괜찮아요.
0: 아, 중요하지 않고.
2: 예.
0: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펭수는 스피킹은 좀 약해. 똘디가 발음 조금 더 좋아.
2: Thank you so much, everybody.
0: 그래서 각자 내가 스코어를 주자면 C-,
2: Why?
0: D+.
3: Why?
0: D. D가 무슨 뜻인지 알죠?
3: D?
0: Dumb. 그래도 덤 플러스예요. 완전 덤은 아니잖아. 여기는 C, 최고.
2: Yeah! I'm a king!
0: 자, 그럼 도토리 퀴즈기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는 수업 시작합시다.
3: 좋습니다.
2: Yeah, we ready?
3: Let's go!
0: Let's go. 우리나라 K-POP에서도 영어 많이 들어간 노래가 많잖아.
3: 맞아요.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한 거는 바로 요 노래.
3: 아파트!
0: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영어 대신 한글로 변역해서 불러주는 거.
3: 왜요? 영어 시간이잖아요.
6: You have to understand. So even though it's all in English right here, I want to make sure that you understand the English lyrics, what they mean in Korean.
3: 어.
0: 오케이?
3: 예.
0: 한글로 불러주세요.
2: 후후후후후
3: 키시의 얼굴. 키시의 얼굴.
2: 네? 키시?
3: 키시가 이름 아니에요?
0: 키시가 원래 키스라는 뜻이 아니죠. 뽀뽀. Y가 있잖아. 예. 뽀뽀 페. 그러니까 뽀뽀를 약간 애교 부리면서 보여준 그런 표정.
2: 키시.
0: 그럼 뭘까요? 생각나는 게 뭘까?
3: 이모티콘?
0: 오! 영어로 키시 페이스 이모티콘 이렇게 말해요.
3: 아!
0: 뽀뽀하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3: 아, 그걸?
0: 그거 보냈다 그러면 영어로는 Oh, he sent me a kissy face emoticon.
3: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자, 1, 2, 3, 4.
2: 뽀뽀하는 얼굴에 이모티콘. 뽀뽀하는 얼굴에 이모티콘 얼굴. 보내줘, 두. 난 노력해.
3: 어.
2: 뽀뽀, 너의 입술. 너에게 진짜.
0: 우리나라 말 맞게 바꿔주면 돼요.
3: 나 진짜 너한테 키스할 거야.
2: 근데 상대방이 하기 싫다면
3: 너한테 임금신할 수도 있잖아요.
0: 응?
2: 그건 각을.
0: 그럼 각을 해야지.
3: 정답.
2: 오케이.
0: 오케이.
3: 오케이.
0: 이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마음 표현만 해주는 거지.
3: 아.
2: 나는 뽀뽀하고 싶지만 각을 하고 너에게
0: 아니야.
2: 빨간 심장, 빨간 심장.
0: 오.
2: 그것은 무엇? 나는 on 예.
0: What I'm on은 내가 관심 있는 거고 귀엽게 이모티콘으로 표현만 할 뿐이지. 사실은 나는 널 진짜 뽀뽀하고 싶어요. 이거지.
3: 아, 재밌네요.
0: 그 다음에 red hearts, red hearts. 두근두근 뜻이지.
3: 아, red hearts가.
0: red hearts. 우리도 이모티콘 보면 심장 있잖아, 빨간 거.
3: 아, 빨간 거, 하트.
0: 그러니까 red heart, red heart.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이건 한글로 뭘까? 그냥 상상만 아니라 진짜로 해달라는 거지.
3: 그거는.
2: 아파트에서요?
0: 노래 제목이 뭐야?
3: 아파트예요.
2: 아파트.
0: 그 아파트에 두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노래를 갖고 왔어요.
3: 오, 쉬운 노래.
0: 에스파의 Whiplash.
2: Whiplash.
0: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2: Whiplash.
0: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 h i p
3: Yeah.
0: 우리가 이제는 사고 같은 거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이거 약간 목 꺾임 있잖아 막.
3: 아, 이거.
0: 이것도 whiplash이라고 그래.
3: 어머.
2: 보험. 보험. 아,
3: whiplash. 아, whiplash.
0: 아니지. 그냥 계속 whiplash 아니라 누군가 물어봐 주면.

0: 그렇게 말하면 되죠. 어, 어떻게 됐어요? 뭐, 뭐 어디 다쳐서 아, I had a whiplash.
1: 채찍이 있다는 건가요?
0: 이것도 바꿔서 자신 있죠?
2: 예. 예.
0: 오케이. 펜시 알죠?
1: 문구점.
0: 그런 펜시 말고 fancy. 이거 트와이스 노래도 있잖아요. fancy.
1: 아, 나 모르겠어요.
0: 되게 fancy.
1: 되게
2: 어, 어, 되게 크다.
1: You fancy.
0: 화려하다.
2: 아, 화려하다고.
0: 이 뜻입니다.
2: 아, oh, fancy.
0: 오케이. glowing이 무슨 뜻일까요?
2: 크다.
0: growing 말고 glowing.
1: 빛난다.
2: 아, 빛난다고.
0: 빛이 난다.
2: shining 아니에요?
0: 그것도 빛난다는데?
2: 뭐가 달라요? 샤이닝.
0: 영어도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아~ 빨리 읽어.
2: 플래시 그거잖아. 착각.
0: 눈부시다.
2: 아, 눈부시다.
0: 눈부시다.
2: 화려하고 눈부시다.
0: 오케이.
2: 클래식하다. 너는 클래식하다. 넌 근본이 있다.
0: 품위 있게 행동을 한다는.
2: 오, 비슷했어.
1: 오케이. 근본이 있다. 비슷해.
2: Under pressure. 나는 나.
0: 어, 그 옛날 노래도 어떻게 알아요?
2: 나.
0: 팀주 나이 많죠, 솔직히. 나이 50 넘었죠.
2: 어, 저 한국 나이로는 50이에요.
1: 어?
0: 자, under pressure, body sweating, can you focus?
1: Under pressure가 뭐예요?
2: Precious.
1: Precious. My pressure?
2: 몸을.
0: 아니, precious 말고 pressure. 압박.
2: 압박.
0: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그 상황에서 당하는 뜻.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압박하다.
2: 어려워.
1: 너무 어렵다.
0: 영어 좀 어려워. 우리 그냥 포기할까요?
1: 네.
2: 안 돼요. 지금 월말평가 봐야 돼요.
1: 아, 맞아요.
0: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2: Body sweating.
0: 뜻이 뭘까요?
2: 땀나.
0: 오케이. Okay. Can you focus?
2: 집중해.
0: 그거는 you focus 이거지.
2: 아, 넌 집중할 수 있니?
0: Can you focus?
2: 너 집중할 수 있니?
0: 오케이. Okay. 자, 둘이 노력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요. 얼마나 제대로 익혔는지 그럼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Oh, last,
1: yes.
0: last test.
2: Last time.
0: Last test. 자,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는 두 분의 오디션을 볼 건데요.
1: Okay.
0: Alrighty, so are you guys ready to actually introduce yourselves in English?
2: Okay.
1: Hi, I'm Dobby, and I'm a tiny, cutie, little bird.
0: Bird.
1: Yeah, bird.
0: Bird.
1: Yes. Pigeon. Pigeon.
0: Pigeon은 너무 발음 불러서 하는 거지만.
2: 아,
0: pigeon. 자연스럽게.
1: I'm a peasy.
0: Peasy 말고, 이거 짜서 peasy 말고.
2: Okay, my turn.
0: Yes.
2: Let me introduce myself.
0: Okay.
2: My name is Pang Su. I'm a tiny who wants to be a singer from Korea.
1: Ooh.
2: Get what I'm on. That's my dream for real.
0: Okay, that's not too bad. So instead of working in Korea, what is the reason for you to want to go global?
2: I want to introduce Korea culture and art.
0: What about you?
1: I want dollars.
0: Oh, you want dollars?
1: Yes. Yeah.
0: Why? Because the dollar is stronger than the won right now?
1: No. Never. Never.
0: Are you 무시해인 Korean money?
1: No. No.
0: Then why do you want dollars?
1: Just kidding. Just kidding. I'm sorry about that. Just kidding. I love Sejongdaewang. I love Shimsa Imdang.
0: So to get paid in dollars is not a bad idea because then you can exchange it to won and you get more money.
1: Oh, thank you. We will show you our performance.
0: Show me then.
2: Game start! Apartu, apartu, apartu, apartu, apartu, apartu, apartu, apartu, apartu, apartu.
0: 노래 제목이 뭐야? 그럼 아파트겠지?
2: 도예비야, 이베이스에서 영어 잘해야 돼.
1: Kissy face, kissy face. Set your phone.
2: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1: Oh.
2: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1: 아파트, 아파트. 아하, go, 펭수!
2: 아하.
0: Stop! Why aren't you singing?
2: 아하, 아하.
0: Where's kissy face, kissy face?
2: We are dancer.
0: You don't know the lyrics to the song? We went over it together.
1: Yes, we together, team.
0: All right. You fail.
1: No!
0: You will never make it into the global market.
2: Wow.
1: No!
2: Okay, we go to Korea. You are bad guy.
1: But I love you.
0: Crazy.
3: Oh, 말 못 하겠어?
2: 복수할 거야.

0: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순서는 번개맨인데요. 네. 아!
2: 개맨이 안 하셔? 어?
3: 아, 번개맨 선배님도 오는 거야.
2: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
3: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오빠, 오빠, 번개맨 오빠.
4: 번개맨이 간다.
3: 오빠.
2: 아니라니까.
3: 아, 뭐야, 이게 신선공까지 하시네요, 선배님 이거?
5: 굳이 이렇게 와야 돼요?
6: 지금부터 PPT 시작합니다.
2: 갑자기?
6: 성인들을 대상으로 번개맨을 쭉쭉 뻗어 나가려고 합니다. 과연 성인들이 진짜 번개맨을 좋아할까라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그 의심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오, 뭐야?
6: 심사위원들은 행복해져라. 번개, 푸아!
2: 저기, 박PD는 변함이 없는데?
6: 퇴근 후에 샤워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번개맨이 선물한 파란색 속옷이 들어가 있
5: 시간차 행복인가요?
6: 아, 용기가 있으신 분은 지금 확인하셔도 되지만
3: 뭐야, 야!
6: 자, 샤원이 대표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3: 뭐 하시는 거예요?
6: 자, 괜찮습니다. 일어나.
3: 아, 괜찮아요.
6: 그럼 본인만 살짝 보시고
3: 다 혼자 확인하고 있어요.
6: 네, 혼자 확인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 따라오지 마세요.
6: 파란색 속옷 마음에 드십니까? 네. 다시 행복해지셨습니다. 번개맨의 수트는 20년간 단벌 수트로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비용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저렴한 실비입니다.
2: 저렴하다고?
6: 그리고 요거 마지막, 블루라이트. 이 부분 번개맨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팬들을 사랑하니까요.
2: 사장님을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5: 김.
2: 김명중 없이는 못 살아.
5: 명.
2: 명중 없이는 못 살아.
7: 아, 선배님.
5: 중.
2: 정말 정말 못 살아.
7: 창피하다.
2: 아, 나 너무 떨려. 어떡해.
0: 뚝딱이, 이게 지금 발표 시간에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2: 에이, 이때는 바야흐로 6.25로. 6.25. 제가 많이 떨었나요? 사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연습은 진짜 많이 했는데. 아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1951년 태동기 때는 바야흐로 6.25 시대로 올라갑니다. 이 전쟁 때 3년기 드디어 진동장 유치원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6: 23년 남았네요.
2: 그래서 제가
3: 아 잠깐만.
2: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한 요청 사항으로다가 피부과 전용 의자, 뚝딱 TV 전용 스튜디오 건설,
5: 비서실
2: 미니멀 스튜디오급으로다가 블록버스터급 스튜디오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넷째. 네.
0: 죄송한데요. 이제 시간 때문에 조금 속도를 좀 내주셨습니다.
2: 네. 전담 경호원 전용 밴 대기실. 이상 아주 쇼박하게 바라는 뚝딱이의 P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 대단하다. 드디어 우리 뿡뿡이의 서러움을 풀어줄 시간이 됐습니다. 뿡뿡아, 슬프지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7: 안녕, 뿌이뿌이, 뿡!
5: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오늘? 멋쟁이로 변하는 짜잔짜잔, 형!
8: 즐겨왔던
5: 나! 아, 죄송합니다. 아, 윙크를. 비서실장님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네. 자, 그럼 우리 뿡뿡이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7: 전,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뿡뿡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성형 의혹이 탐탐이의 존재로 잠시 변했던 것뿐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5: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뿡뿡이 홍보 전단팀이 좀 꾸려지면 어떨까. 저희는 뭐 앞에 얘기했던 그런 허황된 불가능한 그런 게 아니고요. 실현 가능한 아주 소박한
7: 그럼요.
5: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9: 최근 컴백하셨는데 힘드시니까 정정보도 같은 거는
7: 오, 얘기를 박빈이 일 잘한다 잘해. 다시 예전처럼 방귀도 슬슬 나올 것 같아.
5: 우리 신나게 한번 방귀 한번 껴볼까?
7: 좋아,
5: 일로 나와.
7: 뭐이
5: 3일만에
8: 뿡뿡이의 방귀는 향기롭습니다.
0: 다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펭수 보여주시죠.
10: 펭수 화이팅!
5: 펭수다!
11: 뮤직큐!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게 많아 뿐입니다. 저는 그저 200만 구독자분들과 함께 팬미팅을 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디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재롱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7: 쟤도 참 한결같아.

0: 야스만.
1: 뺑수 발표 끝난 거예요?
0: 끝.
1: 이게 왜요? 아, 이러면 안 돼요, 뺑수.
2: 그 구체적인 뭐 예산.
3: 사실 6경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좀 싸게 갖고 72조.
2: 72조.
4: 72조요?
5: 야, 그 EBS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그러니까 매각해도 안 돼요, 그러면.
6: 맙소사.
3: 아, 주세요.
7: 참 재미있습니다. 통 큽니다.
3: 오케이, 재밌다, 재밌다.
8: 재밌다고 말씀하셨으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9: 사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 어, 번개맨.
9: 72조. 그냥 듣기론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구독자가 220만이지 횡수를 사랑하는 인원은 그것보다 많습니다. 번개맨 업그레이드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횡수가 720조 이상의 EBS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럼 내가 1조 떼줄게, 번개맨.
9: 땡큐.
3: 아까 다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9: 이 부분은 편집 부탁드릴게요.
7: 또 두 분이 담합한 것이 많은 감점 요인이 된 거.
6: 아, 이거 왜 말했어? 제가 말했냐? 아우, 불의방정.
10: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아?
5: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3: 선생님, 1조.
5: 펭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8: 지금 다 심사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9: 펭수가 변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제가 원한 화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이건 꿈이야.
4: 국가 이런 거 안 들어도 돼.
3: 아, 말이야. 잠깐만! 번개맨!
5: 얘들아!
3: 번개맨.
5: 얘들아! 아이고, 참.
6: 내가 후배들을 잘못 키웠어!
1: 아, 왜 나가요?
4: 꿈이 안 돼, 촬영해야 돼.
11: 아, 저는 뭐 뿡뿡이가 기뻤으면 좋겠고 뭐 또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뿡뿡이가 원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래오래 짜잔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5: 어땠어요? 나 너무 긴장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에이, 뚱냠배들아, 나 오늘 예산 못 하냈어. 그래도 괜찮아, 나 좀 더 견뎌볼게.
3: 경계가 1도 안 돼요.
12: 펭수가 무조건 탈 것 같아요.
3: 아니에요?
8: 너무 사장님이랑 친하다는 거 믿고 나대는 것 같은데.
3: 나대? 나대?
9: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사장님이나 임원진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허락됐다라는 게 감사하고요. 네네. 7월 14일, 7월 14일은 제가 스케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7월 14일에는 번개별의 개인적인 어떤 정모가 있어가지고요. 7월 14일은 안 될 것 같고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사장님이 오해하시는 게 큰일이네.
3: 그러니까 그 오행제야. 마지막에 그 감점당해갖고 어떻게 이거.
5: 왜? 우리 너무했나?
9: 우리가 다 같이 EBS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왜 모르시지?
13: 저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5: 예, 사장님!
7: 자. 오래 기다리셨죠?
5: 아,
11: 네. 아, 아닙니다.
5: 아, 아닙니다.
3: 오래 기다렸습니다.
7: 마음 같아서는 네 분 모두에게 다 예산을 승인해주고 싶지만 회사 예산이라는 게 항상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뿡뿡이와 짜잔형을 선정하였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아,
5: 사장님.
3: 아, 우리가 아유, 고마워요. 이제 김명중이랑 밥 안 먹어.
7: 우리 이 자이언트 팽이 마음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팽?
3: 그것이 아니고 73조.
4: 감사합니다, 사장님.
6: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사장님, 저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1: 네네, 이거 끝나고 하시죠.
0: 아, 네, 사장님 연락 주세요.
2: 결국 뻥뻥이 선배님이 됐네요. 펭귄.
3: 네,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꺼주세요.
2: 아니, 엄청 자신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4: 그래서 팬미팅은요? 아,
3: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김명장! 복수할 거야. 팬미팅.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옥스포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9: 어서오세요 공주님.
8: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1: 엄마!
0: 응?
1: 언제 끝나요?
2: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요.
0: 아유, 미안, 미안. 뭐가 문제지?
2: 엄마는 다 좋은데 발명할 땐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그치?
1: 어? 소풍 가기로 해놓고 엄마 미워!
3: 미워!
0: 드디어 완성이다! 어머, 벌써 해가 지고 있네? 맞아! 얘들아, 미안해. 응? 다들 갔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 거북이잖아. 그물에 걸려서 상처가 났구나. 잠깐만. 자. 됐다. 고맙다고 하는 거야? 잘 가. 자, 됐다. 드디어 알집에도 손이 생겼네. 누구세요?
4: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0: 아까 그 거북.
4: 네, 맞습니다. 달이 밝은 밤엔 이런 모습으로 변하죠. 에헴.

0: 보답으로 제 연구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만.
1: 거불 연구소 거북 박사?
0: 네, 저도 당신과 같은 발명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신기한 발명품들이 가득하답니다.
1: 신기한 발명품이라고요? 어떤 건지 궁금해요.
0: 그럼 저와 함께 가실까요?
1: 재밌겠네요. 잠깐 괜찮겠지?

0: 맘마미아!
1: 엄마!
0: 여보!
1: 엄마!
0: 어디로 간 거지?
2: 누나 어젯밤에 어떤 거북이랑 바다로 가던데?
1: 네?
2: 해변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어.
0: 거북 박사?
1: 아빠! 그 거북이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0: 뭐? 어떡하지? 맘마미아가 납치된 건가?
1: 아빠! 우리가 엄마를 구하러 가요! 우리가 구할 약보!
0: 그래? 빅풋 가족 출동이다!
2: 저기! 납치 같지는 않던데...
0: 그럼 맘마미아를 찾아서!
3: 아르르르르 쾅!
0: 준비됐지?
1: 네!
0: 좋아! 빅풋 가족 출발! 자, 다 같이! 발집 잠수함 변신!
4: 어머, 정말 신기한 발명품이 많네요. 어머, 이건 뭐죠? 신기해라.
5: 이건 버블건입니다. 1초에 수십 개의 강력한 특수 거품을 발사할 수 있지요. 에헴.
4: 대단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5: 아, 잠깐.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내 버블건이.
4: 아, 이걸 다른 장치로 교체하면.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4: 간단해요. 이 버튼은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서 튼튼한 버튼으로 교체했답니다.
5: 맘마미아,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0: 이거 왜 이러지? 옆에서 볼 때 쉬워 보였는데.
1: 아빠 조심해요.
0: 얘들아, 괜찮아?
5: 맘마미아, 이곳의 과학자가 되어주지 않겠소?
4: 하지만 전 호기심에 잠깐 와본 거라서.
5: 자, 오늘은 우리가 만난 역사적인 날이니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4: 저건 소풍 바구니?
1: 엄마, 아직 멀었어요. 쉿! 소풍 가기로 해놓고 엄마 미워.
6: 미워, 아빠!
4: 맞다! 이런! 박사님,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가족들과 소풍 가기로 했는데 깜빡했지 뭐예요.
5: 맘마미야, 내 말 좀 들어봐요. 자, 이것 봐요. 나와 함께라면 이 버블건 같은 멋진 발명품도 만들 수 있어.
4: 그게...
0: 아니, 도대체 이 거품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거야?
1: 엄마야!
0: 맘마미야? 저건 총이잖아! 맘마미야가 위험해! 얘들아, 안전벨트 매고 꽉 잡고 있어!

0: 마마미아! 여보, 괜찮아요?
1: 네, 그럼요.
0: 우린 당신이 납치될 줄 알고 놀랐어요.
2: 마마미아! 이 자들은 누구죠?
3: 우리 엄마예요!
1: 제 가족들이에요.
2: 아, 함께 소풍을 가기로 하셨다는 가족들.
0: 저게 뭐지? 사람아! 이거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2: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버블건으로 처리하죠. 이야! 받아라! 내 버블건이.
1: 박사님이 위험해? 어이! 그만 둬!
3: 엄마 괴롭히지 마!
1: 얘들아!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위바위보 발사!

0: 바타, 얘들아, 괜찮니?
1: 마마미야, 내 제안은 아직 그대로요. 여기서 나와 함께 발명에 몰두할 수 있어요.
0: 제 발명품은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답니다.
1: 어, 마마미야, 당신은 정말 멋진 발명가로군요.
2: 여보,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요.
3: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마마미야.
2: 얘들아, 그만 돌고 밥 먹자.
4: 네!
5: 우와, 엄마! 아이, 집에 손이 달리니까 더 재밌어요!
4: 재밌었고!
0: 그래? 어젠 소풍 깜빡해서 미안해.
5: 괜찮아요! 엄마랑 노니까 진짜 좋아요!
2: 역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있는 게 최고야.
5: 범인은 누구?
6: 고무공을 갖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7: 내가 안 가져갔어요.
8: 그런가요? 고무공이 사라진 시간 그곳에 있던 목격자가 있습니다. 슈퍼공룡, 나와주세요.
5: 어? 슈퍼공룡? 슈퍼공룡? 내 슈퍼공룡이야! 빨리 물려줘!
7: 시조, 내 슈퍼걸이야!
5: 내 슈퍼공룡이야!
2: 얘들아, 내려와서 바나나 푸딩 먹어.
5: 내 슈퍼공룡에 낙서를 하다니.

0: 여보, 그릇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미안, 요즘 주방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서 말이에요.
0: 그러고 보니 제 머리핀도 없어졌어요.
2: 사건의 냄새가 나는데.
3: 야! 내 거 먹지 마! 내 쇼파 공격! 어디 갔지? 저건... 이건 삐뽀의 크레파스?
2: 함정수칙 첫 번째! 모든 사건 현장에는 흔적이 남는다.
3: 어디 있지? 야! 야!
2: 삐뽀! 내 쇼파 공룡 내놔! 잡히기만 해봐! 삐뽀! 너네 쇼파 공룡을 훔친 범인으로 체포한다!
3: 공이잖아. 이거 말고 내 슈퍼 공룡은
4: 슈퍼 공룡 우주겠는데? 어?
3: 엄마 아빠가 범인일 리 없어.
2: 어? 너 뭐해?
4: 아니야 아무것도.
3: 혹시 놀이방에서 뭐 본 거 있어?
4: 놀이방? 아! 아까 삼촌 올라왔었죠?
2: 뭐? 삼촌이 놀이방을?
4: 응! 삼촌이 막 뒤적뒤적.
3: 아무래도 삼촌이 수상해.
4: 삼촌이?
3: 좋아, 삐뽀! 이제부터 널 뽀뽀 탐정의 조수로 임명한다!
4: 야! 네, 탐정님!
3: 좋아! 그럼 삼촌 집으로! 아리랑아!

0: 그 슈퍼 공룡 발?
1: 역시 딱 들어맞네.
0: 성촌! 역시 성촌이 범인이었어.
1: 이게 무슨 소리야?
0: 슈퍼 공룡 도야자야!
1: 이건 내 새로운 악기야. 슈퍼공룡 발이 아니라 악기 폭품이라고.
2: 그런데 놀이방은 왜 뒤진 거예요?
1: 그건 공구 빌리러 갔던 거라고.
2: 삼촌도 공구가 있는데 왜 엄마 공구를 빌린 거죠?
1: 내 공구안도 사라졌다고.
0: 네? 사라졌다고요?
2: 삼촌도 공구를 도둑맞았어.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이지? 탐정 수칙 두 번째! 사소한 기억도 놓치지 마라! 기억을 떠올려보자. 오, 기억이. 다시 떠올려보자. 그래, 거기 있어.
0: 오빠!
2: 아, 진짜 왜?
0: 우와, 저건 슈퍼공룡 팔? 불러! 너 물고리는 게 뭐야? 불러! 거기서! 멈춰! 멈추라고! 불러! 내 슈퍼공룡 내놔!
3: 이걸 찾는 거니?
2: 역시 불러! 네가 범인이었구나!
3: 그래 아니야 블루가 그러는데 이건 해변 숲에서 준 거라는구나.
2: 자, 누군가 지나간 흔적. 탐정 수칙 세 번째, 흔적을 발견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 숟가락이?
0: 우리 섬에 이런 동굴이 있었나?
4: 요즘 주방 물건들이 사라져서 말이야.
0: 저건 엄마 머리핀이야.
5: 제 머리핀도 없어졌어요.
2: 모두 우리 집 물건들인데.
0: 내 슈퍼공룡. 슈퍼공룡 여기 있었구나.
2: 뭔가 묻어있는데 이게 뭐지? 예뻐요.
0: 그래, 사건 현장마다 롱롱이가 있었어.
2: 롱롱이, 네가 범인이었구나. 이뻐, 불러 롱롱이를 잡아.

0: 용이 거기서!
1: 종놈이 너! 이것만 해봐!
2: 그럼 없어진 물건들은 모두 롱롱이가 가져간 거였구나.
3: 빅풋 탐정단 정말 대단한데?
1: 우리 빅풋 탐정단에겐 어려운 일도 아니죠.
4: 빅풋 탐정단 최고!
3: 물건이 또 사라지면 부탁해야겠네.
1: 수포공룡, 다신 널 잃어버리지 않을게. 응? 크레파스가 왜 묻어있지? 분명히 지웠는데. 됐다. 자, 내일 봐, 슈퍼공룡.
4: 자, 다 됐다. 안녕, 슈퍼가이. 자, 슈퍼가이, 공격!
1: 슈퍼공룡을 훔친 범인으로 널 체포한다! 너 뭐해?
4: 아니야, 아무것도. 왜?
1: 혹시 놀이방에서 뭐 본 거 있어?
4: 아니, 없는데. 안녕, 슈퍼걸. 예쁘게 해줄게.
1: 슈퍼공룡 입에 묻어있던 건 너의 크레파스. 탐정 수칙 네 번째.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리프, 너를 체포하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9: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옥스포드 탕!
15: 해보고!
1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6: 탑승하세요.
1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7: 남방구는 북방구와
1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건강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아온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 둘, 어둠을 밝히는 촛불.

날카로운 탐정의 눈으로 촛불을 바라볼 시간. 춤을 추듯 일렁이며 빛을 내는 촛불.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영롱한 모습. 보기만 해도 빠져든다. 그런데 점점 녹아내리는 초들. 불꽃은 심지에서 타고 있는데 녹아내리는 건 몸통. 촛불은 무엇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길고 하얀 기둥 모양의 평범한 초 하나. 위에 보이는 심지는 가운데 뚫린 구멍을 따라 바닥까지 연결돼 있다. 여기에 불을 붙여주기만 하면 촛불 탄생. 촛불 만져봐도 될까? 아, 뜨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옹. 조용히 타고 있는 작은 촛불도 불꽃의 온도는 무려 1400도. 엄청나게 뜨거운 불꽃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자. 타고 있는 촛불에 철망을 가까이 대보면 둥글게 촛불의 바깥 부분만 밝게 타고 있다. 얼핏 보기엔 똑같이 뜨거울 것 같은 불꽃도 산소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겉불꽃 부분이 안쪽의 심지보다 더 밝고 뜨겁다. 나무 막대로도 확인해보자. 역시 불꽃의 바깥 부분, 겉불꽃이 더 뜨겁다. 촛불의 비밀, 이게 전부냥? 한번 켜진 촛불은 초의 길이

비가 점점 줄어들어도 불꽃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심지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옹? 촛불의 뜨거운 열 때문에 초가 점점 녹아내리고 심지를 자세히 보면 촛농이 심지를 따라 위로 빨려 올라간다. 촛불이 계속 빛날 수 있는 건 촛농이 끊임없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 연료가 되어주기 때문이었다. 스스로를 태워 촛불을 밝히는 연료의 이름은 파라핀. 오늘날 양초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저렴한 파라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양초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타고 있는 촛불. 아니, 꺼진 촛불도 다시 보자. 분명히 꺼진 촛불. 불은 흰 연기에만 닿았는데 촛불이 다시 켜졌다. 심지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파라핀이 타는 것. 그것이 촛불의 비밀이었다.

보글보글 끓는 물에 중탕 냄비를 넣고 하얀 파라핀을 녹여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녹기 시작하는 파라핀. 액체가 된 파라핀을 상온에 두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얗게 굳기 시작한다. 모양 틀에 부어 놓으면 금세 하얗게 변하는 파라핀.

단단하게 굳어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했다. 약간의 연로도 녹이고 굳힐 수 있어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크기의 초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도 초를 녹여 촛농을 조심조심 붓고 인장을 꾹 찍으면 순식간에 굳어 봉인되었다고 한다. 어둠을 밝히는 초가 보안장치로 쓰였다니 우리의 생활을 밝혀온 양초 한 자루의 과학 위대하다.

아직 다 밝히지 못한 양초 이야기. 초 한 자루가 든 수조에 색을 넣은 물이 들어있다. 이 초에 불을 붙인 다음 물 위에서 타고 있는 촛불을 유리컵으로 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촛불이 점점 줄어들다 꺼져버리고 컵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컵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촛불이 꺼지면 촛불의 열에 데워졌던 공기가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컵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보면 볼수록 반전 있는 촛불의 과학.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불을 밝혀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 흔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던 휴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휴지. 여기에도 과학이 있을까? 동그란 원통형으로 말려있는 두루마리 휴지. 구멍이 뻥 뚫린 모양이 마치 도넛처럼 생겼다. 하지만 휴지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은 따로 있지. 먼지나 과자 부스러기도 쓱싹. 엎질러진 음료수도 휴지만 있으면 말끔해진다. 사건 사고 해결사 휴지. 휴지는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을까?

매일의 필수품 휴지. 휴지를 쓰는 건 나무를 쓰는 것. 휴지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에서 오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나무로 휴지를 만드는 걸까? 첫 번째 단계는 나무의 섬유소만 뽑아내 펄프를 만드는 것. 이 펄프는 다시 물에 녹아 거대한 죽처럼 섞이는데, 물 속에 고르게 분산된 섬유소를 망에 거르고 건조시키면 커다란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종이가 만들어진다. 이 종이를 작게 자르기만 하면 휴지가 되는 걸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올록볼록 엠보싱과 무늬도 장착하고 여러 겹으로 돌돌 감아주면 긴 두루마리 휴지가 된다.

나무가 만들어낸 휴지 한 장. 절취선을 따라 톡 끊어보면 실처럼 엉켜있는 섬유소 조직. 나무의 흔적이 남아있다. 휴지 속에서 나무를 보았다냥. 그런데 굳이 나무로 휴지를 만든 이유는 뭘까?

휴지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까이 들여다본 휴지는 마치 그물 같은 모양.

열쇠는 촘촘한 섬유소 조직이 일으키는 모세관 현상. 휴지에 필요한 섬유소가 풍부해서 나무로 휴지를 만들었구나. 휴지를 찢어봐도 쉽게 보이는 솜털 같은 단면. 휴지를 만들 때 여러 겹을 겹쳐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볼록볼록한 엠보싱을 새겨넣어 흡수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겹겹이 빈틈없이 쌓여있던 휴지의 과학이 새롭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지가 없었던 시절에는 휴지 대신 이런 것들을 사용했겠지? 160여 년 전 이 사람이 휴지를 발명하기 전까진 말이다. 가예티는 치질 예방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휴지를 홍보했지만 종이나 신문지가 익숙했던 대중들은 등을 돌렸다. 훗날 두루마리 휴지를 발명해 특허를 받은 사람은 세스 휠러. 휠러는 최초로 휴지에 구멍을 뚫어서 절취선이 있는 휴지를 발명했다. 세상을 뒤바꾸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틈에서도 언제나 빛을 낸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쓰면 쓸수록 얇아지는 두루마리 휴지. 왜 중요한 순간엔 똑 떨어지는 걸까? 쓰다 남은 휴지 두 개의 반지름이 각각 4cm, 2cm 남았다. 4cm 남은 휴지를 4일간 사용할 수 있을 때, 2cm 남은 휴지는 며칠이나

0: 반지름 4cm 남은 휴지. 실제로 얼마나 남아있을까? 다섯 칸씩 세어보면 남은 휴지의 양은 총 112칸. 그렇다면 반지름 2cm 남은 휴지는 50칸 정도 남았을까? 겨우 30칸. 하루밖에 못 쓰겠다. 휴지도 반 정도 남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둘레가 큰 두루마리 휴지를 한 바퀴 감는데 필요한 휴지는 하나, 둘, 셋, 세 칸 정도가 필요하지만 다 쓰고 난 휴지심을 감는데 필요한 휴지는 한 칸으로 살짝 모자란 정도. 그래서 휴지는 다 써갈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 휴지에 둘둘 말린 과학.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Science.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덕분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꿀떡이와 캬의 소원 마셔.
11: 안 마신다니까.
10: 마시라니까. 너 오늘 물 안 마셨잖아.
11: 싫다니까.
10: 물 쏟을 뻔했잖아.
11: 그러니까 마시기 싫다는데 왜 자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는 거냐고. 왜.
10: 아이고 또 쏟을 뻔했네. 그러니까 물을 왜 마셔야 하냐면 목도 마르고. 목도 마르면 안 되니까.
11: 에이 뭐야. 누나도 모르면서 나한테 물 마시라고 하는 거야. 안 마셔.
12: 딱지.
10: 어? 물딱지가 깜빡인다.
11: 어? 혹시 설마 내가 물을 안 마셔서 깜빡이는 건가?
10: 어? 이 물딱지로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알아보고 올 테니까 호떡이 너는 물 꼭 마시고. 알았지?
11: 어, 알았어.
10: 야!
11: 누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13: 제발 마셔줘.
10: 어? 뭐 여기는 물잔 속인가?
13: 뭐? 당연하지. 여긴 물잔, 우린 물방울. 근데 너 소원 안 빌어?
10: 어? 소원이라니? 무슨 소원?
13: 너 왜 그래? 우리 소원 빌고 있었잖아. 내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거잖아. 그래서 내 이름도 꿀꺽이잖아.
10: 아, 꿀꺽꿀꺽 할 때 그 꿀꺽이.
4: 내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다 마시고 캬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은 캬.
10: 아, 그래? 재밌는 이름이네.
13: 재밌긴 네 이름도 마찬가지지.
10: 오?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은 쭉이네.
4: 네 소원은 호떡이가 물을 쭉
13: 계속해서 쭉 마시는 거라면서.
4: 아, 호떡이가 물을 쭉 마시고 캬 소리 냈으면 좋겠다.
13: 호떡아 제발 물 좀 마셔라.
10: 물방울들이 이렇게 호떡이가 물을 마시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줄이야. 그래, 호떡이한테 신호를 보내자. 호떡아, 얼른 물 마셔, 얼른!
11: 어? 왜 갑자기 물 마시고 싶지?
13: 물잔이 흔들린다!
10: 드디어 호떡이가 물을 마시려나 봐!
13: 그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호떡아 제발 꿀꺽꿀꺽 마셔줘.
4: 그리고 캬 하는 것도 잊지 마.
10: 어, 근데 잠깐 타임.
13: 아, 왜 멈추는 거야?
10: 그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0: 듣기 위해서?
1: 물론 꿀꺽꿀꺽
0: 캬 소리 듣는 게 우리 소원이긴 하지만
1: 호떡이가 물을 마셔야 우리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거든.
0: 그러니까 그게 뭔데?
1: 아이, 그건 호떡이가 물을 마시면 차차 알게 될 거야. 아, 그럼 타임 끝내도 되지?

0: 어서오세요. 치마밀레이스 미용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심 원장님.
0: 반가워요. 우리 아밀레이스 원장님도 반가워. 어머나, 왜 안 나오시지? 아밀레이스 원장님, 손님 왔어요.
2: 탄수화물이 아니라 안 나갑니다.
3: 우리가 탄수화물이 아니라 실망하신 건가요?
0: 아니. 우리 아밀레이스 원장님은 탄수화물 커트 전문이라 잠깐 쉬시는 거고요.
4: 아, 우린 탄수화물이 아니라 물이잖아.
3: 아, 에이, 서운할 뻔.
5: 아, 쭉, 여기 왔으니까 심 원장님한테 물어봐.
0: 뭘 말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마셔야 침을 만들 수 있는가 보다. 응? 응. 근데 이유를 알아냈는데 왜 최고 딱지가 안 생기는 거지?
1: 그거야. 물로 만드는 게 침뿐만이 아니거든요. 물이 있어야 눈물도 만들고 콧물도 만들거든요.
0: 아, 물을 마셔야 침도 만들고 눈물도 만들고 콧물도 만드는 거구나. 응? 근데 왜 아직 최고 딱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1: 어머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서 그러나? 아, 나머지는 위산탕 가서 물어봐요.
0: 어? 위산탕이요?
2: 그럼 식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호떡이가 꿀꺽 삼켜야 하는데 삼켜주려나?
0: 다 삼키고 다 하는 거 잊지 마.
3: 제발.
4: 아우, 좋다. 아,
5: 시원하다.
4: 아우, 좋아.
5: 너무 좋아요.
2: 우와, 호떡이가 꿀꺽꿀꺽 물 마시는 소리 최고였지.
5: 캬 하는 소리 진짜 예술이었지. 캬.
0: 그게 이렇게 신날 일인가?
2: 당연하지. 넌 안 신나?
0: 당연하지. 난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 궁금증이 안 풀렸단 말이야.
2: 아, 그건 위님께 여쭤보면 되지. 위님, 안녕하세요.
6: 아이고, 물이 들어왔군요. 어서 와요.
0: 아, 그게 위님.
6: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0: 네? 아, 그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6: 아니. 위산탕 말고 안으로 소장으로 가시라고요.
0: 네? 소장으로요?
6: 물은 내가 따로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바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니까요.
0: 아, 그렇구나. 근데 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6: 네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아시죠?
1: 아, 이 위산도 물로 만드는 거예요?
2: 그렇답니다. 물이 없으면 위산을 만들 수가 없고,
3: 위산이 없으면 우리도 소화가 안 돼요.
4: 소화가 안 되면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도 안 돼요.
1: 아, 물을 마셔야 침, 눈물, 콧물도 만들어지고 위산도 만들어져서 소화도 되는구나. 그럼 이제 최고 딱지가 생기겠지. 응? 왜 안 생기는 거지?
2: 그건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더 있다는 거겠죠. 궁금하면 소장으로 가보세요.
5: 네, 고맙습니다, 이님.
6: 먼저 가세요.
4: 우리도 곧 뒤따라갈게요.
2: 자, 자, 물로 만든 위산 들어갑니다.
4: 우와, 시원하다.
6: 너무 시원해요.
4: 좋아요.
5: 소장님.
7: 아이고, 어서 들어오거라.

0: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고. 자, 그럼 이제 흡수를 시작해볼까?
1: 잠깐!
2: 소장님, 저희도 왔어요.
1: 저희도 흡수해주세요.
0: 아이고, 토마토들도 왔구나. 좋다, 여기는 소장.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곳이지. 자, 그럼 다 같이 신나게 흡수해 볼까? 5, 6, 7, 8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흡수 시작한다. 쭉쭉쭉쭉쭉쭉쭉. 영양분을 흡수할 거야. 쭉쭉쭉쭉쭉쭉쭉. 물을 흡수할 거야.
3: 결장 왔어요. 영양분 가지러. 자자, 토마토 영양분은 이리 오고.
2: 네, 혈장님, 얼른 데리고 가주세요.
1: 저는 섬유질만 남았는데요.
0: 그럼 너는 대장마을로 가서 똥이 되거라.
1: 네, 소장님. 아, 꿀꺽, 같이 가요.
4: 나랑?
0: 그래, 그게 좋겠다. 꿀꺽이는 대장마을로 가고.
4: 저희는요?
3: 아, 신의 혈장, 너희들은 나랑 같이 가자.
4: 네? 저희가 혈장님이 된다고요?
5: 아유, 저는요, 저도 혈장님이 되고 싶어요.
1: 나랑 같이 가서 황금 바나나 똥 돼요.
5: 그냥 똥도 아니고 황금 바나나 똥?
0: 그래! 토마토에 섬유질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말랑말랑한 황금 바나나 똥이 될 수 없어요.
5: 그럼 전 섬유질이랑 같이 대장마을로 갈래요?
1: 잘 생각했어요.
3: 자자, 신입 혈장들,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바쁠 거야. 이제부터 영양분도 배달하고 노폐물도 걷어들이고, 아, 땀도 만들고 오줌 만드는 걸 보게 될 거야.
4: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침, 눈물, 콧물, 위산, 그리고 피사충사 중에서도 혈장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5: 아니, 물이 황금 바나나 똥 만드는 건 빼빼.
4: 아, 맞아. 물을 마셔야 황금 바나나 똥도 만들 수 있어. 우와, 물 최고 딱지다. 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다니.
0: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영웅이지.
5: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소원이라고.

0: 가자, 꿀꺽아!
1: 가자, 수립 혈장들아! 간 셰프님께 영양분 전해주러!
2: 예, 혈장 선배님!
3: 선배님, 근데 물이 어떻게 혈장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심히들 가거라!
2: 혈장 실종사건 꿀꺽 꿀꺽

0: 너무 피곤해. 얼굴도 가렵고, 온몸이 막 가려워.
1: 어디, 어디?
0: 아니, 찍찍찍 지 말고, 내 종아리에 쥐가 나서 아프다고! 누나는 참.
1: 아, 그 쥐가 아니라, 그 쥐. 아, 근데, 왜 쥐가 난 거지?
0: 모르겠어. 나 머리도 아파. 아.
1: 저 똥까지. 일단, 물 마시면서 진전 좀 해봐.
0: 어? 물은 안 마실래? 맛없어.
2: 비사, 비사.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1: 오! 회장 딱지가 깜빡거린다!
0: 어? 회장 딱지가 갑자기 왜 깜빡이는 거야? 피곤하고, 가렵고, 종아리에 쥐도 나고, 머리도 아픈데, 왜 갑자기 회장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그럼, 넌 물 마시면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보고 올 테니까, 알았지?
0: 알았어.
3: 회장 어디 있어?
4: 회장 어디 있어요? 회장.
1: 어? 여기는 핏줄? 핏줄이다.
3: 어? 회수판 혈장 못 봤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1: 혈장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혈장 딱지가 깜빡인 건가?
4: 저 결국 너 혈장이랑 같이 배달 간 거 아니었어? 너는 산소 배달 가고 혈장은 영양분 배달 갔잖아.
3: 아, 그랬지. 그랬는데.
5: 혈장,
3: 왜 그래?
5: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
3: 큰일 났네. 다리 근육맨들한테 산소 배달 가야 되는데. 혈장, 너도 알잖아. 다리 근육맨들은 산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5: 나도 잘 알지. 저 결국 일단 먼저 가. 나도 금방 따라갈게.
3: 알았어. 빨리 와.
5: 차케이그. 나도 금방 가야 되는데.
6: 혈장님, 영양분 좀 가져다 주세요.
7: 쓰러질 것 같아요, 혈장님.
5: 이럴 수가. 피부세포 마을 세포들이 위험해. 다리 근육맨이냐, 피부세포들이냐. 그래, 결심했어. 다리 근육맨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피부세포부터 살리고 본다.
3: 자켈그 산소 배달 왔습니다.
8: 고마워요, 저켈구님. 꿀꺽. 근데 혈장님은 안 오시나요? 우린 영양분이 필요한데.
3: 아, 오고 있어요. 혈장, 빨리 와! 어? 이상하네. 분명 금방 뒤에 따라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8: 경영
3: 그래요?
7: 야옹.
8: 야,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이랑 나트륨이 필요해요.
3: 네? 그건 혈장이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얼른 가서 혈장 데리고 올게요. 혈장!
7: 혈장!
3: 여기도 없네.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혹시 피부세포 마을로 갔나? 그래, 가봐야겠다.
5: 혈장! 피부세포들아, 오래 기다렸지? 영양분이야!
6: 고맙습니다, 혈장님! 근데요, 혈장님, 혹시 물은 없나요? 물을 못 먹어서 푸석푸석 각질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가렵고 목말라서 쓰러질 것 같아요.
0: 가려.
5: 요즘 통 물이 안 들어왔지? 그래서 나도 힘들고 피부 세포들도 힘들었던 거야. 아, 피부 세포들아!
3: 착혈구. 피부 세포들아, 혹시 혈장 못 봤니?
9: 혈장님이요? 조금 전에 가셨는데요?
3: 혈장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 적혈구.
9: 저쪽으로 가셨는데?
3: 적혈구.
9: 혈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10: 에이, 설마! 별일 없으실 거야. 없어야 돼.
3: 혈장을 찾으러 피부세포 마을까지 갔었는데 없었어.
4: 대체 어디로 간 거냐, 혈장?
1: 혹시 영양분을 가지러 소장님께 간 거 아니야?
3: 어? 아니면 영양분을 가져다 주러 간셰프님께 갔을 수 있어. 난 간셰프님께 가볼게.
4: 그럼 난 혈소판이랑 소장님께 가볼게. 가자.
3: 착혈그.
0: 아니, 혈장은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4: 소장님!
0: 아이고, 드디어 오는구만. 네? 혈장은 안 왔어? 아이고, 아, 혈장이 안 와서 영양분이 잔뜩 쌓여있는데.
1: 혈장 여기도 안 왔어요? 어, 그럼
4: 혹시 간셰프님께 갔나?
3: 아니, 간셰프님 주방에도 없어.
4: 거기도 없어?
0: 아, 이거 큰일이구만. 그 혈장이 없으면 영양분 배달도 못하지만 노폐물도 치울 수가 없어서 잔뜩 쌓일 텐데. 그러다 독소라도 생기면, 아, 큰일인데.
4: 독소라면
0: 암.
2: 비상, 심장님께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1: 뭐야?
4: 심장님이?
3: 얼른 가보자, 부장님.
4: 안녕히 계세요.
0: 그래, 얼른 가, 얼른.
4: 혈장이 없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
0: 아이고, 이런 어째. 아이고, 얼른 가.
11: 심장님!
9: 어, 피사총사, 왜 이제 오는 거야? 어, 혈장은?
1: 그게 사라졌어요.
9: 어, 사라져? 어, 혈장이 사라져서 내가 뛰는 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혈장이 있어서 쿵쾅쿵쾅.
12: 피사총사 가자.
9: 쿵쾅. 내가 쿵쾅쿵쾅 뛰면 피사총사를 온몸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4: 맞아요. 혈장은 우리와는 다르게 액체로 되어 있어서 어디로든 빠르게 우리를 데리고 갔죠. 혈장이 사라지는 바람에 심장님도 힘드시고
3: 영양분 배달도 못해서 다리 근육맨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1: 온몸에 노폐물도 쌓일 거래요.
9: 다음은 뇌닝 차례인가?
2: 비상! 뇌님께 통증 발생!
3: 심장님!
4: 뇌님께 보내주세요.
9: 알았어!
1: 노폐물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아, 노폐물들 싹 물러가거라.
13: 허, 뇌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 독소 내뿜을 거예요.
14: 누구요? 뿜뿜이다.
11: 뿜뿜. 뿜.
1: 아, 피사총사 왜 이렇게 늦었어? 혈장은?
3: 사라졌어요. 혈장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빨리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늦었습니다. 뇌님 죄송해요.
1: 왜야? 내가 이렇게 통증을 느낄 정도면 이제 곧
10: 호떡이 몸에 노폐물이 쌓여 피곤하고 아플 거야. 어서 혈장을 찾아야 해. 어서.
1: 네? 호떡이 몸이 위험해진다고요? 우리 혈장이 사라진 곳부터 다시 찾아보자.
3: 그래, 피부세포 마을로 가자.
11: 오, 따라가자.
1: 피부세포들아, 혈장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0: 그게 우리가 물이 없어서 푸석푸석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혈장님이
5: 자 받아. 자 물이야.
10: 몸에 있던 물을 깨서 우리한테 주고.
1: 가셨어요. 얘들아, 혈장이 위험해. 이 주변을 찾아보자.
3: 혈장
11: 어디 있어?
3: 혈장
11: 어디 있어?
1: 혈장
3: 어디?
1: 혈장! 정신 차려!
3: 물이 없어서 정신을 잃은 거야!
1: 물을 채워주면 되잖아!
11: 소용없어! 호떡인, 물 마시는 걸 싫어해서 몸에 물이 별로 없어.
1: 뭐? 물을 안 먹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내가 돌아가서 호떡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할게! 혈장 최고 딱지다! 혈장, 조금만 기다려! 호떡아, 얼른 물 마셔야 해! 혈장님이 위험해!
0: 혈장님이?
5: 물 충전 완료! 얘들아, 배달 가자!
1: 혈장이 다시 살아났다!
5: 친구들, 혈장이 피사총사와 함께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과 영양분을 배달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줘.
12: 그래야 심장님도 뇌님도 안전하다고.
11: 물론 우리 피사총사도
5: 앞으로 물을 많이 마셔줘.
15: 부탁해!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킬킬.
16: 진물엔
17: 덤덤한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9: 남방구는 북방구와
2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2: 지금 쟁여놓으세요.
2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Science. 한올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차가운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1: 너무 더워.
2: 차갑고 맛있는 간식이 왔어요.
1: 우와! 아이스크림. 와, 아이 시원해. 아이 차가워.
3: 아이스크림이다.
1: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많아.
3: 우와, 시원한 음료수도 있어.
1: 아, 먹고 싶다.
2: 어때, 어때? 먹고 싶지?
3: 네!
2: 자, 그럼 먹어. 아,
1: 근데요, 저희 용돈을 다 써서 돈이 없어요.
3: 아, 나도.
1: 남겨놓을 거.
4: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의 이벤트.
1: 공짜.
4: 다 공짜.
3: 이거 다 먹으면 하나도 안 넘겠어.
1: 맞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저기 가서 둘이면 몰래 다 먹자.
4: 좋아.
1: 녹겠다, 빨리 먹자.
4: 갔다 갔어.
2: 이제 번개학교 아이들이 저 차가운 간식을 한 번에 많이 먹겠지?
4: 많이 먹고 많이 아프겠지.
2: 그렇다면 우리 작전은
5: 썩어!
2: 가자!
1: 와, 진짜 맛있어! 우와, 나 너무 먹었나?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
3: 나도 씹어먹고 녹여먹고 두 개 동시에 먹고. 와, 진짜 맛있어.
1: 나도 진짜 맛있게. 근데 배가 왜 아프냐?
3: 괜찮아, 돌아가.
1: 나도
3: 좀 배가. 그리고 좀 추워.
1: 나도 으슬으슬 춥고. 배도 아프고. 왜 이러냐. 배야. 무슨 소리야?
3: 무슨 소리야? 뭐지?
1: 나 얼굴에서. 깜짝이야.
6: 차가운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0: 다가온 것을 좋아해?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얼음 괴물 출동!
1: 번개학교를 돌려버려!
2: 모두 얼음이 되어라! 얼음 파워!
1: 어떻게 번개학교가 다 얼었어! 어떡해!
3: 무슨 일이지? 이런, 번개학교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4: 얼음 괴물, 번개학교 아이들도 전부 얼려버려!
1: 얼려버려!
5: 현재 그러지 마!
2: 하더라! 얼음 파워!
4: 얼어버린다!
1: 안 돼! 내 친구들! 배로! 추워!
4: 이제 번개맨 부를 사람이 없네.
2: 오늘 번개맨 못 보겠네.
4: 뭐라고 안 들려 어차피.
1: 안 들려 안 들려.
4: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1: 부르지 마.
4: 이 번개맨 나오겠네 이러다.
1: 아 진짜 조용히 쉬.
4: 하지마. 하지 말라고.
1: 아니 하지마. 진짜.
4: 아우 왔다.
6: 번개맨이 간다.
2: 번개맨.
7: 아차.
1: 어른개맨. 번개맨도 빨리 얼려버려. 어서.
4: 꽝꽝 얼려버려.
2: 받아라. 얼음 파워.
0: 나는 얼음 에어리.
7: 하나 번개의 추억.
1: 일어나 빨리.
4: 하지마
2: 어둠 괴물 합체
7: 활. 소용없어. 하더라 번개의 발차기.
8: 이건 얼음이 너무 딱딱해.
2: 고복기
4: 잘한다.
8: 너무 추워. 움직이기가 힘들어.
4: 아니야 하지마.
8: 친구들의 뜨거운 응원이 필요.
7: 친구들 고마워요. 얼음을 녹이는 뜨거운 에너지와 모여라. 번개 파워.
4: 친구들 더 싸워.
1: 어떡해.
7: 어림없지. 한 번 더. 번개
4: 파워. 안해.
1: 아니
4: 다 녹아버렸어.
1: 그럼 우린 어떡해.
4: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도망가야지.
1: 도망가자.
7: 이제 번개학교와 친구들을 녹여야겠군. 번개학교와 친구들은 모두 녹아라. 번개 파워.

0: 어, 녹았다!
1: 어, 아, 녹았다!
0: 녹았다! 아, 잘하겠다! 와, 벙기 학교도 녹았어!
2: 모두들, 괜찮니?
3: 네!
0: 벙기빙! 저 이제 아무리 더워도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먹지 않을 거예요!
3: 나도!
2: 친구들! 덥다고 차가운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뱃속까지 차가워져서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더워도 차가운 음식 조금만 먹기로 해요. 번개맨과 약속!
0: 약속!
2: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우체조 함께 해요! 모두 모두 준비!

0: 친구들 안녕!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쏭 발쏭 퀴즈! 오늘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1: 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이것은 딱딱해요. 그리고 차가워요. 그리고 녹으면 물이 돼요.
0: 허허! 딱딱하고 차갑고 녹으면 물이 된다? 와! 보기 나와주세요!
2: 1번 딱딱한 돌,
3: 2번 단단한 쇠,
4: 3번 차가운 얼음.
0: 와우! 궁금하다, 궁금해! 힘차게 번개배를 불러주세요!
5: 번개배!
6: 앞에 있는 보기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 이리 나오세요. 자, 과연 보기 세 개 중에 정답은요?
7: 얼음!
6: 얼음? 얼음!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친구. 자,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와우!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1: 얼음 괴물이 얼음 파워로 뭔가를 만들었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나와주세요!
8: 1번, 말처럼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9: 2번, 꿀이 달렸으니까 코뿔소입니다.
10: 3번, 환상의 동물 유니콘입니다.
0: 와우! 궁금하다, 궁금해! 힘차게 번개맨 불러주세요!
5: 번개맨!
6: 자,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아주 열정적으로 점프한 우리 어린 친구. 정답은 몇 번이죠?
11: 유니콘!
6: 유니콘? 유니콘?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친구. 자,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좋아요, 꼭 선물 갖고 가요. 그럼 번개맨은 여기까지. 모두 모두 안녕!
1: 우리 날 더 재미난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지금까지 우리 모두 함께한 알쏭 발쏭 퀴즈!
12: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13: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커다란 두꺼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14: 두꺼비, 두꺼비, 아이 목말라 두꺼비, 아유, 물이 있네.

0: 나.
1: 아빠, 우물에 괴물 뚜껑이가 있어요.
0: 어, 저 괴물 뚜껑이 아닌데요.
1: 아이고, 좀 어서 쫓아내, 어서 어서.
2: 저리 가.
0: 아니에요. 저 괴물 뚜껑이 아니에요. 아유, 자,
2: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1: 그래, 저 우물에도 얼씬도 하지 말어.
2: 자,
1: 얼씬 가, 괴물 가.
2: 아유, 자.
1: 아유, 친구죠.
0: 아야야야야. 다리를 다쳤네. 아유, 다리가, 아유, 저기서 좀 쉬어야겠다. 아야야야야. 아유, 아유, 아유, 아파라.
3: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난 두꺼비는 마을의 어떤 집에서 한 소녀를 만났어요.
4: 아유, 마지막 쌀로 지은 밥이 다 됐나?
0: 또 누가 온다.
4: 어머, 엄청나게 큰 두꺼비네. 그런데 너 다리를 다쳤구나. 네.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0: 왜?
4: 여기 앉아. 잠깐만.
0: 제가 안 무서워요.
4: 무섭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거 여기 붙여줄게.
0: 네.
4: 자, 이렇게 하면 금방 나을 거야.
0: 고맙습니다.
4: 아니야. 두꺼비야, 너 배가 고픈가 보구나.
0: 네.
4: 어쩐지 배가 홀쭉. 홀. 들어갔다고 치자. 잠깐만 있어봐.
0: 네.
4: 이거 할머니랑 나랑 먹을 밥인데 내 거 너 줄게.
0: 네?
4: 너 먹어.
0: 줘도 돼요?
4: 응. 뭐. 그럼 난 할머니에게 갈게.
0: 네.
4: 잘 있어, 두꺼비야.
0: 네.

0: 나 노래 잘한다.
1: 이렇게 두꺼비는 소녀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소녀를 돕기 시작하죠.

0: 뭐가 방금 저기 들어간 것 같았는데. 아, 기분 탓이구나.
1: 어? 두꺼비야!
0: 에?
1: 아직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0: 청소했어요.
1: 정말?
0: 네.
1: 고마워. 그럼 나 다른 것도 좀 도와줄래?
0: 어, 네.
1: 빨리 와.
0: 아, 다리 다쳐. 어, 이거 뭐지? 같이 가요.
2: 그런데 어느 날 소녀의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0: 아유, 나 좀. 아유, 힘없어. 아유, 물 좀 마시고. 아이고. 아이고, 힘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머리, 어깨, 무릎, 발, 허이!

0: 아이고, 나 이게 아파요. 나 많이 아파요.
1: 아유, 그러고 아이고. 보니까 저도 아이고. 어깨가 좀 아유.
0: 아이고, 저도 아파.
2: 나한테 아이고. 머리가 아파. 아유, 저는 이가 아파요.
0: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난 힘이 없어요.
3: 죽어. 죽어. 죽어.
1: 저기 그때 우리가 쫓아낸 두꺼비 아니야?
2: 저 두꺼비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0: 아이고 빨리 쫓아버려요.
1: 아이 세상에 일로와요.
4: 안 돼요. 이러지 말아요. 착한 두꺼비예요. 두꺼비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얼른 저쪽으로 가. 어서.
3: 알았어요.
0: 아이고 얘야.
3: 잠깐만. 나 아까 우물에 뭔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지네 같았어요.
0: 지네?
1: 정말? 참네. 지네는 무슨 거짓말 아니야?
3: 거짓말 아니에요. 저기 두꺼비 소리를 내면 지네가 밖으로 나올 거예요.
1: 안 나와.
3: 두꺼워.
2: 뭐야? 나오긴 뭐가 나와?
3: 안 나오네.
2: 지네가 무서워하는 건 닭 아닌가?
0: 꺾이요! 꺾이요!
2: 꺾이요!
1: 지네 괴물이다!
5: 우리 500년 노동 지네 형제다.
6: 둘이 합치면 천년이지.
3: 너희들이 마을 사람들 아프게 했지?
7: 그렇다.
3: 어서 돌아가.
6: 우리가 왜? 우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3: 누구 마음대로 있게. 지네 괴물들 덤벼라.
7: 불법이 있다.
8: 우리 배를 보여주자.
3: 하차! 내가 쿵푸 좀 했다!
7: 500년 묵은 신의 독을 받아라!
3: 신의 독이...
9: 친구들, 우리 두꺼비에게 응원의 힘을 보내줘요. 다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두꺼비! 두꺼비! 두

0: 당신의 괴물들 각오해라.
1: 아, 아니 죽거리다 이거.
0: 죽겁 금.

0: 저 시대 독이 이제 퍼지네.
1: 호겁이야! 반장님! 호겁이야! 지네를 물리쳤어요!
2: 호겁이야! 정신나요!
1: 지네 다 빠진 모양이야! 불쌍해라!
2: 일어나봐!
3: 호겁이가 우리 살렸구만!
2: 호겁이야!

0: 이야기다. 밥 먹자.
1: 밥!
0: 밥! 밥! 밥! 밥 먹어라.
1: 반찬은?
0: 반찬 없어. 미안해. 아까부터 반찬을 계속 찾는데 내가 다 먹었다. 밥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 어떠냐?
2: 범이야. 걱정했잖아.
0: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3: 아이고,
2: 범이야.
3: 그러니까. 줄까봐 우리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2: 고마워.
4: 소녀에게 은혜를 받은 두꺼비가 무시무시한 지진을 물리쳤네요. 우리 용감한 두꺼비에게 모두 모두 박수!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좋아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울주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니니키즈가 사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0: 오, 이곳은 찐이의 집인가 봐요. 찐이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네요. 오늘은 찐이가 집에서 쉬려는 것 같아요.
1: 찐이! 오, 찐이!

0: 진니?
1: 어? 진니가 무슨 일로 깜짝 놀랐네요?
2: 왜 놀랐을까요?
0: 어?
1: 아까 찐이의 간식이 여기 많았었는데 누군가 찐이가 소파에서 잠든 동안 몰래 먹었나봐요. 바닥에 포장지들이 떨어져 있어요.
2: 간식을 몰래 먹은 사람이 흘리고 갔을까요?
0: 찐이!
1: 찐이! 오! 찐이가 탐정으로 변신했어요. 과연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3: 찐이!
0: 찐이!
2: 찐이가 범인은 이 위로 올라갔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럼 올라가 볼까요?
0: 찐이
4: 떠니?
1: 어? 꼬니와 떠니가 찐이의 집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안녕 꼬니, 안녕 떠니.
4: 떠니 떠니,
1: 혹시 너희들이 찐이의 간식을 먹었니?
4: 떠니 떠니.
1: 그렇구나. 어때 찐이? 꼬니와 떠니는 범인이 아닌가 봐.
0: 찐이.

0: 지루한
1: 어? 이건 아까 1층에 버려져 있던 포장지야. 누군가 먹고 여기에 버린 걸까?
2: 진니?
3: 써미?
1: 소니와 써미가 찐이의 간식을 몰래 먹고 있었어요. 범인들은 여기 있었네요.
4: 써니? 써니?
1: 소니와 써미가 찐이에게 몰래 간식을 먹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네요. 찐이가 소니와 써미를 용서해 줄까요? 다행히 찐이가 소니와 써미를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소니, 써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4: 오, 써니.
1: 다행히 찐이가 용서해 주었으니 다음부터 간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자. 니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5: 예!
1: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안녕!
5: 짠이!
4: 짠이! 짠이! 짠이!

Cheetah. Cat. Eagle. Dolphin. Pig. Cheetah.

Indigo. Hot pink. Green. Gra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이언스
1: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드디어 지구로 가는구나.
3: 너 왜 그래?
4: 오줌 마려.
3: 휴게소까지 15강년 남았는데.
4: 큰일 났네.
3: 조금만 참아.
4: 오줌 깬데.
2: 누구 맘대로 휴게소를 들른단 거냐?
5: 처음부터 내가 나섰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미 번개 보석을 쥐고 있었을 텐데.
4: 죄송합니다, 따가님.
5: 그거 잘 준비했겠지.
3: 그럼요.
2: 그래, 이거야.
3: 왕관 트랙. 망토 트랙.
6: 따가.
3: 완벽 그 자체이십니다, 따가왕님.
5: 따가가. 좋았어.
2: 따가.
5: 빨리 가자.
2: 따가.
5: 지구로.
7: 15화. 지구로 간 따가와.
6: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친다고 동네방네에 소문이 자자하고 번개스타 큰잔치. 그래, 오늘이야말로 우리 번개 유치원이 흥하는 날이지.
8: 안녕하세요.
6: 아름다운 날이에요. 한봉일쌤, 빼먹은 거
9: 하나 없이 간식 준비 끝냈고요. 우리 강희 친구의 특별한 장을 위해
6: 그렇죠.
9: 우유 대신 두유 준비됐습니다.
6: 역시 좋습니다. 체크. 그럼 이번엔
10: 친구들 준비됐나요?
11: 네네 선생님.
10: 하나 둘 셋 넷.
12: 번쩍 번쩍.
13: 우린 번개 유치원.

0: 너무 잘하잖아.
1: 됐어.
0: 그런데 어째? English? 영어가 한마디도 없네요, 존슨.
2: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예요.
0: Of course. 자, 그럼. Excellent. Perfect. 내가 쓰지 뭐, 영어, 그치? Beautiful.

아니 세상에 하늘이 왜 이런 거지? 아까까지 맑았는데 저건 뭐지?

0: 다가왔다, 갔다, 드디어 지구에 왔도다.
1: 나갔다가? 대체 뭐라는 거야?
2: 말하는 떡볶이인가 봐. 신기하다.
0: 다가, 떡볶이?
2: 순대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3: 감히 따가운이한테 뭐라는 거야? 또 너네니? 안 되겠어. 자, 오늘은 혼 좀 나봐야겠는데.

0: 뭐야, 저 시끄러운 지구인은. 잠이나 차라.
1: 원장님!
2: 따가워. 유치원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0: 오랜만이다, 번개맨.
2: 따갔다가? 말을 왜 그렇게 하지?
0: 뭐야? 다 너 때문이잖아!
2: 번개, 파워! 번개 버스기 힘으로 너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3: 누가?
4: 뭐야? 왜 머리 안 나오지?
0: 이날만을 기다렸다, 번개맨. 전부 해주어주지!
2: 누구 맘대로?
0: 내 맘대로!
3: 한봉기 쌤이 번개맨? 이거 꿈 아니지?
2: 하더라, 번개
4: 커! 아니, 이럴 수가!
2: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얘들아, 괜찮니?
5: 네, 번개 쌤. 아니, 번개맨.
0: 뭐야, 이 분위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짜증나게 만드는군.
2: 잘 가라, 따가워.
0: 번개 두 번은 안 당하지.
6: 뭐든지 반사고.
7: 번개맨의 힘을 빨아들이자.
3: 좋아.
0: 그래, 이게 내 목소리지. 번개 파워도 내 거, 번개 고속도 내 거, 이 우주도 내 거야. 보석도 없는 그 거물이 날 먹겠다.
2: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0: 번개, 이제 넌 날 상대로 이길 수 없어. 절대.
2: 안 돼. 준, 아이들과 폐원장님을 빨리 대피시켜요. 절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요.
8: 들었지, 얘들아? 일단 여기를 피하자. 하며.
9: 마음을 간직한 사람.
3: 맞아, 한번기 쌤. 아니, 번개맨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9: 이제 우리가 번개맨을 지킬 차례야. 우리 힘을 믿어보자.
3: 떡볶이! 우리 번개 유치원에서 당장 나가! 우린 너보다 강해!
10: 뭐가 어째?
9: 우리에겐 한봉기 선생님이랑 번개 유치원을 지키고

0: 마음이 있다고.
1: 얘들아, 안 돼.
0: 덤덤해, 우리를 믿어보세요. 얘들아, 준비됐지?
2: 응.
0: 덤덤해.

0: 이런 것은 처음 봐.
1: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를 지구로 돌려보내. 아싸!
2: 여기선 네 마음대로 못할걸?
0: 여기는 예스! 키즈존이야.
1: 예스? 뭐?
3: 우리 힘을 모아서 따강을 혼내주자.
1: 니들 날 진짜 우습게 보는구나.
4: 회복 포션이
5: 존,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거죠?
6: 아마 아이들이 간 곳은 우주 보석섬일 거예요.
5: 번개 보석감에 보석이 나온 그 섬이요?
6: 네.
2: 우리도 힘을 하나로 모으자.
0: 내가 따가왕의 주위를 돌릴게. 나는 방어막을 만들게. 따가왕 속마음은 우리 약보고 있어.
2: 좋아. 지금이야. 가자!
0: 이게 내 차례. 이야!
1: 안 되겠다. 가시창을!
2: 나가 아니, 가시창을 만들려고 해.
0: 뭐?
2: 도영아, 지금이야.
0: 응. 이야!
1: 이게 뭐야? 당장 치워!
2: 이제 내 차례. 저것 좀 봐!
3: 우와! 비밀보석이다!
2: 겉만 있으면 따강을 물리칠 수 있어.
3: 그런데 저걸 뽑을 수 있을까? 단단히 박혀있는 것 같아.
0: 그러게. 아니야, 할 수 있어.
3: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2: 할 수 있어. 우리에겐 권기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0: 얘들아.
1: 도웅이.
0: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진짜?
2: 언니!
0: 얘들아. 정말 다행이야. 반기 버섯감이 돌아왔어.
3: 다행이에요, 번개.
4: 반기 버섯감이 돌아왔어.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지.

0: 애들 안녕.
1: 안녕.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여기는 어디지?
3: 이 이상한 공간은 뭐야? 네가 만든 함정이냐, 번개맨?
2: 아니야. 여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저건 우리잖아.
3: 우리라니.
4: 영웅의 조건 하나. 용감할 것. 둘째, 정의로울 것. 셋째, 셋째가 뭐더라?
5: 호드라왕!
6: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여기, 어깨 뭉친 거 좀 봐.
4: 넌 내일이 영웅 선발대회 마지막 시험이 있는 날인데 공부 안 해도 돼?
6: 하긴, 지금 내 점수로는 좀 아슬아슬하긴 해. 그럼 같이 마법 연습할까?
4: 그래. 우리 둘이 꼭 같이 영웅 되자.
6: 같이. 자, 번개 파워. 뭐야?
4: 뭐가 있는 거야?
6: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조그맣게.
4: 저기 있네. 그럼 나도 줄 수 없지. 나도 간다. 보드 파워.
6: 와.
4: 어때?
6: 기분이 좀 보들보들해진 것 같아.
4: 우와, 그럼 성공이네.
6: 저거 봐. 따가운 네가 보드라왕이었을 때잖아.
3: 보드라왕이 누구야? 저건 내가 아니야. 난 가시별의 왕, 따가왕이다.
6: 이리 와. 봐봐. 우리가 이것을 빠져나가려면 우리의 기억을 마주해야 하는 것 같아.
7: 오늘 치러질 마지막 시험에서는 단 한 가지의 자질을 평가할 것이다. 그 자질은 바로 남을 돕는 마음이다.
4: 걱정 마, 번개맨. 우린 둘 다 준비됐잖아.
6: 맞아. 남을 돕는 건 기본이지.
4: 무슨 일이야?
6: 뭐야?
8: 긴급 상황이에요. 댕댕별의 댕댕이들이 위험에 처했대요. 우주의 모든 영웅 후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6: 제가 가겠습니다.

0: 소리야, 번개맨. 지금 나가면 시험에서 떨어져.
1: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2: 시험 시작까지 8분 남았다.
0: 아빠! 그래, 그래, 전화해. 어떡하지? 아니야, 이건 번개맨 네가 선택한 거야.
1: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0: 번개맨!
1: 이 친구를 구해야만 했어요.
2: 번개맨,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의 영웅은 번개맨이다.
1: 어? 그러니까 저는 그 시험장 밖에도 나갔다 왔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0: 이게 불공평해요. 시험 시간에 지각한 번개맨이 영웅이라뇨.
2: 보드라왕, 마지막 시험에서 무엇을 본다고 했지?
0: 남을 돕는 마음.
1: 보드라왕. 친구야.
0: 친구? 웃기고 있네.
1: 친구야, 전화는.
0: 야, 친구, 듣기 싫어. 너는 영웅이 돼서 좋았겠지. 하지만 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함께 영웅이 되자더니 남만 믿고 살면 손해보는 거야.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어. 이건 뾰족뾰족 가시죠? 보드라운 거 다 필요 없어. 나도 뾰족해질 테다.

0: 이제 난 오데라 왕이 아닌 뾰족가시 대가왕이다.
1: 긴급 속보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으로 유명했던 보드라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가왕 때문에 주민들이 급히 우주선을 타고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무사히 탈출했으나 아직 잠 깨지 못한 주민 두 명이 탑승하지 못했다고요.
2: 여긴 어디지? 아, 탈출우주선! 탈출우주선은 어딨어?
3: 이상하다. 분명히 여긴데. 아무래도 잘못 왔나 봐.
2: 뭐? 이러니까 내 이름이 아차지.
4: 이러니까 내 이름이 아차차지. 아차차지. 아차차.
5: 조이요.
2: 뭐?
3: 누구세요?
0: 그, 난 가시별 대장 다가왕. 마침 부하가 필요했는데 잘 됐군.
2: 부하요?
0: 대신 내가 엄청난 힘을 주겠다.

0: 착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1: 원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2: 사과왕이 원래는 보드라왕이었구나.
3: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지?
4: 어, 그러네.
5: 내가 만든 요술 TV거든. 사실 난 땅땅거래.
6: 범예는 위험해요.
7: 내가 이렇게 된 건 친구라고 믿었던 너 때문이야. 넌 날 배신했어.
8: 제발 믿어줘. 난 널 배신한 적이 없어.
7: 거짓말. 네 말 따위 이제 믿지 않아.
8: 너 정말.
3: 권재매 힘내요. 한번 내 선생님 지면 안 돼요.

0: 이곳까지 찾고 있어.
1: 야, 이거 만개.

0: 축하한다. 영웅 번개맨.
1: 보드라 왕은 저보다 더 영웅의 자격을 갖춘 친구예요. 함께가 아니라면 이 망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보드라 왕은 자격이 없다.
1: 그럼 저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0: 번개맨.
1: 저는 친구를 버리고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친구야, 어디 있는 거야?
2: 이럴 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1: 제발 기억해줘, 우리가 했던 약속을. 보드라 왕, 영웅이 되면 보드라 배를 꼭 지켜줘.
3: 번개맨, 너는 지구를 맡아서 지켜줘.
4: 같이 우주를 지키는 거야.
2: 기억났어, 번개맨.
1: 네가 따가왕이든 보드라왕이든 우린 내 친구야.
2: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1: 나도 미안해, 친구야.
3: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1: 여기! 여기야!
5: 얘들아, 얘들아! 어제 지구용 번개맨 봤어?
6: 응!
5: 아,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
6: 응! 좀 재밌긴 하더라.
7: 좀 재밌긴?
8: 아주 재밌지.
9: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다 더 재밌고 멋있어.
0: 자, 여러분,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0: 무슨 일입니까, 번개 대장님?
1: 출동이다, 번개명. 나가왕이 사라진 사이 새로운 악당이 나타났어.
0: 다시 집으라. 걱정 마십시오, 대장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랜?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3: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솔 마데카 솔.

love singing.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단배 살래. 레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2: 달걀 있나요?
0: 달걀 여기요. 살아. 가방도 있어요.
2: 없나요?
0: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2: 돛단배.
0: 여기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1: 다른 건 없어.
0: 다른 거. 양이에요.
2: 우와! 나 이거.
1: 귀여워.
0: 배는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2: 시장에 갑니다.
1: 배고파.
2: 먹을 걸 살까?
1: 아, 아무것도 없어.
0: 아, 가게 문 닫았어요.
1: 배고파.
2: 나도.
0: 짜잔!
2: 아, 빵이다!
0: 맛있겠죠?
2: 네!
1: 근데 이건 얼마예요?
2: 얼마예요?
0: 잠깐만요. 얼마더라? 한 개!
1: 어?
0: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1: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2: 우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칠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

0: division. It means divide.
1: Division.

What is this symbol called? Equal. It means the same.

0: Read this math formula aloud. 2 plus 2 equals 4. Plus means add, and equal means the sam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덮어둔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문학에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0: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즐겨 먹어왔어요. 근데 국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궁금하죠?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출발! 오늘 소개할 국수의 재료는 밀을 갈아서 만든 밀가루예요. 하얀 밀가루를 기계에 가득 넣어주고요. 지금 보이는 이 하얀 가루는 밀가루가 아니라 소금인데요. 이걸 물에 넣고 녹여서 소금물로 만들어요. 다음으로 이 소금물을 밀가루로 채워진 기계에 부어서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밀가루와 물은 반죽이 되고요. 소금은 반죽에 짭짤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반죽으로 국수 만들기! 여러 대의 기계가 줄지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계로 밀가루와 소금물을 몽글몽글하게 반죽해서 두 번째 기계에 넣어주면요. 반죽이 납작하게 눌러져서 나오게 돼요. 이걸 다음 기계에도 또 다음 기계에도 계속 이어서 넣어주면요. 반죽이 점점 더 납작하게 눌리면서 두께도 점점 더 얇아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두툼했던 게 이렇게 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반죽을 마지막 기계에 넣어주면요. 반죽이 칼날을 지나면서 가느다랗고 길쭉한 모습의 국수로 변신해버려요. 국수 널어서 말리기. 이번엔 밀가루나 소금물 대신 막대기를 기계에 넣어줘요. 그러면 국수가 기다랗게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막대기가 나와서 국수를 걷어올려주고요. 막대기에 널린 국수는 또 다른 방으로 옮겨지게 돼요. 여기에서 길게 매달린 채로 바람을 맞으며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국수가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말리고 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변한답니다. 국수 자르고 포장하기. 국수는 며칠 동안 바람을 맞으면서 완전히 말려진 후에야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돼요. 이렇게 말린 국수는 금방 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제 국수를 똑같은 길이로 맞춰서 잘라주는데요. 말리기 전과 다르게 딱딱해져서 이렇게 힘을 주면 부러져 버리네요. 똑같은 길이로 자른 국수를 정해진 무게만큼 정확하게 저울로 잰 다음에요. 예쁘게 묶어주면 끝! 국수가 완성됐어요. 집에서 국수 만들기. 국수는 집에서 손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밀가루에 소금물을 넣고 잘 치대면서 반죽해주고요. 기다랗고 둥근 막대기로 반죽을 밀면서 얇게 펴줘요. 다음으로 얇게 편 반죽을 돌돌돌 말아서 칼로 가늘게 썬 다음에 다시 펴주면요. 이렇게 금방 국수가 된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옛날의 국수는 돌잔치나 생일, 결혼식처럼 아주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땐 밀가루가 귀하기도 했고요. 또 국수가 기다랗게 생겼잖아요. 국수처럼 길게 오래오래 잘 살라는 뜻을 담아서 손님에게 대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특별한 날에 국수를 먹는

많은 풍습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다양한 국수 요리 만들기. 바싹 말린 국수를 팔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주고요. 물을 버리고 국수만 걸러낸 다음 아주 차가운 물에 헹궈줘요. 그러면 쫄깃하면서도 탱글탱글한 국수가 된답니다. 여기에 양념과 국물을 더해주면 잔치국수가 완성되고요. 이번엔 비빔국수를 만들어볼게요. 오이와 당근 등 다양한 채소에 양념을 넣고 비벼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국물을 살짝 더해주면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어때요? 정말 맛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겠다는 뜻으로요. 생일에 국수 한 그릇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햄팡이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자, 오늘 야구 이야기 한다고 아주 그냥 다들 사심을 잔뜩 드러내고 오셨네요. 아, 서울입니까?
5: 네, 서울입니다.
4: 사랑한다 LG. 사랑한다 LG. 그 다음에 여기 이글스 빙그레.
6: 나는 행복합니다. 드디어 행복해졌어요. 아, 오랜 세월을 넘어.
4: 요즘 잘 나가죠?
6: 아, 너무 좋습니다.
4: 가을려고 봅니까?
6: 그죠. 무조건 갑니다. 이번에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7: 아, 보고 있기가 좀 힘드네요.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 진짜 비장해지네, 노래.
4: 야, 근데 진짜로 다들 야구를 좋아하셨네요. 그냥 약간 코스튬인 줄 알았거든요.
6: 나 이거 구하기, 지금 안 구하면 못 구하는 거야.
4: 아, 그 정도예요? 네,
6: 한화가 이제 저랑 같은 해에 같은 별자리에 태어난 86년 3월 8일 설 창단으로 그 40주년 기념.
4: 아, 그렇구나.
7: 그나저나, 예. 데프콘님께서는.
4: 저는 현 야구 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했던 팀은 헤드 타이거즈. 예. 그리고 쌍방울 레이더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차라리 이 자리에 없는 다른 7개 구단의 팬들을 대표해서 제가 앉아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누구시죠?
8: 저는 저기 한국야구학회 그 3대 회장을 작년 말까지
4: 네. 아, 이렇게 높은 분이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8: 높진 않고요. 전 원래 스포츠 과학 전공이거든요. 야구를 과학적으로 이제 그 연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4: 참, 야구학회 회장님이셨는데 과학자다.
8: 실제로는 뭐 대학교 때 야구 선수도 했고요.
4: 오! 아, 포수죠?
8: 네, 내야수였습니다, 내야수.
4: 예전에 그 장재근 선수라고 있거든요. 많이 닮으셨네요.
9: 장채근.
4: 장채근 선수, 장채근 선수. 예, 장채근 선수. 아, 엄청난 분이었잖아요.
9: 네.
4: 예, 예. 아니, 그만큼 약간 좀 이렇게 운동하셨던 그런 바이브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8: 감사합니다.
4: 예. 오늘 어쨌거나 이 취미는 과학에서 이제 그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과학과 야구. 뭔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8: 아, 굉장히 연관이 있죠. 저희 야구학회만 해도 초대 1대 회장님이 신경과학하시는 정재승 교수님이셨고.
9: 맞네요, 맞네요.
8: 네, 그 다음 회장님은 서울대에서 데이터과학, 그다음에 저는 이제 스포츠과학 하는 그만큼 야구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많은 거죠.
4: 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진짜 야구하고 과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
8: 예, 그렇죠.
4: 하지만 요리에는요. 마피아 씨가 있었듯이 야구 이야기에는 당연히 야구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 맞아요.
4: 예.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0: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오랜만에 보네요. 아,
1: 진정해요. 아, 또 레전드시다.
2: 아, 레전드면은, 그러면 우리 항성 씨가 소개를.
1: 아, 또 LG 트윈스에서 네. 또 영구결번.
2: 영구결번. 아,
1: 제가 너무나 좋아했었던 우리 박용택 선수님이십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9년 동안 LG 트윈스에서만 이제 야구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최다 안타, 최다 경기 등등을 기록하고 이제 은퇴를 했고요. 지금 이제 야구 해설위원 5년차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불꽃을 태우면서 야구까지 하고 있는 네. 박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아니, 과학을 근데 좋아하시나요?
0: 제가 과학을 사실 제 생일이 4월 21일이에요. 예, 예.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 과학의 날.
2: 오, 맞네.
0: 그쵸, 과학의 날.
2: 과학의 날에 태어나셨어요?
0: 네, 과학의 날에 태어났고.
2: 그럼 과학도시네.
0: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궁금한 걸 너무 좋아했고. 예. 그 다음에 사실 뭐 그때 이제 수학은 아니고 산수지만 산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선수들 중에는 아마 숫자를 가장 좋아하는 그걸 좀 야구인이지 않을까.
2: 그러면 내가 야구를 안 했다면 수학자가 됐을 수도 있다.
0: 아마도 어떤 과학자가 되긴 됐을 것 같아요.
2: 좋아하는 과학자 세 명만 대보세요.
0: 저는
2: 티켓이 필요하거든요.
0: 그래요?
2: 예, 예. 세 명을 대야 탈 수가 있어요.
0: 이건 대본에 없던 거죠?
2: 예, 예. 아, 저희는 대본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예.
0: 뭐 아인슈타인?
2: 아인슈타인
0: 그리고 예. 에디슨?
2: 예.
0: 뉴턴?
2: 통과하셨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아, 통과하셨습니다.
0: 어려웠다.
2: 예,
0: 와,
2: 어려웠다. 예, 예, 예. 아, 정말로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야구가 과학적인 스포츠라는 말을 네. 들었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0: 저는 완벽히 동의하죠.
2: 네. 네,
0: 완벽히 동의합니다.
2: 어떤 부분에서?
0: 우선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2: 네.
0: 이제 야구에서 사실 마지막 4할타자 테드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타격의 과학입니다. 네. 그냥 타격은 과학이에요.
2: 타격은 네. 과학이다.
0: 근데 사실 지금의 어떤 과학은 야구적인 어떤 스포츠 과학, 뭐 야구 과학은 투수에 조금 좀 더 집중돼 있긴 해요.
2: 집중이 있다.
0: 네, 왜냐하면 타자는 그만큼 더 어려워요.
2: 아,
0: 네, 그래서 아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 네. 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투수의 팔꿈치를 좀 보호할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시작해서 투수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속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제 찾아내고 있고요. 타격에 대한 거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직 지금 초보적인 수준.
2: 아, 그렇습니까? 아, 투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격은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저기 알아야 될 그런 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왜 야구가 과학인지 왜 타격이 어려운지 이야기를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걸 한번 물어볼게요.
4: 네.
2: 농구 선수,
4: 네.
2: 축구 선수, 키 크고 날씬합니다. 근데 야구 선수는 왜 뚱뚱한 사람들이 잘하죠? 야구, 약간 그 야구는 약간 그 등치들,
5: 특히 4번 타자들,
2: 네, 등치들이 네. 정말 잘하거든요. 이 뚱뚱한 사람들이 왜 더 잘할까요?
0: 야구의 꽃이 뭔지 아세요?
2: 홈런이죠.
0: 홈런이죠.
2: 네. 네.
0: 결국엔 홈런은 그러니까 힘과 좀 비례를 하죠.
2: 아... 네,
0: 파워. 결국엔 그거는 이제 어떤 몸무게와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꽤나 있는.
2: 그럼 그 사람들은 홈런을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다.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짜릿한 한 방.
0: 아니죠. 이제 그 스타일들이 달라요. 스타일들이. 스타일들이 다른데.
2: 예, 예, 예.
0: 근데 이제 그것도 예. 좀 홈런 타자가 돼보고 싶어서 예. 상당히 벌크업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4: 기억나요.
0: 네.
4: 한때 1년 정도 맞아요, 그러지 않았죠.
2: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던가요?
0: 그거는 분명히 효과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4월에 바로 홈런 1위를 질주하면서 월가램프를 받고 했는데 예. 부상이 여기저기 오기 시작했어요.
2: 아~
0: 몸이 무거우니까. 내 몸이 아니니까.
3: 뭐. F equal MA라고 많이 맞아요. 하는 것 중에서 뭐, 그래서 M이 이제 몸무게와 관계 있는 건데, 네네. 예. 날씬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만약에 회전하는 속도가 같다라고 치면은 무거운, 체중이 그렇죠. 무거운 사람이 훨씬 더 힘을 더 큰 힘을 내는 거죠, 이제.
6: 근데 F는 MA라고 하지만 M만큼이나 그 가속도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2: 네.
6: 그러면 이거를 칠 때 제가 또 만화책으로 좀 스포츠를 많이 즐기곤 하는데
2: 다 그럴 수 있죠.
6: 보니까 이 스윙할 때 막 힘을 빼라 이런 조언들이 항상 만화에 단골로 나오던데 이게 정말 가속도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3: 뭐 야구 뭐 피칭이나 뭐 배팅이나 똑같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키네매틱 시퀀스라는
2: 키네매틱 시퀀스.
3: 예. 그게 뭐냐면 스윙할 때 보면 우리 온몸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뭐 다리하고 골반하고 예, 몸통하고 이렇게 팔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네. 움직일 때 움직임의 최고 속도가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2: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순서가 일단은 뭐 골반부터 따지면은 골반의 속도가 제일 빨라진 다음에 몸통이 따라오고 몸통이 빨라진 제일 최고 속도에 올랐을 때 팔이 따라오고 팔 그 다음에는 배트.
2: 아 골반이 먼저구나.
3: 네 골반이 먼저.
2: 틀어야 되니까.
3: 네 골반하고 특히 몸통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6: 야, 뭐 물 흐르듯이
3: 네, 물 흐르듯이 닦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디딜 때 오늘 에너지를 이렇게 잘 흐르게 예. 배트까지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죠.
2: 그러면 이게 키네매틱 시퀀스가 약간 골프에서도 그 적용이 되는 건가요?
3: 아, 당연하죠. 아. 원래 골프에서 왔습니다.
2: 아, 그렇구나. 네.
0: 거의 모든 스포츠가 사실 그 동작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2: 키네매틱 시퀀스요. 예. 골프 선수들도 예. 이렇게 가지고 딱 때리는
0: 맞아요. 예.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진짜 창 던지기 뭐 모든 스포츠가 거의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2: 안 지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반이 안 나가고 예예예 예. 골반으로 안 들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때린다든지.
3: 뭐. 예, 그게 이제 뭐 그게 말해서 손부터 나간다는 맞 예. 얘기거든요. 아, 예. 네. 과거에 많이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 아, 현재도 그래요. 일부 지도자분들은 아, 네, 선수들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야구라는 거는 또 날아오는 걸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맞추기 위한 그
6: 아, 손을 먼저 하면 맞추긴 더 쉽긴 쉬운 거예요. 확실히.
0: 그것도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다른 어폐가 좀 있는 게 키네마틱 시퀀스에 잘 맞는 어떤 고급진 기술을 갖는 데는 사실 10년, 15년, 20년씩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데
2: 일단 때려.
0: 투수가 공을 던지고 그럼 결국에는 일단 뭔가 맞춰서 공이 안에 들어가야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맞추는 건데 사실 이게 수준이 높은 투수들이 되면 이게 나가가지고는 절대로 맞힐 수가 없어.

0: 아, 위원님도, 네. 키네마틱 시퀀스 이거 익히는 거, 이거 오래 걸렸어요?
1: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대 때, 30대가 완전 다른 타자였어요. 네. 네, 20대 때는, 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간 네. 일반적인 야구선수 같지 않은 이제 외모만 훌륭했던. 아. 죄송합니다. 네.
2: 아, 네, 그럴 수 있죠.
1: 좀 약간 그런 어떤 야구선수, 그러니까 기대치는 되게 높았는데 뭔가 고객에게서 못 미치는 그런 선수였고. 그러다 2008년에 제가 이제 커리어 로우를 찍고, 예. 예, 그때가 2할 5푼 4인가를 쳤어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제가 3할 7푼 1위를 치면서, 이제 역대급 타율로 이제 태극왕을 하는데,
0: 갑자기요.
1: 네, 1년 사이에.
0: 슬럼프에서 갑자기 그렇죠. 이제 약간 그 떡상.
1: 완전 이제 커리어 로우 찍고 완전 그냥 떡상을 한 거죠.
0: 예, 예,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에 예. 제가 이제 지금도 가장 감사해야 하는 코치님입니다. 김용달 코치님이라고.
3: 아, 타격 코치님.
1: 네, 정말 뭐 아마 교수님도 아시죠?
4: 네, 잘 네,
1: 상당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이제 코치님이었는데 한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인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빨리 손이 나가야 된다라고.
0: 손이 먼저인데.
1: 네, 골반 열어, 어깨 열어, 몸통 열어, 따라와.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공을 이렇게 쳐?
0: 공은 그렇게 순식간에 날라오는데. 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맞지가 않았죠. 근데 한 2년 정도 한번 해봤어요, 계속. 네. 근데 결국엔 이제 커리어 로우까지 찍은 거죠.
4: 아, 그거를 따라 배운 대로 하는 동안 떨어진 거예요. 네.
0: 그 키네마틱 시퀀스를 하면서, 이제 익히면서 오히려 실력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1: 바닥을 쳤죠.
4: 근데 그러면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을 하고 나서, 이제 2009년 겨울인데 연습을 혼자 개인 연습하고 있는데 코치님이 오시더니 용태야 미안하다.
0: 케인이 너한테 네,
1: 내가 2년 동안 예, 예, 예. 진짜 너랑 너무 진짜 우리 열심히 했지만 예. 결과가 이러는데 뭐 내가 올해는 너 안 건드릴게. 너 치고 싶은 대로 쳐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혼자 이제 하는데 미친 듯이 쳤어요 그냥 초반에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신기하게 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 공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치지? 영상을 봤는데 완전 바뀌어 있어요.
0: 키네마틱 시퀀스 네. 몸에 그냥 들어온 거죠 이제.
1: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5: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익혔던 동작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0: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5: 네, 뭐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뇌를 바꾸는 거라고 그거는.
0: 아, 그러니까.
5: 뇌를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뇌에서 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스윙할 때 사용되는 수많은 근육들에다 신호를 보내는데 본능은 키네마틱 시퀀스도 아니고 손이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손이 먼저 나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새로 뇌에서 그 근육까지 가는 신경 경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뚫어야 돼요. 그 고속도로는 금방 하루 이틀에 뚫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한 10년 정도 맞아요. 연습해야 되고 이것도 그냥 뚫어놨는데 연습 안 하면 또 없어져요.
1: 맞아요. 저는 진짜 뇌를 바꿨어요.
0: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야구하면은 오면 온다, 때리면 돼. 항상 오면 때리면 되지. 맞아요. 오면 맞추면 돼. 그렇게 항상 배워왔잖아요. 근데 키네마틱 시퀀스가 등장하면서 아 야구에도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 접목이 돼서 효율 있게 즐겁게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잖아요.
1: 맞아요.
4: 근데 골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 선수들이 치는 걸 보면 자세들이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타격은 엄청 다르잖아요.
0: 아, 그래요? 타격, 타자들 왜 다 자세가 다를까요?
4: 근데 이제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타격의 그 다양성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3: 옛날에 진짜 김성환 타자, 우리 공대기타법 진짜 너무 유명했죠.
1: 우선은 투수는 내가 공을 들고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내가 하는 거잖아요.
0: 내가 하는 거죠. 네.
1: 근데 타자는 누군가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3: 그렇죠.
1: 네.
3: 투수가 던지지 않으면은 칠 수가 없으니까요.
1: 투수가 발전해야만 타자가 발전하는 게 사실 야구고.
3: 맞아요.
1: 네. 그만큼 발전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또 유행들이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타자가 어떤 정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4: 그러면 교과서적인 뭐 타격 폼 이런 네. 거는
0: 아예
4: 좀 있기가 힘든 건가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나마 좀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확실히 지켜줘야 돼라는 게 이제 그 시퀀스를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약간 양대 산맥 같은 게 있어요. 책이, 타격 책이. 찰리 로라는 되게 유명한 타격 코치가 쓴 이제 3할의 예술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드 윌리엄스 마지막 4할 타자가 쓴 이제 타격의 과학. 예.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두 개 되게 상반된 게 찰리 로라는 사람은 무조건 체중.

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 이제 뭐 어떤 로테이션, 회전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테드 윌리엄스는 체중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투수가 날아오는 공을 잘 맞출 수 없다. 회전이 중요하다.

0: 회전과 이동, 체중 이동은 별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체중 이동은 회전을 더 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안에 있던 운전자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쏠리듯이 그걸 이용해서 회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1: 지금 말씀하신 이동이라는 게 네. 몸의 뭐 중심을 이동하는 걸 말씀하시는 몸의, 건가요?
0: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몸의 무게중심의 이동이죠.
2: 무게중심의 이동.
1: 무게중심의 이동도 중요하고 네. 회전도 중요하다.
0: 네, 네. 그렇죠.
3: 근데 이게 체중이동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네.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보통 야구선수가 한 90kg 그 정도 선수가 10cm만 이동을 한다고 해도 운동량이 9kg미터 퍼 세크거든요. 그러니까 10cm만 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량이 다 탁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운동량이 전달이 되는 거죠.
2: 교수님,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전 야구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뭐 워낙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데이터적으로.
0: 예, 네, 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선수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골반의 회전. 속도. 아,
2: 골반의 회전. 네,
0: 골반의 회전. 그 다음에 몸통 회전 속도. 그 다음에는 체중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하다면은.
2: 회전이네요. 네,
0: 회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데이터적으로는, 회전이 훨씬 더.
0: 훨씬 더는 아니지만 조금 더.
2: 중요하다. 회전이 먼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같이 뒷받침을 네. 해줘야 된다.
0: 예, 네, 그러니까 체중 이동 아무리 잘했더라도 네. 회전을 잘 못하거나 회전 속도가 느리면은 좋은 스피드, 좋은 타구를 못 만드는 거죠.
4: 맞아요, 네. 맞아요.
2: 근데 타격폼 때문에 사실 많은 선수들이 고민이 많을 거고 지금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이제 미래 프로 선수를 꿈꾸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딱 과학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좀. 예, 맞춤형 도움, 예.
0: 뭐, 사실 제 전공이기도 한데요. 예. 그걸 이제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메카닉스 역학이거든요. 그 인체가 발휘하는 힘, 그 다음에 인체, 외부에서 인체가 하는 힘, 이런 힘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힘이 만약에 발휘가 되면은 우리 동작이 바뀌잖아요. 그 동작의 빠르기라든가, 크기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키네메틱 순서 같은 것들을 다 연구하는 학문을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오 메카닉스를 야구에 적용한 게 야구 바이오메카닉스.
2: 바이오메카닉스. 뭔가 좀 용어 자체가 아 뭔가 좀 약간 되게 냄새가 좋아요.
4: 있어 보여?
2: 예, 약간 좀 신상 느낌. 아, 프레시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0: 실제로 예. 미국에서는 이 바이오메카닉스를 도입한 지가 한 10년 남짓됐는데 처음에는 막 미국의 야구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학이 오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고 막 부정하다가 지금은 거의 30개 팀 거의 모든 팀이 다 도입해서 쓰고 있고 뭐 여러분 같은 과학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 하긴 왜냐하면 또 그쪽이 또 시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뭐 한국은 어때요? 바이오메카닉스.
0: 한국은 네. 사실 제가 10년 전부터 했는데 네. 한국은 좀 장벽이 큰 게 네. 지도자분들이 아직까지 그 과학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또 바이오메카닉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아. 네,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장비들이 필요하고.
2: 장비들 대충 어떤 장비들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0: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사람의 동작을 3차원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관절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카메라 한 10대 정도를 이렇게 쭉 달아놓고 예. 동시에 찍은 다음에 AI로 관절의 3차원 위치를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연 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린 핀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장비를 사요.
2: 비싼가요, 그런 게요?
0: 비싸죠. 그리고 한, 비싼 거는 경기장에다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한 10억 이상이 되고요.
2: 와. 그 정도면 우리 저기, 뭐야, 기업 회장님들이 충분히 해주실 만한데, 그분들한테.
4: 사실은
2: 이제. 근데 정보가 안 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그러니까 네. 비용적으로는 사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요즘 뭐 선수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은데요.
2: 아, 그럼요.
4: 네.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미국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야구라는 스포츠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스포츠고요. 이제 미국도 진짜 얼마 안 됐고 일본 야구는 사실 더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이 막 나오는 거는 저는 이런 과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일본이 완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2: 그렇겠네,
4: 네. 근데 이제 한국 야구도 사실은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선 거부감을 완전 느끼세요.
2: 내 감, 네. 내 연륜을 믿어라.
4: 맞아요. 그러니까 네. 느낌과 현상이 전혀 다른데 항상 느낌만 믿고 계시는 거죠.
0: 네.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한 5개 팀 정도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다르비슈라고
5: 해서. 다르비슈요? 네,
0: 다르비슈가 일본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서 굉장히 싸우면서 주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르비슈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지도자들이 오타니 같은 선수들을 이제 키운 거고요.
2: 국내도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이거. 아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 뭐, 선수 시절에 이런 뭐 바이오 메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땐 바이오리듬만 있었나요? 그러니까 메카닉스 없어요. 뭐 경험해 보신 거 없어요? 뭐
4: 장비 좋아하는 했지만, 네. 그러니까 저 혼자만 좋아하는 거죠. 그냥. 아~ 네. 뭐 그런 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네. 없었죠.
2: 아, 얼리 어답터들이 좀 없었어요? 아, 미국에서 지금 뭐 한다는데 우리도 네. 좀 합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4: 이제 그런 분들이 네. 와가지고 찾아와요. 먼저 네. 또. 근데 이제 다들 그냥 이렇게 거부를 당하는 거죠, 항상. 아,
6: 거부하는 그 문화를 진짜 느끼신 거예요?
4: 저는 아주 많이 느꼈죠.
6: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왜 그럴까요? 왜 특히 더 보수적일까요? 이런
4: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대해서. 그러니까 다르비슈가 결국엔 약간 좀 야구를 바꿔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선수가 좀 많아져야 돼요.
3: 네. 그럼 우리나라 프로는 아직 아무 어떤 구단도 도입을 못했나요?
4: 이것저것을 도입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결국에는 해석해줄 수 있는, 이걸 아, 잘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2: 엔지니어가 많아야
4: 되게
2: 되는데.
4: 한정적이라는
2: 거예요. 아, 이쪽도 이제 공부를 해서 네. 좀 제자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하셔야겠는데요.
3: 제자 받으십니까?
7: 되게 관심이 있는데. 아우 저 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관심이 저는... 생겨서
2: 이런 바이오메카닉스를 어느 정도 이제 전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 뭐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뭐 오타니 같은 만능 선수가 또 예, 여러 명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럼 진짜 더 재밌잖아요, 야구가요. 예.
3: 근데 사실 제가 너무나 오랜 LG 팬이다 보니까 박은태 위원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0년 연속 3할을 하실 때 그때가 30대였잖아요. 네. 어떻게 30대 이후에 그렇게 꾸준히 잘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4: 그냥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2: 욕심이요?
4: 네. 그러니까 우선 3할이 아니라
3: 아, 욕망태.
4: 네, 욕망태. 이게 이제 홈런에 대한 욕망보다는 네. 아, 이거 분명히 4할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항상.
2: 4할 찍어보고 싶다.
4: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연습은 정말 뭐 누구보다 네. 네,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연습만 해본 적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결코 좋은 어떤 결과는 아니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방법을 바꿨더니 결과가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을 했고 아 그래 이거는 방법이다 방법. 네, 분명히 4할을 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야 미국이라고 다 알아? 모를 수 있지. 그걸 내가 찾아볼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어.
2: 4할을 꿈꿨대요. 4할 이거 꿈의 기록 아니 꿈의 기록 아닙니까? 네,
0: 그렇죠. 예. 4할은 뭐 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번 그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는 이제 4할 타자가 안 나오고 네. 이제 오래 전에. 우리나라는 진짜 프로야구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어설프게 할 때 백인천 선수가 4할 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안 나왔죠. 네.
2: 초창기니까요. 네. 프로야구. 네. 4할 타자. 진짜 안 나온 지가 꽤 됐는데 4할 타자가 더 이상은 이제 나오기가 힘든 걸까요?
6: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답변을 하신 분이 저희 학계에서 정말 유명한 그 진화생물학자 중 하나이신 스티븐 제이 굴드.
5: 아, 너무 유명하죠.
4: 진화생물학자요.
6: 네, 네. 스티븐 제이 굴드가 왜 4할 타자가 멸종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2: 뭐라고 하셨어요?
6: 그 진화생물학에서 생태계가 안정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랑 좀 비슷한데 야구가 그 시작되었을 때 생겼을 때는 아직까지는 야구가 다양한 기술들이 진보하기 전이어서 되게 그 선수들 사이의 기량의 차이가 컸던 거예요. 차이도 컸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그 야구 능력의 끝이 여기 있다고 하면 저기 멀리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 평준화가 되니까
6: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 벽 쪽으로 몰리니까 이렇게 이런 낮은 언덕이 이제 사실은 가파른 산이 된 거죠. 이 분포 자체가 좁아지면서 제일 끝쪽에 있는 사람이 타율이 평균에서부터 가까워지게 됐다라고 하죠.
2: 결국 야구도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진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4할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럼 우리 백인천 그 선수가 4할 때 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겠어요.
4: 네. 실제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타격왕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독 겸 선수로 와서 수준이 완전 다른 리그에서 왔던 분이죠.
2: 그렇다면은 박용태 선수가 만약에 이제 1980년대 때 프로야구 오픈과 함께 창단 멤버였다면은 지금 폼으로. 그렇죠. 그때 키네마틱까지 다 익혀가지고 그때 데뷔를 했다면 예, 몇 달 정도 했을까요?
4: 한번 도전해. 그러니까 제가 그 2009년 3할 7푼 2리 칠 때 그 예, 예, 예. 정도 느낌이면 한번 도전해 볼만 했을
2: 그렇죠.
4: 것 같아요.
2: 무조건 4할은 나왔다라고 4할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4: 근데 그 이제 4할이 왜 안 나올까? 저도 이제 뭐 10년 동안 저는 그 생각만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경기가 너무 많아요.
2: 아, 네. 컨디션 유지가 힘들다.
4: 8월 한 8개월을 네,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합니다. 6일을 일을 해요. 6일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어떤 야구 트렌드가 이제는 타율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2: 뭐예요?
4: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 안타는 쓰레기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5: 아 진짜요?
4: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야구가 이제 과학적으로 막 발달하다 보니까 세이브 매트릭스라고 이제 숫자도 발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럼 타율이 제일 높은 타자가 제일 잘 치는 타자야? 보니까 아니네. 득점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따져봤더니 타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장타. 그리고 출루.
2: 결정력이 맞아. 중요하군요.
4: 그렇죠.
2: 결정력.
4: 맞아요.
2: 임팩트.
4: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30개 팀이고, 뭐, 주전 타자가 9명이면은, 270명 중에 3할 타자가 10명이 안 나와요.
5: 아, 네. 진짜요?
4: 네, 네, 10명이 안 나와요.
0: 그러니까 아까 제일 낮았을 때가 2할 오픈이라 했는데, 2할 오픈이 높은 타율이에요.
4: 네. 다들 이제 홈런 맞히려고 하니까, 사실.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가 이제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2: 아. 4할 타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 약간 진화 때문은 아니고 이제 4할 타자들의 어떤 뭐 뚜렷한 목표일 이유는 또 없다.
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출루, 장타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록이 된 거죠.
2: 근데 아까 4할 타자가 이제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경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죠?
0: 예, 경기 수가 많아진다는 게 결국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시험이라고 치면 문제 다섯 문제 나오는데 만점 맞출 수 있지만은 문제가 50개 나오고 그러면 사실 다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 경기 많아지면은 일단은 그 좀 안정된 통계 수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은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보기에 큰 변화가 백인천 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투수들이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네, 선발 맞아요. 투수 뭐 중간 계투 마무리하고 역할을 가지고 투수들 지치지 않게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투수들은 싱싱한데 타자는 로테이션이 안 되고 계속 나가고
1: 그렇네요.
0: 그래서, 그러니까 타자 어떻게 보면 불리한 시스템이 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2: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아니 그러면 그 야구 경기가 이제 보통 그러면 여름에 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여름에 좀 많이 약간 실력이 좀 다운됩니까?
4: 그래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요게 이제 한 30대가 되면서 아 요거다.
2: 왜 뭐가요?
4: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저만 떨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봄에 좀 힘을 좀 덜 빼는. 너무 용 쓰지 않는.
2: 봄에는 약간 용 안 쓰고 여름에 다들 약간 네. 다운됐을 때 그때 내가 쳐버려야겠다.
4: 투수들이 힘 좋거든요, 봄에는.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어. 나는 그냥 내 페이스만 잘 지키면 돼. 그러면 여름에 상당히 쉽습니다.
2: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1: 그래서 타자들 중에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4: 보통 베테랑 타자들이 그렇죠.
1: 아, 맞아요.
4: 예.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베테랑이 되면서 연습량을 그냥 결국에는 좀 줄였어요. 계속해서. 더우면 더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2: 그 힘들면 그냥 힘든데 너무 억지로 하지 말자.
4: 그렇죠. 그렇죠.
2: 그 전략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4: 워낙 이제 긴, 그러니까 사실 야구는 마라톤이에요.
2: 마라톤이 좋죠.
8: 144경기고.
2: 혹시 어쨌건 컨디션이 좀 덜 떨어져야 네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현님. 네. 19년을 야구에 바치셨잖아요.
4: 네네.
2: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 같은 게 있어요, 혹시?
4: 해결된 게 없어요.
2: 아니, 왜 해결된 게 없어요?
1: 아니, 레전드가 해결된 게 네. 없으면은.
4: 진짜 없어요. 제가 뭐 은퇴하는 시점에서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타석을 들어간 타자였는데, 네. 가장 많은 경기를 뛰어본 타자였는데, 해결된 게 없습니다.
2: 그래요?
4: 그냥 계속 모르겠어요.
1: 아니, 근데 모르겠다. 가장 많은 안타를 치셨잖아요. 물론 은퇴 시점에.
4: 불구하고
2: 모르는 채로 은퇴한 거예요.
4: 모릅니다.
2: 아니, 여기 지금 과학자가 네 분이나 되세요.
4: 네네네.
2: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좀 물어봐 주시죠.
4: 저 우선 가장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못 칠 때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야, 이 공도 못 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좋을 때는, 네.

0: 내가 어떻게 이 공을 이렇게 때려냈지?
1: 예?
0: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이렇게 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아, 때렸어, 때렸는데.
0: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치고도 신기한 거죠.
1: 오.
0: 제가 진짜 좋은 타구를 쳤을 때, 어?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쳤을 때 내가 어떤 생각하고 들어갔지? 기억이 없어요.
1: 아. 오면 그냥 이건 무조건 맞춘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네. 본인도 내가 어떻게 쳤지? 맞지? 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어? 무슨 일 있었지?
2: 어, 나는 집에 이런, 어떻게 왔지?
1: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
0: 집에 어떻게 왔지? 어. 네, 이런 거.
1: 야 너무 신기한데요?
3: 네, 그러니까 뭐 투수가 이렇게 던진 공이 타자에 도달할 때까지 0.4초가 안 걸리거든요.
1: 순식간에
3: 0.4초가 안 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동작을 이렇게 치기로 마음먹었으면 동작을 시작해서 공 맞출 때까지 시간에 거의 다 허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수가 던진 공에 처음에 오는 궤적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0.15초에서 0.2초 정도 되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1: 야, 그러니까 0.2초에서 0.1초 사이에 네.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3: 칠지 말지 공이로 공의 속도가 어느 속도인지 어디로 방향으로 올 건지 어떻게 휠 건지까지 다 예상해야 돼요.
0: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홈플레이트 앞에서 5, 6m까지가 마지막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간 끝. 공을 끝까지 막 공을 끝까지 보면 공 못 치죠.
4: 네. 그렇죠.
0: 그래서 사실은 그 키네마틱 시퀀스가 강하게 치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가 이걸부터 스타트를 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얘부터 멈추고 얘부터 스타트를 시작하면 네. 얘가 잘만 세워주면 거기서 이제 내가 스윙을 안 할 수가 있죠.
1: 그러면은 네. 투수가 이렇게 마운드에 올라가가지고 하나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미 나는 골반을 틀면서 어느 정도 때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0: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투수가 움직이면 타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1: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그래야 0.2초 맞아요, 안에서 맞아요. 결정이 나니까.
0: 그래야 시간이 맞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모든 공을 제가 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치러 나가는데 내가 이 공을 멈출지 아니면 그대로 아, 계속 스윙을 할지 예.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 0.4초짜리 공이 날라올 때 내가 0.2초의 판단력으로 예, 이걸 결정을 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3: 예, 그렇죠. 예, 이제
2: 야구가 저는 인간 능력의 한계까지 왔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공을 던진 거 봤다. 그러면 눈에서부터 뇌까지 가는 데 한 0.02초가 걸려요. 이거는 제일 빠른 사람 기준이라 더 맞아요, 줄일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뇌가 판단을 하는 데 한 0.1초가 걸리고 여기서 팔과 다리로 보내는데 당연히 멀수록 오래 맞아요. 걸리니까 길면 한 0.09초가 또 걸리고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160보다 공이 빨라지면 진짜 예측과 예상 말고 우리가 정확한 판단으로 대응하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아니야, 불가능해요.
1: 160 넘어가면 아우 그건 거의 총알인데 뭐.
5: 얼핏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반응 속도라기보다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진짜 잘하는 거는 예측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공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반응인 거죠.
1: 근데 이제 예측도 다양한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타석에 올라섰는데 저 사람이 저 투수가 척구가 볼이 나왔어.
4: 네.
1: 그러면은 내가 이제 봤을 때 어? 쟤 왠지 이번에 스트라이크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날라오는 공을 보고 이게 직구인지 커브인지 알 수 있는 건지 그 짧은 순간에
0: 뭐, 예. 다 맞는 얘기기도 하고 네네. 다 어쩌면 살짝 다른 얘기기도 하고
1: 어,
0: 네. 예. 저도 이제 해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예. 해설위원들이 가끔 뭐 그런 얘기해요. 뭐 예. 아 이번에 변하고 노렸어요. 이번에 뭐 직구 노릴 거예요. 뭐 던질 거예요. 예. 사실은 조금 방송을 위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타자들은 어떤 공을 던질지 그렇게 크게 예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아,
0: 예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타자들은 그 투수가 던지는 가장 빠른 공에 타이밍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느린 변화구들이나 어떤 공을 왔을 때는 그 이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1: 네.
0: 저도 한 9천 한 200 몇 타석을 들어갔는데 한 200 타석도 안 노려봤어요 변화구를.
1: 변화구는 절대 안 노리고.
0: 네, 거의 직구만. 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직구 치러 들어가서 거. 대응을 하는.
1: 아.
0: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제 네. 한국에 왔을 때 네. 한동안 조금 이제 잘 못 칠 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야구장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혹시 또 변화구 너무 많이 던져서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이때 선배님 저는 변화구 한 번도 안 노려봤습니다. 이러더라고.
1: 아.
0: 단 한 타석도 자기는 변화구를 노려서 쳐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타자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손에서 떠날 때
1: 네.
0: 어떤 구종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0: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피치 터널이라는 걸 그려놔요. 가상의 이제 굴뚝 같은 거 터널을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빠지고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빠지고 조금이라도 위로 빠지고 조금이라도 아래로 빠지면 그거는 멈추는 거죠. 예, 네, 결국에는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들어왔던 정보로 내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1: 예, 예. 제 생각에는 바깥으로 올까, 안쪽으로 올까, 이런 거 생각해서 판단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2: 순식간이라 뭐. 예.
1: 그리고 뭘, 뭔가 생각을 해서 내가 뇌에서 굉장히 시간을 걸려갖고 연산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인공지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학습이 되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공이라든지 뭐 익숙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2: 그냥 자동 반응이죠.
1: 인공지능처럼 맞아요, 맞아요. 예, 자동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타자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게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거.
3: 맞아요. 예,
1: 익숙하지 않은 구종. 익숙하지 않은 투수. 뭐 이런 거거든요.
2: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혼란이 온다.
1: 예, 그러니까 오타니가 지금 투수로서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옆으로
0: 스위퍼라고 이제 요즘 한참 예. 유행하는. 예.
1: 네, 스위퍼에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기존의 타자들은 빠른 공도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다 옆으로 휘어 좌우로 막 휘는 거예요. 하지만은 타자들이 또 금세 거의 스위퍼 우타니의 스위퍼에 또 학습되면은 또 나중에 치게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공이 네.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되게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4: 네. 네. 데이터 부족이고요.
0: 네, 데이터 부족이죠. 데이터 부족.
5: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구 선수들마다. 이 뇌 속에 서로 자기 선수들만의 알고리즘이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0: 있죠.
5: 방금 말씀하셨던 그 피치 터널에서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게 빠지는 공인지 들어오는 공인지 예측한다는 그렇죠. 거는 사실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0: 아니죠,
5: 그냥
0: 아니죠.
5: 반응 같은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맞아. 이게 저는 야구라고 하는 게 되게 뇌과학적인
2: 아, 뇌과학이다.
5: 운동이라 생각하고 초대 회장님이 정재승 교수님이었던 게 결국 우연히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2: 이유가 있다.
5: 현대 뇌과학에서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뇌가 도대체 뭐냐.
2: 그렇죠.
5: 뇌가 뭐냐 했을 때 예측 기계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앞차, 뭐 옆차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2: 그거 맞죠. 맞아요.
5: 얘가 갑자기 정지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한 거는 얘가 실제로 완전히 우리랑 충돌하기 전에 맞아요. 충돌할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자체 핵심 기능이 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 능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0: 맞아요, 맞아요.
5: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이 훈련한다고 했을 때 네, 네, 네. 막 몸 근육을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요거를 훈련하고 있는 거다. 제 눈에는 뇌에서 훈련이 막.
2: 뇌훈련.
5: 뇌훈련.
0: 근데 제가 뇌과학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한 어떤 좋은 연습 방법. 네. 그게 결국엔 반복인가요, 그냥?
5: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렇지. 그 답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더 많은 공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다양한 공들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아진다? 네. 공이 더 잘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0: 공이 더 느리게 보여요. 똑같은 공인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투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일본어로 약간 뭐 옛날 쿠세라는 얘기 뭐 이제 습관. 네. 습관이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전력 분석해서 막 찾아내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도 순간적인 느낌이 변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2: 그러니까 박영태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 공을 쳤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하셨고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쌓여가지고 어떤 나도 모르는 예측 능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그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은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그걸 그냥 감각적으로 익히는 거죠.
2: 아, 좋습니다. 어쨌건 이게 야구라는 게 경기도 중요하지만 연습이 정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0: 미국 스포츠 학회, 특히나 이제 야구 관련 학회에서는 요즘 가장 이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 뭐예요?
0: 적은 어떤 연습량으로 네. 네, 많은 효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
2: 근데 연습을 적게 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1: 연습량하고 연습 시간하고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0: 시간과 양.
1: 네. 제가 지난 봄에 그 다저스 스프링 캠프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80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딱 3시간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자유시간이에요.
2: 아, 퇴근이요?
1: 네.
2: 딱 그냥 3시간?
1: 3시간.

0: 근데 그게 유지가 됩니까?
1: 네, 그렇죠. 예, 그래야지 부상도 안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효과는 똑같잖아요. 연습 강도 양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연습을 오래 하면은 많이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또 강도는 높여서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2: 맞아요.
3: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지금 현재 약간 장비 쪽도 이미 야구 장비 같은 경우도 과학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장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2: 올 시즌 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뉴욕 양키즈가 네. 홈런을 막 미친 듯이 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이슈가 된 게 이제 어레배트라는 게.
3: 어레배트요?
2: 약간 네. 그 볼링핀처럼 생긴 배트.
4: 볼링핀 배 모양으로 네.
3: 그런 게 있어요?
4: 네.
2: 우리가 하는 배트는 가장 가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죠. 결국엔 이제 가장 끝에가 가장 이제 굵은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오히려 끝에 부분은 다시 이렇게 좁아집니다. 가운데가 볼록한 거죠. 네.
3: 곰봉같이.
4: 실제로 이 어레배트가 구장에서 이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MIT 박사 출신, 심지어 나사에서도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해하셨어요. 타자들이 배트의 끝에 맞으면 잘못 맞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가장 공이 잘 맞는 부분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아니지가 가장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내려보신 거죠.
3: 근데 그런 게 써도 돼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2: 실제로 이제 룰이 뭐 길이의 룰, 무게의 룰, 그 다음에 나무 목재의 룰, 뭐 색깔의 룰, 뭐 둘레의 룰은 있는데 모양의 룰은 없어요.
3: 아...
2: 네, 모양의 룰은.
3: 아... 그 배트를 쓰면서 네. 갑자기 홈런이 터지시겠다.
2: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네. 저희도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걸 또 똑같은 걸 맞춰서 한번 써보기도 했고.
3: 어때요?
4: 써보셨어요?
2: 네, 네. 상당히 어색해요.
3: 아. 네.
2: 왜냐하면 이제 무게 중심이 그만큼 좀 밑에 내려왔다 보니까 네. 훨씬 좀 가벼운 느낌이 들죠.
3: 아,
2: 같은 무게라도.
5: 아, 네. 그럼 더 빨라 배트 스피드가 빨라진 거예요?
2: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1: 이게 네. 뭐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예, 그걸 관성 모멘트라고 그러잖아요.
4: 네.
1: 네, 관성 모멘트가 이 손잡이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회전하는 그 회전을 방해하는 성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관성 모멘트 줄어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레버티가 되면은 회전하기 더 쉬우니까 우리가 같은 힘을 쓰더라도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고.
3: 어레버티를 쓰면은 좀 더 시간을 그 짧은 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
1: 예, 네, 그렇죠.
5: 과학이 기량을 퍼포먼스를 확 높였다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를 보고 있는 거예요.
3: 국내 리그는 그 배트 써도 됩니까?
2: 이제 한국 KBO 리그는 네. 시즌 전에 그 승인이 된 배트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네. 시즌 도중에는 안 돼요.
3: 아...
2: 아마도 내년 시즌에는 아마 그 배트를 들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3: 야, 내년에 이제 어레배트가 국내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어레배트는 이제 국내 야구 동호회에 엄청 깔릴 겁니다.
2: 실제로 알루미늄 배트, 벌써 동호회들이 쓰는 알루미늄 배트를 벌써 어레배트를 만들었어요.
3: 네. 근데 오늘 좀 이야기를 야구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진짜 저는 뭐 야구 솔직히 감, 뭐 실력, 피나는 연습 뭐 그렇게 보통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거에 플러스 우리 박용택 선수가 왜 30대에 3할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는 키네마틱 시퀀스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야구는 과학적인 스포츠가 맞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2: 정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3: 네.
2: 사실 뭐 지금 방송 녹화 시간이 있어서 저 한 10시간 해도 될 것 같아요.
3: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골프하면 나와요, 골프에.
2: 아, 그것도 아주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입니다.
1: 저도 골프 한번 불러주시고요.
3: 예, 키네마틱을.
1: 네, 저 겨울에 이런 식으로 투수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못해갖고 한번 투수 한번 모시고 한번 투수 과학에 대해서
3: 네, 아 좋습니다. 우리 뭐 어떠셨어요?
6: 저는 이제 화학자로서는 사실 여기 기여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느낀 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날로그 스포츠다 보니까 뭐 풀도핑 무제한 리그 이런 게 생기면 그땐 좀 해봐야죠.
3: 풀도핑 무제한 리그 재밌겠네.
6: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스포츠라는 성역에 화학 물질을 투여하는 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즐겁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경기를 즐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3: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사실

0: 사자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다뤘는데 언젠가는 투수의 과학도 한번 다뤄보자고요. 아주 훌륭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탈모인들은 이 과학이 왜 구원하지 못하냐. 나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3: DHT라는 녀석이 이제 정수리 부위라든지 앞머리에 탈모가 되는 부위에는 너는 이제 그만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4: 또 외탁이다 뭐 외할아버지가 중요하다 뭐 그런 말도
0: 유전.
4: 네, 유전. 네, 유전
3: 안드로젠 수용체 자체는 X크로모점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슈는 이제 작용하지 않는 거죠.
0: 아~ 교수님 우리 지금 어때요? 국나라하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결과 나왔습니다.
3: 네,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
4: 왜냐하면, 네.
0: 찐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됩니까?
3: 아우, 네.
0: 한모에 얼마예요? 남의 걸 좀 심으면 어때요? 탈모 방지 샴푸. 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안 쓰는 게 낫습니까?
4: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0: 인간은 탈모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3: 저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답답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롬 사이언스.
9: 나를 청소합시다. 나청 나청 나나청. 오,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해? 오. 어? 이게 뭐야? 안 돼!

0: 아니 어디 가는 게?
1: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촬영인데 이렇게 찍어. 아 완전 자이언트 횡수잖아. 횡수. 이건 횡수답지가 않아.
0: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뭔데?
1: 아니 이게 없어야지 횡수지. 어?
0: 지금 없잖아.
1: 아니.
0: 왜 없는 게 더 없으라 그래?
1: 내가 근데 적응이 안 돼. 구독자들도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0: 그러니까 어떡하려고. 무슨 방법 있는 것도 아니고.
1: 방법이 있지 지금.
0: 아 또 뭐 하려고.
1: 아 이건 좀 아니지.
0: 아 내가 한두 번 속냐고.
1: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안 해 같이?
0: 지금 울리는 거지.
1: 이거 머리 나는 의식이야.
0: 야 이래서 머리 자라나면은 탈모가 왜 있으며.
1: 이거 안 하니까 안 나는 거야.
0: 자라나라 머리머리
1: 머리, 머리, 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자라나라 머리, 머리.
0: 이걸 몇 번 해야지 나는 게.
1: 날 때까지 하는 거야, 날 때까지. 자, 빨리, 시작. 자란 나라, 하늘 끝까지. 머리, 머리. 머리. 자란 나라, 자란 나라,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자란 나라, 자란 나라,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자란 나라, 자란 나라, 자란 나라. 아, 잘안 되나?
0: 쟤 뭐 하는 거냐고.
1: 자란 나라, 자란 나라, 자란 나라, 머리, 머리. 자란 나라, 이게 자극을 줘야 된다고. 자란 나라, 자란 나라, 머리, 머리, 머리. 자란 나라, 머리, 머리. 자라나라 머리 머리 자라나.
0: 야 안해 나 갈 거야.
1: 펭수 그럼 진짜 마지막 소효 핥으면은 머리 난다.
0: 예?
1: 성원에 있어. 빨리 가자 빨리.
0: 받아라 탈모. 근데 슬퍼하기에는 내 두상이 너무 이뻐. 눈도 이뻐. 부리도 이뻐. 다 이뻐. 아니야. 이뻐.
1: 펭수, 펭수. 일단 급한 대로 가발을 우선 제작하기로 했거든?
0: 무슨 어? 가발이야, 괜찮아, 나.
1: 아니, 우리 대표님 모시고 왔어.
2: 오늘 펭수가 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금.
0: 저 괜찮아요.
1: 내가 필요해. 내가.
0: 근데 뭐 아시겠어요? 지금 머리도 풍성하시고 이거는 모독입니다 모독.
2: 그렇다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0: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오 뭐야.
2: 펭수 기다렸어요.
0: 아 선배님 대박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쪽같죠? 그럼 펭수. 저를 이렇게 좀 가발을 만들 수 있나요, 저를?
2: 약간 숱이 없다, 여기서.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요거를 커버하려면.
0: 오, 임문식이가 가발을 쓰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오, 근데 감쪽 같다.
2: 이 정도는 풍성. 용납이 안 되지만.
0: 야! 오. 근데 어쩌면 머리 문제가 아닐 수도?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
2: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0: 오, 빡! 오, 오, 오, 멀쩡해. 우와.
1: 아무래도.
0: 어머, 멀쩡하네. 아, 이거 대박이네요, 선배님. 오. 근데 저는 이걸로 안 돼요. 저는 이거 열개 있어도 안 돼요.
2: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 이 폰을 낄 때는 요런 비닐을 쓰거든요. 요걸로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1: 더 많이 필요하군요.
2: 네. 요거는 빼고. 네.
0: 그건 뭐죠?
2: 단골 횟집에 가가지고 그 상에 까는 비닐을 하나 좀 빌려왔어요. 요 정도는 돼야. 예, 본을 뜰 수가 있거든요.
0: 야, 제가 밥상입니까?
1: 밥상 머리네, 완전.
2: 요렇게?
0: 오, 약간 사탕 같네요, 사탕.
2: 자, 이제 요 알사탕에다가.
0: 어우. 아니, 근데 테이프를 이걸 왜 붙여요?
2: 어, 이렇게 해야 내 머리통이 그대로. 이따가 보면 깜짝 놀랄걸요? 자, 이제 펭수 탈모 모양에 맞는 가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을 만들 건데 펭수는 왼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 얼굴이 더 마음에 들어요?
0: 야, 그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한데요? 전 5대5로 가겠습니다.
2: 5대5? 아, 양쪽 다 너무 좋아서?
0: 반반으로 가겠어, 반반.
2: 아, 오케이.
1: 펭수.
0: 근데 이거 굳이 이름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1: 가위도 심지어.

0: 가고.
1: 자,
0: 좀 엄청나다.
1: 행수 이제 가발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2: 와, 야 이거 착달라분이에요?
1: 그러니까 맞춤 가발이지.
2: 아, 약간 헤드셋 쓰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이 상태에서 저기 머리 심는 거예요?
1: 자, 이제 여기를 공장에 보내면 심는 작업을 해서 가발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펭수 이렇게 본뜬 걸로 만든 가발이 왔으니까 이거는 빼고.
2: 기대돼, 기대돼. 와, 선배님.
0: 엄청난데?
2: 이게 맞을까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걱정 말아요.
2: 올려라. 올려라.
1: 펭수 누구 머리 해줄까요?
2: 저 정국 선배님.
1: 정국 선배님?
2: 예.
1: 확실해요?
2: 예.
0: 오호
1: 네 완성됐습니다.
2: 오 근데 나 진짜 정국 선배님 좀 있는 것 같은데?
1: 오.
2: 아 선배님 이렇게 이쁘게 머리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아 제가 감사하죠.
0: 아니 이 정도면 난 촬영 가능해.
2: 오
0: 펭수
2: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0: 오
2: 아파트
0: 오
2: 니가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아니 지금 이거 뭐 하는 건데?
0: 지금 머리 빨리 자라나라고 이렇게 세고 있는 거야.
2: 이거 세면 머리 자라나?
0: 모르지. 어쨌든 원인을 찾아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2: 없어요.
0: 뭐가요?
2: 뿌리가 없다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0: 지금 미끼의 그 아저씨 같아.
3: 안녕.
2: 아, 네, 그, 실례지만, 누구세요?
3: 의사, 아저씨예요.
2: 혹시 의무실이?
0: 좋다.
2: 귀한 것 같아.
0: 좀 약간.
2: 가자.
3: 가지 마.
2: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하신 이유가 있나요?
3: 아, 탈모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우울하고, 좀, 나 한번 보고 웃어라고 이렇게 하잖아.
0: 아, 철학이네, 철학이.
2: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3: 아이고, 별 말씀을요.
2: 맞아. 선생님, 이거 효과 있어? 이거 머리 자라나요?
3: 아, 이거 효과 없어요.
0: 왜?
2: 그럼 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
3: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하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0: 아, 근데 선생님, 그, 펭수 좀 한번 봐주시면.
3: 봐야겠다. 네, 네. 진료실로 같이 네네.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볼까요?
2: 언니, 알겠습니다. 진료도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시죠?
3: 아이, 그렇지 않아요.
2: 네.
3: 일로 와요.
2: 어이, 비싼 건데 이걸 재밌으라고 그냥.
3: 우리 펭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 저 10살입니다.
3: 10살이에요? 애기네? 근데 벌써 탈모가 왔어요?
2: 사람 나이로 따지면 50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3: 아저씨가 54살인데 반갑다 친구야.
2: 반갑다 친구야.
3: 네. 그러면.
2: 동안이다, 야.
3: 아유.
0: 원장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런 방법이 안 통하더라고요.
3: 네. 그거 되게 많이 해요.
2: 오, 진짜요?
3: 다시마도 붙이고, 솔잎도 하고, 소도 핥고,
2: 난 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0: 장난이 아니잖아요.
3: 효과는 없어요.
0: 그래요? 아니, 이쪽 사람들 많이 하던데.
3: 많이 하는데 소화 핥으면 침 냄새만 나요. 잘못했네.
0: 저도 약간 요즘에 이렇게 약간 머리숱이, 머리가 얇아져요, 얇아져요.
3: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자리 한번 바꿔보는,
2: 아니요. 지금 살짝 지금.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3: 아, 보니까 돈은 입문시기가 많아서 이쪽이 돈이 될 것 같아요. 아, M자 올라갔다.
0: 그렇죠.
3: 그래서 요렇게 요만큼 심어야 돼요.
0: 아, 심어야 돼요?
3: 심어야 돼요.
2: 지금 주객이 전도됐잖아.
0: 지금, 네. 제가 급한 게 아니고, 네. 지금.
3: 다음 시간 낼 때 와요.
0: 네. 아, 이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올라갔거든요.
3: 어머, 유전 탈모예요.
2: 자. 이럴 거면 나 가고.
3: 가지 마. 미안해.
0: 지금은 저한테는 펭수가 좀 더 급한 게.
3: 많이 올라갔다.
4: 훅 숙여봐요. 오, 엄청 넓다.
3: 근데 훌렁 까진 모습도 나쁘진 않네.
2: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0: 근데 너무
2: 좀 충격받을까 봐. 지금 저 데리고 온 거예요.
0: 네.
3: 보통 동물들은 털이 매력 어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털이 없으면 약간 우울증도 오고 상실감도 느끼고 하는데 펭수 씩씩한 모습 보니까 아저씨가 기분이 참 좋아요.

0: 나무에 있어 낙엽이 떨어진다고 그 나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본질은 같습니다.
1: 최종 학력이 뭐예요? 어떻게 말을 잘해요?
0: 저 대휴입니다, 대휴.
1: 와, 휴학 중이구나. 탈모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머리끌이, 어이구, 또 한 올이야. 또 빠졌네. 그리고,
0: 왜?
1: 잘 빠진 이유도 빠졌네.
0: 여기는 안 돼요. 어머머머.
1: 미안해. 그러면 한번 모발 이식을 한번
2: 네.
1: 할까요?
0: 모발 이식이요?
1: 모발 이식은 자기 뒤통수 있죠?
0: 예.
1: 생수 뒤통수에 있는 까만 털 있죠?
0: 예.
1: 이걸 아저씨가 뽑아요, 한 올씩.
0: 왜요?
1: 좀 옮겨 심어주려고.
0: 그럼 뒤에 있는 건?
1: 아, 뒤에는 아저씨가 군데군데 뽑을 거라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 모공의 자리들은 있어요.
0: 예.
1: 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마 높이는
0: 예.
1: 사람은 눈썹에서 탁 높이를 재요. 우리 입문시기처럼 큰 얼굴은 7cm, 8cm 정도 잡고요. 아저씨처럼 작은 아이돌형 얼굴은 한 6.5cm 정도.
2: 0.5cm밖에 차이 안 나요?
1: 아니, 큰 거예요. 엄청 큰 거. 0.5cm 이만큼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펭수도 한번 재볼게요.
0: 예.
1: 이게 좋겠네.
0: 어머나.
1: 눈알로 한 12cm 되네요. 근데 머리가 크니까 12cm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머리가 크다기보다 제가 그냥 다 큰 거예요.
1: 좋겠다.
0: 그렇죠.
2: 그러면 이게 좀 면적이 커가지고.
1: 네. 입문시기는 3,000모 심을 거거든요. 근데 한 모당 보통 3,000원 받아요.
0: 3,000원?
1: 그러면 입문시기는 900만원.
2: 900만원요? 사실 지금 요만큼이잖아요.
1: 네. 아니, 그만큼 아니에요. 한 이만큼은 되지.
2: 여기만 조금 있는데?
1: 제법 커.
0: 저는 몇 모예요?
1: 최소로 해도 한 3만 모는 넘어야 될 것 같아. 3만 곱하기 3,000원은 하면 9가세 10% 있으니까 약간 곱하면 1억 정도 깔끔하게 되겠어요.
0: 나 그냥 이대로 살래.
2: 그것은 안 돼. 나도 안 돼. 너 심으면 입문시기 서비스 공짜.
0: 나 해줘.
2: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1: 할부돼요, 카드.
2: 할부요?
1: 할부돼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수술하는 데만. 월화수목금토일로 우리 주 5일째니까 다음 주로 가서야 될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아저씨가. 자, 머리 살짝 숙여볼까요? 넓어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자.
2: 어머나. 어?
0: 뭐야?
2: 오, 뭔가 있어.
0: 뭐가 있어요?
2: 오, 뭐지 저거? 어? 뭐야?
0: 비디오입니까?
2: 어머.
0: 뭐가 있어요?
1: 저거는 뭐냐면 너 새털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0: 새털?
1: 오, 너는 털갈이 중이었던 거야.
0: 털갈이?
1: 이 사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겨울털, 여름털을 교환을 해요. 행수도 수술할 필요 없이 원래대로 다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0: 정말요?
1: 네.
2: 근데 1억 세이브다.
1: 근데 입문식이 너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2: 저 해야 되는 거.
0: 선생님, 입문식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과!
2: 아니, 펭수 해주러 왔다가 무슨 꼴.

0: 할노비.
1: 여기서 상품만 보고 바로 서울 올라가는 거야.
0: 요! 쉿! 비콰이! 일단 주황산 가가지고 상품 봐요. 유니스코가 지정한 공원을 가서 또 사진을 찍고 거기도 가야 돼요. 숙소도 가야 돼요. 가서 물 먹어야 돼요. 지금 하루가 바빠요. 정신없어요.
1: 평소에 안 그러다가 오늘 왜 이렇게 제이처럼 계획을 다 짜온 거야?
0: 저는 항상 계획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부터는 다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2: 출발!
0: 와, 기운 빠져. 가을이 엄청 짧기 때문에요. 저 이 순간을 만끽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보야? 청풍, 사과축제,

0: 동동 사과 축제!
1: 지금부터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계획은 청동 사과 축제!
0: 와하하! 이게 백장이야!
2: 와우! 갑자기 축제를 가?
1: 갑자기, 갑자기! 모든 건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3: 오, 백수다! 오, 백수씨! 엄청 팬이에요.
1: 오, 감사합니다.
3: 저희 이거 새로 출시한 마멀레이드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오, 갑자기요?
3: 어, 그럼요. 엄청 팬이에요. 한번만 드셔보세요.
1: 오, 잠시만요. 이거 뭔데요?
4: 청동사과 마멀레이드예요.
1: 게임이 아니고 마멀레이드예요?
4: 마멀레이드.
1: 오, 안 그래도 지금 병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오, 엄청 이거 사과의 풍미가 느껴지는군요.
4: 펭수는 지금 어디 가요?
1: 축제 가요. 청동 축제.
3: 청동 사과 축제요?
1: 오, 맞아요.
3: 저희 펭수의 스타성으로 저희 함께 판매를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1: 그러면 저보고 엠버서더를 지금 해달라는 건가요?
3: 엠버서더는 판매를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1: 그러니까 엠버서더가 지금 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3: 어, 그러면
4: 그런 셈이죠.
1: 그 많은 셀럽들을 두고 지금 저보고 엠버서더가 되려는 말씀이시네요.
4: 펭수, 날개 도장 한번 먼저 찍어보세요.
1: 잠시만요.
4: 아, 잠 먼저 찍어보세요.
1: 이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4: 먼저 찍어. 한 번만.
1: 아니, 찍었다.
3: 됐다.
1: 됐다? 오! 대박적이었어.
4: 펭수, 이제 갈까요?
1: 어디야?
3: 저희 축제 현장으로 가서 도와주셔야죠.
1: 바로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 나 놀러 가야 된다고요.
3: 가자.
4: 놀러 오세요.
3: 재밌게 해드릴게요.

0: 입어줘서 너무 고마워.
1: 완전 히마도르 멕시코 아니야?
2: 어때요? 제가 완전 멕시코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0: 혹시 우리 엠버서더.
2: 그게 블루아가베가 뭐예요?
1: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만 나는 선인장이야.
2: 아, 선인장?
1: 혹시 요즘 펭수 걱정이 뭐야?
2: 걱정 없는데요?
1: 조금 배가 나와 보이는 것 같은데? 펭수 요즘 건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혈당 킬러.
2: 혈당, 아 맞아, 혈당 스파이크가 조금 문제긴 하죠.
1: 이거 기억나지?
2: 어, 기억나요.
1: 이거를 오늘 판매를 할 건데 이거는 우리 청풍사과협회랑 같이 만든 건강한 마멀레이드야.
2: 그럼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 안 와요?
1: 여기는 이눌린이 12%가 들어가서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마멀레이드.
2: 야, 대박이다 이거.
1: 대박이지.
2: 근데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에?
1: 한 3,000개 정도?
2: 하이, 장사 하루 이틀이에요? 3,000개 가지고 어떡하려고. 제가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릴게요.
0: 펭수 안녕.
2: 안녕.
0: 열심히 한번 같이 팔아주세요.
2: 알겠습니다. 날 있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3: 사과 맛있어요?
4: 너무 맛있어요.
2: 사과잼 팔고 있습니다.
0: 펭수, 사과잼이 아니에요.
2: 봐봐요. 아, 이거 되게 그거 헷갈리네, 이거. 재미나 마멀레이드다! 자, 여러분, 마멀레이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저 누구랑 대화합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장사가 아니라 제가 진짜 먹어봤거든요. 근데 달달합니다. 안 되겠다. 자, 이목을 집중시켜야 돼. 내 사랑, 내 사랑.

0: 아무래도 이게 블루 아가베 마멀레이드가 친숙하지 않아요. 좋은 걸 제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식사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블루 아가베입니다. 블루 아가베입니다. 안녕, 반가워. 이거 먹어볼래? 자, 먹어봐.
1: 형수야!
0: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응. 사과 마멀레이드라고 이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1: 네, 고맙습니다.
0: 자, 한번 드셔보세요. 자, 솔직하게 맛이 어떤지.
2: 내가 한갑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먹어보지 않은 제일 좋은 맛이네.
0: 이야!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다니. 자, 오늘 혼자 오셨습니까?
1: 혼자 안 오고 우리 손자 데리고 왔는데.
0: 예.
1: 아침... 준영아, 빨리 와봐라!

0: 아니, 네. 여사님은 어디 계세요?
1: 조금 있으면 오면 내가 데리고 올게.
0: 알겠어. 그러면 엄마한테 한마디.
1: 엄마,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내가 고맙지.
0: 아니, 사랑으로 말씀해주세요. 집사람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내야.
1: 야, 청성 양반이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나? 속으로 좋지, 사람아.
0: 아, 그런 말을 해야지.
1: 그 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안 된다.
0: 사랑한다고 하라고. 사랑한다고 하면 뭐 있어.
1: 마누라 고생 많이 했다.
0: 아니, 고생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오케이. 아, 우리 이렇게 이래봬도 우리 어르신이 정말 스윗하십니다. 자, 감사하십니다. 그래, 안녕. 반갑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진 찍으러 오신 거구나. 야, 반갑고. 조금 놀러 오셨어요?
2: 저는 여기 이제 직원이고요.
0: 아, 직원이시고?
2: 예. 핫도그 이제 팔아서 기부합니다, 저희.
0: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네네네. 자, 한번 저희 거 드셔보세요.
1: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나?
0: 우리 조카도 먹어봐. 목 막혀. 천천히. 삼촌 핫도그보다 맛있지?
3: 좋다.
0: 자, 지금 홍보는 완벽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방이 필요해. 그 한방이 뭐냐? 50% 할인으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도전자가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신 누군지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는 부산에서 온 곽태호라고 합니다.
0: 태훈님. 태훈님, 그러면은 부산에서 여기 왜 오셨습니까?
4: 장사하러 왔습니다.
0: 아, 청송사가 드셔보셨습니까?
4: 맛있어가지고 한 상자 살려고 합니다.
0: 이야, 역시 그 정말 청송이 사과 맛집이네요, 맛집이야. 자, 그러면 이 돌림판을 돌려서 저와 함께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 하나, 둘, 셋.
0: 자, 과연! 펭수를 이겨라! 자, 자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4: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이길 자신 있습니까?
4: 있습니다.
0: 무려 50% 할인 가격에 구매 하고 싶으십니까?
4: 구매하는 거는 좀 그런데.
0: 예?
5: 그 나서시는
0: 지금 왜? 이거 돌리러 오신 거예요, 그냥?
4: 그 돌리고 이기고 싶어서 왔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알겠어요. 자, 가위바위보 있어요.
4: 가위바위보.
5: 아, 잠깐만요.
0: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5: 야, 앞으로 가세요.
0: 이런 고단수가 있나? 자, 은근슬쩍 머리를 썼습니다, 지금. 자, 앞으로 제대로 가겠습니다.
5: 서로 체납니다, 지금.
0: 자!
4: 가위바위보! 졌습니다.
0: 자, 어떻게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까?
4: 네,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느낀
0: 원래 바로 했는데 아니 느낀 했는데 치면 어떡해. 내가 느낀 했으면 알아야지. 그럼 진짜로 다시 가위바위보. 자, 구매하세요. 자, 근데 너무 주먹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4: 버니경기 한 번 더. 버니경기
0: 가위바위보. 아, 진짜 마지막 가위바위보. 아니, 이거 무슨 말이야?
5: 가고 한번.
6: 펭수에 이겼다.
0: 미안해, 이겼다.
5: 자, 눈빛 변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말고. 하나, 둘, 셋. 펭수 벌써 이겼어.
0: 야, 역사 가위바위보 한다. 안 내면 친다. 가위바위보. 이포. 나이스! 자, 두 분은 어떤 사이십니까?
7: 내년에 결혼해요.
3: 만난 지 10년째 되는 날에.
0: 아, 10년 되는 결혼식, 날이에요?
3: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요.
0: 야, 완전 로맨틱하다. 자,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3: 전 창원에서

0: 대구요.
1: 대구에서.
2: 어 뭐야? 장거리 연애예요?
1: 장거리 10년. 네.
2: 우와. 아니 그럼 비결이 어떻게 됩니까?
1: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잘 맞더라고.
2: 아 오히려?
1: 오히려 매일 보는 것보다.
2: 자 각자 두 분이 서로한테 매력, 매력을 말씀해 주시죠.
1: 유튜브.
0: 활발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아? 피가 죽지 않는다.
1: 좀 빨리, 빨리 좀 더. 빨리.
0: 아 저는 반대로 좀 소심해 가지고 아유.
1: 지금 좀 힘들어, 지금 좀 힘들어 하고 있어. 할 수 있다.
2: 자, 그럼 반대로 해주세요.
1: 얘는 땡 잡은 거죠. 얘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저거든요.
2: 어머!
1: 이제 평생의 여자가 이제 저로 끝인 거죠.
2: 와, 처음이자 마지막.
1: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얘는 이제 끝났죠.
2: 아, 그게 매력입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게.
1: 끝났죠, 이제. 아!
3: 오!
1: 어? 어? 아직.
3: 아직 이거 대결.
2: 아가베가 뭔지 아십니까?
1: 몰라요.
2: 이거, 아가베!
1: 아니
2: 자, 저 성공했습니다.
1: 병아리가 잘 먹는 약은?
2: 어? 삐약삐약.
1: 아 뭐야.
2: 뭐야. 자 부드럽습니다. 자 오케이. 자 대빵님. 자 지금 엄청 오늘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좀 개인기 있습니까?
4: 우리 저가 집에 오신 걸 아주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저가 애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2: 자,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뿌잉, 뿌잉.
1: 뿌잉, 뿌잉. 감사합니다.
2: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 팔았다! 다 팔았다! 자, 여러분. 제가 또 50%대 30개 완판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저, 펭수입니다. 자, 여기 저기 매니저님 저 가보겠습니다.
5: 펭수,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6: 고마웠어요. 아, 네.
5: 오늘 완판됐어요, 알죠?
2: 아, 그러니까!
5: 역시 감사해요. 펭수.
2: 너무 신나!
5: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6: 근데 이게 뭐, 이거 뭐예요?
5: 이게 뭐지?
6: 이거 뭐지?
5: 예?
2: 어머!
6: 어머, 뭐야, 이거? 왜, 아, 뭐지?
2: 아, 또 제가 엠버서더잖아요. 저 팔라고. 유종님이, 유종님이.
5: 유종님이.
2: 예. 어, 저 뭐야?
5: 저 뭔데?
2: 에이! 엠버서더가 이 정도면 가져갈 수 있잖아!
5: 뭐야?
2: 아, 맞다. 네, 근데요.
5: 네네.
2: 아까 저 주시려고 했던 거 있지 않았어요?
5: 오, 그 잘 모르겠는데.
2: 어,
5: 잘 모르겠는데.
2: 어디 있는 건가?
5: 어, 그거 아닌데. 그거 뺀 거 같아요.
2: 아파트, 아파트,
5: 아파트, 아파트,
2: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키시 프레쉬, 키시 프레쉬.
5: 나나나나나 아 예 아 선배님 잘해요. 아 선배님 잘해요.
2: 와 진짜 영어 진짜 못한다. 도레미야.
5: 예?
2: EBS에선 영어 잘해야 돼.
5: 어, 선배님도 못하셨잖아요.
2: 아니 방금. 지금 난 키시페이스까지 다 아는데 왜 몰라.
5: 키시페이스는 저도 알아요. 아까 제가 먼저 키시페이스 키시페이스
7: 뒤에 가사 놀라서 못 부르는 거죠?
5: 아닌데요?
2: 아니에요?
7: 저희가 그런 줄 알고 월말평가도 입구에서 영어 선생님이 모셨거든요.
2: 어 뭐야?
8: Hello.
2: Hello. Prodigy.
8: Welcome to my class.
2: Yeah, bro. Yeah.
5: Oh yeah, boo boo.
8: 아 머리 망가져.
5: Yes.
2: 킹덤 제네럴 울트라 판타스틱 청소 마스터입니다. 청소 쓰고셨나요?
8: 근데 왜 그동안 우리 집에 안 놀러 왔어 그럼?
2: 예?
8: 청소 한번 도와주고 나서?
2: 불러줘야 가죠.
8: 나 톡 보냈잖아.
2: 예?
5: 그럼 저는 갈게요. 저 초대해 주세요.
2: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8: 그래, 소개도 안 해줬어.
2: 예. 이 친구는 EBS 후배 똘비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똘비입니다. 고고!
8: 똘비. 똘비가 뭔데요, 근데?
2: 비둘기입니다.
5: 네, 비둘기 괜찮으시면 초대해주세요.
8: 나 비둘기 너무 싫어요. 뉴욕, 뉴욕만 가도 비둘기 되게 많잖아. 되게 두렵고, 막 쥐들하고 같이 놀고.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생긴 박쥐같이 생겨가지고. 코가 왜 그래요?
5: 아.
8: 휘었어.
5: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살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8: 청담동 가면 좋은 병원 많아요.
5: 제가 가봤는데요. 그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8: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아파트 노래 부른 거 아니었어?
5: 아, 저희 좀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2: 어, 맞아요. 저희는, 네. 네
8: Rosé and Bruno Mars.
2: What?
5: Person?
8: Rosé and Bruno Mars sings that song. Rosé's new single.
5: I'm single.
2: Me too.
5: Yes.
8: 지금 몰래카메라인가 이거?
5: No.
2: No.
8: 우리 그럼 같이 게임 할까?
2: 네.
5: 오케이,
2: 게임에서 걸리면 중두들기기.
8: 인디언 밥?
2: 좋아요.
8: 오케이. Yes. 좋습니다. 브라인이 좋아하는
9: 랜덤 게임.
10: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5: 아, 아, 야.
8: 21.
2: 9.
8: 1.
5: 2.
2: 3.
5: 4.
8: 5.
2: 6.
8: 7.
5: 8.
2: 9.
5: 10.
3: 11, 13,
5: 14,
11: 15,
5: 나구나, 16,
3: 17, 그냥 8, 19,
5: 20. 아,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야? 거의 누구야?
3: 본인 인디언 빡!
5: I'm sorry about that.
8: But I love you.
12: I love you.
8: Okay. 자, 오늘은 우리가 EBS 연습생 월말 평가에 영어 과목에 우리가 또 선생님으로 왔으니까 내가 나한테는 선배님 부르지 말고 티처라고 불러줘.
11: Yes, teacher.
5: Okay, thank you.
8: 여러분들 얼마나 영어 잘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1: Yeah, yeah, boom. Let's do this.
8: Are you ready?
11: I'm ready.
8: So you have to explain it to me in English and I'm gonna try to figure out the Korean 속담.
5: 빨리 okay. 하세요 그냥. Okay. okay, let's go.
11: I like 속담.
8: All right, you begin.
11: 하라고.
8: Yes.
11: Oh, okay. 아. 어, 작아. 아, warm, warm, warm.
8: 따뜻하다?
5: Foot down, warm, shaking
11: warm.
5: body.
11: Oh, yeah.
8: Warm shaking body?
5: Yes.
8: Warm. 따뜻한 춤을 춘다?
5: Ah, no. Warm, small snake.
11: Almost, almost.
8: Small snake?
5: Yes.
8: 아, 지렁이.
5: Oh, yeah.
8: Okay, okay.
11: Foot stabbing.
8: Warm foot stab. 지렁이 발 찐다?
11: Oh, yes. Oh, hate. Oh, hate.
8: Pass.
5: 너, 아, 거, 아, 거진 다 맞췄는데.
11: Angry 가슴에, angry 가슴에.
8: 화난 방구?
5: Oh, yeah. That guy angry.
8: 방귀 낀 놈이 화난다?
5: 와!
8: 아, 진짜 yeah. 그거 맞았어요?
11: 너 해봐.
5: Sleep and rice cake eating.
11: 오, 그치? Yeah. 와, 완벽했다.
8: Sleep and rice cake eating. 자다가 떡 먹기?
11: No sleep, just sleep on.
8: Christian?
5: No? What Christian?
8: 눕는다.
11: No.
8: 눕는다.
5: Oh. And rice cake eating. Eating
8: 떡 rice 먹고
5: cake.
8: 눕는다?
11: No.
8: 누워서 떡 먹기.
5: Yeah. Oh. You're a genius. Oh, water.
8: Water.
11: Inside, 봤더니, frog?
5: Yes. Yes.
8: Water inside?
11: Frog.
8: 개구리?
5: Yes. 우물이 뭐야?
8: 한국말 하면 안 되지.
5: 타이니 peppers is spicy.
8: 매운 고추가 맵다.
11: 어? 매운 yeah? 고추가 맵다고?
8: 작은 고추가 맵다?
11: 오케이! Okay.
5: Yeah. Yeah. Yeah.
11: 야, 긴데?
5: You can do it.
11: A bean?
8: 얼음?
5: Bean.
8: 콩.
11: Bean, me?
8: 무슨 말이야, 콩나?
11: Red bean, fly.
5: 어?
8: 빨간 콩은 나른다?
11: 오, 다 왔어!
5: 이게요?
8: 뭔 말이야, 이게?
11: 아! 마우스 월스 라이징!
8: 마우스 뭐?
5: 마우스 홀, 해브, 달! 아, 뭐야, 저게?
8: 아니, 홀가 뭐야?
5: 아, 별이 아니구나. 홀! 홀!
8: 아, 구멍! 쥐새끼 구멍?
5: Yes!
11: Okay.
8: 쥐구멍, what?
11: 아우!
8: 아우!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11: No.
5: No.
11: 태양! 워터멜론 아웃사이드.
8: 수박 닦게?
5: Wicked.
8: 수박 닦을 할다?
11: 오! 맞잖아!
5: 예!
11: 오케이!
5: 예, 꽃팀.
8: 맞춘 건 좋은데 나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11: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5: 괜찮아요.
8: 아, 중요하지 않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펭수는 스피킹은 좀 약해. 똘비가 발음 조금 더 좋아.
5: Thank you so much, everybody.
8: 그래서 각자 내가 스코어를 주자면 C 마이너스
5: Y
8: D 플러스
11: Why?
8: D. D가 무슨 뜻인지 알죠?
11: D?
8: Dumb. 그래도 Dumb 플러스예요. 완전 Dumb은 아니잖아. 여기는 C, 최고.
5: Yeah! I'm a king!
8: 자, 그럼 도토리 퀴즈기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는 수업 시작합시다.
11: 좋습니다.
5: Yeah,
11: ready?
5: Let's
11: go.
8: Let's go. 우리나라 K-POP에서도 영어 많이 들어간 노래가 많잖아.
11: 맞아요.
5: 네, 맞아요.
8: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한 거는 바로 요 노래.
11: 아파트!
8: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영어 대신 한글로 번역해서 불러주는 거.
11: 왜요? 영어 시간이잖아요.
8: You have to understand. So even though it's all in English right here, I want to make sure that you understand the English lyrics, what they mean in Korean.
11: 어.
8: Okay?
11: 예.
8: 한글로 불러주세요.
5: 후후후후요
11: 키씨의 얼굴 키씨의 얼굴
5: 네? 키씨?
11: 키씨가 이름 아니에요?
8: 키씨가 원래 키스라는 뜻이 아니죠. 뽀뽀 Y가 있잖아.
11: 예.
8: 뽀뽀 페이 그러니까 뽀뽀를 약간 애교 부리면서 보여주는 그런 표정
5: 키씨
8: 그럼 뭘까요? 생각나는 게 뭘까?
11: 이모티콘?
8: 오! 영어로 키씨 페이스 이모티콘 이렇게 말해요.
11: 아
8: 뽀뽀하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
11: 아 그걸
8: 그거 보냈다 그러면 영어로는 Oh, he sent me a kissy face emoticon.
11: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자, 1, 2, 3, 4.
5: 뽀뽀하는 얼굴에 이모티콘. 뽀뽀하는 얼굴에 이모티콘 얼굴. 보내줘, 줘. 난 노력해.
11: 어.
5: 뽀뽀, 너의 입술. 너에게 진짜.
8: 우리나라 말 맞게 바꿔주면 돼요.
11: 나 진짜 너한테 키스할 거야.
5: 근데 상대방이 하기 싫다면
11: 너한테 입냄새날 수도 있잖아요.
8: 응?
5: 그럼 각을.
8: 그럼 각을 해야지.
11: 정답.
5: 오케이.
8: 오케이.
11: 오케이.
8: 이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마음 표현만 해주는 거지.
11: 아.
5: 나는 뽀뽀하고 싶지만 각을 하고 너에게
8: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5: 빨간 심장, 빨간 심장.
8: 오.
5: 그것은 무엇? 나는 on 예.
8: What I'm on은 내가 관심 있는 거고 귀엽게 이모티콘으로 표현만 할 뿐이지 사실은 나는 널 진짜 뽀뽀하고 싶어요 이거지.
11: 아, 재밌네요.
8: 그 다음에 red hearts, red hearts 두근두근 뜻이지.
11: 아, red heart 좋아.
8: red heart. 우리도 이모티콘 보면 심장 있잖아, 빨간 거.
11: 아, 빨간 거, 하트.
8: 그러니까 red heart, red heart.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이건 한글로 뭘까? 그냥 상상만 아니라 진짜로 해달라는 거지.
11: 희원은
5: 아파트에서요?
8: 노래 제목이 뭐야?
11: 아파트요.
5: 아파트.
8: 그럼 아파트게 두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노래를 갖고 왔어요.
11: 오, 쉬운 노래.
8: 에스파의 Whiplash.
5: Whiplash. Whiplash.
8: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5: Whiplash.
8: Whiplash. Whiplash. Whiplash. Whiplash.
11: 예. Yeah.
8: 우리가 이제는 사고 같은 거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이거 약간 목 꺾임 있잖아. 막.
11: 아, 이거.
8: 이것도 whiplash라고 그래.
11: 어머.
5: 보험. 보험. 아. 아, whiplash.
8: 아, 아니지. 그냥 계속 whiplash 아니라 누군가 물어봐 주면 그렇게 말하면 되죠. 어떻게 됐어요? 뭐 어디 다쳐서 I had a whiplash.
5: 채찍이 있다는 건가요?
8: 이것도 바꿔서. 자신 있죠?
11: 예.
5: 예.
8: 오케이. 펜시 알죠?
5: 문구점.
8: 그런 팬시 말고 fancy 이거 트와이스 노래도 있잖아요. fancy.
5: 아, 나 모르겠어요.
8: 되게 fancy.
5: 되게
11: 되게 크다.
5: You fancy.
8: 화려하다.
11: 아, 화려하다고.
8: 이 뜻입니다.
11: You fancy.
8: 오케이. glowing이 무슨 뜻일까요?
11: 크다.
8: growing 말고 glowing.
5: 빛난다.
11: 아, 빛난다고.
8: 빛이 난다.
11: shining 아니에요?
8: 그것도 빛난다는데?
11: 뭐가 달라요? shining.
8: 영어도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급하고 빨리 읽어.
11: 플래시 그거잖아. 착각.
8: 눈부시다.
11: 아, 눈부시다.
8: 눈부시다.
11: 화려하고 눈부시다.
8: 오케이.
11: 클래식하다. 너는 클래식하다. 넌 근본이 있다.
8: 품위 있게 행동을 한다.
11: 오, 비슷했어. 비슷했어.
5: 오케이.
11: 근본이 있다.
5: 비슷해.
11: Under pressure. 나는 나.
5: Sweating.
8: 그 옛날 노래도 어떻게 알아요?
11: 나.
8: 형수 나이 많죠, 솔직히. 나이 50 넘었죠.
11: 저 한국 나이로는 50이에요.
8: 자, under pressure, body sweating, can you focus?
5: Under pressure가 뭐예요?
11: Pressures.
5: Precious. 말 프레셔?
11: 몸을.
8: 아니, 프레셔스 말고 프레셔. 압박.
11: 압박.
8: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그 상황에서 당하는 뜻.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압박하다.
11: 어려워.
5: 너무 어렵다.
8: 영어 좀 어려워. 우리 그냥 포기할까요?
5: 네.
11: 안 돼요. 지금 월말평가 봐야 돼요.
5: 맞아요.
8: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11: Body swaying.
8: 뜻이 뭘까요?
11: 땀나.
8: 오케이. Can you focus?
11: 집중해.
8: 그거는 you focus 이거지.
11: 아, 넌 집중할 수 있니?
8: Can you focus?
11: 너 집중할 수 있니?
8: 오케이. 자, 둘이 노력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고요. 얼마나 제대로 익혔는지 그럼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 Last test.
8: 자,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는 두 분의 오디션을 볼 건데요.
5: Okay.
8: Alrighty, so are you guys ready to actually introduce yourselves in English?
11: Okay.
5: Hi, I'm Toby and I'm a tiny, cutie, little bird.
8: Bird.
5: Yeah, bird.
8: Bird.
5: Yes. Pigeon. Pigeon.
8: Pigeon은 너무 발음 불러서 하는 거지만.
11: 아,
8: pigeon. 자연스럽게.
5: I'm a peasy.
8: 피지 말고, 이거 짜서 피지 말고.
11: Okay, my turn.
8: Yes.
11: Let me introduce myself.
8: Okay.
11: My name is Pang Su. I'm a tiny who wants to be a singer from Korea.
5: Ooh.
11: That's what I'm on. That's my dream for real.
8: Okay, that's not too bad. So instead of working in Korea, what is the reason for you to want to go global?
11: I want to introduce Korea culture and art.
8: What about you?
5: I want dollars.
8: Oh, you want dollars?
5: Yes. Yeah.
8: Why? Because the dollar is stronger than the won right now?
5: No. Never. Never.
8: Are you mushihaying Korean money?
5: No. No.
8: Then why do you want dollars?
5: Just kidding. Just kidding. I'm sorry about that. Just kidding. I love Sejong Daewang. I love Shim Sa Im Jang.
12: so, to get paid in dollars is not a bad idea. Because then you can exchange it to won and you get more money.
5: Oh, thank you. We will.

0: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번개맨인데요. 네.
1: 개맨 안 하셔? 어?
2: 아, 번개맨 선배님도 오는 거야.
1: 이렇게 변이라고 했는데.
2: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오빠야, 오빠야. 번개맨 왔어.
3: 번개맨이 간다.
2: 오빠.
1: 아니라니까요.
2: 아, 뭐야, 이게 신선행동까지 하시네요, 선배님이가?
4: 굳이 이렇게 와야 돼요?
5: 지금부터 PPT 시작합니다.
1: 갑자기? 어.
5: 성인들을 대상으로 번개맨을 쭉쭉 뻗어 나가려고 합니다. 과연 성인들이 진짜 번개맨을 좋아할까라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그 의심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뭐야?
5: 심사위원들은 행복해져! 번개! 으아!
1: 박PD는 변함이 없는데?
5: 퇴근 후에 샤워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번개맨이 선물한 파란색 속옷이
6: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시간차 행복인가요?
5: 아, 용기가 있으신 분은 지금 확인하셔도 되지만 자, 샤원이 대표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7: 뭐하시는 거예요?
5: 자,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7: 아, 괜찮아요.
5: 그럼 본인만 살짝 보시고
7: 맞다, 혼자 확인하고 있어요.
5: 네, 혼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속옷 마음에 드십니까? 네. 다시 행복해지셨습니다. 번개맨의 수트는 20년간 단벌 수트로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비용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저렴한 실비입니다.
1: 저렴하다고?
5: 그리고 요거 마지막 블루라이트 이 부분 번개맨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팬들을 사랑하니까요.
1: 사장님을 위해서 사무실에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4: 김
1: 김명중 없이는 못 살아.
4: 명
1: 명중 없이는 못 살아.
8: 아, 선배님
4: 중
1: 정말 정말 못 살아.
8: 장대하다.
1: 아, 나 너무 떨려. 어떡해.
0: 뚝딱이, 이게 지금 발표 시간에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1: 에이, 이때는 바야흐로 6.25로 6.25
6: 파이팅!
1: 나 망한 것 같아. 어떡해.
6: 뚝딱.
1: 제가 많이 떨었나요? 사실 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연습은 진짜 많이 했는데. 아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1951년 태동기 때는 바야흐로 6.25 시대로 올라갑니다. 이 전쟁 때 3년기 드디어 김공장 유치원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5: 23년 남았네요.
1: 그래서 제가
2: 아 잠깐만
1: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한 요청 사항으로다가 피부과 전용 의자 뚝딱 TV

0: 전용 스튜디오 건설.
1: 비서실장.
0: 미니멀 스튜디오급으로다가 블록버스터급 스튜디오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넷째.
2: 죄송한데요. 이제 시간 때문에 조금 속도를 좀 내주셨습니다.
0: 네. 전담경호원 전용 밴 대기실. 이상 아주 쇼박하게 바라는 뚝딱이의 P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단하다. 드디어 우리 뿡뿡이의 서러움을 풀어줄 시간이 됐습니다. 뿡뿡아, 슬프지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4: 안녕, 뿌이뿌이 뿡.
5: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오늘?
3: 멋쟁이로 변하는 짜잔짜잔, 형.
6: 즐겨왔던
3: 나. 아, 죄송합니다. 윙크를 비서실장님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네. 자, 그럼 우리 뿡뿡이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4: 전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뿡뿡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성형 의혹이. 탐터미의 존재로 잠시 변했던 것뿐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3: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뿡뿡이 홍보 전단팀이 좀 꾸려지면 어떨까. 저희는 뭐 앞에 얘기했던 그런 허황된 불가능한 그런 게 아니고요. 실현 가능한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5: 최근 컴백하셨는데 힘드시니까 정정보도 같은 거는
4: 얘기를 박수님 일 잘한다 잘해. 다시 예전처럼 방귀도 슬슬 나올 것 같아.
3: 그럼 신나게 한번 방귀 한번 껴볼까?
4: 좋아
3: 일로 나와.
5: 3일만에 뿡뿡이의 방귀는 향기롭습니다.
2: 다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펭수 보여주시죠.
7: 펭수 화이팅!
3: 펭수다!
7: 뮤직큐!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200만 구독자분들과 함께 팬미팅을 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디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재롱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4: 쟤도 참 한결같아.

0: 야스만.
1: 펭수 발표 끝난 거예요?
0: 끝.
1: 이게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돼요, 펭수.
2: 그 구체적인 뭐 예산.
3: 사실 6경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좀 싸게 갖고 72조.
2: 72조.
4: 72조요?
5: 야, 그 EBS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 매각해도 안 돼요, 그러면.
5: 맙소사.
3: 아, 주세요.
6: 참 재미있습니다. 통 큽니다.
3: 오케이, 재밌다, 재밌다.
7: 재밌다고 말씀하셨으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8: 사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 번개맨.
8: 72조. 그냥 듣기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구독자가 220만이지 펭수를 사랑하는 인원은 그거보다 많습니다. 번개맨 업그레이드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업그레이드 미루.
8: 펭수가 720조 이상의 EBS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럼 내가 1조 떼줄게, 번개맨.
8: 땡큐.
3: 아까 다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8: 이 부분은 편집 부탁드릴게요.
6: 또 두 분이 담합한 것이 많은 감점 요인이 된 거.
5: 아이고, 왜 말했어. 제가 말했냐? 아우, 불이방정.
9: 딱히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황?
5: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3: 선생님, 1조.
5: 펭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7: 지금 다 심사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8: 펭수가 변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제가 원한 화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건 꿈이야.
4: 국가 이런 거 안 들어도 돼.
3: 아, 말이야. 잠깐만! 안개맨!
5: 얘들아! 얘들아! 아이고, 참. 내가 후배들을 잘못 키웠어!
1: 아, 후배들 왜 나가요?
4: 목숨이 안 돼, 촬영해야 돼. 아, 저는 뭐 뿡뿡이가 깊었으면 좋겠고 뭐 또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뿡뿡이가 원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래오래 짜잔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5: 어땠어요? 나 너무 긴장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에이, 뚱냠배들아, 나 오늘 예산 못 하냈어. 그래도 괜찮아. 나 좀 더 견뎌볼게.
3: 경계가 1도 안 돼요.
10: 펭수가 무조건 탈 것 같아요?
3: 아니에요?
1: 너무

0: 친하다는 거 믿고 나댄 거 같은데.
1: 나대? 나대?
2: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사장님이나 임원진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허락됐다라는 게 감사하고요.
3: 네네. 7월 14일, 7월 14일은 제가 스케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 7월 14일은 번개별의 개인적인 어떤 정모가 있어가지고요. 7월 14일은 안 될 것 같고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사장님이 오해하시는 게 큰일이네.
1: 그러니까 그 오행제야 마지막에 그 감점당해갖고 어떻게 이거?
4: 왜 우리 너무했나?
2: 우리가 다 같이 EBS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왜 모르시지?
5: 저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4: 예, 사장님.
6: 자, 오래 기다리셨죠?
1: 아닙니다.
4: 사장님.
1: 오래 기다렸습니다.
6: 마음 같아서는 네 분 모두에게 다 예산을 승인해주고 싶지만. 회사 예산이라는 게 항상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뿡뿡이와 짜잔형을 선정하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기뻐해줘서. 이제 김영준이랑 밥 먹어.
6: 우리 이 자이언트 팽이 마음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팽?
1: 그것이 아니고 73조!
7: 감사합니다 사장님.
4: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달려갑니다. 즐거우시오.
2: 축하해. 먼저 갈게.

0: 사장님, 저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1: 네네, 이거 끝나고 하시죠.
0: 아, 네, 사장님 연락 주세요.
2: 결국 뽕뽕이 선배님이 됐네요.
3: 네,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꺼주세요.
2: 아니, 엄청 자신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4: 그래서 팬미팅은요. 아,
3: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김명장! 복수할 거야. 팬미팅.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0: 요 자이언트 팬티비 렛츠 구도.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나우 딩뇨를 닮은 의사 닥터 딩뇨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지혈증 세 가지 수치 LDL, HDL, 중성지방 중에서 유일하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 우리가 착한 콜레스테롤 알고 있는 HD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L은 우리말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HDL 수치는 40보다 낮으면 위험하고 60보다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치들이 높으면 위험한 것과 달리 이 HDL은 낮을수록 위험해서 이 HDL 때문에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 지단백 중에서 네 가지 유미밀입, 초저밀도 지단백, 중저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은 우리 혈관에 해로움을 끼치지만 유일하게 이 고밀도 지단백 HDL은 혈관 벽과 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

HDL 정상 수치가 6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이면 더 좋고, 200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HDL이 높은 게 무한정 심혈관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HDL은 사실 뒤에 설명드릴 여러 건강한 방법으로 높일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높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음주와 고지방식이에요. 특히 HDL이 100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는, 뭐,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음주나 고지방 섭취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요인으로 발생한 HDL은 기능부전 HDL이라고 해서 더 이상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부전 HDL은 콜레스테롤 회수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고, 염증 수치를 올리기도 하고, 혈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HDL이 적당히 높은 쪽이 건강하고, 극단적으로 높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설적인 현상 등의 이유로 해서 HDL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LDL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정도가 매우 달라집니다. HDL이 낮아도 LDL이 낮으면 심혈관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HDL이 높아도 LDL이 매우 높으면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HDL이 아무리 높아도 LDL이 높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LDL 수치 1과 HDL 수치 1은 서로 심혈관을 손상시키고 예방하는 그 힘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LDL은 천정부지로 끝없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거의 한계가 없이 건강에 명확한 영향을 주는 것에 비해서 HDL 내려가는 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할 뿐더러 높아지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치가 되면 무작정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서 LDL과 HDL의 값을 관계를 따지면 LDL이 값이고 HDL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LDL 높은 것이 심혈관 질환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HDL을 올려서 건강해지는 방법, 즉 저HDL 콜레스테롤 혈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을 살펴보면 섭취 에너지의 일부를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했을 때, 특히 그중에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즉 밥빵 면떡에 해당하는 탄수화물과 패스트푸드 차돌박이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을 생선이나 견과류에 풍부한 이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면 HDL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는 불포화 지방의 비율을 다소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체하라는 거지 양을 늘리거나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과 달리 삼겹살 버터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더라도 HDL이 늘어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HDL의 특이한 점이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HDL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것 같아서 포화지방을 줄인다든지 불포화지방을 대체하면 그거는 HDL이 개선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 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면 그거는 확실히 HDL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보통 몸에 안 좋은 것으로 분류되는 포화지방이든 좋은 것으로 분류되는 불포화지방이든 어쨌든 지방을 많이 먹으면 HDL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HDL을 높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LDL이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LDL 높은 것이 심혈관 질환의 주체고 갑이기 때문에 HDL 높이려다 LDL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포화지방을 많이 먹고 증가한 HDL은 기능부전 HDL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과 유사하게 술을 마시면 또 대부분 HDL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술한잔 정도는 이런 식으로 HDL을 높여서 오히려 유익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것도 다소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술을 마심으로써 증가하는 HDL 역시 기능부전 HDL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술은 중성지방도 증가시키고 여러 뭐 간이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서 HDL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운동의 경우는 매우 확실하게 HDL이 증가하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0: 다만 운동에서 올라가는 HDL은 건강한 HDL이기 때문에 HDL이 낮은 환자는 수치가 올라가든 아니든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 있어서 운동은 소확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HDL을 올리려는 그 이유 자체가 심혈관 질환 예방이기 때문에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이런 심혈관 예방에 좋은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은 사람이라면 중성지방만 낮추면 HDL은 거의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걸 아까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중성지방 낮추는 그 핵심은 사실 체중 감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만도 아니고 LDL도 정상인데 그 좋은 HDL만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가 영양 섭취가 좋지 않은 고령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뭐 채식한다든지 이런 저지방식이나 운동량이 적고 흡연하는 분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양 실조라면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금연은 HDL을 약간이라도 확실하게 올려줄 뿐 아니라 모든 건강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역시 운동처럼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만도 아니고 LDL도 정상인 데다가 거기서 영양 실조, 흡연, 운동 부족 같은 원인도 없다면, 즉 HDL 낮은 것 단독으로는 건강상의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HDL 올리려는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교정 말고 HDL을 올릴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지침에서 권고하는 약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LDL 높을 때 쓰는 스타틴, 그리고 중성지방 높을 때 쓰는 피브레이트입니다. 다시 말해 HDL 전용 약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LDL 높고 HDL 낮은 사람은 LDL 기준에 맞춰서 스타틴을 써볼 수 있는 거고, 중성지방 높고 HDL 낮은 사람은 중성지방 기준에 맞춰서 피브레이트를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두약 모두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단독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HDL 전용약으로 CETP 저해제라는 약이 있어서 그게 딱 HDL만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걸로 확인이 돼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HDL 상승 효과는 확실하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불분명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HDL 올리는 확실한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탄수화물 트랜스지방을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면 HDL이 일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운동과 금연은 HDL 올리는 효과가 크진 않아도 확실히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그 효과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 금연하셔야 됩니다. 셋째, 중성지방이 높아서 HDL이 낮은 경우는 체중 감량 등의 생활 습관 교정과 피브레이트 같은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LDL이 높으면서 HDL이 낮은 경우는 스타틴을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각각의 HDL 상승 효과는 운동이 5에서 30%, 금연이 5% 정도, 체중 감량이 5에서 20%, 피브레이트가 5에서 15%, 스타틴이 5에서 10% 정도 증가합니다. 사실 전부 다 너무 적죠. LDL 높을 때 스타틴을 먹거나 중성지방 높을 때 피브레이트 먹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수치가 개선되는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것은 LDL이고 HDL은 보조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HDL이 낮은 것에 너무 강박적인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이 지금까지 말했던 작지만 확실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 즉 소확행을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착실히 시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조치 김태균이었습니다.
1: Yeah.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파리 가기 전에 다섯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 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역은 바로 뽕피도 센터와 마레 지구입니다. 파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술관들 중심으로 여행 동선을 짜는 건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작품이 있는 곳이 루브르. 그 루브르 미술관 다음에 오르세.

그리고 오르세 다음에 파리 시립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파리 시립근대미술관이 있고, 그 시기와 겹쳐진 그 시기 이후에 현대미술도 같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뽕피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루브르, 오르세, 뽕피드 센터. 일단 이렇게 한세 곳만 우선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뽕피드 센터는 굉장히 건물 외관이 충격적이죠. 마치 짓다가 만 듯한 그런 건물인데, 하지만 이 마레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재밌게도 이런 아주 오래된 건물을 아주 현대적인 공간으로서 쓰고 있는 것도 바로 이곳인 거죠. 이 지역을 여행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뽕피드 센터를 이제 관람하셔야 되고, 일단 이 뽕피드 센터의 이 건축물이 아주 독창적이잖아요. 근데 이 설계안을 냈을 때 당선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파괴적인 건축물의 어떤 현대성보다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앞마당이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미술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술관 자체를 크게 지으려고 하죠. 주어진 건축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렌조 피아노와 이 다른 이 건축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미술관 앞 공간을 파리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자체는 좁고 깊게 지은 대신에 앞 공간을 넓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미술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바깥 공간을 즐기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뽕피드 센터의 이 앞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버스킹이나 뭐 쇼나 뭐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인데요. 자, 그 관람을 하시고 미술관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미술관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는데요. 이 에스컬레이터 탈때 그냥 앞만 보지 마시고 유리창 건물이니까 바깥을 보시다 보면 점점 더 파리의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층쯤 올라갈 때는 에펠탑을 비롯해서 파리의 전경이 또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풍경도 놓치지 마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티스라든가 피카소, 칸딘스키, 미로, 자쿠메티 베이컨, 뭐 앤디 워홀,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서양 미술사의 근현대 스타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조각, 사진, 영화, 비디오, 건축, 뭐 디자인 용품에 이르기까지 한 6만여 점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보여주기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은 한 1,500점 내외로 이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 컬렉션도 좋지만 기획전이 참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뽕피드 센터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풍경이라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좀채좀 보지 못한 미술관 풍경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학생들 있죠? 프랑스 학생들이 단체로 여기 관람을 많이 오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 보다가도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 관람을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됩니다. 모든 작품 앞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먼저 작품을 보고 선생님과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이제 옆에서 볼수 있어요. 그 풍경이 미술관을 교육 장소로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고, 우리는 미술 시간에 교과서에 그 인쇄된 그림을 보면서 교육을 받는데, 프랑스 학생들은 실제로 미술관에 와서 직접 그 원화를 보면서 그림 설명도 하고 선생님과 이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듣는 걸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부러운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뽕피드 센터는요, 밤 늦게까지 열어요. 오전 한 11시쯤 열어서 밤한 9시에 닫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이곳에 도착하셔서 작품을 감상하셔도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도 여니까 여행 준비하실 때 일정을 잘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뽕피드 센터를 보시고 미술을 좀더 관심 있거나 또 피카소 미술관을 안볼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피카소 미술관에 뭐 한국전쟁에 관한 그림도 있고 하니까 그림을 또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에서 멋쟁이를 보시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샹젤리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바로 마레입니다. 가장 멋쟁이들이 많고 가장 핫한 지역을 가서 가장 최신에 유행하는 것을 보겠다 하시면 마레로 가셔야 됩니다. 마레가 생각보다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고민하실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1호선 생폴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1호선 생폴역에 내리셔서 센느 강변이 아니라 바로 길을 건너셔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골목을 따라서 그냥 계속 가시면 돼요. 이쪽 골목, 저쪽 골목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주 세련된 뭐 패션샵이나 액세서리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아이 쇼핑하기 참 좋은 곳, 그리고 좀 작지만 다른 곳에 잘 없는 좀 선물들 이런 걸 구하시기 참 좋은 곳이 또 마레인데요. 마레는 그렇게 따지면 되게 젊은 애들이 많이 살고 좀 가격이 저렴한 곳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 19세기 때는 이제 귀족들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급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뽕피터 센터나 피카소 뮤지엄 같이 이렇게 예술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감각적으로 세련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카페도 많고요. 유명한 펍도 많고 해가 지고 나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이 마레예요. 신나게 술과 음식을 즐기겠다 하시는 분 아주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레에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레스토랑이 좀 있는데요. 그런 레스토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 프랑스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주문하는 게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레스토랑에 들어가시면 아무데나 앉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없어 보이고 무례합니다. 보통 이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웨이터가 옵니다. 안내한 사람이 어디 앉아라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이곳이 비싼지 안 비싼지 아는 가장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테이블에 천이 깔려있냐 종이가 깔려있냐입니다. 천이 깔려있으면 비싼 되겠죠? 좀 캐주얼한 데는 종이가 깔려있습니다. 밖에서 쓱 봤을 때 테이블 위에 천이 깔려있는지 종이가 깔려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가격대가 좀 저렴하겠다. 저녁 기준으로 한 25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한 3, 4만 원 되겠죠? 천이 깔려있다. 그리고 조명이 좀 간접 조명이다. 은은하다. 이런 데는 이제 한 7, 80유로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좀 캐주얼한 식당. 대부분 가시면 오늘의 요리라는 게 있습니다. 블라드주라고 오늘의 요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프린트되어 있지 않고 손으로 써 있습니다. 왜? 매일 바뀌니까. 그래서 오늘의 요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그래도 가격 대비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의 요리는 크게 보통 보면 전체와 메인 혹은 메인과 디저트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메뉴판 하나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식당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문여 투리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관광객 메뉴가 있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인기 있는 식당 같죠? 그 밑에 서비스 공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서빙하거나 이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즉 팁을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좀 잘 받았다. 직원이 좀 친절하게 잘 권해주고 설명도 잘해줬다 하면 팁을 주시면 되는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족하는 것에 따라서 뭐 1유로, 2유로 정도 혹은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서빙하신 분이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 메뉴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전체 메인을 고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프랑스어에서 저기 오유가 있죠. 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영어로 오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칸칸이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샐러드는 샐러드니까요. 샐러드냐 아니면 포타주는 약간 뭐 걸쭉한 죽이라 그래야 될까요? 따뜻한 국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걸 이제 드실 거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육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0: 네. 근데 보통은 육류 하나, 생선 하나 이렇게 구별 지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이 프랑스식에는 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서빙되는,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탄수화물 고르는데 보통은 프리트라고 적혀 있는 저게 프렌치 프라이,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아리꼬베어는 이제 그 콩줄기인데, 저거는 이제 단백질을 좀더 보충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저두개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시면 되고, 근데 굳이 나는 두개다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서빙하는 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두개다 먹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를 더 내면 두개다줄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빵은 무한 리필이에요. 빵은 계속 줍니다. 바게트 빵 같은 게 계속 주니까 그것도 같이 이제 드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식사를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디저트를 드실 때, 그래서 디저트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골라서 정식을 즐길 수 있는 게한 18유로 정도 된다. 그 메뉴판이죠. 때때로 한국 분들이 냅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하나를 더 달라라는 분도 계시는데, 안 주면 불친절하다고 화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프랑스에서 세금 관련해서 손님이 몇명 들어왔나를 카운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몇장 쓰여졌나에 따라서 이 계산을 하게, 손님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사실은 더줄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면 냅킨을 해서 이제 목에 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은 이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제 먹은 다음에 입을 닦는 거고, 나이프랑 포크랑 스푼이라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 놓여져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실 텐데, 멀리 있는 것부터 쓰시면 돼요. 멀리 있는 것부터, 바깥에 있는 것부터 쓰면, 쓰고 나서 접시에 올려두시면 알아서 채워갑니다. 와인잔, 물잔은 놓여진 곳에 놓는 것이 테이블 매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데 마시다 보면 왼쪽에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 위치에 두는 것이 더 매너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루브르 미술관, 에펠탑, 또참 중요한 관광지죠. 하지만 이 파리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문화적 깊이를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이 이 음식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매너를 또 한번 따라하는 것도 이 파리라는 도시, 프랑스라는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행하시는 동안 한 번쯤은 좀 이런 고급 정찬을 즐겨보시는 것이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는 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주 현대적인 퐁피드 센터와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유서 깊은, 그러면서도 현대적인 마레라는 공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파리의 색다른 모습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웃음)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5분 거리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오는데, 이걸 가지고 상사가 구박을 했다고 해서 직장인 게시판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을 보니까 기성세대의 의견은 그래도 직장인데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그렇지 점심시간에 집에 간다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시간인데 어딜 가든 자유입니다. 자유. 이처럼 모든 문제는요, 양쪽 면을 봐야 됩니다. 소통도 그래요. 양쪽 면을 보고 반대쪽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기본입니다. 구박하는 직장 상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저녁을 먹든 아침을 먹든 집에 가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꼰대 소리 듣기 싫다면 본전 생각 접어두고 항상 배려를 생각하십시오. 젊은 직원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직장은 조직이니까 다른 사람 눈치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말이죠. 만약 상사가 구박을 했다고 노동법상 점심시간은 자유입니다. 자유 아시겠어요? 이렇게 들이받는 순간 직장과 5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그냥 쭉 지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재취업도 힘든데 말이죠. 최근 MZ세대와의 소통법을 알려달라는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저도 20, 30대와의 대화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쩔 TV, 저쩔 TV, 어우, 킹받네, 어? 아, 무슨 뭐 ET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ET.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한마디로 60대 이상을 살아온 이 우리들과는 환경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그렇다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르다와 틀리다, 이 단어를 혼동해서 쓰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아, 이 바지 말고 다른 걸로 줘요. 아, 이래야 되는데요. 이 바지 말고 틀린 걸로 줘요. 그래도 뭐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강사형들은 상식적 판단으로 젊은이들과 소통을 잘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는 말투 때문에 약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젊은이들은 그러면요, 티 맞습니다. 아, 열받는다고요. 열받는다고. 어떤 카페에 한 60대 남자분이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죄송한데요. 저기 키오스크에서 주문해 주세요. 아,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아, 난참 복잡해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우, 복잡하면 드시지 마시든가. 뭐 이렇게 말하는 직원은 없겠죠. 하지만 눈빛으로는 58,000km의 광선을 지금 쏘고 있는 겁니다. 응?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배들에게 가르칠 것보다 후배들에게 배워야 할게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이 많네요. 주문은 저기 가서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노안이 와서 잘안 보여요. 커피 한잔 주실 수 있죠? 아, 예, 그럼요. 주문 받아들일게요. 아유, 고마워요. 키오스크를 사용 못하는 남자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아, 요즘 무슨 카페다, 식당이다 가면요. 전부 키오스크인데, 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어? 어떤 때는요, 아유, 진짜 그냥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CEO형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내돈 내고 내가 사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어? 돈 주면 되잖아. 돈, 돈.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이런 유형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들의 좌우명은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래서 말년에 성공을 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요, 자격지심에 조금만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식당 가면 이런 사람 꼭 있죠. 아니,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저 테이블부터 주냔 말이야? 우리가 먼저 왔는데. 법률가형의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룰이나 규칙을 꼭 따지기 때문에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항의를 하죠. 손님, 저 테이블은요, 예약 손님이라서, 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달라고, 응? 더구나 반말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달라고,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응?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반말이 입에 밴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어온 70대 손님 A씨. 여기 담배. 그러자 알바생 B씨 역시 짧은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만 원. 이에 화가 난 A씨가요. 아니, 어따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어? 그랬더니 B씨도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이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어? 야, 이 대먹지 못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결국은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욕 혐의로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됐습니다. 누가? 70대 A씨가요. 70대 A씨가. 항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막 열받는다고요?

야, 열받아, 열받아. 50만 원 그거 낼 일이야, 응? 난 반말 꼭 해야 되겠는데 말이야, 응? 내, 뭐, 그것 때문에 50만 원을, 응? 반말을 꼭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5만 원짜리 지폐를 편의점에 가서 딱 내밀고, 여기 담배 한 갑! 잔돈은 너 가져! 그럼 아마 화내는 알바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큰절을 할걸요? 또 오십시오, 사장. 아니, 아니, 회장님.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신 6학년 일반 이상 되신 여러분.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 고생이 많잖아요. 왕년에 우리도 고생했어. 어? 전쟁도 겪고 말이야. 우리도 그랬어. 요즘 젊은이들도요, 나름대로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배려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 아니겠어요? MZ세대와의 소통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라. Hi first, thank you last. 너 인사 안 하냐? 이게 어른들의 인사였어요. 어? 아, 물론 인사가 중요하니까 가르치려고 그러셨죠.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 중에요, 제일 안 좋은 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은요, 따라하게 만드는 거고요. 인사를 하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먼저 인사를 해서 따라하게 만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럼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오냐? 뭐 이러겠어요? 일단 미안해 할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카우보이 대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총을 뽑아야 이기잖아요. 먼저 총을 뽑아야 인사도요,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 녀석, 언제 와서 나한테 인사하나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구린 겁니다. 애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먼저 인사하잖아요, 먼저.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만 잘해도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교양 있고 멋져 보이는 어르신들은요, 그 나라 말로 인사말과 감사합니다 정도는 외워 가십니다. 자, 미국에 갔다. 감사합니다가 뭐죠? 땡큐, 땡큐. 이건 쉽죠. 자, 중국에 갔다. 쉐쉐, 쉐쉐. 자, 베트남에 갔다. 까만, 까만. 그리고 태국에 갔다. 이건 좀 복잡해요, 태국은. 어? 남자는요, 컵쿤 크랍, 컵쿤 크랍. 그리고 여자는 컵쿤 카, 컵쿤 카. 자, 3년 동안 마스크 써서 그런지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 얼굴이 좀 굳었어요. 응? 예전엔 마스크 쓰고서 안에서 웃을 일이 없으니까 3년 만에 마스크 벗었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굳은 얼굴이에요. 응? 저도요, 원래 이런 얼굴 아니었어요. 응? 원래 그 장동건 비슷하게 닮았던 얼굴인데 3년 동안 마스크를 썼다 보니까 아, 이렇게 변했어요. 응? 자,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얼굴 표정도 좀 밝게 인사도 하고 감사도 해보세요. 나이 들면 중력을 받아서요, 입꼬리가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매일 웃는 연습하세요. 인사도 연습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스크 얘기가 나오니까 3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요. 광주에서 강의가 끝나고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는데요. 전부 마스크를 썼죠. 근데 내 옆에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기침을 좀 하더라고요. 코로나 초창기라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근데 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콜록, 콜록. 어? 참. 내 참다 참다. 천안 아산역까지 참다가 내가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저, 이봐요, 젊은이. 마스크를 처음 써봐서 잘 모르나 본데, 기침을 할 때는 마스크 쓰고, 어? 콜록콜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각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말을 안 꺼냅니다. 전문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같은 초보자들은요,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꺼내지 마세요. 어? 웬만하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거, 그게 최선이라 이겁니다. 꼭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딱 두 마디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상훈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수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고지혈증이 뭔지 왜 생기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고지혈증의 가장 중요한 LDL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편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LDL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의 자세, 즉 어떤 서론적인 부분과 본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화지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늘 진료실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 안 먹고 치료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약을 꼭 먹어야 하는 분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고요.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음식 조절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그 어떤 대사질환보다도 이 콜레스테롤을 약을 안 먹고 치료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질환, 고중성 지방혈증,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통풍, 대사증후군 등등은 모두 생활습관 방법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유독 나쁜 콜레스테롤을 부르는 이 LDL, 즉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치료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엄격하게 확실히 하려면 사실상 달걀, 노른자와 커피도 완전히 끊는 게 좋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미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사질의 원인을 체질, 즉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유전, 나이, 성별과 생활습관, 즉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체중, 운동, 식사, 금연, 금주를 딱 나눠가지고 그 비중을 굳이 따져보면 이 체질 대 습관이 고혈압은 5대5, 당뇨병은 3대7 정도인데 콜레스테롤은 대략 7대3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콜레스테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체질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똑같은 포화지방을 먹더라도 그 민감도와 콜레스테롤 상승한 정도가 높은 사람, 즉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식습관 조절을 철저히 하고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콜레스테롤 높아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저도 체질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고지혈증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화지방을 아주 손쉽게 풍족히 먹을 수 있고 알게 모르게 커피와 달걀을 끊을 수 없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노력을 했을 때 식이만으로 대략 LDL을 3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30도 훌륭하지만 LDL이 뭐 170, 180 이런 사람들은 거의 50에서 100 정도 낮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음식만으로 LDL을 50에서 100 정도 화끈하게 낮추려면 거의 조선시대, 뭐 북한 정도의 식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비건식, 즉 순채식 정도를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LDL 높은 사람들은 심지어 약을 먹는 중이라도 내가 LDL 낮추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한간에는 뭐 차라리 약을 먹고 맛있는 것 다 드시고 사세요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정말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대형차가 오히려 소형차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를 맹신해서 과속하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약은 안 먹고 식습관만 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LDL 수치가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 기준치 이상이라고 들으셨다면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지방, 즉 식이 지질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지방 3총사하고 그 다음에 식이 콜레스테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포화지방은 삼겹살, 버터, 불포화지방은 생선, 견과류, 트랜스지방은 패스트푸드, 차돌박이, 콜레스테롤은 달걀, 노른자에 많은 성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전에 LDL 오른 이유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 바로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 그 다음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포함한 전체 지방의 과다 섭취, 그 다음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전부 포함한 전체 열량의 과다 섭취라고 설명드렸고 마지막이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영양이 제일 적다고 설명드렸었어요.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 섬유 이렇게 딱 네 가지만 섭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 콜레스테롤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먹는 비율이 사실상 포화지방이 3분의 1, 그리고 불포화지방이 3분의 2로 먹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두 개가 거의 99%고, 트랜스 지방과 시의 콜레스테롤은 둘이 합쳐서 한1% 정도? 아주 소량 섭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LDL 올리는 게 포화지방량이 제일 크게 기여하고, 전체 지방이 그 다음이라는 말은 이 불포화지방도 포화지방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이것도 많이 먹으면 총지방이 늘어나서 결국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또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 훨씬 콜레스테롤 더 많이 올리지만 섭취량이 일단 너무 적고요. 식이 콜레스테롤은 섭취하는 양도 적고 올리는 정도도 크지 않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온실가스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포화지방은 자동차, 특히 자가용 승용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은 대중교통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요. 트랜스지방은 화물트럭, 식이 콜레스테롤은 전기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공장 발전소, 축산업 같은 이 자동차들을 제외한 나머지 온실가스 원인 전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랬을 때이 자가용 승용차는 온실가스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크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포화지방이 그렇죠. 또 자가용을 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가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도 결국 온실가스를 적게 생산한 거지 흡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불포화지방이 바로 그렇습니다.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떨어지긴 하지만

0: 지방도 많이 먹으면 결국 LDL이 상승합니다. 또 트랜스지방 화물 트럭은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올리지만 그 트럭의 양이 승용차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전기차로서 온실가스를 거의 내뿜지 않지만 사실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온실가스를 결국은 생산한 거거든요. 식이 콜레스테롤도 뭐 요즘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많지만 그래도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식이 콜레스테롤 제한도 고려해야 됩니다. 전기차랑 똑같죠. 나머지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뭐 지방만큼 크게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진 않지만 결국 총 열량이 많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는 우리가 주로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온실가스를 반대로 흡수하는 직접 포획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바로 이 나무 심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주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음식을 덜 먹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무언가를 먹어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영양소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포화지방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식이콜레스테롤, 커피, 식이섬유, 기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포화지방. 이 포화지방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육류에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육류보다 한번 먹었을 때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게 바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디저트 이런 것들입니다. 얘들을 만들 때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화지방 함량이 육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빵 중에서 포화지방이 가장 많은 빵이 특히 겉이 바삭바삭한 크루아상이나 페스트리, 그 다음에 버터가 통째로 들어간 앙버터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조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빵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빵 자체를 줄이는 게더 중요하고 만약에 LDL 한50 이상 확 낮추고 싶다. 그러면 포화지방이 적은 통밀빵, 식빵, 카스테라, 찐빵 이런 것들로 아주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과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줄이거나 거의 끊는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소위 샤베트라고 하는 소르베에는 지방이 전혀 안 들어있고 순수하게 당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소르베로 대체해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들은 포화지방만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면 당연히 소르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들. 이 육류는 조리 방법에 따른 포화지방의 함량은 사실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수육도 사실은 그다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류는 조리 방법보다는 부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적은 부위가 소고기는 장조림이나 육회 만드는 우둔살, 사태살 등이 안전하고요. 돼지고기는 안심, 등심, 뒷다리살이 지방이 적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껍질에 지방의 80%가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닭껍질 제외하고 드시면 대부분의 부위가 지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은 아예 못 먹는 것인가? 자, 삼겹살을 드시되 삼겹살 드시는 원칙을 제가 네 가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쌈 싸드시고 파절이 넣어 드세요. 두 번째, 절대 술과 같이 드시지 마세요. 술과 같이 드시면 식욕 중추가 억제되면서 2인분, 3인분 먹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세 번째로, 삼겹살 1인분이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이 두 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 끼에 1인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삼겹살 한번 먹었다면 본인 스스로 최소한 일주일은 쉬자. 이런 식으로 삼겹살을 쉬어가는 타임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이런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탕류는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탕이 감자탕, 부대찌개, 갈비탕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가급적 피하시고 해물탕, 추어탕은 지방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밥 종류들은 대부분 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김치, 볶음밥, 오므라이스, 잡채밥 정도만 주의하면서 통곡물 밥을 주식으로 삼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면류는 라면, 건면이 포화지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반드시 건면으로 대체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 짬뽕은 라면보다 포화지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급적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크림 파스타가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으니까 파스타를 드신다면 불포화지방이 많은 오일 통곡물 파스타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면류들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칼국수나 우동 이런 거 충분히 콜레스테롤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음식 조절로 엄격하게 낮추고 싶은 분들은 초콜릿 섭취도 제한하시고 우유는 저지방이나 탈지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포화지방을 낮추기 위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이었습니다.
1: (목소리) 네, 여행의 즐거움을 키우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되죠. 파리 가기 전에 여섯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 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오늘은 파리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중간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을 주로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약간 왼쪽 편, 에펠탑과 앵발리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 어쩌면 영원히 변치 않을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는 파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에펠탑, 그리고 나폴레옹의 묘지가 있는 앵발리드, 그리고 프랑스 하원을 비롯한 정부기관, 유네스코도 여기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조용하고 안전해서 프랑스의 고급 관리라든가 상류층들이 또 꽤나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루브르 미술관이 1989년에 건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의 100주년 기념물, 그것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1889년에 망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건립되었는데요. 지금 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축물이죠. 이 에펠탑이 올라갔을 때 정말이지 극렬하게 파리 시민들은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에펠탑을 짓냐 마냐를 결정했으면 아마 9대 1 정도로 에펠탑을 짓지 말자라고 결정했을 만큼 굉장히 당시로서는 논란거리였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여러분 잠깐 프랑스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하나 깨셔야 되는데, 우리가 프랑스, 특히 파리 하면 예술의 도시죠. 예술, 자유로움, 뭐 법칙을 지키지 않고 개성 넘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프랑스인들은 사실은 좀 보수적입니다. 파리라는 도시를 잘 보시면 건물도 낮고 고풍스럽고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지어져 있죠, 건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파리시 전체에서 파리의 어떤 조화와 균형을 깨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에펠탑이죠. 그리고 루브르 미술관의 유리피라미드입니다. 뽕피드 센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 건축물들이 지금은 파리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격세지감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에펠탑은 파리 시내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죠. 작은 골목길 틈 사이에서도 보이고, 몽파르나스 타워에서도 보이고, 노틀담 대성당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도 역시 보이십니다. 하지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 에펠탑이죠. 당시에 에펠탑 건립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에펠탑을 꼴보기 싫어서 에펠탑에 와서 맨날 점심을 먹었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은 모파상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콜레트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흉물스러운 구조물이었던 이 에펠탑이 원래는 한시적으로 지어졌다가 원래는 이제 해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체하려고 되니까 이 구스타브 에펠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임이 있다라고 당시 이제 프랑스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무슨 쓸모가 있다고 어필했을까요? 높으니까 뭐예요? 송신탑의 기능이었습니다. 당시로서 이 에펠탑은 한 300m가 넘는 높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나 이런 어떤 주

실에서 웬만큼 다 만들어서 현장에 와서 조립한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립식 건축물의 시조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그것도 뭐 프랑스 거니까 당연히 프랑스 정부에서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에펠이 개인 돈으로 지었습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운영권을 한 30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던 셈이죠. 그리고 재미난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봉이 김선달이 있죠. 대동강 물을 팔려고 했던 그 봉이 김선달 같이 이 에펠탑에서도 이제 에펠탑을 팔려는 사기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사기꾼이 에펠탑을 해체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고철이 나오잖아요. 이 고철을 당신에게 싸게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기당한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이것을 이제 신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기를 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이제 덜미가 잡힌,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 에펠탑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밤에 이 에펠탑이 반짝반짝 조명을 받을 때 보는 것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아주 예쁘니까요. 그때 보시는 게 좋고, 아, 그런데 나는 그래도 에펠탑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낮 시간에 가셔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펠탑 올라가실 수 있는데, 1, 2, 3층으로 이제 구별되어 있는데, 모두 유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걸어 올라가셔도 돈을 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셔도 돈을 내야 되는데, 맨 위에 이제 그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구스타브 에펠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뷰가 좋겠죠. 그런데 이 펜트하우스 올라간 엘리베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 바로 에디슨이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디슨이 많이 거기 초대받아서 자주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아, 에디슨과 에펠이 이 역사적인 인물 두 명이 이곳에 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펠탑을 그러면 어디서 보는 게 제일 좋은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트로카데로라는 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샤이오 궁이라 그래서 양쪽에 궁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에펠탑이 딱서 있는 아마 많은 영화나 사진에서 보셨던 바로 그 뷰를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강 건너편에 샹드막스라고 에펠탑이 있는 그 이제 군사학교인데요. 거기에서 보는 에펠탑도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을 기점으로 그래서 강 건너서 보실 거냐, 아니면 강 이쪽 편에서 보실 거냐, 그리고 양쪽에서 보시는 것이 에펠탑을 보는 또 좋은 방법이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에펠탑의 풍경은 뭐냐 하면, 지하철을 타고 6호선을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에펠탑이 보여요. 근데 그 풍경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거기를 지나가실 때 에펠탑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일부 지하철 이제 기사님께서 좀 천천히 운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약간 장난결이게 지금 여러분은 빛나는 에펠탑을 보시고 계십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색다르게 보자면 그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서 강을 건너 가시면서 보는 에펠탑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걸어서 가시면 앵발리드가 있는데요. 앵발리드는 군사박물관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나폴레옹의 칼과 군복,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해를 이쪽으로 파리로 옮겨왔는데 그 옮겨온 나폴레옹의 유해가 앵발리드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과연 그 나폴레옹은 진짜일까? 그러면 DNA 조사를 하면 되는데 프랑스 정부는 아직까지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 일부에서는 나폴레옹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앵발리드에 가셔서 나폴레옹의 묘를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 가운데서 내가 깊이 사랑한 프랑스 국민에게 둘러싸여 센강에서 쉬고 싶다. 이 말에 부합하는 위치이기도 하죠. 바로 센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앵발리드를 관람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센강을 한번 걸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알렉산드르 3세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시면 또 샹젤리자로 갈수 있는 그런 또 화려한 대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펠탑도 봤고,

0: 막걸리도 더 봤는데 시간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댕 미술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오른쪽편에 보시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생각하는 사람이 딱 앉아 있거든요. 뭐 누구나 다 아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로댕의 대표작이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거기서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다 보면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라고 딱큰게 하나가 있는데 그 지옥의 문에서 맨 위에 앞쪽에 조그맣게 그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독립적으로 따로 만든 게 우리가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로댕의 조각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각계의 인상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혁신적인 조각가였고, 조각을 사실 잘 모르고 보시더라도 실제로 가까이에서 직접 보시면 그 생생한 묘사력이라든가 상대적으로 거칠고 투박한 마무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또이 현실감을 느끼는 그래서 조각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더라도 보시면 굉장히 감흥이 있고요. 아, 나는 뭐 그렇게까지 조각 잘 모르겠는데 뭐 굳이 봐야 될까? 라는 분은 이 로댕 미술관에 딸려 있는 정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원래 로댕이 살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정원의 크기는 크지 않으나 이렇게 잠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기에 참 좋은 곳이니까 정원만 물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입장료가 달라요. 그래서 정원 입장료만 내시고 들어가셔도 좋고 나는 이 지역이 이런 프랑스의 좀 상류층도 좀 살고 좋은 볼거리도 있다고 하는데 난 그런 데 가고 싶다 하면 휘드 유니버시테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로이죠. 유니버시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쭉 다니시면 돼요. 다니시면서 양쪽을 이렇게 보시면 꽤 괜찮은 그런 곳들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의 좀 고급스러운 상류층들의 어떤 집이나 식당이나 그런 공간들을 살펴보시겠다 하면 그쪽으로 좀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요. 관광객들한테는 유명하지 않지만 프랑스 내에서는 그래도 좀 격조 있고 품격 있는 곳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 일대를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펠탑과 앵발리드 그리고 로댕 미술관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 7, 9, 11. 그 다음에 뭘까요? 정답은 13입니다. 아날로그 TV 시절에 채널 번호입니다. 이거 지금 이해하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그 연식이 좀 되신 거 맞죠? 13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교육방송. 교육방송이 이 땅에 등장한 건 1981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중요한 순간, 고3 시절. 과외 금지 조치로 학원이나 과외를 못하게 하는 대신 방송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부모님께 TV를 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2: 엄마, 아빠, 합쳐서 부모님, 텔레비 사주세요.
3: 아니 무슨 공부할 놈이 텔레비야.
2: 아빠, 엄마, 교육방송이 생겼어요. 제가 그거 보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1: 교육의 뜻이 많으셨던 아버님, 어머님은 이쁜 텔레비 하나를 제 책상에 놔주셨어요. 빨간색의 그 이코노 TV라는 그런 걸요. 여러분 영어 공부 잠깐 하실래요? 이것은 코다. 이거 영어로 하면 뭐죠? 디스코. 이건 아주 큰 코다. 멕시코. 이건 코가 아니다. 이코노. 아니다 아니다. 이거 코 맞다. 도루코. 아우 난 옛날 이런 개그가 너무 좋아. 어쨌든 그 이코노 TV 보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머니가 원하시던 법대에 들어가서 제가

법률가가 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요, TV로 교육방송을 안 보고 몰래 AFKN, 미군 방송만 봤습니다. 그때 그 베니힐 쇼다, 뭐, 그 재밌는 방송 밤에 많이 해줬거든요. 거기서 코미디하고 영화를 즐겨봤는데요. 그 영향인지 제가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코미디 작가가 또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유머소통 강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은 EBS, 교육방송 덕분입니다. 60평생 살아보니까 태어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환경, 그 환경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엔 소통이 말과 글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과 문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SNS 상에서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1990년도에 저는 미국 컬럼비아 컬리지의 영화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TV, 텔레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되죠? 1990년도에는 없던 물건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못 맞췄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물건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한 게 불과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 삶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날씨를 알기 위해 창문을 열던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켭니다. 아침에 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잠들 때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게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금단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기들도 예전에 그 전화 걸 때 그 전화 거는 그 장난감 같은 거 사주면요. 이렇게 했었어요. 아기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아기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식당서 데이트하는 커플을 봤거든요. 말을 안 하고 깨톡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뭐 먹을래? 나는 뭐 라면 뭐 이런 식으로. 회사의 보고나 지시도요. 깨톡으로 하는 건 기본이고 사표도 문자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화도 잘 안 걸어요. 전부 그냥 문자. 전화를 하는 게 여러분 좀 편하세요? 구시대입니다. 구세대. 문자가 편하면 신세대.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 소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상식.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식상이 되니까. 자, 상식.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하나씩 한번 풀어보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밤 10시 넘어 문자를 보내는 것은 B. 근무 시간 이후에 회사 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B. 업무상 알게 된 전화번호로 개인적인 문자를 보내는 것은 B. 잘 모르는 사이에 정치, 종교, 성적 문자나 영상을 보내는 것은 삑. 돈 꿔달라고 친구한테 문자 보내는 것은 삑삑삑삑삑. 예, 어우, 잘 맞추셨네.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몰상식하게 SNS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단톡방 활용법입니다. 저도 10개 정도의 단톡방에 묶여 있는데요. 간단히 클릭 몇 번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눈팅만 하더라도 좋은 정보나 또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인생도 회처럼 날로 먹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만만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곳만 죽어라 팠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겠더라. 그런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자주 글을 올리면 짜증이 납니다.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대부분 그거 열심히 올리는 분들은요. 근학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분들이죠. 솔직히 당신이 감동한 그 명언이 남들에게도 감동을 줄까요?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구절 같은 거 이런 거 보내는 겁니다. 소통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에서 오고 간다는 거 명심하세요. 댓글. 포털이나 너튜브에 댓글을 자주 다시나요? 기사나 원영상보다 댓글을 통해 얻는 정보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댓글은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과 악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소통의 장이 되고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악기능은요, 갈등을 조장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너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누가 댓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기꾼. 엄청 상처가 됐습니다. 말 잘하면 사기꾼이란 말이 있는데 내가 말을 그렇게 잘하나요? 어우, 너무 열받더라고요. 멘탈 강한 나도 처음 악플을 받아보니까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답글을 친절하게 달아드렸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당신의 직업을 적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멀쩡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쓰잖아요. 그쵸? 아유, 지금도 막, 악플 달라고 막 그러네. 어머, 이 평생 교육, 뭐 저런 강사가 나왔냐? 막 이러면서, 아유, 응? 익명성에 숨어서 이렇게 마구마구 배설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악플입니다. 그러면 일순간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분출 후에 누가 제일 먼저 냄새를 맡게 되죠? 누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죠? 바로 자신입니다. 악플러는 자기 댓글로 자신을 자해하는 꼴인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악플을 멈춰야 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난 사실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도, 공연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 강의를 듣고, 신상훈, 너 강의를 그따위로밖에 못하겠냐? 내가 해도 100배는 낫겠다. 이렇게 쓰시면요,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이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벌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0만 원. 허위 사실이면 1000만 원인데, 어? 제가 반값에 모신 겁니다. 반값에. 그나마 다행이죠. 악플은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난 죽어도 댓글을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막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세요. 뭐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냥 뭐 쓰세요. 하던 대로 그냥 막 하시는 겁니다. 참으면 병나요, 병나. 막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금으로 들어오는 그 귀중한 돈, 벌금으로 날리지 마시고요. 너튜브, 영상 플랫폼, 1981년.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 채널이 딱 4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십, 아니, 수백 개가 됐습니다. 그럼 미래에는요, 채널이 몇 개가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다 알아서 보여주는 나만의 텔레비전. 이미 등장했죠. 그게 바로 너튜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플랫폼도 없을 것입니다. 보지만 말고 한번 영상 제작에 참여해 보세요. 그게 당신과 세상과 소통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배워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화초 와이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뭐 자막도 없습니다. 화려한 편집도 없어요. 그냥 올리는 영상인데, 처음 이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편분이 콧방귀를 꼈대요. 아니, 나이 먹고 무슨 뭐 너튜브를 한다고 말이야. 응? 근데 꾸준히 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니까 점점점 구독자가 많아져서요, 지금은 3만 명을 훨씬 넘었어요. 조회수도 많아요, 조회수도. 더군다나 수익까지 생기니까 남편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도와주고 있대요. 막 화분도 날라주고 흙도 막 퍼다주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기억하시죠? 나이 탓하지 마시고 너튜브도 찍고 인별도 해보고 챗 GPT인가 뭔가 그것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NS 상에서는요, 소통은 상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싸우지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이었습니다.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0: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조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LDL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 중에서 불포화 지방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불포화 지방은 생선을 포함한 해산물, 그리고 견과류, 아보카도를 포함한 식물성 기름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 불포화 지방이라는 게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 같은 성분이 아니거든요. 포화 지방 먹을 걸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를 타다가 대중교통으로 바꿔 타야지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거지. 안 타도 될 대중교통도 엄청 많이 타면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포화 지방의 일종인 오메가3를 따로 추출해서 약으로 만들어 놓은 영양제가 있는데, 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고지혈증에 도움된다고 알고 있는 그 오메가3를 먹으면 뭐 중성지방이 떨어지거나 HDL이 오르거나 심혈관질환 예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보통은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고지혈증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라도 내가 추가로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포화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게 식물성 기름과 생선인데요. 여기서 생선은 어차피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육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신에 이 생선과 그 다음에 두부를 또 적극적으로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적극적으로 드시면 되지만 견과류랑 식물성 오일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가로 먹게 되면 안 먹어도 될 지방을 먹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선, 두부 같은 걸 평소에 너무 적게 먹고 육고기는 아예 안 먹는 거의 채식에 가까운 지방을 극히 적게 먹는 식사를 한다면 이런 분들은 견과류와 식물성 오일은 충분히 드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0: 생선 두부 살코기를 충분히 먹는 편이라면 견과류와 오이를 일부러 더 챙겨 먹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심지어 삼겹살, 치킨 이런 거를 주로 드시는 분이라면 이분들은 견과류 오일 섭취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육류부터 생선 두부 살코기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포화지방의 내용까지 다 합쳐서 고기 먹는 방법 총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생선은 일주일에 가급적 두 마리 이상 드세요. 두 번째, 두부를 일주일에 한모 가까이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계란 흰자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물론 노른자는 또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는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육고기,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도 드셔도 됩니다. 심지어 매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선, 두부, 계란 흰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먹지는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기름 적은 부위들 있잖아요. 소고기는 우둔, 사태, 돼지고기는 등심, 안심, 뒷다리살, 닭고기는 껍질 빼고 이런 부위들로 충분히 매일 드시면 됩니다. 즉 최대한 마블링이 없는 살코기 부위를 고르세요. 구워 먹었을 때 맛이 없는 부위를 고르면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야채와 함께 드시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거의 끊는다는 마음으로 최소한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포화지방 이어서 트랜스 지방 설명드릴게요. 이 트랜스 지방은 지방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소량만으로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에 인공적으로 수소를 첨가해서 부분 경화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수많은 규제로 마가린에 수소 대신 효소를 넣는 방식으로 생산해서 최근에는 트랜스지방 섭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굉장히 소량만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지방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쇠고기입니다. 즉첫 번째로 쇠고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중에서 차돌박이, 소갈비, 꽃등심, 특히 차돌박이가 가장 트랜스지방이 많으니까 가급적 제한하시고 소고기 드실 때는 아까 말한 기름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 뭐 지금은 규제 때문에 대부분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전자레인지 팝콘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일부 수입 과자, 일부 수제 아이스크림, 일부 수제 빵 이런 것들은 트랜스지방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트랜스지방이 많다고 알려진 고기 구이류, 패스트푸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이 어차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두부라고 합니다. 요게 좀 의외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 트랜스지방이 많은 빵, 과자, 아이스크림, 소고기 같은 걸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나마 적게 들어있는 두부에서 섭취하는 그 트랜스지방의 비율이 높게 측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부를 가열했을 때 생성되는 그 약간의 트랜스지방이라도 피하려면, 두부는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식이 콜레스테롤 설명드릴게요. 다른 영양소는 음식마다 비율이나 구성이 다 달라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이 식이 콜레스테롤 일단 그냥 달걀 노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 알이나 새우, 오징어, 동물 내장 등등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달걀 노른자는 우리가 거의 매일 먹기 때문에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에 있어서 그냥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식이 콜레스테롤 워낙 음식에 소량 들어있어서 애초에 많이 먹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먹으면 또 간에서 알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심지어 식이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 제한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이 콜레스테롤 하루 300ml 이하로 제한하세요. 달걀 노른자 제한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는데, 지금 이게 점점 그렇게까지 영향이 큰것 같진 않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는 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라면 줄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권고등급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LDL 수치가 정상인 일반인들은 식이 콜레스테롤 달걀 노른자를 아주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우리 고지혈증, 특히 고L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은 하루 300ml 이하로, 즉 달걀 노른자 하루 한 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혈중 콜레스테롤 음식 조절로 정말 엄격하게 많이 떨어뜨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완전히 끊고 흰자로만 요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커피.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의외의 복병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 카페올 이런 물질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고, 아직 국내 지침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확실히 높이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믹스 커피가 아니고 정말 그냥 커피,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도 전부 다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모든 커피 종류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나쁜 커피와 좋은 커피를 정리하면, 가장 나쁜 것이 카페에서 먹는 휘핑크림이 엄청 올라간 커피들이 되겠습니다. 이 커피들은 카페스톨도 많을 뿐더러 포화지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휘핑크림 올라간 커피가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 콜레스테롤 올린 커피가 아메리카노와 커피믹스가 있는데, 커피믹스는 프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리긴 하지만 이게 포화지방의 양이 1.5g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몸에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식 조절하실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아메리카노도 카페스톨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아메리카노 세 잔을 매일 마시면 LDL이 20 정도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뭘 마셔야 되냐? 커피는 대체할 만한 것이 물론 건강에는 녹차가 가장 좋고요. 차 종류 말고 정말 커피 중에서 대체할 만한 것이 우리 커피숍에서 종이 필터에 걸은 콜드브루 종류가 매우 안전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 또 블랙 인스턴트 커피가 있거든요. 요게 또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실은 꼭 콜드브루가 아니더라도 종이 필터에 거르는 게 핵심입니다. 종이 필터에 거르게 되면 LDL을 상승시키는 물질인 카페스톨이 90% 이상 대부분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녹차 가장 좋고, 인스턴트 블랙과 콜드브루도 상당히 안전한 편에 속한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이섬유. 자, 유일하게 먹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이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소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미, 통밀, 통보리, 귀리, 강낭콩, 사과, 미역 이런 것들이 특히 콜레스테롤 더 많이 낮추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현미밥, 보리밥, 강낭콩, 콩밥 이런 것들로 드시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매일 껍질째 드시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도 떨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무언가를 먹어서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덜 먹어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기 결론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고콜레스테롤 혈증 관리를 위한 식단으로 지방의 비율 30% 미만, 포화지방 채소와 트랜스지방 끊기, 식이 콜레스테롤 300ml 미만, 식이섬유 25g 이상을 섭취하도록 계획합니다. 2. 통곡물 밥을 주식으로 식사하도록 합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두 마리 이상, 두부는 한모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육류는 생선과 두부를 합친 양보다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코기 위주로 역시 충분히 드시도록 합니다. 3. 커피는 녹차나 필터드롭 커피로, 아이스크림은 소르베로, 라면은 건면으로, 우유는 탈지나 저지방 우유로 대체해서 드시도록 합니다. 달걀, 노른자, 빵, 과자, 케이크 등은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의 김태균이었습니다.
1: 모든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죠. 파리 가기 전에 일곱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 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가실 곳은 바로 샹젤리제인데요. 샹젤리제는 뭐 서울로 치면 파리의 청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내가 가봤더니 그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청담동과 광화문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여행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가 하면, 이곳의 랜드마크 개선문에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해가 뜰때이 개선문이 금빛으로 돌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테리츠 승전 기념으로 여기에 개선문을 하나 지어야겠다 해서 30년에 걸쳐서 완공한 것이 바로 이 이 개선문이고 라데팡스의 신개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개선문을 좀 더 현대적인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 신개선문이 있고 샹젤리제 개선문이 있고 그리고 루브르 미술관 쪽으로 이제 가시다 보면 루브르 미술관 근처에 바로 이 카르셀문 거기에도 하나의 이제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라데팡스의 개선문 그리고 샹젤리제의 개선문 루브르 미술관의 카르셀문 요 개선문 세 개를 합쳐서 위대한 축이라고 보통 프랑스에서는 통칭합니다. 그게 일직선상으로 쭉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개선문에 올라가서서 앞쪽으로 보시면 이 샹젤리제 대로를 따라서 쭉 이제 루브르 미술관이라든가 이렇게 쭉 보이시고요. 뒤를 돌아서 보시면 그쪽으로는 쭉 이제 라데팡스라는 신도시로 이어지는 길이 보입니다. 그 개선문에 올라가서 이제 쭉 보시고 나오시면 크게 이제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샹젤리제 대로를 따라서 저기 밑에 오랑주리 미술관까지 쭉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이제 콩코드 광장까지 이어집니다. 쭉 내려가서 거기까지 가시는데 한 30분 남짓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콩코드 광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원래가 여기가 어떤 데냐면 단두대 기억나시죠? 프랑스 혁명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던 그 단두대가 설치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혁명의 기운이 지나고 나서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라는 시대가 되었을 때 이곳의 이름을 콩코드, 즉 화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원래는 거기가 혁명광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화합, 그런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콩코드 광장까지 내려가셔서 보시면 뒤에 프랑스 대통령 거주하는 엘리제궁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저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곳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셔서 이 대로를 즐기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라데팡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샹젤리제에서 1호선인데 노란색 선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 라데팡스라는 역으로 이어집니다. 그 라데팡스에서 내리셔서 나오시면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건축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집합장 같은 곳이 거의 펼쳐지는데요. 거기가 바로 라데팡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데팡스에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샹젤리제 그리고 루브르 미술관과는 굉장히 다른 면모의 파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데팡스가 현대라면 샹젤리제에 있는 개선문은 근대이고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거기는 이제 이전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곳이니까요. 건축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샹젤리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라데팡스까지 한번 가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가 뭐냐면 블루뉴 숲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막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도 주인공이 거기에서 산책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블루뉴 숲은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한테 참 반가운 게 그 블루뉴 숲을 잘 찾아보시면 한국식 정원이 있습니다. 정자가 있습니다. 루이비통에서 만든 미술관도 그 블루뉴 숲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즘 각광받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블루뉴 숲에 가보시면 이 퐁다시옹 루이비통이라고 해서 프랑스 패션 브랜드인 루이비통 재단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있는데 그곳은 현대미술 위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건축물 자체가 이게 프랭크 게리가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이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좀 기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프랑스의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는 건축물들의 공통점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결국에는 그곳이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루비뚱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은 크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현대미술을 감상하시기에는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로라고 부르는 이 샹젤리제 대로는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의 쇼룸 혹은 패션 브랜드들의 고급 부틱, 레스토랑, 호텔 이런 것들이 즐비한 곳이죠. 그래서 따로 지도 앱을 켜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시다 보면 여기 거기네? 라고 이제 발견하실 수 있는 곳이고 특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정말 화려하게 변모하고요. 여기 있는 국가의 중요 행사들을 대부분 이 샹젤리제 대로에서 치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려 이제 한 8km에 걸쳐져 있는 대로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프랑스 혁명 기념일 때는 군대 행렬이 이곳에서 벌어지고요. 뭐 월드컵 우승이라든가 유로컵 우승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아,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요즘은 해외에도 뭐 다른 나라에도 이런 뭐 쉽게 말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죠. 고급 브랜드들의 쇼룸이나 매장들이 다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파리까지 와서 굳이 가야 되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본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곳이 본점이에요. 본점이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파는 것들도 물론 있고 단순히 제품만 구매하겠다 하면 뭐 면세점에서 구매하셔도 되죠. 하지만 쇼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어떤 하나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본점이고 가장 화려한 쇼룸이자 매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관광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샹젤리제 대로에서 보시면 참 갈 곳이 많고 다 가고 싶은데 그 딱 한 군데를 가야겠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라듀레라는 곳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약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1862년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여자들끼리 오후에 공공장소에서 카페나 페이스트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즉 이전에는 여자들끼리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오후에 차를 마시거나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디저트이자 페이스트리죠. 바로 이 마카롱이 아주 유명한 곳이 이 라듀레입니다. 참고로 이 마카롱을 프랑스에 가져온 사람이 마리 앙투아네트예요. 원래 비엔나에서 이제 프랑스로 가져왔죠. 지금 생각에는 반대일 것 같잖아요. 파리에서 비엔나로 건너갔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져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라듀레 가셔서 이제 커피나 차와 더불어서 이 마카롱을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카롱은 샴페인과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커피랑 먹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샴페인이나 와인하고 먹어도 참 잘 맞는다. 그래서 라듀레 한번 가시는 거 좋고 알사스라는 곳이 있어요. 레스토랑인데 여기는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혹시 식사시간 놓쳐서 뭐 먹지 할 때 이곳에 가서 이거 드시면 약간 가격이 비싼데요. 그래도 드실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쇠고기나 뭐 베이컨 요리 이런 것도 유명하니까요. 랄사스라는 곳. 그래서 밤늦게까지 저녁을 먹을 수 있다. 파리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8시 반, 9시 지나면 손님은 있어도 더 이상 손님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어디 갔을 때 밥을 못 드시거나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때때로 이렇게 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하는 것도 있고 더 늦게까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샹젤리제에는 좀 늦게까지 하는 레스토랑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가보시면 좋은 게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인데요. 여기는 일단 무료입니다. 일단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 여기에 또 뭐 아주 유명한 작품들, 뭐 앙리 마티스라든가 피카비아라든가 드키리코나 자코메티 뭐 이런 어떤 이 화가들의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이곳에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시립 근대미술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에 바로 옆에 붙은 또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는 팔레 드 도쿄입니다. 도쿄관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일본 미술을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만국 박람회 할 때 일본관으로 만들어졌다가 버려져 있었는데 여기를 정말 동시대 미술, 그 시점에 가장 현대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미술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 게 여기는 정오에 열어서 자정에 닫아요. 밤 12시에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펍처럼 쉽게 말하면 젊은 파리쟁들이 많은 곳이니까 한번 가서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로라고 부르는 샹젤리제를 중심으로 개선문과 쇼핑가 그리고 라데팡스를 아울러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는 걸 봤나 봐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내 얼굴이 나와서 반가웠는데 교육방송이라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교육하고는 담쌓은 놈이 무슨 교육방송이냐고요. 그래도 참 다행이랍니다. CCTV에 안 나와서. 사실 저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어요. 배우가 꿈은 아니었고요. 감독이 되고 싶었죠. 학교 다닐 때 만든 작품으로 청소년 영화제에서 대상도 받았습니다. 감독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절반은 성공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요. 기억에 나는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게 있어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데 노인으로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다가 갓난아기로 죽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 브래드 피트는요, 태어났을 때 그냥 애기인데 이미 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자는 이제 이렇게 젊은 시절에서 또 나이가 들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삶에 있어서 탄생과 죽음은, 시작과 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려는 거 아닐까요? 어린아기하고 노인은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뭐 일단 뭐 주름이 좀 많아요. 아기도 처음에 태어나면 주름이 있고 이 어르신들도 뭐 주름이 점점 생기고, 어릴 때는 옹알이를 하고요. 나이 들면 혼잣말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혼잣말을 시작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내가 주인공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야, 너 거기서 나왔네. 야, 너 그러다 죽어. 그래서 오늘은 소통 중에 나와의 소통에 대해서, 나와의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 누구나 혼잣말을 한다는 얘기죠. 시기와 장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잣말을 잘 활용하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통을 위해 타인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은 자기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그 후에 타인도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내적 대화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안 좋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정서심리학자인 에단 크로스는 우리가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우, 이 주차장 내가 세울 그 자리가 없으면 어떡해? 거봐, 또 실패했잖아. 난 안 돼, 안 돼. 이런 부정적 혼잣말은요, 자신을 쓸모없는 멍청이로 만들어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심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부정이 긍정을 이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 만화에 보면요, 우리 뇌 속에 악마와 천사가 싸우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어서 빨리 먹어.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야, 라면을 먹으면 너 당치수 올라간단 말이야. 라면 하나 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래. 어서 먹어. 아, 안 돼. 먹으면 안 돼. 예, 맛있겠다. 그럼 한 입만 먹으면 되잖아, 한 입만. 그러다가 악마의 게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강력한 긍정의 혼잣말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라면 안녕. 난 당뇨에 좋은 땅콩하고 대추를 먹을래. 에단 크로스 교수는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알아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요, 그 이쁘게 생긴 부잣집 딸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미영이는요,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요. 미영이는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상훈이는요, 오늘 강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상훈이를 위해서 댓글 달아주실 거죠? 어휴, 내가 들어도 닭살이에요, 닭살. 어? 나이 들어 주책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혼잣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상훈아, 너 오늘 좋아. 그래, 끝까지 잘할 수 있어. 혼잣말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힘이 날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면 우리 뇌가 더잘 작동하고, 지각 능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인 겁니다. 자, 60대 여러분. 자, 계속 나는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야. 그럼 실제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70대는요, 건강하면 성공입니다. 건강하면.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만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살이 넘으면요, 아침에 눈만 뜨면 대성공입니다. 이거 벽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읽으세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응? 표어나 구호도요, 어찌 보면 혼잣말의 놀라운 힘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표어를 붙여놓으면요,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읽고 혼잣말하고 되새기고, 그러니까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안전 제일, 나무를 심자, 학교 앞 천천히, 바르게 살자. 초등학교 가는 길에 소방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불불불 불조심이라는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저는 학교를 오가면서 매일 그걸 읽었어요. 불불불 불조심. 그랬더니 어떻게 된줄 아세요? 예, 제가 말더듬이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불좀 주세요. 그래서 나중엔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이 정도로 표어의 힘, 혼잣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도요, 혼잣말을 하면서 어려운 공식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었대요. 자기가 이게 혼잣말 해가면서.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해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라. 상훈아, 오늘은 말이야, 책을 마무리해야 되는 날이거든. 너 이렇게 시간 낭비할 그런 때가 아니야. 집중해서 쓰면 돼. 자, 오늘 끝낼 수 있어. 아, 실제로 저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어? 복잡한 순간에도, 위험한 순간에도 혼잣말 요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그 시한폭탄 해체하는 순간에 주인공이 혼잣말 하잖아요. 시간 충분해, 충분해. 어? 빨간 줄 잘라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파란 줄 다시 생각해봐. 뭘까? 어? 빨간 줄이야. 성공하잖아요, 성공. 응? 혼잣말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아주 단단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것은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혼잣말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혼잣말은요, 놀랍게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는 않지만 결국 인간은 혼자 남겨지는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자존감이 강하다면 절대 외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옆에 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혼자라고 아주 외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에서 그냥 쓸데없는 댓글이나 달고 가짜뉴스나 퍼날르고 그냥 막 인생 망치는 세 가지나 하고, 어? 그 인생 망치는 세 가지가 뭐냐고요? 술, 도박, 노름. 도박하고 노름은 같은 거 아니냐고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제가 강조하려고 두번 얘기한 거예요. 술, 도박, 노름. 응?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과 혼잣말을 하세요. 이것이 가장 좋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훈아,

저는 세상에 많은 리더들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리더가 있어요. 치어리더. 지치고 힘들 때 옆에서 노래해주고 춤춰주고 응원을 해주는 그 치어리더를 만날 때 힘이 납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치어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잣말이라니까요, 혼잣말.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너 그동안 참 잘해왔어. 중간에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잘 일어났잖아. 오랜 세월 가족을 돌보느라 힘들었지. 지금은 네 옆에 없지만 그래도 모두 다널 고맙게 생각할 거야. 자주 연락이 없더라도 서운해하지 마. 부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남은 인생 분명히 잘 이겨낼 거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혼잣말은 장점이 많은 건강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혼잣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 이러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격려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눈인사라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의 치료제이자 만능 심혈관 질환 예방약인 스타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DL 약물 치료로는 스타틴, 에제티미브, PCSK9 저해제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스타틴 사용이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스타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하루 매일매일 1g씩 쓴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간에서 800ml를 만들고 식이 콜레스테롤로 먹어서 충당하는 게 200ml 정도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 스타틴은 그 간에서 생산하는 800ml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LDL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아주 확실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고지혈증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LDL 수치가 얼마면 스타틴 치료를 시작할까요? 고혈압은 140에 90, 당뇨는 당화혈색소 6.5부터 치료합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죠. 하지만 고지혈증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2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 제5판을 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상황이나 질병에 따라 먼저 위험군을 5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있다면 어떤 예외조항 같은 느낌으로 LDL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용하고요. 이 그룹을 제외하고 방금 5위험군 중에 초고위험군이면 LDL 수치 55 이상이면 스타틴 복용, 고위험군이면 LDL 수치 70 이상이면 복용, 당뇨병이면서 유병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주요 위험인자가 없다면 LDL 100 이상이면 복용, 중등도 위험군이면 130 이상이면 복용, 저위험군이면 160 이상이면 복용, 하는 것이 스타틴 치료의 적응증이자 사실상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엄청나게 복잡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타틴이 사실은 LDL 수치가 아닌 다른 수치를 기준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우선 고지혈증 치료의 LDL 수치 하한선이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혈압이 140에 90인 사람이 혈압약을 먹으면 이득이겠지만 90에 60인 사람이 혈압약을 먹으면 오히려 해롭겠죠. 즉 고혈압은 치료의 하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도 저혈당이라는 하한선이 있죠. 하지만 고지혈증 약은 LDL 수치 160인 사람에게 쓰든 100인 사람에게 쓰든 60인 사람에게 쓰든 계속해서 심혈관 예방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지혈증이 일으키는 합병증은 사실상 뇌경색, 심근경색밖에 없고 이것도 두 질환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약도 사실

필상 스타틴 한 가지고, LDL은 치료 기준으로 삼기에는 하한선이 없어서 곤란하고, 오히려 합병증은 또한 가지라서, 이 스타틴을 LDL이 아닌 심혈관 합병증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치료한다는 것이 다른 질병과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이지만, 고지혈증 수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심혈관 수치를 기준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간편하고 정확한 계산 알고리즘이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일일이 동반 질환이 무엇인지, 내 LDL 수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개별 위험 인자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위험군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고 LDL 수치를 30씩 끊어서 약을 먹도록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냥 딱 심혈관 수치 뭐 10%부터 스타틴 드세요 이런 식이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치료 기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은 내가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굳이 하나만 설명드리면, 당뇨병이 있다면 LDL이 100이나 70이 넘으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이 없는 중등도 위험군과 저위험군은 주요 위험 인자라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주요 위험 인자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령. 여기서 고지혈증 기준의 그 고령은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이상부터로 칩니다. 두 번째,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 있어요. 대충 내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 걸린 사람이 있냐는 거죠. 세 번째로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인자 하나가 되고요. 네 번째가 흡연. 다섯 번째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중에 두개 이상이면 중등도 위험군, 하나 이하면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여기서 HDL 수치가 60 이상일 경우, 즉 좋은 콜레스테롤 많은 경우는 위험인자 수를 하나 더하는 게 아니라 뺍니다. 즉 HDL 60 이상이라는 조건은 위험인자가 아니라 보호인자, 마이너스 위험인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씨는 남자 46세고, A씨 부친께서 64세 뇌경색을 앓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없고 흡연자고요. HDL 수치는 41입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은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A씨는 위험인자가 고령, 흡연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LDL 수치가 130이 넘으면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생활습관 교정 먼저 하시고 그래도 130이 넘으면 그때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자, 또 B라는 사람은 여자 53세고 B씨의 모친께서 64세 심근경색을 앓은 병력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비흡연자고요. HDL 수치는 65예요. 역시 고위험군에 해당한 질환은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위험인자가 조기 발병 가족력과 고혈압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HDL이 높아서 위험인자 하나를 빼야 되니까 총위험인자는 한 개가 됩니다. 따라서 B씨는 LDL 수치가 160이 넘으면 생활습관 교정 먼저 해보고 그래도 160이 넘으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하니까 환자분들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의사분들도 설명하기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상황을 의사들이 진료를 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완벽히 다 계산해서 약을 처방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은 한국형 심혈관 위험도 계산 공식을 개발해야 이런 복잡한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방금 설명드렸던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은 약물 치료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전 강의들에서 설명드렸던 콜레스테롤 음식을 낮추는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도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주에서 수개월의 음식 조절을 먼저 해 보시고 그래도 LDL이 각 기준치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스타틴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고위험군이 아니어서든 어쨌든 약물치료를 뒤로 미룰 경우에는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 당뇨 검사 등등 고위험군이 아닌지 검사를 먼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또약 먹는 기준 경계에 걸려서 살짝 애매한 상황이라면 요즘에는 관상동맥 혈관 CT 같은 심혈관 질환의 생체 표지자 검사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 검사들에서 정말 이상이 없고 나이도 젊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도해 볼수 있고 그때도 안 떨어지면 스타틴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틴도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0: 거기다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병보다 더 생활 습관만으로 수치 조절하는 게 어려워서 약을 평생 먹을 가능성이 다른 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 스타틴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타틴 부작용으로 현재 확실히 입증된 것이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틴 관련 근육 증상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아프거나 하는 등의 근육 증상이 무려 7에서 29%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변경하거나 적절하게 용량을 줄이면 스타틴 관련 근육 증상 환자의 95%뭐 거의 대부분이 다시 스타틴을 잘 복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근육이 파괴돼서 콩팥이 손상되면서 드물게 사망할 수도 있는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1만 명당 한 명꼴로 아주 드물게 올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이 10%, 즉 1.1배 더 많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간 수치가 약 1%에서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타틴의 부작용들은 사실은 모두 경미하거나 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 인터넷상에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잘못 알려진 치매나 암은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따라서 부작용 측면에서 스타틴은 다른 혈압 당뇨약과 비교해도 상당히 안전한 편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이 1.1배이긴 하지만 실제로 좀더 늘어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면은 당뇨병 발병을 걱정해서 또는 실제로 당뇨병이 발병했다 하더라도 스타틴 적응증에 해당한다면 절대 스타틴을 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스타틴 복용자는 당뇨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체중 관리와 운동을 하셔야 되고 만약 당뇨병 발병이 심각하게 걱정된다면 당뇨병 발병 위험도가 낮은 피타바스타틴이라는 제제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틴 복용 기준과 부작용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 스타틴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환자분들께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중에 가장 먹기 싫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부작용도 걱정이 될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혈압, 당뇨는 내가 잴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얼마인지 재고 아, 내가 지금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환자가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고지혈증은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내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먹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든 약 중에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만 봤을 때는 가장 예방 효과가 뛰어난 약이 맞습니다. 만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물론 생활습관 교정을 열심히 하는 게뭐 가장 대전제겠지만 오늘 설명드렸던 이러한 기준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의사하고 잘 상의하셔서 스타틴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의 내과 전문의 김태균이었습니다.
1: (목소리) 모든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파리 가기 전에 여덟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문학자 이동섭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껴둔 장소이자 여행을 마무리하기 가장 좋은 장소, 옛 파리의 모습을 가장 매력적으로 잘 간직한 곳, 바로 몽마르트르입니다. 가난하지만 훗날 미술사를 아주 크게 바꿀 만한 화가,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지금은 어디 살고 있겠어요? 마레라든가 이런 곳에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바로 몽마르트르에 살았습니다. 피카소나 모딜리안이나 툴루즈-로트렉이나 살바도르 달리라든가 이런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술의 도시 파리, 파리는 예술가들의 고향,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특히 이 몽마르트르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 몽마르트르 하면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소매치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매치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좀 범죄가 일어나면 이 지역에서 꽤좀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 지역을 가시는 것보다 좀 낮에 가시는 게 관광객들한테는 좀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성인쇼이죠. 물랭 루즈라든가 크레이지 홀스 쇼 이런 어떤 쇼들이 이곳에 많은데 나는 그런 거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근데 실제로 공연을 좋아하시면 꼭 한번 볼만합니다. 이곳이 그런 거 보실 때좀 이제 소지품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몽마르트 이 언덕을 올라가실 때 가장 뭐 파리지앵답게 올라간다 하면 지하철역 아베스라고 있습니다. 아베스의 역에서 그냥 내리시고 그 역에서 나오시면 르 뮤어 데 주템이라고 해서 사랑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벽을 가보시면 그 바로 앞에 있는데 광장 앞에 그냥 나도 저기에 내 이름 쓰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사크르쿠에르 성당이 나오는데 아 그래도 나는 이 몽마르트의 계단을 다못 올라가겠다. 아내 무릎 관절은 소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거기에 그 케이블카 이렇게 뭐 케이블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그 타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철 정액권을 끊으면 그냥 탈수 있어요. 따로 티켓을 안 사시더라도 그걸 타고 이제 파리시 이 유리창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동시에 좀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일부러 복잡하고 어려운 길 가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나는 파리의 낭만을 즐겨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는 분도 계신데 계단이 중간쯤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몽마르트 언덕에 오셨으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장소를 꼭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사크르쿠에르 성당인데요. 이 성당은 사실은 뽕피드 센터에서 이제 전시실 올라가는 곳에서도 보이고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어딘가에 가시면 다 보이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눈에 잘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데도 있지만 하얀색입니다. 흰 벽. 때문에 이것이 이제 눈에 잘 띄는데요. 이 성당은 이제 중세 양식인 비잔틴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성당 건립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결국엔 일반인들의 이제 성금을 통해서 이곳이 1875년부터 1914년 이르기까지 지어졌습니다. 사크르쿠에르 대성당 앞에 넓은 좀 광장이 있습니다. 계단 밑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파리의 장소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아, 저기가 뽕피두 센터고, 저희가 노틀담 대성당이고,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시고, 물론 여기도 이제 위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한 300여 개의 좁고 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보는 파리는 또, 어쩌면 해질 무렵의 파리는 참 잊을 수 없는 절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도움까지 올라가시는 데는 또한 5유로 정도 추가 비용을 이제 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이 바로 이 몽마르트르 묘지입니다. 근데 바로 묘지로 가시지 않고 가는 길 사이사이에 살바도르 달리의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르누아르가 살았던 곳 아니면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이 살았던 그 집, 이런 것들이 걷다 보면 그 현판이 잘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쭉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몽마르트르 묘지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 정서에 뭔 묘지를 가서 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랑스인들한테 이 묘지라는 것은 조금 우리로 치면 덕수궁 돌담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즈넉하고 사람이 좀 없는 그런 곳이어서 좀 사색적인 공간인데요. 파리에서 묘지로 이제 유명한 곳이 남쪽에 있는 몽파르나스 묘지가 있습니다. 이 몽파르나스 묘지는 장폴 사르트르랑 시몬 드 보부아르가 같이 합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뮤엘 베케트와 그의 부인도 합장되어 있고 마그렛 듀라스 뭐 이런 문학가가 거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몽마르트르에는 저희가 오르세 미술관에서 충격적인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했던 에드가 드가라든가 프랑스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프라고나르 아니면 음악가 중에 베를리오즈 아니면 에밀 졸라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와 트리포 이런 분들이 이 몽마르트르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 그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 묘지를 다 찾냐? 입구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나눠주니까 그 지도를 들고 유명인들의 묘지를 보는 재미도 있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 묘지의 어떤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 파리도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몽마르트에 와서 빈티지 가게에서 빈티지 용품들

분들을 뭐 5유로에 옷을 사기도 하고 3유로에 치마를 사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빈티지를 좋아하시면 벼룩 시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파리에 오셔서 벼룩 시장을 가시면 보통 4호선 끝에, 위쪽으로 끝에 있는 뽕드 클리냥쿠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진 벼룩 시장인데, 굉장히 넓고 방대하고 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왠지 좀 무섭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더라도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그런 벼룩 시장인데, 굉장히 방대한 곳이고 대표적인 벼룩 시장인데, 나는 그렇게 막몇 시간 동안 벼룩 시장을 좀 보기엔 좀 부담스럽다. 돈은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좀 편하게 사고 싶다 하시면 몽파르나스 남쪽에 있는 뽕드 드 방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13호선 밑에 있는 방부라는 지역에 주말에 가서 이제 벼룩장 보시면, 거기는 가격은 좀 비싼데 상대적으로 좀 질이 좀 괜찮은 그런 것들을 좀살수 있거든요. 물론 흥정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 거기도 다들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고 가격을 다 올려서 보통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흥정하셔서 사시면 의외로 좋은 물건을 또 구할 수 있는, 특히 생활용품들을 뭐 오래된 커피잔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곳이고, 벼룩시장의 가장 큰 즐거움은 구경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프랑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집집마다 다 들어가 볼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국인으로서, 여행자로서 이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쓰고 살았는가, 이게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장이니까 이제 득템의 즐거움이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제가 잘 알고 있으면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발견할 때 굉장히 즐겁죠. 실제로 유학생활 하면서도 벼룩시장에 굉장히 정기적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의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도심 중심 중간중간에 뭐 뽕피드 센터 근처라든지 그런 곳에 다그 빈티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왜 이렇게 빈티지를 좋아하나 이걸 찾아보니, 프랑스 사람들은 옛날 물건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 물건을 잘안 버리고 옛 것을 참 좋아하는데, 심지어 얘네들은 도대체 언제 것까지 쓰고 있나, 가장 오래된 것 중에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어느 미국 외교관이 조사해 본 적이 있대요. 찾아봤더니 구석기 시대의 동굴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대요. 그런 것처럼 프랑스인들은 좀 옛날 것에 대해서 좀 좋아하고 버리지 않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벼룩시장에 나오는 옛날 물건이 새 것보다 더 비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와인 따기만 하더라도 그냥 백화점에 가서 새거 사는 게더쌀 때도 많아요. 옛날 건데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 생각에 그것은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파리를 여행하실 때 관광지 가운데서 뭐 소매치기나 뭐 범죄는 좀 덜한데, 소매치기의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 지하철 1호선입니다. 왜 지하철 1호선인가? 다 관광지를 지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도를 본다거나 뭐뭘 딴짓을 하고 있죠. 보통 가만히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소지품들을 좀 조심해야 될게 관광지 자체보다 관광지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요런 선을 타실 때는 조금 소지품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좀이 친절하고 배려하는 게좀 몸에 붙어서 좀 이렇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선의를 베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려고 사진 찍어서 사진을 제가 카메라를 봤잖아요. 그 순간 동료가 제걸 훔쳐가요. 뭔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야멸찬 이야기지만 두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호의는 좀덜 베풀어도 된다. 그런 태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걸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요즘은 지갑을 훔쳐가는 소매치기보다, 왜냐하면 지갑을 훔쳤는데 지갑 안에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상 크레딧카드는 훔쳐봐야 도난 신고를 하면 또 금방 막히니까, 요즘 소매치기들은 지갑을 잘 노리지 않습니다. 유럽 다른 도시 소매치기들도 비슷한데요. 지갑보다 더 확실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

0: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것,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지갑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갑만 꽁꽁 숨기고 스마트폰 대충 갖고 다니시다가 오히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신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도 지갑이다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리 가기 전에 총 8강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딱세 가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루브르 미술관이든 뽕피드 센터든 노틀담 성당이든 유명한 유적지 꼭 한번 가보시라. 두 번째는 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궁금하시면 하루 전체는 하기는 어렵지만 마레에 있는 카페나 혹은 룩상부르 정원 혹은 몽파르나스 묘지 이런 곳에 가서서 한나절 한번 보내보시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프랑스의 정찬을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4, 50유로 정도 짜리 프랑스 음식을 이렇게 품격 있게 한번 즐겨보시면 프랑스, 특히 파리라는 도시의 매력을 좀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파리 가기 전에를 통해서 파리를 8 군데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Bon voyage. 고맙습니다.
1: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오늘은 마무리 강의라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중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기술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소통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바로 마이크 잡고 소통하는 법. 어딜 가나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드시죠? 그럼 마이크 잡을 일이 생깁니다. 자녀들 결혼식에 축하 인사, 취임식, 격려사, 축사, 조사. 마이크는 없더라도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니까 잘 적어뒀다가 바로 써먹어 보세요. 마이크 그러니까 벌써부터 벌벌벌벌 떠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떨지 않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무대라는 단어만 들어도 떨리시죠? 그럴 때 제가 뽀뽀해 드릴게요. 아유, 징그럽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냥 무대에다가 뽀자를 붙이라 이거예요. 무대뽀.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무대 공포증을 몰아내는 데는요, 이 무대뽀가 최고입니다. 최고. 남들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손바닥에 땀이 흐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면 병입니다. 무대 공포증. 누군가 옆에서 떨지 마라고 말해주면요, 더 떨려요. 그런데 무대 공포증은 약이 없어요, 약이. 하지만 심리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잘 다스리면 극복이 됩니다. 약값 절약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긴장은 자율신경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흡 조절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떨리실 땐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숨을 참으세요. 언제까지? 떨지 않을 때까지? 이러다 죽겠다고요? 야, 포기하세요. 나 못해. 응? 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건 수십 년 마이크를 잡으셨던 고 송혜 선생님이나 김동건 씨나 유재석 씨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덜 떨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대본. 프로들도 대본을 준비하는데 아마추어가 빈손으로 올라간다는 건 만용입니다. 그렇다고 A4 용지에 적어서 보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말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한 다음에 최대한 외우시고 중간에 막힐 걸 예상해서 커닝 페이퍼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커닝 페이퍼를 준비하라는 이유는 그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 중간에 잊어버리더라도 뭐 보면 되지, 보면 되지. 아, 두 번째, 중요한 무대일수록 일찍 도착해서 직접 그 자리에 서 보세요. 스타들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요? 아닙니다. 진정한 스타는 일찍 와서 리허설을 합니다. 조용필 씨도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보니까 제일 먼저 와서 리허설을 하시더라고요. 초보인 당신이 리허설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지 않으려면 청중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유머를 활용하는 겁니다. 웃으면 바로 내 편이 됩니다. 자기소개. 우리는 평생 자기소개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 입학해서부터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사용하는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같은 이름을 평생 사용할 거면요. 자기소개 하나 좀 만들면 좋습니다. 이제라도 만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제가 CEO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꾸라지보다 더 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꾸 엑스라지입니다. 여의도에서 추어탕집 하는 아무개입니다. 저는요. 나무 팔아 목돈 벌고 잔디 팔아 떼돈 버는 조경업자 누굽니다. 자기의 성씨나 이름으로 조크를 하면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교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씨거든요. 만년 조교수 누굽니다. 제 이름은요.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성실하게 살라고 성실. 그런데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안성실입니다. 부자라는 이름 참 좋지요. 강부자, 김부자 전부 잘 됐잖아요. 근데 제일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최부자예요. 호호호호.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요. 사람들은 절대로 까먹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재미있게 자기소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드리는 게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이면 피할 수 없는 건배사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건배사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위하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단, 그날의 분위기에 맞게 잘 고르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라면요. 흥청망청. 흥에도 청춘, 망에도 청춘. 그 다음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만약에 술자리를 식당에서 갖는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뭐 그런 물건들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만약에 뚝배기가 있다. 그러면은 뚝심 있게, 배짱 있게, 기운차게 뚝배기. 그 다음에 반찬 중에 고사리가 있다. 그러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고사리. 어떤 모임에 갔더니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불어로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셔. 그럼 불어 하세요. 마셔 불어. 이처럼 건배사는 현장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건배사 싫어해요. 건배사.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시키고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발 좀 그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세 번째로 축사. 오늘도 우리나라 수십 군데 펼쳐지는 공식 행사장에 가보면요. 내빈 축사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제 앞전에 공식 행사가 열릴 땐 보면요. 무슨 장관이다, 시장이다, 의원이다. 아우, 너무 길어요. 이젠 좀 줄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주관하는 측면에서는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뺄 수도 없어요. 뭐 이해는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딱 이것만 명심하세요. 짧을수록 박수가 커진다는 걸요. 앞에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딱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땡큐. 그러면 아마 큰 박수 받으실 겁니다. 시작을 퀴즈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면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주목, 주목, 조용히 하세요. 아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퀴즈 몇 개만 준비하시면요. 재밌게 행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쓰던 건데 여러분들께 방출해 드릴게요. 자, 한번 여러분 그래도 맞춰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네, 성경이요, 성경. 아닙니다. 정답은 공책입니다. 공책. 공책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채소 장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가 있어요. 시드니, 시드니.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죠? 광부, 응? 케냐, 케냐. 이런 퀴즈를 내더라도요, 그 환경을 잘 생각하고 냈어요. 웃음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돌잔치에 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손주 돌잔치에 와주신 여러분께 제가 퀴즈를 내서 맞추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돌잔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정답, 락 페스티벌. 돌잔치, 락 페스티벌. 이러면은 이 신세대 할아버지라고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말장난이 있죠. 동음이어라는 건데 비슷한 발음이지만 다른 뜻의 단어를 사용하는 이 말장난. 이거를 잘 써먹으면요.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친구들 중에 왜 좀 웃긴다는 놈들 있잖아요. 아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요 기술이에요. 요 말장난, 말장난. 응? 제 대학교 동창 중에 형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야, 술 한잔 해라, 상훈아. 아우, 나 술 좀, 오늘 먹기 좀 그렇다. 그랬더니요. 아, 이러더라고요. 술은 냉장 보관이 안 돼. 내장 보관 해야 돼, 내장 보관. 꽤 웃으면서 제가 한잔 했습니다. 또 옆에 그 대준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얘들아, 오늘 술값은 대준이가 전부 대준대! 그때 정말 대준이가 술값 다 냈어요. 응? 이런 기술은요, 평소에 단어를 잘 활용하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 이마룡 선배님이 참 잘하셨어요. 오디오 고치는 데가 오디오. 아유, 이거 뭐 썰렁하다고요? 하지만 그 오디오 고치는 이런 그 상점 앞에 지나가면서 오디오 고치는 데가 오디오 그러면 그 환경 탓에 웃습니다. 응? 안심하고 그냥 등심 시켜. 주문하세요. 난 뭐든지 주문 먹어. 난 호랑이보다 사자가 더 무서워. 왜? 마누라가 맨날 사자 사자 그러거든. 아, 이거 제 실제 제 실화입니다. 실화. 한 줄 명언. 소통을 위해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요. 감동을 동반한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한 줄 명언을 외워뒀다가 사용한다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명언을 외우느라고 치매가 예방된다는 점. 샘플 몇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아니,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유머가 꼭 필요한 이유는 실패와 좌절을 가볍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례를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외워뒀다가 잘 활용해 보세요.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여러 번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단, 똑같은 사람과요. 끝으로 저의 한 줄 명언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화하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지금까지 유머소통 강사 신상훈이었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0: 해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은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정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Welcome to the new season. 자 새로운 시즌이 밝았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매번 또 새로운 새해 뜻으로 네.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새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뭐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
0: 네.
1: 아, 좀 이거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하. 지금 right now입니다. 바로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0: 자, 처음 왕초보 영어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 왕초보 영어라고 하는 거는 시즌별로 점점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서 어려워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매번 새로운 토픽으로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 연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표현을 배워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아는 영어가 아니라
1: 하는 영어죠.
0: 네, 요걸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습니다.
1: 교재도 지금 나와 있던데요.
0: 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주 핫하다고 해요.
1: 예, 뭐 네. 항상 핫했으니까 우리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0: 알겠습니다.
1: 여러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픽업 네. 하셔가지고 네.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이번 시즌 정말 재밌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월요일이니까 가정 영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우리에겐 온라인 주문이 있지. 라고 해서 마트에 들리자고 하는 situation.
1: 마트에 뭐가 없었나 봐요.
0: 아,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1: 아닌가 보네요.
0: 근데 한국이 진짜 최고인 게 마트 음식이나 이런 것마저도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1: 요즘에는 어디 뭐 큰 뭐 맛집도 밀키트로 해서 그 뭐 맛집을 최대한 막 거의 99% 구현해서 예스.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0: 요거 관련된 거 영어로도 준비해봤거든요.
1: 네.
0: 자 일단은 그렇다면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 뭐니까요? 슈퍼마켓 들를 수 있어요?
1: 이게 보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에 그냥 가는 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뭔가 이렇게 들르는 느낌이면은 조금 다른 표현을 써야 될것 같긴 하네요.
0: 그쵸. 우리가 한국어로도 들르는 거는 뭔가 잠깐 가는 느낌도 있고요. 그쵸?
1: 잠깐.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습니다. 우리 물하고 키친타월이 좀 필요해요. 아,
1: 너무 쉽지
0: 오늘.
1: 않습니까? 우리는 필요하다. 물과 키친타월이.
0: 키친타월이.
1: 여러분.
0: 뭔가 외래어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 예.
0: 오, 오케이. 자,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뭐, 상상을 해서라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1: 자신 있게 가보겠습니다.
0: Alright.
1: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1: 도전합시다.
2: 우리 슈퍼마켓 들릴 수 있어요?
3: Did you say supermarket?
2: Can we go? Supermarket?
3: You want to go to the supermarket?
2: Yeah.
3: Sure. What do you need?
2: 필요한 거, 우리 물하고 키친타월이 좀 필요해요.
3: Kitchen towel?
2: Yeah. We need some water and kitchen towel.
3: Paper towels.
2: No,
3: Okay.
2: kitchen towels.
3: Okay. Water and paper towels. I'll just order them online.
2: 온라인으로?

0: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common mistake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또 오늘도 재밌게 공부해봐야죠. 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2: Sure. What do you need?
1: We need some water and paper towels.
2: I'll just order them onli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션 문장은 이제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슈퍼마켓 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3: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Can we go? 아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이건 약간 지나가다가 약간 들를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왠지 go 하면 뭐 거기서 일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3: Can you? 너는 할 수 있나? Stop by를. 오. 이게 들를 수 있다.
0: 덩어리 여기는. 느낌 왔어요.
3: 예, stop by 들를 수 있나요? 어디에?
0: 어디에?
3: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지금 보이는 그 더 슈퍼마켓에.
0: 네.
3: 슈퍼마켓.
0: 네.
3: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0: 자, 좋습니다. 그, 사실 상훈 씨 덕분에 우리 또 왕초보 영어 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서 같이 스터디 하시는 그런 채팅방도 있거든요.
3: 네.
0: 이거를 거기서 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더를 상훈 씨 덕분에 엄청 잘 알게 됐다. 쉽게 알게 됐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것. 예, 라고 강조할 때 더 쓴다라는 거 하는 거, 오케이? 뭐 아무 슈퍼마켓 아니죠, 그렇죠?
3: 네.
0: So,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Super 그리고 market one word로 해주시고요. 슈퍼마켓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3: 네.
0: 슈퍼.
3: 우리가 어릴 때 네. 항상 슈퍼맨, 슈퍼마켓 그쵸? 했지만
0: 너무 익숙해졌죠.
3: 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0: 안 되죠.
3: 한번 해주세요.
0: Super, supermarket. 한번 해볼게요.
3: 슈퍼마켓.
0: 아하.
3: 슈퍼맨.
0: 그렇죠. 슈퍼맨. 이제는 슈퍼맨이 아닌 거예요.
3: 예.
0: 그렇죠. 슈퍼마켓. Right? 오케이. 자, 우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우리 가다가 아니라
3: 들르다가
0: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상훈 씨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 예. 스탑바이를 네. 들어는 봤어요.
0: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우리 상훈 씨가 스탑에서 이렇게 끊었을 것 같아요.
3: 네. 바이 더 네. 슈퍼마켓 이렇게 할 것 네. 같은데.
0: 맞아요. 지금 덩어리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인식을 한 것 같거든요. 자, stop by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stop by 하고 나서 명사. 명사는 여기서 어떤 장소가 되겠죠, 그죠?
3: 네.
0: 그래서 어떤 명사에 들르다라는 덩어리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y가 뜻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3: 네.
0: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근처에라는 뜻이 있어요.
3: 아.
0: 바로 근처에, 옆에 아. 수준. stand by me. 이런 거 아세요?
3: Yeah, nearby. 네.
0: 어, 그렇죠. Stand by 한다는 거가 주위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면 함께 있어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까운 느낌. So 그 바로 근처에서 멈춰라. 어디 가지 말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stop by somewher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딘가에 잠깐 들르다. 자, 그러면 얘 그냥 동사라 그랬잖아요.
3: 네.
0: So 그 뒤에 장소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입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try 해보세요. 내 사무실이 영어로 뭐예요? 내 사무실.
3: My office.
0: My office. 그러면 명령어로 한번 해볼게요. 들러 내 사무실에. 어떻게 할까요?
3: Stop by my office.
0: That's it. Stop by my office. Right? 자, 이번에는 평소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는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어순을 바꿔가지고. 나는 들렀어. 근데 어디에 들렀냐면 그 쇼룸에 쇼룸. 들렀어.
3: 들렀으니까 과거로 가요. I stopped by. The showroom.
0: Beautiful. Beautiful. Very, very nice. 자,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명령어, 뭐 평소문 이런 것은요. 시즌 걸쳐서 계속 나올 말입니다. 명령어는 남한테 뭐 해라. 뭐부터 출발하죠?
3: 동사 원형부터.
0: 그렇습니다. Stop by 해라. 어디에? My office에. 요런 느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평소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요 순서대로 출발하는 거. 나는 뭐 했다. 입니다. 그래서 나는 stop by 했다. 어디에? The
3: showroom.
0: The showroom. That's it. Pretty easy, right?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ey, stop by my office.
3: Stop by my office.
0: 두 번째도 볼게요. I stopped by the showroom.
3: I stopped by the showroom.
0: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좀 가져온 게 있어요. Drop by라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0: drop by?
1: drop by?
0: 그러니까 나만 여기 들르겠다?
1: 사실 둘 다 들른다라는 뜻은 맞아요. 근데 굳이 따진다면 얘는 계획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들르는 느낌인데 drop by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획도 없었고 그냥 쓱 지나가다가 아, 나 뭐 사야 돼가지고 잠깐 drop by 한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섞어 쓰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만약에 둘 중에 헷갈리시면 얘랑 함께 가는 거 더 추천을 드릴게요.
0: 네.
1: 오케이. 자, 본문 목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0: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1: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궁금하잖아요. 어, 왜 들르라는 거야? 그쵸? So, 아, 그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0: 어,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Sure. 아, sure. 되죠, 되죠. What do you, 뭐. 넌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해요? What do you need? 써주면 되죠.
1: Alright. What do you need? 뭔가 need, 필요로 하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Sure. What do you need? Check it out. You got it, right? 필요하다, 뭔가를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직역하면 사실 무엇을 당신은 필요로 하나요?
0: 아, 그렇죠.
1: 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부드럽게 되면서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걸 암기하세요. What do you need? 뭐 필요해? 이거 암기하세요. 그 아니면 반복하세요. 뭐 반복하는 거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암기도 저는 크게 나쁘다고는 안 보는데 응용을 할 수가 없으면 이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뒤에 need 있죠? 동사.
0: 네.
1: 얘를 응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얘를 그대로 가져오긴 하는데 What do you? 하고 얘를 비워둘게요.
0: 아.
1: 네. 그러면 넌 뭐를 뭐뭐하니?
0: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넌 뭘 좋아하니? 넌 뭘 싫어하니? Right?
0: Well, what do you like?
1: 네,
0: what
1: 그렇죠?
0: do you hate?
1: 너무 많아요. 살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넌 뭐를 필요로 하니? 이것만 암기하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0: 맞아요.
1: Alright? So, 요거 활용해서 예를 들면 하다가 뭐예요? 그냥 하다, 동사.
0: Do.
1: Do. 그러면 넌 뭘 하니? 넌 뭘 해?
0: What do you do?
1: What do you do? 이게 무슨 질문인 것 같아요?
0: What do you do? 어?
1: 넌 뭘 하니? 당신은 뭘 하나?
0: 아, 너의 뭘까요?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맞습니다. Exactly. 아, 이건 사실 What's your job? 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대놓고 해버리면 rude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S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0: 뭘 이런 거예요? What's your job? 하면 너 직업이 뭐야?
1: 어,
0: 그런 거고.
1: 직업이 뭐야?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죠.
0: What do you do? 하면은 당신 무슨 일 하세요?
1: 네, 무슨 일 하세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Okay, so what do you do? 자, how about this? 하고 싶다는 뭐예요? 그냥 do가 아니라.
0: Want to.
1: Want to do something,
0: want to
1: right?
0: Do.
1: Want to do,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넌 뭘 하고 싶어? 너 뭐 하고 싶니?
0: What do you want to do?
1: Exactly. What do you want to do?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동사는 예.
0: 아, 그러네요.
1: 네. What do you want? 넌 뭘 원하니?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니?
0: To do.
1: Alright? Again, 처음 보시는 분들 이런 구형 같은 거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0: What do you do?
1: What do you want to do?
0: What do you want to do?
1: Alright, 두 문장 이렇게 해봤고요. 응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do you 이렇게 하면은 너는 뭐 하니? 이런 거잖아요.
0: 네.
1: 주어 바꿀 수 있겠죠?
0: 있죠, 있죠.
1: 그러면은 그녀로 바꿔볼게요. 네. 그녀. 그녀는 뭐가 필요하니? 무엇을 그녀는 필요로 하니? 어떻게 할까요? 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0: What does she need?
1: 아, 너무 좋습니다. What do she need가 아니라 뭐라고요?
0: What does she
1: need? 이런 느낌. 자, 우리가 두동사로 질문을 할 때 주어가 뭐죠, 얘는?
0: 3인칭 단수요.
1: 그렇죠. 3인칭 단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가 아니라 does로 물어보셔야 돼요. Okay, so what does she need? What do you need?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what do you need만 쓸 건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What do you want가 될 수도 있고, right? What do you 뭐 have? What do you have?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주어도 바꿔서 what does she need가 될 수도 있고 what does she 뭐 need 뭐 want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Okay, 본문 읽어볼게요. Sure. What do you need?
0: Sure. What do you need?
1: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Sure. What do you need? Sure. What do you need?
1: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 물하고 키친타월이 좀 필요해요.
0: 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우리도 이거를 키친타월은 네. 콩글리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죠.
1: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굳이 왜 바꿔서 가져왔을까. 약간 아쉬워요.
0: 보통 이런 거는 그 뭐라고 하죠? 상표에서 쓰면서 우리가 네. 뭐, 아, 이게 원래 그 영어구나라고 생각하지도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1: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네.
0: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카세테이프도 네. 무슨 뭐, 워땡맨 이렇게 네. 그냥 알듯이 대명사로 아. 그냥 알아듣는
1: 아,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0: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일단은 우리는 필요하다. Some water. 약간의 물.
1: 약간의 물이
0: 그리고
1: 필요해요.
0: 키친타월이.
1: 그렇죠. 하필 또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0: 맞아요. 자, 아까 들었을 때는 자꾸 이거 페이퍼라고 했습니다. 종이타월. 실제로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하네요.
1: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쓴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키친에서 많이 활용을 네. 하니까.
0: 어디 펄프 이런 데서 뭐, 그죠? 나무 잘라서 종이 만들고, 뭐 이렇게 휴지 만들고 그랬던 그쵸. 게 어릴 때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1: 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재료를.
0: 재료로.
1: 네. Okay. So, paper towels.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some water and paper towels. 정답? You got it. So,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아, 키친 타월이 아니라, 페이퍼 타월이라고 하는구나.
0: 그러면 우리가 그냥 뽑는 그런 티슈라고 하나요?
1: 그쵸.
0: 그거는 뭐라고요?
1: 그냥 티슈예요.
0: 그건 티슈예요?
1: 네, 맞습니다.
0: 어우, 갑자기...
1: 냅킨은 냅킨이에요.
0: 그리고 이거 롤 티슈 이거
1: 토일렛 페이퍼.
0: 토일렛 페이퍼.
1: 걔는 토일렛 페이퍼죠.
0: 아, 그러니까 네. 뭔가 조금 짱짱한 거는 아, 페이퍼고 네. 뭔가 좀 부드러운 건 약간 티슈나
1: 약간 그런 느낌이 느낌일까요?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걸 다 구분해서 써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I don't know. 뭐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0: 주세요.
1: 그냥 휴지 주세요 하는데 거기서는 냅킨 주세요. 정확하게 다 구분이 이제 또 돼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 사건인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네. 처음에 큰 그 마트 있잖아요. 네, 마트 네. 가가지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쓸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상상을 못했어요.
0: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민 갔을 때는 아예 이 단어 쓰는 시절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퍼 타월 달라고 했더니.
0: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이로 어떻게 타월을 만들어?
1: 그러니까.
0: 종이 수건이 어디 있어?
1: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아 저기 뭐 키친 타월 아 그때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좀 알았는데 아무튼 paper towel. 자 그리고 문장이 지금 보면은 문장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some water만 필요한 게 아니라 paper towel도 필요하다고 해서 yes. 우리 흔히 문법책에서 뭐 접속사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오케이. So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해 주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든 뭐뭐이고라고 할 때는 and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은 그냥 a pen이잖아요.
0: A pen.
1: 그리고 지우개는 뭘까요? 지우개.
0: An eraser.
1: An eraser. 그러면 얘를 같이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 볼게요. 나 필요해. 펜하고 지우개하고. 어떻게 할까요?
0: I need a pen and an eraser.
1: 그렇죠. I need a pen and an eraser.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방금은 펜하고 지우개라는 명사를 섞었죠.
0: 네.
1: 이번에는 아예 문장 두 개를 붙여버릴게요. 아. 오케이? 뭐뭐다? 뭐뭐다. 이런 식으로. So for example, right? 나는 서울에 살고, 뭐 예를 들어 내 친구 제이크는 제주도에 살아.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나 서울 살아. 일단.
0: I live in Seoul.
1: I live in Seoul, right? 그리고 그럼 어때요?
0: And
1: Jake는 제주에 살아.
0: Jake lives in Jeju.
1: 아, beautiful job. 문장이 엄청 길어집니다. 이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그래서 엄청 오 이런 문장 왜 이렇게 길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하고 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Same thing. Alright. So 위에 같은 경우에는 명사 두 개를 섞어준 거. 두 번째는 문장 1,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제이크부터 해서 이렇게도 이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네. You know?
0: 여기서 제가 배운 거 하나 더 좀 알려드리고
1: yeah,
0: 싶은데
1: please.
0: 여기에 우리가 페이퍼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 펜슬도 막 필요하고 막 그래요. 펜슬이 이게 맞나요?
1: C-I-L이죠?
0: 아, 괜히 뭔가를 하려다가
1: 네.
0: 이렇게 필요하면은
1: 네.
0: I need a pen, an eraser, paper and 해서 and가 맨 마지막에 하나가 들어간다.
1: 완벽합니다. 앞에서. Very nice. 지금 상훈 씨는 여러 가지를

0: 리스트를 두 개가 넘는 리스트를 쓸 거면요. 엔드는 마지막에만 찍으면 되고 앞에는 커머 커머 커머 처리해 주면 됩니다. Very, very nice. Okay. Yes. 자, 읽어볼게요. I need a pen and an eraser.
1: I need a pen and an eraser.
0: Okay. I live in Seoul and Jake lives in Jeju.
1: I live in Seoul and Jake lives in Jeju.
0: 본문으로 갈게요. We need some water and paper towels.
1: We need some water and paper towel.
0: All right, you guys.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which is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할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너무 잘돼 있잖아요.
1: 네.
0: 최고 아닙니까?
1: 저 그럴게요. 일단은 갑자기 이제 얘기 들으니까 아 순간적 의지로 순간적 의지로
0: 약간
1: 아, well.
0: 약간 귀찮았던 느낌.
1: 갑자기 귀찮은 거. 아 well. 자, just 그냥이니까 just. 나는 아우 그냥 주문할게요.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0: Just 그냥 이런 말투. 약간 네. 양념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Okay. Alright. 약간 귀찮아서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네요. So I'll just order them online. You got it. Just는 사실 문장 내용에 큰 차이를 주지 않아요. 약간의 말투를 바꿔주는 그렇죠? 내용 이거 자체가. So 그냥 나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문하다 또 오랜만에 나왔죠? 이 동사 주문하다 영어로 뭐죠?
1: Order.
0: Order. Right? Okay. 얘는 진짜 가장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사실은요. Okay. Order. 여기가 힌트를 드리면 약간 flap 사운드라고 해서 앞으로 제가 flap 사운드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요. 모음 사이에 D나 T 같은 게 껴있으면은 리을 비슷하게 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리을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Order. R이 붙어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들어내긴 했는데 R flap이라고 부르거든요.
1: 오.
0: 모음 사이에 D만이 아니라 앞에 R도 같이 있어요. 이러면 혀가 뒤로 당겨지면서 리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손으로 보여드리면 혀가 R 할 때는 뒤로 당겨졌다가 럴, 리을 할 때는 입천장을 탁 치고 와야 돼요.
1: 럴.
0: 엄청 어렵죠, 그렇죠? Right?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할 때 바닥 찍었다가 점프했다가 막 한
1: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0: 그냥 상상.
1: 아, 상상.
0: 본 적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행동. 요게 이제 R flap. 그래서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오케이? 제가 try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두 번 해보세요. Order. Order.
1: Order. Order.
0: 그렇죠.
1: 진짜 어려워요.
0: 쉽지 않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약간 사라지게 될 정도로 어려운데.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them은 뭐예요? them.
1: 여기. them. paper towels.
0: 하고 아까 some water, I guess.
1: 아, right? some water.
0: 그래서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order it이 아니라 order them. 왜냐면 them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말고도 그것들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So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뭐 some water, I guess. And you know, paper towels. Yeah. 이거를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Very n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전치사를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왜냐면 에서 으로
2: We need some water and paper towels. 정리하는
0: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2: Sure. What do you need? Sure. What do you need?
0: We need some water and paper towels. We need some water and paper towels.
2: I'll just order them online. I'll just order them onlin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let's do some 이병작. 우리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으로 하는 이병작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만큼은 하시던 거 다 놓으시고요. 목소리 크게 틀려도 되거든요. 실제로 소리를 내서 해볼게요.
1: 네.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우리는
1: 하는 영어를
0: 해야 됩니다. Yes? So

0: stop by 어디? 해볼게요. 슈퍼마켓 들를 수 있어요? 당신 들를 수 있어요? 그 슈퍼마켓에?
1: Oh,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0: 당신 그 슈퍼마켓 들를 수 있어요?
1: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0: Exactly.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오케이. 자, 두 번째. 내 사무실에 들러.
1: 동사 원형부터 출발. Stop by the, stop by my office.
0: 제 사무실에 들르세요.
1: Stop by my office.
0: Alright, stop by my office. 세 번째. 나는 들렀어. 근데 어디 들렀냐면, 그 쇼룸에 들렀어.
1: I stopped by the showroom.
0: 저그 쇼룸에 들렸어요.
1: I stopped by the showroom.
0: 그쵸? Just like that.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And. 이거는 문장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잘라
1: 네.
0: 드리도록 할게요. 긴 거는, 너무 긴 거는. 우리 물하고 키친 타월이 좀 필요해요. 자, 일단은 우리 약간의 물이 필요해요.
1: We need some water
0: 그리고
1: and
0: 키친 타월들이
1: 페이퍼 타월스. 아직도 키친 타월이 지금 여기가
0: 그렇죠.
1: 계속
0: 이게
1: 맴돌아요.
0: 왜 이러냐면 키친 자체도 영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나 펜하고 지우개 필요해.
1: I need a pen and an eraser.
0: Beautiful. 좋습니다. 자, 하나 더요. 난 서울에 살고, 제이크는 제주에 살아. 자, 나는 서울에 살아.
1: I live in Seoul
0: 그리고 제이크는 제주에 살아.
1: and Jake lives in Jeju.
0: Very nice. Okay. 뭐, 주어, 동사, 매칭. 약간 실수 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적 패턴한거 상호씨 달려볼까요?
1: 네. 슈퍼마켓 들를 수 있어요? Can you stop by the supermarket? 내 사무실에 들러. Stop by my office. 난그 쇼룸에 들렀어. I stopped by the showroom. 우리 물하고 키친 타월이 좀 필요해요. We need some water and paper towels. 나 펜하고 지우개 필요해. I need a pen and an eraser. 난 서울에 살고 제이크는 제주에 살아. I live in Seoul and Jake.
0: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험 3일 남았어. 그 시험이 3일 남았다. 아직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1: 네.
0: 3일 있으면 시작되는 거죠. 떨어져 있다라는 걸 써야 될것
1: 떨어져 있다.
0: 같거든요.
1: away를 쓰면
0: That's right.
1: 되겠네요.
0: So the exam is 3 days aw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stop by 어디?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에 들러. 내 사무실에 들러라. 언제? 내일 아침에 들러라. 요거 상호씨 할수 있겠습니까?
1: 네, 이거는 명령어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죠?
0: 자, 여러분들, 시즌의 첫 번째 퀴즈니까 조금 더 성의 있게, Alright. 문장도 많이 응용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0: 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마유.
1: Yeah, the new season의 두 번째 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어떻게 첫날 새롭게 바뀌니까 기분 어땠어요?
1: 똑같았는데요. 저는 뭐 열심히 항상 배우고 있는 또 학생 입장에서.
0: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꾸준함 있잖아요. 꾸준함. 오케이. 자, 오늘도 꾸준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이라고 해서요. 진짜 생활 영어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데이입니다.
1: 네.
0: 머리 좀 감아 제발.
1: 아, 일상인가요?
0: 본인한테 얘기한 거 아니고요. 예.
1: 네. 혹시 제가 제목입니다. 좀 두피에 뭐가 스멜이 좀 났나요?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냥 제목일 뿐이에요.
1: 네.
0: 자, 무슨 내용이냐? 바로 친구가 머리를 감지 않은 situation.
1: 많이 심했나요?
0: 아, 죄송해요. 어떻게 하다 계속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머리를 감는 거, 냄새가 나는 거, 기타 등등. 정말

0: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소중해서. 아, 너 오늘
1: 그렇죠.
0: 머리 감았어. 아, 너 냄새 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 대화로 좀 구성해 봤거든요.
1: Yeah.
0: 자, 일단은 우리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하세요. 우리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Yeah.

0: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웨크. 언제 마지막으로 감았는데? 라는 질문인 거 보니까 냄새 어떻다.
1: 아, 좀 많이 고약했나 봐요.
0: 끔찍했나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웨크 이런 사운드도 낼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머리 감은 거, 뭐 감는 거 영어로 할수 있으시겠어요?
1: 머리 감는 것도 되고요. 지금 요게 의문사? 그렇죠? 언제? 요거도 좀 넣어줘야 될것 같고요.
0: 오,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 야, 냄새 나야. 넌 그걸 어떻게 견디니? 약간 이런 느낌.
1: 와,
0: 이런 거 진짜 뭐 친구들끼리 할수 있죠.
1: 냄새
0: 솔직히.
1: 난다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견디다?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여러분도
0: 제가
1: 아실까요?
0: 어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에이, 뭐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만들어 보는
1: 일단
0: 거죠, 뭐.
1: 가보시죠.
0: 자, 그러면 우리 꽁상식 보내볼까요?
1: 갈게요. 시작.
0: 영어합시다.
1: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도전합시다. Oh gosh, my head's so itchy. Ah,
0: itchy?
2: my head's so itchy.
1: 새치, 새치.
2: Itchy? No, itchy, like itchy. Ah,
1: 와,
2: itchy,
1: 간지럽다고?
2: itchy, itchy. Ah.
1: 아우.
2: 아.
1: 예, 왜? 언제 마지막으로 감았는데?
2: Pardon?
1: 머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감았냐고. 그러니까
2: You okay?
1: 이게 뭐지? 이어, 이어. When did your hair wash?
2: When did I wash my hair
1: Wash your hair.
2: the last
1: Last
2: time?
1: time.
2: 2 days ago. 2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1: 물을 아끼려고.
2: I'm trying to save water, save the
1: 아주.
2: world, save the environment.
1: 아, 냄새 나야. 넌 그걸 어떻게 견디니? 그러니까 it smell. Oh, man. 넌 어떻게 견디니? How can you 견뎌? 막
2: Fight?
1: 아니, how can you 버티다? 버티다 뭐 있지?
2: 버터다?
1: 버티다. 아.
2: 버터다?
1: How did you 참다? 다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How do you live?
2: Was my hair's fine? It doesn't smell.
1: 아닌가 이게?
0: 오늘도 보니까 꽁상시가 아쉽게 후반부에
1: 네.
0: 실수를 좀
1: 어떻게
0: 했죠.
1: 견디니 그거를.
0: 에, 뭐 산이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 스타일로 좀 바꾼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네, 아무튼 제가 픽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Gosh, my head's so itchy. Ew.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2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0: All right, everybody. Today's dialogue is here.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알아듣는 것도 단어를 알아야
1: 맞아요.
0: 이해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날아가는 수준이었죠. 하, 머리 엄청 가렵네. 뭐
1: 그러니까
0: 이러면서.
1: 제스처를 보고 뭐 이제 알아챈 거죠,
0: 네.
1: 이거는. Gosh, my head so 내 머리가 엄청 가렵다.
0: 네.
1: 가렵다를 쓰면 됩니다.
0: 많은 분들이 가렵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힌트 뭐 조금 주실 수 있어요?
0: 자, 아, 요거는요. 소리를 내드릴 수는 있어요. 발음을 근데 해드려도 이게 틀릴 확률이 좀 높긴 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You wanna try?
1: Yeah?
0: 오케이. Okay.
1: 아,
0: Itchy. Itchy.
1: 그러니까 자꾸 뭐 새치라 그러고 뭐못
0: 그러니까 깜짝
1: 알아들으니까.
0: 놀랐다니까요. 아니 갑자기 머리가 가려운데 새치 때문에 가려울 리는 없는데.
1: 뭐 each other 할때그 이치는 아니겠죠? 뭔가 이 느낌은 아니겠죠? 이치?
0: 그거는 이제 each.

0: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good guess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Oh gosh,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내 머리가 my head is so itchy.
1: 아예 다르네요.
0: 들어보셨나요, 이거?
1: 아니요.
0: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긁는다라고 할 때 scratch 이런 단어는 아시더라고요.
1: 아,
0: 근데 실제로 가렵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모르세요. 자, 바로 이 itchy라고 해서 이게 가려운 이런 뜻입니다. 이거 품사 뭐인 것 같아요?
1: 이거는 형용사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itchy가 되는데 원래 얘는요. 여기 아래다가 itch를 하나 더 써주세요. y 빼고.
1: itch. 네.
0: 원래, 맞아요. 방금 그거 발음 제대로 한 거예요.
1: 아, 그래요?
0: itch. itch. 그럴 때는 i의 강세가 갑니다. 거기에. 음흠. 자, itch. itch. 이거는 가렵다라는 동사예요.
1: 네. 네,
0: 가렵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형용사가 바로 itchy 되겠습니다. 뒤에 y가 붙으면서 그냥 가렵다라는 동사에서 가려운이라는 형용사가 됐는데 이 itchy는 y가 붙으면서 강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itchy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itchy 이렇게 해서 그냥 빰빰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제가 발음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itchy. Alright, so my head is so itchy.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비동사 있잖아요. is 있죠.
1: 네.
0: 걔를 이렇게 주어랑 묶어서 apostrophe s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So my head's so itchy. 이 얘기는 my head is so itchy.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 여기다가 써주실래요? 긁다.
1: Scratch.
0: 네, 여러분들도 교재에다 필기를 꼭 해주세요. A. 어허, there you go. See, right? 극단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눈에도 좀 익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Scratch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리고 그냥 itchy한 게 아니죠. My head is itchy가 아니라 얼만큼?
1: So itchy.
0: So itchy. 이게 뭐예요? So 한 거.
1: 엄청.
0: 엄청. There you go. So 그냥 단순하게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 한이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so를 하나 건드려주면 요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엄청나다, 매우 그렇다라는 느낌. Alright, so 어쩌구. 자,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게 형용사로 뭐죠, 여러분?
1: Warm.
0: Warm. 그럼 엄청 따뜻한.
1: So warm.
0: So warm.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물은 엄청 따뜻해. 어떡할까요?
1: The water is so warm.
0: 그렇죠. The water is so warm. 자, 내가 짜증난 상태인 거는 annoye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 짜증났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 짜증났어. 그러면?
1: I am
0: annoyed. Annoyed. I'm annoyed. But, 나 엄청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I am so annoyed.
0: 그렇죠. I am so annoyed.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한하게도 특히나 이 단어 있잖아요.
1: 네.
0: 얘는 얘랑 안 쓸 확률이 거의 없을 수준이에요. 사람들 거의 붙어있는 느낌?
1: So annoyed.
0: I'm so annoyed. 이런 식으로 한다. You're so annoying 이라고 한다든가. 자,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The water is so warm.
1: The water is so warm.
0: I am so annoyed.
1: I am so annoyed.
0: 본문 읽겠습니다. Gosh, my head's so itchy.
1: Gosh, my head is so itchy.
0: 가려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미션 문장입니다. 이제
1: 네?
0: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짜증 왜? 그래서 언제 마지막으로 감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1: 자, 이욕 우웩인가 이욕인가 이거 항상 헷갈리지만 이거 그죠?
0: 이욕.
1: 우리나라로는 웩 하는 거고요. 네. When did you? 너는 언제 했니? Last 마지막으로 너의 머리를 감았니?
0: 네.
1: 감다를 쓰면 되죠. 감다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로
0: 우리가 씻는 거가 아니라.
1: 네, 물로 씻는 거잖아요.
0: 네.
1: Wash. Wash your hair.
0: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뭐 감다, 뭐 무슨 빨래를 빨다,
1: 네.
0: 뭐
1: 헹구다.
0: 씻다, 헹구다, 뭐 세차하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냥 영어에서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So, ew. 그러면서 when did you last wash? 마지막으로 언제 wash 했니? 뭐를? Your hair. 볼게요. W-A-S-H. 씻다. 이거 품사 뭐죠, 여러분?
1: 씻다. 씻다는 동사.
0: 동사죠.
1: 네.
0: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법에 이런 품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동사, 형용사, 무슨 뭐 부사, 기타 등등. 몰라도 되지 않아요? 할 수도 있는데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원어민들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란한 문법 용어를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단순한 그런 것들, 품사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So, wash, 씻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덩어리가 되면서 wash one's hair, 나의 머리를 감다, 너의 머리를 감다, 그녀의 머리를 감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화 된 거예요. 얘 자체가 동사입니다.
1: 오, oh, 예. Yeah.
0: 느낌 맞나요?
1: 네,
0: 그렇죠?
1: 이만큼이 다.
0: 네. 여기서 누구 머리를 감는 거예요?
1: Your, 너의.
0: Your hair, wash your hair. 이렇게 덩어리 동사로 그냥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세수한다라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 이거는 wash my face.
0: 그렇죠? 이것도 my, your, his, her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렇죠? I just have to wash my face. 이런 느낌. 이게 세수하다. 같이 커플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너 마지막으로 뭘 언제 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언제 사귀었어?
1: 아.
0: 너 마지막으로 무슨 영화 본 언제 봤어? 너무 쓸 말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얘를 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alright? 원래는 제가 앞으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의문사 같은 거,
1: 네.
0: 언제 쓰는지, 그리고 의문사 뒤에는 어떤 식의 어순이 돼야 되는지를 다 분해를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따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1: 언제?
0: Okay? 그리고 did you 그러면 행동, 현재 행동을 물어보는 걸까요? 과거에 뭐 했니라는 뜻일까요?
1: 과거에 했니?
0: 했니? So did you? 가는데 원래 did you 동사원형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 껴있죠?
1: last가 들어가네요.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when did you 그냥 동사원형 원래 얘 빼면 너 과거에 언제 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last 하나 여기다가 위치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으로 언제 했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오케이?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 글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이거 해볼 건데 잠깐 호다 더 쉽게 해드릴게요. 일단 얘부터 해보세요. 너 언제 글을 봤어? 그냥 해보세요. 너 언제 글을 봤어?
1: Did you?
0: when부터 해야죠.
1: When did you see him?
0: When did you see him? 그러면 너 글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이렇게 조금 더 하면.
1: When did you last see him?
0: 그렇죠. When did you see him에서 when did you last see him? Right? 자, how about this? 면이 영어로 뭐예요, 성훈 씨?
1: 면. 면이요?
0: 면은 알아야 되는데.
1: 우리 먹는 라면의 면. Noodles.
0: Noodles, right?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 언제 면을 먹었어? 일단 그거부터 해보세요. 말이 좀 어색하지만 너 언제 면을 먹었니?
1: When did you eat noodles?
0: 그렇죠. When did you eat noodles, right? 그러면 너 마지막으로 면 먹은 게 언제야? 그러니까 친구가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완전 끊은 거야.
1: 면을 끊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면을 먹었니? When did you last eat noodles?
0: Beautiful.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Yeah.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when did you만 연습하신 분들은 오늘 약간 업그레이드다?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did you last see him?
1: When did you last see him?
0: When did you last eat noodles?
1: When did you last eat noodles?
0: Al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감탄사에 가까운 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요거. 이거 아마 미드나 이런 데서 막 주인공들이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디스가스팅한 거, 막 정말 뭐 역겨운 거, 더러운 거, 아니면 상대방의 정말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짓 같은 거를 봤을 때 ew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wet 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웃으면서 ew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굉장히 짜증나는 느낌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 Ew.
0: 아, 딱 이겁니다.
1: Ew.
0: 그쵸. 자, 그 느낌 살려서 연기해 주세요. Ew.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1: Ew.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0: 이런 연기 좋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osh, my head's so itchy. Gosh, my head's so itchy. 'Ew!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Ew!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0: Okay,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하루도 아니야. 이틀 전에 물을 아끼려는 중이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1: 뭐 네. 재밌는 친구예요. 예. Two days ago. 네. 어, 이틀 전에. 네. I'm trying to. 나는 지금 뭐 노력하고 있다. 네. 하려고 한다. Try 하고 있다. 어. 뭐를? 아끼려고. 물을. 아끼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0: 아끼는 거가 영어로 볼까요?
1: 아, 요게 save 같습니다.
0: save죠. save 하는 거, 뭐 돈을 save 하든, 뭐 시간을 save 하든. 우리가, 근데 외래어도, 약간 외국어로도 save라는 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1: 쓰죠.
0: 그쵸, 그쵸.
1: 어, 나 오늘, 어, 이거 돈.
0: 완전 save
1: 했다. 어, save 했다. 아, 오케이. 10% 할인을 받았다.
0: 그런 그쵸. 말. 자, 할인 많이 합니다. 그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You got it. 오케이, 뭔가 아끼다 아니면 나중에 먹으려고 뭔가 남겨두는 것도 save를 쓸 수 있어요. 네. Save it for lat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so 이런 동사가 나왔고요. 자, 여기 지금 잠깐 보면 요 부분 있죠. 네. 이걸 갖고 오는데요. 지금 ago 앞에 요런 게 나왔죠.
1: 네.
0: 네, 요거 이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기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기간, 시간 같은 거. 그래서 무슨 얼만큼 ago 그러면 얼마 전인데. 뭐를 기준으로 얼마 전일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1: 오늘을 기준으로.
0: 바로 이겁니다. 이거 사실 지난 시즌에서도 몇 번 건드린 적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전에라고 얘기를 할 때는 ago를 씁니다. 나중에 오늘은 아니지만 과거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또 그 전에라고 할 때는 oh, you got it, before 쓰게 될 건데 요거는 그 문장이 나올 때 또 우리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다가 이틀 전에 감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좀 오래됐네요. 그렇죠.
1: 어 보통은 못 견디죠.
0: 그렇죠. 어. 여름에는 특히 Oh my goodness. 예. 참을 수가 없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걸로 어떻게 예문 해봐요. 어때요?
1: 해봐야죠.
0: 오케이. 자 목소리 크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떠났어요. 자 근데 30분 전에 떠났다. Hold on. 떠나다가 원래는 leave잖아요.
1: 맞아요.
0: 과거형 뭘까요?
1: Left.
0: Left. 그러면 그녀는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요?
1: She left.
0: 30분 전에.
1: 30 minutes ago.
0: 부드럽게.
1: She left 30 minutes ago.
0: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나 한 시간 전에 집에 왔는데? 나는 집에 왔어. 어떡할까요?
1: I came home.
0: 음흠, 자, 그런데 한 시간 전에.
1: Hours ago. Hour ago.
0: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가 아니라?
1: 아, 이들 원 써야 돼요?
0: On. 아니면 원 돼요. 아~ 원이나 아니면 on 써야 됩니다.
1: 맞네요.
0: 네. 아~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왜 h 자음인데 아니라 on 아니 왜 이거 on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문법 좀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아워 right. So 발음이 위주입니다. 발음. 얘는 스펠링은 자음 h지만 발음 자체는 hour 아가 되기 때문에 발음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두 문장 읽어볼게요. She left 30 minutes ago.
1: She left 30 minutes ago.
0: I came home an hour ago.
1: I came home an hour ago.
0: Okay. 본문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Two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1: Oh, two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0: Save water 하려고 try, 노력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이거는 사실은 완벽한 문장은 아니죠. 원래 정확하게 했다면 I washed my hair two days ago. 라고 해야겠죠, 그쵸?
1: 그리고 이거 약간 재미있게 농담 삼아 하는 느낌이라면, 네. 뭐 이런 제스처 하면서 하잖아요? I'm trying.
0: 이거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어떻게? 이거를 이제 강조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비꼴 때 쓰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1: 비꼴 때.
0: 흔히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할 때. 네, 그럴 때 보통 많이 쓰게 돼요.
1: 여긴 좀 안 어울리겠네.
0: 네, 그쵸, 그쵸. So, 여기서는 I'm trying to save water, right? Okay. 마지막으로. 그래서, 야, 냄새나. 야, 넌 그걸 어떻게 견디니? 딱 이러면서.
1: It smells, man. 아우, 그 냄새나. 이 양반아. How can you? 어떻게 너는 할 수 있니? 그러니까 견딜 수 있니? 그것을. 그러니까 견디다를 쓰면 됩니다.
0: 근데 여기서. 그걸 아까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그러니까 느낌
1: 리브를 썼나요 제가?
0: 그런 것 같은데요? How can you live?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20도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걸 살다?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해요. How can you 견디다? 우리 뭐 혹시 감독님들 조금
0: 카메라 감독님
1: 혹시 아실까요? 이런 거?
0: 오늘따라 굉장히 좋아하실까요? 네.
1: 아니, 지금 뉴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130편이 남았어요.
0: Come on, come on.
1: 가야 돼요.
0: 오케이. 자, 이거는 실제로 단어는 상훈 씨 아는 단어인데 네. 이게 이런 의미인지를 모를 거예요. 힌트를 드릴까요?
1: 네.
0: 지금 상훈 씨하고 저하고 뭐 한 상태로 있죠? 앉아 있나요?
1: 프렌들리하고.
0: 아, 그거 그건데 네. 우리는 좀
1: 아, 서 있죠.
0: 서 있죠. 서다.
1: 오?
0: 설마? 자, 맞는지
1: Standing.
0: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Check it out.
1: 우와.
0: 이겁니다.
1: 지금 감독님들도 감탄사 오 모르셨죠.
0: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오히려 또 생활 영어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를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Stand라고 하는 건 견디다, 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뭐가 무너져서 떨어지면 스탠드 같은 거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죠. 안 무너지도록.
1: 그러니까
0: 그래서 뭔가 고통 같은 것을 견디거나 참거나 하는 것을 stand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의문사 또 하나 새로운 거 나왔거든요.
1: How.
0: How. How는 보통 뭐 물어보죠?
1: 뭐 방법이나 그렇죠. 네,
0: 뭐 상태나.
1: 상태.
0: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 있네요. Okay. So, how 그리고 나서 자, 의문사 뒤에는 무조건 어떤 어순이다?
1: 질문 어순이요.
0: 그렇죠. 평소문으로 가면 안 돼요. Do you? Are you? 이런 식으로 질문 어순 꼭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니? 뭐뭐 이니?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못 먹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나는 산낙지를 못 먹는다 칠게요. 근데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먹어? 너는 어떻게 그걸 먹니? 어떡할까요?
1: Oh, how can you eat this?
0: 어, 그렇죠. How can you eat this? 왜냐면 외국인들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Oh, 산낙지? 그러면서 how can you eat that? You know? 자, 이건 어떡할까요? 야, 그 무거운 책상을 너 혼자 옮겼다고? 그러면서 너 그거 어떻게 옮겼어?
1: Oh.
0: 어떻게 너 그거 옮겼니?
1: Wow, how did you move it?
0: 그렇죠. How did you move it? Amazing. 그렇죠? 자, 지금 공통적인 거 뭐예요? How?
1: 질문 어순.
0: 어순은 질문 어순. Can you? 이거고. Did you? 이런 느낌으로. 요거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How can you eat that?
1: How can you eat that?
0: How did you move it?
1: How did you move it?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smell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smell 자체가 원래 단순하게 냄새가 나다도 되고요. 이 자체가 문맥에 따라 안 좋은 냄새가 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So 여기서 it smells bad라고 해도 되지만
1: 네.
0: 그냥 it smells 이러면 안 좋은 느낌 될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1: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0: Al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wo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Two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0: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Gosh, my head's so itchy. Gosh, my head's so itchy.
2: Ew,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Ew,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0: Two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Two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2: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0: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하겠습니다. When did you last 뭐뭐? 갈게요.
1: 네.
0: 너 언제 마지막으로 머리 감았는데?
1: 아,
0: 어떡할까요?
1: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0: 그렇죠. When did you wash your hair에 last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보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너 언제 마지막으로 개를 봤어? 그를 봤어?
1: What?

0: When did you last see him?
1: 그렇죠. When did you see him인데 또 last를 껴놓죠. 자, 너 언제 마지막으로 면을 먹었어? 면들을 먹었어?
0: When did you last eat noodles?
1: 그렇죠. When did you eat noodles에 last 넣습니다.
0: An hour ago.
1: 그렇죠. 한 시간 전에 먹어도 또 배고파. 이런 느낌. 자, 이번에 how 넣어서. 너 어떻게 그걸 견디니? 이거.
0: How can you stand it?
1: 아, 좋아요. How can you stand it?
0: 이건 좀 그냥 덩어리를 외워도 좋고.
1: 덩어리도 괜찮아요. 너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0: How can you eat that?
1: 그렇죠. How can you eat that? 자, 하나 더요. 너 어떻게 그걸 옮겼니? 와, 무거운데.
0: How did you move it?
1: How did you move it? That's it. Alright.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성우 씨 달려볼까요?
0: 네. 너 언제 마지막으로 머리 감았는데?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너 언제 마지막으로 걔를 봤어? 너 언제 마지막으로 그를 봤어? When did you last see him? 너 언제 마지막으로 면을 먹었어? When did you last eat noodles? 넌 어떻게 그걸 견디니? How can you stand it? 너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니? How can you eat that? 와, 너 어떻게 그걸 옮겼니? How did you move it?
1: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2: 해결!
3: Oh gosh, my head's so itchy.
0: When did you last wash your hair?
3: 2 days ago. I'm trying to save water.
0: It smells. Man, how can you stand it?
3: Not that bad, right?
0: Ugh. Yes.
1: Mm-hmm. We made it. 해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0: 너무 좋았어요.
1: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에 들러.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에.
0: 동사 원형부터 그냥 출발해서 그죠.
1: 그렇죠. 들르는 거 뭐였어요, 사무실?
0: Stop by죠.
1: Stop by 뒤에 장소를 이제 쓰면 되는데 내 사무실은 my.
0: Stop by my office.
1: 그렇죠. Stop by my office tomorrow morning. 뭐 이런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When did you last 동사 원형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화했어? 너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화했니?
0: 허허.
1: 이거 가능하실까요?
0: 이거 네, 오늘 배우신 거 조금만 활용하시고 네. 좀 차근차근 이렇게 쓰시면 다 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순대로 잘 끊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자, 새로운 시즌, 새로운 교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도 돼 있지만 내용 자체가 또 풍부하고 여러분들 뭔가 학생이 된 느낌으로 또 하나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뭐 그냥 뭐 공책에다 쓰셔도 되지만 또 교재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네. 함께 공부하시면은 네, 조금 더 동기유발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Yes, yes, yes.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수요일 저희가 또 직업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어떤 직업이 오늘 나올지 너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계산 중에 빼먹은 물건이라고 해서 그 cashier 뭔지 아시죠?
1: 예.
0: 네. 그래서 그쪽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을 구성을 해 봤고요. 우리가 사실은 계산 중에 뭔가 나오는 대화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뭐 계산을 하다가 무슨 뭐 돈을 뭘로 낼 거냐에서부터 뭐 봉지는 필요하냐 해서 뭐 이거 계산은 했냐? 너무

0: 많거든요.
1: 가장
0: 네.
1: 다이렉트로 해외여행 가서도 이렇게 캐셔분들이랑 얘기할
0: 어허.
1: 때가 제일 뭔가 조금 긴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0: 느끼셨죠,
1: 예,
0: 실제로.
1: 왜냐하면 또돈 관리도, 돈 관련이기도 하고, 그렇죠?
0: Yes, yes. 그래서 더욱이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 이거 계산 안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요, 돈을 안 냈다는 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계산에다가 내가 물건을 이거 산 건데 안 찍으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네, 계산하는 거 잊으신 것 같아요. 라고 뭔가 확인하는 느낌. 오늘 요거 영어 괜찮겠습니까? 네.
1: 일단은 뭐, 네, 쉽진 않아도, 뭐, 무조건 저희는 또 도전을 해봐야죠.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도전합시다!
2: 도전합시다! 아, 이거 계산 안 하셨는데요?
3: Oh, is there a problem, man?
2: You don't calculation this one.
3: You want a calculator? Gonna
2: Calculator.
3: buy one?
2: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you don't 이거를 딱 this one을
3: You don't want it?
2: I want it, but you don't
3: I
2: check this
3: didn't bring
2: one.
3: it up. Okay. Oh, I'm sorry. Was that yours?
2: 예. 계산하는 걸 잊으신 것 같아요.
3: Sorry?
2: 그러니까 I think you don't ring it up.
3: I didn't ring it up.
2: 그거.
3: Yeah, I didn't. I thought it.
2: You forget.
3: No,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
2: 다음
3: The
2: 손님
3: next
2: 건지.
3: customer's item.
2: No, it's mine.
3: I know now. Yeah, so I will ring it up. I'm sorry. I'm
2: Yeah,
3: sorry.
2: that's okay.
0: 네, 잘 봤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불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1: 네.
0: 오늘 그 구간이 한두 군데 정도 됐는데, 단어를 잘못 활용하셨어요. 네, 공상시가 왠지 뭐돈 계산하고 이런 거할때 동사를 이걸 쓸것 같았습니다. 네, 그 조만간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겠지만 후반부에는 그래도 이제 뭐좀 어서
1: 들리니까
0: 들어갔던 것
1: 또,
0: 같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외국 가가지고 슈퍼마켓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계산을 할때 뭔가 대화 나오는 그런 표현들 많이 배워가실 겁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 didn't ring up this one.
5: Oh, I'm sorry. Was that yours?
4: Yeah,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5: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할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계산대에서
1: 네.
0: 하나씩 이렇게 막 띡띡
1: 네,
0: 찍고
1: 네.
0: 이런 거할때 이거 계산 안 하셨는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쭉 하다가 돈이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1: 하나를 뭐.
0: 오히려 안 했나 봐요. 거기서 일하시는 캐셔 분이 그랬을 때 이렇게 탁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그러니까 you didn't 너는 하지 않았어요. ring
0: 네.
1: up 이게 계산인가 봐요.
0: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썼던 거가 기억이.

0: This one. 이것 하면 될것 같은데요?
1: Alright, this one, that one 이런 거 이거 저거, right? So you didn't 동사 원형 일단 그 동사 원형은 ring up이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ring up을 안 했대요. 뭐를요? This one 이것을.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Right, check it out. 그렇죠. So this one, 뭐 that one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Okay, so this one이라는 게 뭐, 여기서 원이라는 게 하나, 두 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것이라고 하는 대명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ring up입니다. 자, 이 ring up이라는 거, 한국에서는 이거 계산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네네.
1: 자, 그 계산을 하면, 아까 전에 무슨 단어 말씀하셨죠?
0: Calculation.
1: Yes. Calculation. calculate 예, 이란 동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계산기에 넣어 하는 계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 더하기 500은 1000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뭐냐면 그 계산 기계 있잖아요. 네. 우리 막 돈 들어가고 현금 막 뭐 카드 긁을 수도 있고 네, 막 네. 무슨 아이템 넣고 그 기계 있죠.
0: 네, 네.
1: 그 기계에다가 목록을 넣는 겁니다. 그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좀 의역된 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산 안 하셨는데요 라는 거.
0: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안 찍으셨는데요.
1: 아~
0: 이렇게 쓰잖아요.
1: 사실은 네. 오히려 이게 더 맞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워낙 많이 써서 그러는데 자 제가 이거를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1 더하기 2는 이런 계산하다가 아니라 그 계산 기계에다가 이 품목을 넣다. 그
0: 포스에 찍다.
1: 그렇죠. So 명사를 계산에 넣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한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영안사전을 써보세요. 영안사전을 쓰고 그런데 약간 뭐랄까 정확하게 더 한번 뉘앙스를 잡아보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면 살짝 뉘앙스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계산기를 그냥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산 기계에 넣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바코드를 찍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감히 유추하건데 막 70년대에 있었던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계산기가 그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자동화되면서 자동 계산이 되면서 이게 온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링이 그 띠링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띠링 띠링 찍히는 거.
1: 아 근데 그런 전자적인 거, 디지털적인 거라든가 이 전에도 이거를
0: 그랬어요?
1: 했습니다. Yes. 그래서 이거는
0: 잊어버리세요.
1: 근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띠링 링업 링업 된다는 느낌. 아니
1: 그게 더 쉽게 이해가 간다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저는 뭐 어휘를 익히는 거에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Alright, so ring up something 한다는 거 뭔가를 계산에 넣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그게 면도기가 됐든, right? 아니 뭐 과자가 됐든 그 this one이라는 걸 ring up하지 않았다. 뭐 아까 상우 씨 얘기한 것처럼 찍질 않았다. 이런 느낌. 오케이, 어 찍다 이거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자 저기 질문으로 저기 이거 계산에 넣으셨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Did you ring up this one?
1: 어우 좋아요. Did you ring up this one? 이거 ring up 하셨나요? 계산 거기에 넣으셨어요? Right? 자, how about this? Please 하면서 그거 계산에 넣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다가 막판에
0: 갑자기 내가 이거 껌은 괜히 샀어.
1: 괜히 샀어.
0: 요 앞에 있으니까 매대 가다가 아 그냥 순간적으로 집었는데 아닌 것 같아.
1: 충동 구매해버렸어.
0: 충동 구매 아니야. 다시 그래서 빼요.
1: 그거는 계산에 넣지 말아주세요. 찍지 말아주세요.
0: Please don't ring it up.
1: Very nice. Please don't ring it up. 자, 상훈 씨 거의 본능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 뭐냐면 대명사 썼죠.
0: 네.
1: 대명사는 ring up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덩어리 동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동사라고 하는데 동사와 뭐 전치사 같은 게 섞여 있는 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대명사를 가운데 넣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외가 가끔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좀 그런 케이스예요. 오케이? So, please don't ring it up. Alright, 이런 식으로 eat, this, that 이런 것들은 대명사입니다. 걔는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Okay? Again, 처음에는 이거를 또 언제 또 막 이럴 수 있는데 문장을 제가 말하지만 100번씩은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0: 진짜 20번만 해도 여러분
1: 네.
0: ring up it이 안 붙습니다. 입에. Ring up it? 이상하네. 이거 잘못된 건데. Ring it up? 이거네요.
1: Yep.
0: Ring that up? Ring this up?

0: 이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상훈 씨 말이 맞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call me 라고 해야 되는데, call to me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20번을 써보는 거죠. call me, call me, call me. 네. Right? 그러면 누군가 또 call to me 하면, 어?
0: 아, 잠깐만. 이상하네. 문법에 안 맞는데요?
1: 그렇죠. 오케이. 100번 쓰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20번이라도 써보면 이게 확확 늘 수밖에 없어요.
0: 네.
1: 오케이. 자, 요거 읽어볼게요. Did you ring up this one?
0: Did you ring up this one?
1: Oh, please don't ring it up.
0: Oh, please don't ring it up.
1: 본문도 갈게요. You didn't ring up this one.
0: You didn't ring up this one.
1: 어, 그러면서 거기서 cashier가 어,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거 손님 거였나요? 그러니까 다음 분 건 줄 알았나 봐요.
0: 아, oh, I'm sorry. Oh, 죄송해요. What was that? Uh-huh. 그것이 뭐뭐였나요?
1: 였나요?
0: 아, 손님 것이었나요?
1: Is that이 아니라 was that?
0: 손님의 것이니까. 네. 그죠? Guest. 손님이 네. guest.
1: 아, 이거는 좀 손님이란 단어는 그냥
0: yours로 해야 되죠, 그럼.
2: Yours.
1: Okay.
0: Was that yours?
1: 음흠. Okay. 자, 뭐 흔히 소유격 대명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써본 건데. So was that 그쵸? Your item? Alright?
0: 오, 그쵸.
1: Or yours? 이렇게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There you go. 너의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 your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민 씨가 예전에 그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면서요.
0: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1: 이거, 예. him.
0: His.
1: His. 오케이. 상훈 씨가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에 그냥 암기로 했던 거를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확장을 할 건가 아니면 포기할 건가.
0: 그렇죠.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훈 씨는 요거를 계속 써보면서 문장화 시킨 거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내 것은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0: Mine.
1: 여러분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녀의 것?
0: She, her, her, hers.
1: Hers.
0: We, our, us, ours.
1: 저는 이렇게 외운 게 더 신기할 정도인데.
0: 아니, 저랑 비슷한 나이 때, 조금 형님 나이 때는 예. 다 이해하실걸요. 우리는 어. 다 이렇게 I, my, me, mine. 이렇게 외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 절대적으로 도움됩니다. 여러분, 제 말은 뭐냐면 이거를 계속 순차적으로 그거만 그 테이블에 있는 것만 암기하지 말고 문장에 꺼내서
0: 그렇죠. 여기다 이제 다 대입을 해봐야지 내게
1: right.
0: 되는 거예요.
1: That's right. Okay. So, was that yours?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Is that이 아니라 was that 이런 식으로 갔어요.
0: 네.
1: Okay. 비동사 is는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0: 네.
1: Okay. 근데 그걸 과거형은 뭐예요?
0: Was.
1: Was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is 같은 거 그렇죠?
0: 네.
1: Is 아니면 are 해볼까요? Are.
0: Are도 되죠.
1: Okay. Are 이런 거.
0: 네.
1: 이런 거는 비동사의 현재형이에요. Okay. 네.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얘는 과거의 상태나 뭐 신분 같은 거 뭐뭐였나요? 한마디로 뭐뭐였나요? 라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Is that yours? 그러면 그거 당신 건가요? 이것도 뭐 말은 되죠. 그렇죠? 말은 되는데 아 그거 당신 거였어요? 이렇게 과거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에 따라 요거 혹은 요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So for example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것보다 해볼게요.
0: 네.
1: 그거 제 거였나요? 어 나 몰랐는데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그게 아... 자 일단은 현재형으로 쓰면 is that mine 이거예요 is that mine 근데 그거 제 거였어요
0: 어 was that mine
1: 그렇죠 was that mine 자 how about this 어 그것들 당신 거였어요 자 그것들 당신 건가요 하면 are those yours are those yours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당신 거였나요 그러면
0: was those yours
1: 어 그죠 were those yours
0: were those
1: 살짝 헷갈리네요 그렇죠
0: yeah.
1: right 이럴 때는 뭐 그냥 day로 바꿔서 연습을 해봐도 되겠고요. Okay, so are you 뭐 is it 이것만 연습하실 것이 아니라 비동사 과거로 돌려서 was it, were you 이렇게 과거 상태, 과거 신분 이런 거 물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Oh, I'm sorry. Was that yours?
0: Oh, I'm sorry. Was that yours?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ou didn't ring up this one. You didn't ring up this one. Oh, I'm sorry. Was that yours? Oh, I'm sorry. Was that yours?
1: All right. 자, 미션 문장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서 계산하는 거 잊으신 것 같아요.
0: 자. 예, 맞아요.

0: 이거 제 거예요. I think 평소문이 나와줍니다.
1: 오.
0: 아, 뭐뭐인 것 같아요.
1: 뭐 생각해요.
0: 너는 잊으신 것 같아요. Bring it up.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1: 저거는 이제 눈치, 그리고 yeah. 들어본 걸로 이제 넣었는데, 안 그랬으면 또 calculate 뭐 이렇겠죠. 그죠?
0: Yeah. 자, 여기 forgot 써야 되겠네요. 오. 잊으셨다. 계산을. 했던 거 과거로 가니까.
1: 그죠, 그죠. 만약에 forget으면 제 생각에 당신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당신이 잊었다고 to ring it up. 그것을 ring up 하는 거예요. 오케이, check it out. There you go. F-O-R-G-O-T. 현재형 뭐라고요?
0: Forget.
1: Forget. 잊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조금 스펠링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항상 필기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현재형이 forget, 다시 한 번. 잊다, 잊었다는 어떡하죠?
0: forgot.
1: 오케이. 자, PP 형태.
0: 잊은 상태다. forgotten.
1: Mm-hmm. There you go. 현재 형태, forget, 과거, forgot, PP 형태, forgotten. 아, 근데 왕초보인데 PP 형태까지 알아야 돼요? 완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have PP까지 완전히 다루기 때문에.
0: Have PP가 네. 사실 초보 초급의 그 문법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근데 이게
0: 우리도 옛날에 초반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1: 혼자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너무 애매하게 해설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왕초보 영어 보시면 Have PP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Okay, so forget, forgot, forgotten, right? 자,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걸 잊었어 이런 거 할 때 덩어리를 쓸 수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얘는 중요한 게 이병작의 뼈대 패턴입니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들. Forget to do something. Forget to do something. 자, 대부분은 항상은 아니지만 과거형으로 많이 쓰겠죠.
0: 맞아요.
1: 아, 나 뭐 하는 거 까먹었다.
0: 나는 원래 까먹는다가 아니잖아요. 보통 까먹었다라니까.
1: 맞아요.
0: Forgot을
1: 난 까먹는다 이러지 않잖아요. 나 거기 가야 되는 거 잊어버렸네. 까먹었어. 막 이런 식으로. So forgot to로 쓸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에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잊지 마. 너의 카드를 가져오는 걸. 너 카드 없으면 너 거기서는 현금 안 받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잊지 말다 어떻게 해요? 잊지 마.
0: Don't forget.
1: Don't forget. 자, to 어쩌고 저쩌고 나와야 되죠? 너의 카드 가져오는 거.
0: To bring your card.
1: 한 번에 가볼게요.
0: Don't forget to bring your card.
1: 그죠? Don't forget to bring your card. Right?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아, 나 그거 보내는 거 깜빡했다.
0: I forgot.
1: I forgot. 그걸 보내는 거.
0: To send it.
1: 그죠? I forgot to send it. Perfect. 이렇게 맞나요?
0: Yeah.
1: Okay. Very nice. Forget to do something. Forgot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Okay. 두 문장 읽어볼게요. Don't forget to bring your card.
0: Don't forget to bring your card.
1: I forgot to send it.
0: I forgot to send it.
1: 자, 그러면 이거 저번에 했었던 거랑 제가 섞어가지고 한번 응용해볼게요. 상훈이는 자기 머리 감는 걸 깜빡했어.
0: 아.
1: 그리고 그냥 와버렸어. 상훈이는 잊었어. 그의 머리를 감는 걸.
0: 상훈
1: 아하.
0: forgot
1: to
0: wash his hair.
1: his hair. Okay. Very nice. 자, 우리는 지금 보면은 forget to 하나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뭐 했죠?
0: wash one's hair.
1: Alright. 자, 이렇게 섞어준 겁니다.
0: 네.
1: 아무리 내가 wash one's hair이라는 표현을 백날 알아봐도 그거 하는 걸 잊었다라는 패턴, 뼈대 패턴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0: 맞습니다.
1: Right.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0: Yeah,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1: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Here we go. 다음 손님 물건인 줄 알았네요. 아이고.
0: 그러니까, I think... 그래요.
1: 그걸로 이게 나누지 않아요?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거?
0: 그죠? 어디 뭐 큰 거 막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1: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0: 자, I think 평소문 내 과거네요. I thought. 아, 나는 그렇게 그랬는 줄 알았네요.
1: Uh-huh.
0: 그것이 뭐였다고. Next 땡땡. 다음 손님의 아이템이란 것을. Next guest customer. Customer? 오케이.
1: 저 누가 있나요? 저희 커스튬인 자 뭔가 변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펠링 같기도 하고

0: 자, 괜찮습니다.
1: 정말.
0: Don't panic. Okay, that's okay. 자, 한번 볼게요.
1: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맞네요. 바꾼 게 맞네요.
2: 아, 이게 헷갈리긴 하네.
1: 네.
2: 커스튬.
0: 그렇죠. 이게 그
2: 이게 이렇게
0: 카스튬.
2: 가면은 그 진짜 코스튬 하는
0: UME.
2: U.
0: 이, 아하. 마지막 E까지.
2: 아, 요렇게까지 하면
0: 네.
2: 요거는
0: 카스튬?
2: 커스튬.
0: 카스튬, right.
2: 복장 그런 거 입는
0: 맞아요.
2: 그런 커스튬.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위에는 customer. 이게 근데 스펠링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맹세하고 원어민들도 헷갈릴걸요. 네.
2: 오.
0: 자, 여기 지금 보면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not yours. 이런 느낌인데 customer, 손님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게스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
2: 네.
0: 게스트는 초대받은 손님이죠. 아니면 호텔 이런 식으로 숙박업소에 들리는 손님을 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2: 오케이,
0: 오케이.
2: 오케이.
0: 마트에서 자, 초대장을 돌리면서 오라고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customer이라는 거에다 소유격 붙인 것뿐입니다. 자, 물건은 영어로 뭐였죠?
2: item.
0: 근데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왔죠, 이 단어가.
2: 네, 들어와
0: 그리고
2: 있죠.
0: 심지어 발음 끝내줬어요.
2: item.
0: item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자, 전에 제가 잠깐 시즌 거의 첫날 수준으로 얘기했었죠? 우리가 flap sound라는 거, 모음 사이에 t나 d가 뭐 비슷하다? 리을 비슷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드럽게 힘을 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tem도 괜찮은데, item. 이렇게 힘이 빠지죠? 두번 해볼게요. item, item.
2: item
0: Yes.
2: item
0: Alright, so next customer's item. 이렇게 얘기 나왔고. 자, 아까 전에는 I think 어쩌고저쩌고, 나 뭐뭐라고 생각해, 뭐뭐인 것 같아, 였는데, 오늘은 think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2: 뭐뭐였던 것 같다. 과거로 가셨어요.
0: 과거형. 그렇게 생각했어. 그거인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So I thought 하고 나서 평소문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시제도 평소문에 있는 시제도 thought이랑 매칭을
2: 그렇죠.
0: 시켜주시면
2: 여기도 지금 과거 비동사
0: 좋습니다.
2: 나오죠.
0: 오케이? So for example, right? 나는 있잖아. 그녀가 한국인인 줄 알았어. 나는 생각했어. 그녀가 한국인이었다고 매칭해서.
2: I thought she was Korean.
0: Yeah, I thought she was Korean. 자, 이건 어떻게 해요? 나 그게 네건줄 알았어. 네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난 생각했어. 그게 네 거였다고.
2: I thought it was yours.
0: 그러죠. 에이, I thought it was yours. 그래서 내가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그렇죠? So 처음 하시는 분들은 I think로
2: 맞아요.
0: 연습하시고요. 조금 I think가 익숙하신 분들은 과거형으로도 돌려보기.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thought she was Korean.
2: I thought she was Korean.
0: Oh, I thought it was yours.
2: I thought it was you, yours.
0: 오케이, 본문 읽어볼게요.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I thought.
2: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0: Alright,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Yeah,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Yeah,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0: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0: You didn't ring up this one. You didn't ring up this one.
3: Oh, I'm sorry. Was that yours? Oh, I'm sorry. Was that yours?
4: Yeah.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Yeah,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3: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0: 오케이, 다 같이 이병작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ring up something. 이거 계산 안 하셨는데요. 당신은 이거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2: You didn't ring up this one.
0: 아하, you didn't ring up this one.
2: 요거도 you didn't ring this one up 해도 되는 거예요?
0: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운데 오는 거는 대명사, 일반 명사 다 돼요.

0: 되니까.
1: 다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만 돼요.
0: 네.
1: 자, 이거 계산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0: Did you ring up this one?
1: 그죠. Did you ring up this one?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Ring this up 해도 돼요.
0: Yeah. 네.
1: 자, 그건 계산하지 말아주세요.
0: Oh, please don't ring it up.
1: Please don't ring it up. Yeah. 자, 두 번째. Forget to do something. 자, 그거 계산하는 거 잊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 생각해요. 어때요?
0: I think.
1: 당신이 그걸 ring up 하는 걸 잊었다고.
0: You forgot to ring it up.
1: 그죠?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자, 이번에는 너의 카드를 가져오는 거를 잊지 마라. 한번 해볼게요.
0: Don't forget to bring your card.
1: 그쵸? Don't forget to bring your car, your passport, whatever, right? 자, 나 그거 보내는 걸 잊었어.
0: Oh, I forgot to send it.
1: I forgot to send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0: 네. 이거 계산 안 하셨는데요. You didn't ring up this one. 이거 계산하셨어요? Did you ring up this one? 그건 계산하지 말아주세요. Please don't ring it up. 그거 계산하는 거 잊으신 것 같아요.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내 카드 가져오는 걸 잊지 마. Don't forget to bring your card. 나 그거 보내는 걸 잊었어. I forgot to send it.
1: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0: 해결! Oh, you didn't ring up this one.
2: Oh, I'm sorry. Was that yours?
0: Yeah, I think you forgot to ring it up.
2: I thought it was the next customer's item.
0: Yeah, yeah. That, okay.
2: I'm sorry.
0: No problem. Okay,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 Yes, yes.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화했어? 너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화했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사 앞에 뭘 붙이면 돼요?
0: Last.
1: That's it. Right? So when did you last call 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또 배운 이병적 패턴 ring up 하는 거 있잖아요.
0: Yeah.
1: Ring up something,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적 해주세요. 이것도 계산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약간 수준이 있는데요?
0: 예. Yeah.
1: 저기 죄송한데, 이거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에 딱 집은 거.
0: 네.
1: 딱 보여주면서, 이것도 계산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0: 저기 면도기가, 맞다. 면도기 없지. 자, 요것도 여러분들.
1: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1: 네네.
0: 저희가 또 뉴 시즌에 맞춰서 또 새로운 교재까지 또 나왔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요거 하나만으로 머리에 넣기도 하고 입으로 또 뺄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픽업 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에 관계 영어 배웁니다.
0: 맞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1: 뭐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요. 친구 관계도 있고요.
0: That's right. 직장 동료.
1: 직장 동료 관계도 있죠.
0: 여러 가지 또 관계 관련되어 있는 영어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요한 고객의 생일. 이라고 해서 특히 내일이 또 생일인가 봐요. 자, 이랬을 때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감사의 표시를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 볼게요. 선물이나 뭐 그런 거 보냈어?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1: 선물 보냈어도 아니고 좀 선물이나 뭐 그런 거 문장을 너무 진짜 뭐 그냥 뭐 그렇게 쓰신 거 아닙니까?
0: well, 이거는요. 약간 원어민들의 버릇 같은 말투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넣어보고
1: 그걸
0: 싶었어.
1: 생각해서 하신
0: Right, right,
1: 거군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물론이지. 그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데. 이게 오히려 문장 긴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오히려 두 번째 문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네. 단어를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try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네.
0: 오케이. 자, 공상시 보내볼까요?
1: 네, 시작.
0: 영어합시다.
1: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1: 내일 잭슨스 버스데이야.
2: Mr. Jackson, yeah, his birthday tomorrow.
1: 선물이나 뭐막 그런 거 보냈어?
2: Excuse me?
1: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anything?
2: Do you think I should?
1: 그게 무슨 말이지?
2: Do
1: Do you
2: you
1: think
2: think
1: I
2: I
1: should?
2: should send him a gift?
1: 줘야 되냐고? 물론이지. 그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데.
2: What?
1: Of course.
2: Oh.
1: He is the biggest customer.
2: Oh, he is our biggest client, right?
1: 그치, 클라이언트. 좋아하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2: What?
0: 오늘 공상시 너무 잘해줬어.
1: 뭔가, 나름, 뭐, 올 시즌 들어서, 물론 올 시즌 몇 번째 안 됐지만,
0: 네네.
1: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상시가, 아니, 이거 어려운 챌린지가 뭔데요? 미션이 뭔데요? 이 정도로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뭐
0: 오케이.
1: 관사 이런 거좀 빠뜨린 것처럼
0: 그렇죠.
1: 보이고.
0: 자, 그리고 제가 만든 다이얼로그는 그냥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라기보다는 모범 답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쓰는 표현도 좀 다를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문장 구조, 어순이나 이런 것은 틀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4: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3: Do you think I should?
4: Definitely. He's our biggest clien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장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1: 네.
0: 자, 내일이 잭슨 씨의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 저 어렵지 않습니다.
0: 네.
1: It's 이 날짜 얘기할 때 보통 it으로 하죠. 자, 미스터 잭슨의 생일이다 내일.
0: 넵.
1: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는 생일을 써주면 됩니다.
0: 네, 여러분들 스펠링 같이 써주시고요. One word입니까?
1: Birthday.
0: One word.
1: Yeah.
0: Yeah. 오케이. 원래는 tomorrow 비워두려고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상훈 씨가 잘 쓰더라고요.
1: 네.
0: 스펠링을. 그래서 자, birthday 볼게요.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You got it. birth. 그 다음에 day, birthday. 강세 어디 갈것 같아요?
1: 여기 아이요.
0: 그렇죠. 여러분, 강세는요, 자음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모음 어딘가에 가야 됩니다. 여기는 I에 넣어서 birthday. 자, 그런데 보세요. bir하고 th가 나오죠.
1: 네.
0: So, birth하고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보이면서 birth day인데, 워낙 발음을 빠르게 하다 보면요, th 발음이 거의 나지 않을 수준이 돼서, birthday, birthday. 그래서, th를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자, 갑니다. birthday, birthday.
1: Birthday, birthday.
0: There you go. 지금 상훈 씨 제가 들었을 때는, r 발음이 좀 약했던 것
1: 네, 항상 R이 좀 약해요.
0: 같아요. 네. 그래서, er,
1: Er,
0: 이런 느낌이 가야 돼.
1: birthday,
0: birthday.
1: birthday.
0: 턱이 이렇게 됐는데. 오케이, so 아무튼 birthday, 생일이죠. 자, 상훈 씨가 이미 설명을 살짝 해버렸습니다. 자, 어떤 날이나 날짜, 요일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 주어 뭐 잡아요?
1: It.
0: There you go. So, it's 어떤 날이야. It's 어떤 날짜야. It's 어떤 요일이야. 뭐, 날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Christmas Day.
1: Yeah.
0: 날짜는 뭐, the 24th.
1: Yeah.
0: Right? 24일, 뭐 이런 식으로. 요일은 뭐,
1: Friday,
0: Friday, 뭐 이런 것들.
1: Saturday.
0: Yes. 자, 얘는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Okay? So 요거는 요런 거 얘기할 때, 뭐뭐야 정도의 느낌? 자, 예를 들면, 어, 성우 씨. 기념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Anniversary.
0: Anniversary, right? 그러면 anniversary. 와, 우리의 기념일이야. 일단 거기까지 해보세요. 우리의 기념일이야.
1: It's our anniversary.
0: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일은
1: Tomorrow.
0: Tomorrow. It's our anniversary tomorrow. 자, 그래서 언제가 뭐 그거인지는 뒤에 넣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케이. 자, 오늘 금요일이야. 어떻게 해요?
1: It's Friday, today.
0: Today. It's Friday, today.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요거부터 바꿀 수도 있잖아요.
0: 어, 오,
1: 그거 하시는 거죠?
0: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1: 네.
0: 내일을 주어로 바꿔볼까요?
1: 맞아요. Tomorrow is our anniversary.
0: 아, 좋아, 좋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1: Today is Friday.
0: That's it. 둘 다 가능합니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크게 상관없이 왔다 갔다 쓰는 편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our anniversary tomorrow.
1: It's our anniversary tomorrow.
0: It's Friday today.
1: It's Friday today.
0: Or today is Friday.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성우 씨, 여러분들도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1: 오.
0: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
1: Yeah.
0: 얘는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는지.
1: 자, 여러분 아까 하셨던 거 그대로.
0: Tomorrow. 아, 이걸 낼 걸 그랬나요?
1: 아니요, 아니요. Tomorrow is Mr.
0: J라고 할게요, 그냥.
1: Yeah. J's
0: birthday.
1: Birthday.
0: There you go. Right. So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도 읽어볼게요.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1: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0: Alright.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이죠. 선물이나 뭐 그런 거 어떻게 보냈어? 아, 내일이라면서 이런 느낌.
1: 이게 꽁상 씨 엄청 잘했는데 네. Did you send him? 그죠? 너는 그에게 보냈니?
0: 음흠.
1: 뭐를? 선물이나 선물 또는 뭔가를.
0: 어, 선물 또는 뭔가를.
1: 네, 선물은 이제 기프트를 쓰면 되는데
0: 네.
1: 요 아까
0: 아, 이걸 길게 비워둘 걸 그랬나요? 오케이. GIFT?
1: Yeah.
0: Is that it? Okay, let's check it out.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Check it out. 그렇죠. Alright, 선물, G-I-F-T. 이것도 사실은 기프트가 들어왔죠. 그죠?
1: 네,
0: 외래어로 이제 기프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사실은 이거 말고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다른 단어 또 하나 떠오르는 거 있으실 거예요. 뭐 또 있죠? 우리 P로 시작하는 거?
1: Present.
0: Present. There you go.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ift나 present나 둘 다 선물이나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스스로 또 기준하는 판단, 아니 그러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좀 다른 때도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gift 같은 경우에는 얘 단독으로도 쓰고
1: 네.
0: 다른 단어랑 섞어서도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This is a gift for you. 그냥 gift만 쓰는 거.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gift를
1: shop.
0: 파는데, gift shop, right? 이렇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gift wrapping, 포장.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present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쓸 수 있어요. Here's a present for you guys.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present shop,
1: 못 들어봤어요.
0: 못 들어봤죠. Present shop. 이렇게 다른 단어랑 섞었으면 어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왜 그런가? Present는 현재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랑 섞으면 충돌이 날 수 있어요. So present shop.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shop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I'm saying. So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때는 만약에 두 개가 헷갈린다. 더 포괄적인 거. 혼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단어랑 섞을 수 있는 gift를 더 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문장 뒤에 상훈 씨 이런 거 엄청 들어보지 않았어요? 대사 같은 데서 원어민들이
1: yeah.
0: 어쩌고저쩌고 or something
1: 맞아요.
0: 뒤에.
1: 네네.
0: 그죠? 항상 많은 분들이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or something은 어떻게 보면은 문장을 막 말하다가 뭐 그런 것 이런 식으로 흐리는 느낌. 약간 기타 등등의 느낌입니다. 자.
1: 말을 흐리는
0: or something. 예. 말을 흘리고 정확한 단어가 안 떠오를 때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약간 이런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Do you have a charg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Do you have a charger?
1: 아, 저...

0: 여기 거슴돈 있나요?
1: 아, charger, charger, charger.
0: 충전 흔기 있나요?
1: 그쵸.
0: 거슴돈은 뭐죠?
1: change.
0: 비슷했잖아요.
1: 네, 비슷했나요? Okay, so 만약에 do you have a charger? 충전기 있나요? 이거예요. 근데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do you have a charger or something? 이러면
0: 뭐, 막 충전할 수 있는 뭐
1: 있나요?
0: 그런 거
1: 뭐
0: 뭔가
1: 그런 거.
0: 있나요?
1: 그렇죠. 한국어로도 뭐 충전이나 뭐 그런 거 있어? 사실 충전기가 딱 필요한 거지만 여전히 말투는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0: 그러니까 충전기나 뭐 보조 배터리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Something like that. 기타 등등. 약간 흐려서
0: 충전할
1: 얘기할
0: 수 있는
1: 때
0: 건가?
1: 네, 엄청 습관 수준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펜 있니?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너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0: Do you have a pen?
1: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너뭐 펜이나 그런 거 있어? 그냥
0: Oh.
1: 쓰기만 하면 되나 봐요.
0: Hey, do you have a pen or something?
1: 어우, 자연스럽습니다. Do you have a pen or something? 자, how about this? 그가 여기에서 일하나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는 여기서 일하나요? Does로 출발해야죠.
0: Does he work here?
1: 자, 그러면 그가 여기서 뭐 일하거나 그런 건가요?
0: Oh, does he work here or something?
1: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뭔가 유니폼 같은 걸 입은 거예요. 그래서 does he work here or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굳이 or something 안 써도 되는 문장에서도 습관 수준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0: 그러니까 뭐 진짜 여기 해석하신 거 그거네요. 그거나 뭐 그런 거야?
1: 딱
0: 이렇게
1: 그렇죠.
0: 한번 더.
1: 네. 뭐 똑같아요. 진짜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말투는 다 있을 겁니다. 자, 갈게요. 읽어볼게요. Do you have a pen or something?
0: Do you have a pen or something?
1: Does he work here or something?
0: Does he work here or something?
1: Very nice.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0: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물이든 뭐 카드가 됐든 뭐라도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1: Alright. 자, 다음 문장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살짝 짧은데요. 그쵸? 보내야 할것 같아? 보내야 되나? 난 생각도 못 해봤네. 약간.
0: 지금 보는 순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생각해? 내가 해야 할것 같다고? 이런
1: 오.
0: 느낌이에요.
1: 섞여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오케이.
0: 이게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왕초보를 하면서 조금 약간 이제 저 스스로 패턴화된 게 뭐뭐 같아 들어가면 무조건 think예요.
1: Yes.
0: 저는 그렇게 갑니다, 지금.
1: Yes.
0: Do you think? 그죠? 너 그렇게 생각해? I should.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1: Yes.
0: 그런 느낌?
1: 직역을 하니까 조금 느낌 더 오잖아요.
0: 네.
1: 그렇죠? So, do you think 뭐라는 거? I should 해야 된다고 맞는지 보겠습니다. Perfect. 생각하다. 근데 이제 의역을 하면 뭐뭐인 것 같아라는 말투로 워낙 또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우리 저번에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뭐뭐인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출발했어요?
0: I think 평소문.
1: 그렇죠. I think 평소문. Right. 근데 이번에는
0: Do you
1: Do you think?
0: think?
1: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질문이 아니라 평소문 유지해야
0: 평소문이네요.
1: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너 생각하니? 뭐뭐니? 이렇게 두번 물어보는 게 돼요. 그래서 너 뭐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무조건 평소문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뒤에 보면 I shoul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평소문이에요. 왜냐하면 줄여진 거거든요. 좀 이따가 그거 오픈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내가 너 싫어한다고 생각해? 이거 친구한테, 친구가 오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싫어하다가 뭐죠?
0: Hate.
1: Hate. 그러면 넌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
0: Oh, do you think I hate you?
1: I think so.
0: 어?
1: 자, how about this? 넌 이게 금이라고 생각하니? 이거 약간 금 맞나 이거? 그래서.
0: Do you think this is a gold?
1: This is gold, right? Do you think this is gold?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어순보다
0: 평소문이에요.
1: 평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됩니다. Alright? So, do you think I hate you? Do you think this is gold? 자, 여기서요. 그 상훈 씨, 그 아까 전에 I should 했잖아요.
0: Yeah.
1: Right? 이거는 뭐를 지금 좀 줄인 걸까요? 상훈 씨가 이걸, 오케이. 이거 하면 상훈 씨는 진짜 자기가 직접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0: Yeah.
1: 자, 여러분, 앞에 내용이랑 상상해 보시면서 이거 뭐를 줄인 걸까요?
0: I should.

0: send it, send a gift
1: to 누구였죠?
0: Or something.
1: 아, send. 누가 빠졌죠, 우리 지금?
0: To him.
1: 오케이.
0: 이상 안 돼요?
1: 맞습니다. 저 이만 넣어주시면 돼. some 할 때.
0: 안 보여주셨어요? 여기 썼는데.
1: 오케이, okay, so, do you think I should send a gift or something to him? Or do you think I should send him a gift?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중요한 건 그것을 확 줄여버린 거입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왜냐면 제가 왜 이거를 냈냐면 do you think 뒤에 평소문이다라고 했는데 I should는 완성된
0: 맞아요.
1: 문장이 아닌데 왜 그걸 써요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인 케이스가 되겠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평소문을 줄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should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한국에서는 해석이 되지만 이거는 have to 정도로 강하게 의무는 아닙니다. 하는 게 좋겠다?
0: 네.
1: 이 정도.
0: 좋을 것 같아?
1: 네. 그래서 나 안 보낸 것 같은데 안 보냈는데 그럼 저 Wait, do you think I should? Or do you think I should send him a gift? 오케이? 자, 여러분들 소리 내서 이거 읽어주세요. Do you think I should?
0: Do you think I should?
1: Alright.
0: 이거는 동의를 좀 물어보는 거지만 지난 시즌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요거 아까 말씀하셨던 have to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좀 어감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Do you think I have to?
1: 기대하고 있어요.
0: 내가 이거 꼭 보내야만 해? 하는 거니?
1: 그런 거니? 내가
0: 나 좀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귀찮고 내가 왜 굳이 Do you think I have to? 이런 느낌 많이 들어가죠.
0: 보내야만 하는 거냐?
1: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저 지금 표정이나 이런 거 보셨죠? 억양 같은 거. 하기 싫은 느낌? 이걸 살려야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아, 물론이지. 그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데. 회사끼리의 뭔가 relationship인가 봐요.
0: 그러니까요. 고객이면 또 챙겨야죠. 자, 일단은, 물론이지 하면은, sure, of course. 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둘 다 가능하죠.
0: 네, sure 쓸게요, 그냥.
1: 오케이?
0: 절대 of course 스펠링이 헷갈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His, 그는 our biggest client,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다.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Sure, he is our biggest client. 정답.
0: 네.
1: Again, 틀리고 맞고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Sure, of course,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이라는 뜻이죠. 그거 말고 우리가 예전에는 중간에 막 껴넣기도 했던 부사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마치 감탄사인 것처럼 엄청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물론, 확실하다. 네, 확실한 거를 얘기를 할 때 definitely 씁니다. 이거 원어민들이 쓰는 거 많이 들어봤나요?
0: Yeah.
1: All definitely. the time. They use it all the time. Alright, 자, 액센트를요. 어디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죠.
0: Definitely.
1: 그렇죠. 뭔가 힘을 주다 보니까 앞쪽에 좀 많이 쏠려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앞쪽에 강세를 줘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때 definitely, 틀리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발음 안 된 겁니다. Definitely, definitely, definitely. 해보세요.
0: Definitely.
1: Yes.
0: Definitely.
1: 너무 좋잖아요. Definitely.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앞으로 물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Definitely. 꼭 그래야지.
0: 뭐가 뒀어요? Of course. Sure. Definitely.
1: 저는 어감상, 느낌상 definitely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오케이, yes. 오케이.
1: Alright, so definitely. Alright.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0: 네.
1: 뭐가 있죠?
0: Biggest client.
1: 그렇죠. 바로 biggest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최상급 형용사라고 문법책에서는 다루고 있죠. 그렇죠? biggest. 원래 얘는 기본적으로 앞에
0: 더를
1: 같이 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 들어가 있으면 더 대신에 그걸 넣는 겁니다. Right?
0: 아, 그래서 빠졌군요.
1: 그렇죠? 제가 만약에 상훈 씨한테 you're the best friend라고 해버리면 당신은 the best friend? 뭐 이렇게 되는 건데 you're my best friend. 이렇게 하면 나의 best friend다. 이런 식으로 my, the my 이렇게 둘 다 들어가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더가 아까 소유격이 들어가면 더는 뺀다.
1: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You are the best comedian. 최고의 comedian이다.
0: 네.
1: 아니면 you are our best comedian. 이러면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뭐 팬분들은 더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또 스스로 주관적으로도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biggest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네.
1: 이 명장. 그건 너의 가장 큰 문제야. 그럼 복습을 안 하잖아. 그러면서 that's로 출발하세요. That's 너의 가장 큰 문제야.
0: That's your biggest problem.

0: I know, I know. 이러면서,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읽어볼까요? 그건 가장 큰 코끼리야. 코끼리 뭐예요? 코끼리.
1: Elephant.
0: Elephant, right? 근데 이거는 너의, 나의 이런 거 없죠? 그냥 그건 가장 큰 코끼리다. 어떻게 하죠?
1: It's the biggest elephant.
0: 자, 그러면 뒤에 세상에서.
1: In the
0: In the world. So it's the biggest elephant in the world.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 그쵸? 만약에 처음에 제가 하도 강조해서 아마 익혀졌을 것 같긴
1: 네, 이거
0: 한데,
1: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0: 더가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아, 만약에 소유격을 쓰고 싶다. 나의 가장 큰, 너의 가장 큰,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소유격만 쓰고 이거 넣지 마세요. 워낙 제가 이거 막 하시는 실수 많이 하세요 하는 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1: 네.
0: 실제로 저는 학생분들이랑 원어원으로도 얘기도 해보고 하면 숙제 같은 거 내면 예전에, 오케이? 이런 거 실수 엄청 많았어요.
1: 그럴 것
0: Please
1: 같아요.
0: be careful. 오케이. 읽어볼게요. That's your biggest problem.
1: That's your biggest problem.
0: It's the biggest elephant in the world.
1: It's the biggest elephant in the world.
0: 본문 갑니다. Definitely, he is our biggest client.
1: Definitely, he is our biggest client.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think I should? Do you think I should? Definitely, he's our biggest client. Definitely, he's our biggest client.
0: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2: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3: Do you think I should? Do you think I should?
2: Definitely. He's our biggest client. Definitely. He's our biggest client.
0: 네, 참여하는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따라해주세요. Or something. 자, 너 그에게 선물이나 뭐 그런 거 보냈어? 자, 너 그에게 선물을 보냈니? 일단.
1: Did you send him a gift?
0: 아니면 뭐 그런 거?
1: Or something.
0: Okay. So, 딱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딱딱 끊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1: 네.
0: 자, 너 펜이나 뭐 그런 거 있어?
1: Do you have a pen or something?
0: 오, 스무드한데요. 자, 세 번째. 걔가 여기서 일하거나 뭐 그런 거야? 그가 여기서 일해? 아니면 뭐 그런 거야?
1: Hey, does he work here or something?
0: Oh, does he work here or something? Yeah, actually he does.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 Biggest. Alright. 자, 그는 우리 가장 큰 고객이다. 그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다.
1: Oh, he is our biggest client.
0: 그렇죠. Our 들어가니까 더 뺐고요. 그게 내 가장 큰 문제야.
1: Hey, that's your biggest problem.
0: That's your biggest problem. One more.
1: Yeah.
0: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코끼리야.
1: Oh, it's the biggest elephant in the world.
0: It's the biggest elephant in the world. Not bad,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입영작 패턴 한거 상호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그에게 선물이나 뭐 그런 거 보냈어?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너 펜이나 뭐 그런 거 있어? Do you have a pen or something? 걔가, 그가 여기서 일하거나 뭐 그런 거야? Does he work here or something? 그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야. He is our biggest client. 그게 내 가장 큰 문제야. That's your biggest problem.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코끼리야. It's the biggest elephant in the world.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2: It's Mr. Jackson's birthday tomorrow.
1: Tomorrow?
4: Did you send him a gift or something?
2: Do you think I should?
4: Definitely. He's our biggest client.
2: What should I get?
4: Money?
2: Money?
4: No.
2: No.
1: Okay.
0: Yes. You did a good job.
1: 우리 여러분들도 our biggest 커스터머도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도 아니고.
0: biggest, 그럴 때는 biggest를 쓰면 아는 거고 our favorite, 뭐 I don't know, like viewers, right? Viewers, 시청자 여러분들,
1: yeah.
0: right? Favorites를 쓰면 좋겠죠.
1: 예.
0: Yeah. 오케이. Okay.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거 기억나실까요? 계산에 넣는 거.
1: 어? Ring up.
0: Ring up, right? So, 이것도 계산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Can you ring up this one to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To를 넣어주면, 그렇죠? 요거 또가 되겠네요.
0: 또. 이렇게 강조해주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배운 이병적 패턴, 문장 뒤에다가 or something 요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네.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연필이나 뭐 그런 거 있어? 아, 내가 쓸 게 없는데. 너 연필이나 뭐 그런 거 있니? 요거 되시겠어요?
1: 어, 되죠, 되죠.
0: 정답하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네. 자, 우리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정말 종이가 시꺼매질 때까지 열심히 하는 영어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1년에 두 권이에요. 그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좀 뭐라고 좀 많이 해지고 달아진 그 네. 과거의 내 책을 보면 네.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0: 이게 진짜 하나의 그 가치를 또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My pleasure가 pleasure가 되는 거죠.
0: Oh, my pleasure. 나의 기쁨 뭐 이런 거요?
1: 어, 보물은요? 뭐,
0: 아, treasure you mean? Treasure. 그래서 지금 갑자기 my pleasure? 어, 그거는 뭐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1: Precious.
0: My precious.
1: precious.
0: Okay. 자, 아무튼 핵심은 뭐다? 교재를 시커멓게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자.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6: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Z. 정전 73년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방 한계선 NLL을 지척해둔 연평도 바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1: 현재 중국어 선발이 0.5m.
2: 경고방송 이어가요. 정상명령 실시 중에 있어요.
0: NLL 넘어 우리 해역으로 접근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
3: 예, 완료! 중국 어선 저 타실 개발 완료!
4: 현재 불법 어획물 불러 보이는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0: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이들이 서해 최전선 연평바다를 지킵니다. 북한 황해도와 불과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섬 연평도.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품은 평화로운 풍경 뒤로 늘 긴장이 흐르는 이유죠. 연평도는 꽃게 황금어장으로도 유명한데요. 겨우내 깊은 바다에서 머물던 꽃게들이 따뜻해진 연평바다로 몰려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꽃게 성어기를 맞았는데도 수확량이 신통치 않답니다.
5: 요즘 개가 없어요.
6: 요즘 개가 없어요?
5: 네. 개가 맞지 않아요.
0: 텅 빈 그물엔 어민의 한숨만이 걸립니다.
7: 오늘은 뭐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저쪽에서 해수성 꽃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쪽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꽃게들을 쟤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이쪽으로 올 게 못 오고 그럼 우리는 뭐 좀 그렇죠.
0: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NLL 해역을 넘나들며 꽃게가 이동하는 길목을 막고 싹쓸이로 쓸어간다는 중국 어선들.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책임진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게도 연평바다는 임무 수행이 까다로운 곳이랍니다.
8: 연평 북방이나 서방 쪽으로 중국 어선 동향이 거의 동일해. 고속버트 한 척이 계속 있긴 한데 지금 며칠째 계속 이동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9: 서해 5도 경비단은 경량도, 대청도, 서청도, 대연평도, 우도까지.
0: 2017년 불법 조업 어선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서해 5도 특별경비단.
10: 우리 대원은 여기 특전사 출신 두 분이 있는데 권경사, 임경사. 그리고 저는 UDT 출신 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군 SS 출신 정경사, 육군 정보사 출신 김경사. 여기는 스마트한 김경장.
0: 전속력으로 달려가 도주하는 배에 등선하고 때론 거친 저항에 몸싸움까지 불사해야 하기에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돼 있답니다.
11: 또 없나?
12: 이게 저희 중국 어선들 도주할 때 문을 폐쇄시키고 저희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저희가 강제로 개방하는 장비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유압 전개기라고 강제로 문을 이제 찢어 벌리거나 아니면은 잘라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한 번에 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 중 하나입니다.
13: 이게 한 사람이 드는 장비인 거예요?
12: 네. 방검 부력조끼라고 하는데요.
13: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21킬로.

0: 전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를 따라 그은 해상 경계선 NLL.
1: 여기 SSR 시달려. 현재 중국과 상거리 0.5마일 전 정도 천야드 전.
0: 남북 어느 쪽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선을 중국 어선들이 넘나드는 겁니다.
2: 경고방송 이어가요. 정상명령 실시 중에 있어요.
0: 정지 명령에도 도주하는 불법 어선. 불법 어선 주변을 세 바퀴 선을 하며 다시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 어선에 오릅니다. 도주하는 배를 추격해 달리는 배에서 배로 올라타야 하는 위험천만한 순간. 조타실문을 잠근 채 도주 중인 불법 어선의 철문을 강제로 연 후 조타실을 장악해 무력화시키면 긴박했던 훈련이 끝이 납니다.
1: 아, 진압팀 조타실 진입 완료! 네, 조타실 진입 완료! 완전 장악 완료!
3: 중국 어선을 납포를 했는데 다수의 중국 어선들이 납포한 선박을 추격을 해서 임진왜란 때 이런 느낌이었나 하는 생각으로 봉돌이 엄청 날라와요. 화살촉처럼 봉돌을 엄청 많이 그쪽에서 던지고 그래서 그거를 비 맞으면서 피하면서 그걸 탈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0: 실제 단속 현장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
4: 예, 완료! 중간선 조타실 개방 완료! 현재 불법 어획물로 보이는 다수의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3: 아, 지금 저기 보면 중국 어선이 저희가 기동하니까 지금 도주하고 있어요. 지금 검은색 매연을 지금 뽑고 지금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5: 저기 저 배들이 다 중국 어선이에요?
3: 네, 다 중국 어선이에요. 저 땅은 북한 땅이죠.
5: 이렇게 가까워요?
3: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민감해요.
0: 자칫 남북 간 긴장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해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NLL 선상을 오가며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중국 어선들. 팽팽했던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
6: 저희 민박집에서 운영하는 회인네라고 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일주일씩 3교대 근무를 하는 대원들의 허기진 그리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집밥.
8: 대원님들 분만 사시나요?
9: 진압대 분들 와서 계시면 든든해요. 우리는 유사시를 생각할 때는 든든해. 저런 분이 와서 유사시 때 와서 이제 우리를 주민들을 뭐 잘 인도를 하고 뭐 저기 할 때 그럴 분들이니까. 자, 이것도 가지고 고맙지 않아?
0: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된 이웃. 한 식구 챙기듯 정을 나눕니다.
10: 아, 여기 다 셀프군요.
11: 아, 예, 여기 다 저희가 갖다 먹어요.
0: 내 식구 챙기듯 대원들 입맛까지 훤히 꿰고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낸 밥상입니다. 따뜻한 한 끼에 담긴 정성은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줄 테죠.
12: 잘 먹겠습니다.
13: 맛있게 드세요. 네,
14: 맛있게 하세요.
10: 밥을 넉넉하게 항상 해야 되겠네요.
9: 잡수고 더 잡수면 밥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0: 평온한 일상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답니다.
9: 지금도 사격을 하면 그 전에 놀랬던 게 아직 기억에 남아있어요. 무섭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슬픈 기억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0: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1: 몇 차례 걸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은 연평바다를 넘어 연평도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평화롭던 마을은 상처를 입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그 바다에 있었다는 조성국 팀장입니다.
2: 그렇죠. 1차 연평해전 때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교전이 끝난 상태에서 그 환자 후송하고 막 그때 다쳤던 그 장병들, 전우들 이 친구들이 뭐 수술하고 응급 수술하고 조치하고 했던 그 피가 그
1: 눈앞에 푸른 바다 위로 겹쳐지는 그날의 포성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답니다.
3: 아, 당직은 이제 매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당직자가 상황 생기면 전파하고 출동 있으면 나가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새벽 내내 매일 나가고 하루에 많으면 4번 뭐 이렇게도 나갔습니다.
1: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밤낮 없이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데요.
4: 깜짝 놀랐어.
1: 꽃게 철이 되면 중국 어선의 출몰도 더욱 잦아진답니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으로 대원들의 출동도 밤낮이 없답니다.
5: 네, 연평 특수협대 정채원 경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네. 출동이어가지고요.
6: 훈련해! 훈련해! 지금 출동입니다, 출동!
1: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 네, 선배님 지금 출동이어가지고요.
7: 바로 나오셔야 돼요.
5: 네네네.
1: 진압 장비를 챙기고 일사불란하게 출동 태세를 갖춥니다.
5: 지금 우두 동방에 중국 어선이 남하고 있다고 해서 차단 납포 지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긴급 출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 두 척 내려왔답니다.
5: 두 척?
3: 네.
1: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5: 네, 무기탄 다 실었습니다.
1: 숨 가쁜 추격전에 서막이 오릅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현장.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동료가 있기에 두려움 없이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대원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개인 화기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드디어 출항.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길.
8: 현재 중국어선 북한으로 확인되며 중국어선 선회하며
1: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기 전에 조타실을 확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마침내 철문이 개방됩니다. 한밤중 최전선 바다에서 펼쳐진 사투.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무사히 작전이 마무리된 모양입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자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3: 여보세요? 태우차?
4: 태우차.
3: 방금 우린 상황 생겼어가지고 이제 막 왔어.
4: 상황 또 생겼어?
3: 그래가지고 태우가 너무 보고 싶다.
4: 태우 보여줘?
3: 살짝. 이제 8개월 돼가지고.
7: 8개월 됐어요?
3: 네. 많이 보고 싶더라고, 나오면. 지금 자고 있어요. 태우 잘 자고 있네.
4: 언제 와?
3: 화요일 날 가지.
4: 또 1월?
3: 이제 별로 안 남았어, 또.
4: 5일이나 남았는데?
3: 빨리 가야지.
4: 다치지 말고, 태연이 또.
3: 알았어.
4: 작게.
3: 잘 자.
1: 오늘도 최전선 연평바다를 묵묵히 지킵니다.
9: 어디요?
10: 저
9: 까만 거?
10: 저 붉은 애.
9: 저게 북한 땅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12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다.

0: 와, 비현실적인 장면을 보니까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와, 설렙니다, 설렙.
0: 이 멋진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그냥 중세시대의 한 마을 같습니다.
2: 야, 곰이다. 우와.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 곰을 보게 될 줄 진짜 몰랐거든요.
1: 아니, 엄청 좁고 좀 음산한 기운도 드네요.

0: 멀고도 낯선 나라 루마니아의 수도.
1: 동유럽의 파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 부쿠레스트입니다.
0: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호화로운 풍경이 있습니다.
2: 진짜 사치가 자치네요.
0: 지나가는 길에 사파리.
3: 갈라는 것 같아요, 먹을 거.
0: 살아있는 야생을 만납니다. To hear it, to feel safe. 대기세에도 정정한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뭘까요? 소문이 무성할 루마니아의 놀라운 풍경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0: 발칸반도의 남동쪽, 흑해와 맞닿아 있는 루마니아. 아직까진 직항이 없어 튀르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17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아직 탐험되지 않은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죠. 여정의 시작은 수도 부쿠레슈티입니다. 동유럽에서 유일한 라틴계 민족 국가로 루마니아가 로마인의 땅을 의미할 만큼 로마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던 세 공국이 합병되며 지금의 루마니아를 이루었는데요. 부쿠레슈티는 왈라키아 공국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도였습니다. 기쁨이 샘솟는 곳이라는 뜻으로 19세기 후반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죠. 공원과 정원, 광장이 많아 정원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1: 아, 지금 이곳은 루마니아입니다. 아, 제가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처음 와보는데요. 루마니아는 저에게 내적 친밀감이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제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을 때 드라큘라라는 역할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0: 작품을 끝낼 때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에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루마니아 여행을 하게 돼 굉장히 설렙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 안녕하세요, 권은님.
0: 그래서 안내를 받아 도시를 먼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1: 가보시죠.
2: 그렇지.
1: 가보시죠.
0: 루마니아는 오랫동안 공산 국가였다가 30여 년 전 개방되었는데요. 수도 부쿠레슈티는 극도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3: 지금 보시는 저기 유럽풍 스타일들의 건물이 1800년대 다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77년에 부카레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 좌측에 보면 유럽풍 스타일의 멋있는 건물 있잖아요.
4: 이쪽에.
3: 네. 근데 이쪽에는 시멘트 아파트 건물 있죠.
4: 네.
3: 이런 게 이제 그 지진 때 무너졌던 이런 건물이고.
0: 화려함과 소박함, 현재와 과거의 공존은

0: 모든 대도시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이 부쿠레슈티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바로 이곳 때문입니다. 현재 루마니아 의회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의회궁입니다. 무려 24년 동안 독재 정치를 펼친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지은 건물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을 짓겠다며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상 높이만큼의 건물이 지하에도 존재하며 핵공격도 견딜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1: 제가 있는 이곳은 동유럽의 파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 부쿠레슈티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지로 가장 유명한 이곳은 의회궁인데요. 이 의회궁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이곳은 사실 사람들도 살고 종교시설까지 있던 장소라고 합니다.
0: 얼마나 웅장한지 직접 보고 싶어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최근 관광객이 늘어나 2, 3일 전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모든 벽과 바닥이 천연 대리석입니다.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만 나온다는 핑크빛 대리석도 있습니다.
2: 어떻게 그러니까 바닥도 대리석? 천장도 대리석.
0: 본격적인 투어를 위해 중앙 로비로 이동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로비에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들. 전부 루마니아에서 생산된 고급 건축 자재가 쓰였답니다. 전체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가 10만 명 이상. 5년간 투입된 공사 비용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합니다.
2: 와, 진짜 사치 그 자체네, 사치.
3: 좀 변명장치는 다 크리스탈이죠.
0: 우회궁에서 가장 큰 샹들리에가 있는 공연장입니다. 그 화려함과 웅장한 규모가 화면에 다 담기지 않아 아쉬운데요. 우회궁 전체에 쓰인 크리스탈 양이 무려 3,500톤.
4: 전구를 바를 때 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들어가서 전구.
2: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요.
0: 차우세스쿠는 이곳에 모든 정부 주요 기관을 수용하고 자신의 집무실과 거처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부쿠레슈티의 역사적인 도심 대부분을 파괴하고 수천 명의 주민을 이주시켰죠. 그야말로 국민의 고요를 짜내 지은 의회궁. 로비의 길이가 약 100m, 약 1,100개의 방 등 놀라운 기록들은 독재자의 과시욕과 거대함에 대한 강박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궁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차우세스쿠는 1989년 국민들에 의해 처형되고 맙니다. 국민의 피와 땀, 눈물로 세운 아픈 역사.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인상적인 제1의 관광 명소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쿠레슈티의 구시가지로 갑니다. 중세시대 왈라키아 공국의 수도였던 부쿠레슈티의 우아한 건축 양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광을 하고 나니 좀 허기가 집니다.
1: 아, 이제야 드디어 유럽에 왔다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부쿠레슈티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맥주 궁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0: 평소 30분 웨이팅이 기본이라고 해서 일찍 갔는데요. 저녁을 먹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거의 기다리지 않고 입장합니다.
5: 드디어 들어갑니다. 맥주 궁전.
0: 문을 하나 통과했을 뿐인데 마치 시간 이동을 한 느낌. 꼭 중세 영화에 나오는 극장에 온 것 같습니다. 1879년부터 시작해 역사가 100년을 훨씬 넘는데요. 원래는 맥주를 파는 곳이었다는데 지금은 루마니아 전통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부쿠레슈티의 인기 명소입니다.
1: 와, 아, 진짜 옛날 궁전 느낌이 무심 풍기는데.
0: 궁전에 사는 왕이 반기는 것 같죠?
1: 아, excuse me.
6: Hi.
1: Welcome drink?
6: Yes.
1: Oh, thank you. 지금 마셔요?
6: Like it.
0: 많이 당황했습니다.
1: 이거 그냥 데킬라인데.
6: It is like a shot, like vodka, but a little bit more.
1: 아, 그러니까.
6: It's from liquor and it's from fruits.
1: From flour. 와, 아, 오케이.
0: 빨리 속을 달래야겠습니다.
1: Sorry, can you recommend, please?
6: Sure. I recommend you a traditional dish Romania.
1: Yeah.
6: Sarmale, normally
1: too. Oh, good. Two?
6: Yes.
1: And beer.
6: And beer, yes. We have the local beer.
1: Yes.
6: Beraklase. It's draft and it's grown in Sweden.
0: 그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술과 음식은 꼭 먹어봐야죠.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한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루마니아 전통춤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빠르고 역동적이라 보기만 해도 흥이 납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손님들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다네요. 생각보다 춤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신은 없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1: Thank you.
6: There is your beer.
1: House beer.
6: House beer. Yes, the blonde beer very good. It's mine's called me in cabbage rolls. It is very tasty.
1: Thank you.
0: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대표 메뉴입니다. 특히 사르말레는 안에 고기 소를 넣은 양배추롤인데 루마니아인들에게 국민 음식이랍니다.
1: 아, 한껏 춤을 췄다가 너무 갈증이 나서 맥주부터 마시고 음식을 먹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최고입니다, 최고. 아, 이게 안에 만두피처럼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0: 언뜻 생긴 건 만두 같은데 그 맛은 어떨까요? 제 눈이 커진 거 보이시죠? 진심으로 맛있습니다.
1: 녹아버렸어요. 너무 맛있고 김치만두랑 비슷한 맛이 나고요. 이 겉에 양배추로 싼 것 같은데 그 양배추가 백김치 맛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0: 머멀리거는 옥수수 가루를 넣고 만든 건데요.
1: 백설기 맛이 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김치만두 맛과 이 백설기의 밋밋한 맛이 어우러져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먹기 딱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0: 여행에서 음식이 주는 행복만큼 즐거운 게 또 있을까요? 앞으로의 여행이 정말 기대됩니다.
1: 아, 만약에 부쿠레슈티에 한국인분들이 오신다면 이 맥주 궁전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이 두 가지 음식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부쿠레슈티의 저녁. 그냥 보내기 아쉬운 한여름밤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은 곳은 신시가지의 분수광장인데요. 5월부터 10월 초까지 매주 금토일 저녁에 거대한 분수쇼가 열립니다. 이 분수는 차우세스쿠 시대에 건설됐는데요. 2018년 최첨단 기술로 현대화 과정을 거쳐 단순한 분수가 아니라 물과 음악, 빛의 쇼로 변모했습니다.

0: 웅장하고 화려한 풍경의 향연. 잊지 못할 부쿠레슈티의 밤입니다. 부쿠레슈티의 감동을 뒤로하고 이제 루마니아의 야생을 만나러 브라쇼브로 갑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이 중앙에 위치하며 산악, 산림지형의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루마니아.
1: 코디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면서 이게 딱 옆을 봤거든요. 와, 딱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자연 경관에 압도되는 느낌? 그게 딱 느껴집니다.
0: 지형이 험준하고 숲이 울창한 만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도 한다는데요. 이동 중 저 앞에 나타난 정체 뭘까요?
1: 야, 곰이다. 우와. 지금 새끼 곰이랑 어미 곰이랑 지금 먹이를 먹고 있...
0: 루마니아에 야생곰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두 눈으로 보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인가 본데요. 엄마 곰과 아기 곰이 도로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던져준 음식을 찾아 먹고 있습니다.
2: 와, 언제 이렇게 곰을 도로에서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1: 오, 새끼 곰이 점점 가까이 와요. 오호호.

0: 아기 곰이라고 해도 뭐 발톱을 보니 아찔합니다. 새끼 곰을 낳은 어미 곰은 어느 때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잠시지만 곰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갈색 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0: 먹이를 구하지 못한 야생 곰들이 민가에 출몰하면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 뭘 달라는 것 같아요, 먹을 걸.
0: 야생 갈색 곰은 유럽연합이 정한 야생 동물 보호종 중 하나. 하지만 개체수 조절을 위해 루마니아는 예외로 사냥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루마니아 의회는 곰 사냥 한도를 지난해보다 두 배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냥이 아닌 곰과 인간의 공존 방법은 없는 걸까요?
3: 브로지와. 아, 브로지와.
4: Alex,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too. 아, 브로지와.
4: Welcome to the bear watching tour.
3: Watching tour.
0: 사람들과 야생에서 곰을 관찰하며 곰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는 알렉스.
4: So I started around 8 years ago. I really love the nature. Oh. I love the wild life, the wild animals.
5: Cyprus. Why we came for the tour? And because we heard that

0: Okay, so for the best experience, follow me and we will go directly in the wild, yeah?
1: Okay, let's go. Somewhere deep in Bear Country lives the
2: Bernstein Bear family. 독재자 차우세스크는 곰 사냥이 취미였다는데요. 사냥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먹이를 놓아 야생곰의 살을 찌우고 덩치를 키웠다고 합니다.
0: Please, we must hear everybody. So we have two big important rules, please. One of it, we must put our phones on silent, please. Yeah.
3: Yes.
0: And the second one, please, when we have to make pictures, you can make pictures, please. Without flash.
3: Okay. Okay, understand.
2: 곰이 소리와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는 알렉스. 베테랑 알렉스도 숲에 오니 긴장한 눈치입니다. 아, 저도 많이 떨리더라고요. 야생곰이 많다 해도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는데 금방이라도 뭐가 나올 것 같은 으슥한 분위기. 거리는 짧은데 온 신경을 집중해 걸어선지 급 피곤이 몰려옵니다. 특수 코팅된 유리로 만든 이 건물에서 몸을 숨기고 곰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오자마자 곰을 보다니 운이 좋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곰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말랐습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곰들이 마을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이곳에 매일 아침 먹이를 놓아두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세계에 개입하진 않습니다.

0: trying to find some more food. There's an omniverse, yeah, so they will eat everything. Insects, forest fruits.
1: 먹이를 주긴 하지만 곰 개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 알렉스는 이런 현실을 알리고 인간과 곰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관광객들.
2: You can see. You can see here. Yes. You want to watch? Yeah, I want to put the... What's doing? What is eating? Maybe he's eating.
0: So,
2: yes.
0: You put some...
2: I'm happy. Very happy.
0: Try to find some more food.
2: I say happy in Korean. 행복해요. 행복해요.
0: Insects, forest fruits, seeds, fruits.
1: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야생 동물. 직접 보니 꼭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공존의 방법을 함께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자도로 만든 전통주입니다. 도수는 센데 행운을 준다니 안 먹을 수 없죠?
3: 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2: 어디
3: 저쪽 보시.
1: 팔링커의 효과일까요? 곰이 지나간 자리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여우를 보는 거 처음인데요. 아, 이게 꿈은 아니겠죠? I hear the drums echoing tonight. 판타지가 아닌 실사판 야생 동물의 세계. 잠시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했습니다. 이제 브라쇼브를 떠나 루마니아의 또 다른 소문난 풍경을 만나러 부조로 갑니다. 루마니아 동남쪽에 위치하며 산과 평야, 구름 지역이 두루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에 유명한 마을이 있다고 해 먼저 찾아왔습니다.
4: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젊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바로 만젤레슈티라는 곳인데요. 주민 2,000명 중 40명이 9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1: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길 꿈꾸죠. 마을 최고 어르신을 만나서 그 비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입구부터 스릴이 넘치네요.
4: 왜 이렇게 흔들려?
1: 그런데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4: 숲으로 들어간다고. 저기 마을 주민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분들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분오지와 은빠레비네. 네. 예우슨트 승원 슨트린 꼬레아데스드. 예, 감사합니다. 이 마을이 장수 마을이라고 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5: 80세, 90세, 100살이 넘으신 분도 계시죠.
4: 그러면 혹시 어디 사시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1: 친절하게 큰 길가로 나와 안내해 주시는 어르신. 가르쳐준 길을 따라 이 마을 최고 연장자를 만나러 갑니다. 할아버지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있다는데요. 20분 정도 걷자 울타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4: 이쪽에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어지우와 은발에비네. 어, 계신 것 같아요. 어, 분어지우와. 분어지우와.
1: 이 마을 최고 어르신 바치우 할아버지입니다.
4: 아, 반갑습니다. 연세를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지. 100. 근데 너무 정정하시고 너무 멋쟁이신데요? 어.
6: 아, 지금 혹시 지냈었디요?
7: 과다면.
4: 어떤 관계?
7: 딸이래.
4: 아. 어,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7: 그렇잖아요, 몇.
6: 이요 샤프제 14 파트리 아우스.
4: 파트로 파트로면 74세요?
7: 네. 84.
4: 54세가 아니라 74.

0: 하세요?
1: Cum? Satul ăsta, da, nu e mare vârstă aici, pentru că aici sunt longevivi majoritatea.
2: 제가 너무 못 믿는 티를 냈는지 아, 할아버지가 뭔가를 보여주겠답니다.
3: 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우리나라를 치면 민증 같은 것 같은데
4: 1922년 이렇게 적혀 있고요.
3: 아, 이거. 우와. 2차 세계 대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 Timpul război, a doilea război mondial.
1: Da. Am făcut 3 ani și 6 luni.
2: 3년 당시 할아버지의 나이는 겨우 23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살아낸 산 증인인 바치우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지역사회에서도 큰 자랑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그래도 가장 궁금한 건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인데요. 비법을 물어봤는데 팝콘을 튀기십니다. 팝콘이 장수 비결일까요?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3: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짭짤하니. 저 하나 먹여주세요.
5: 전자 초콜릿.
1: 매시
2: 부저우에서는 손님에게 빵과 소금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는데요.
1: Oaspeții se primesc cu pâine și sare. Pâinea e bogăția țării noastre și sarea.
4: Okay, so.
2: 집안에 소금을 주면 운이 사라진다는 속담도 있을 만큼 루마니아에선 소금이 중요하답니다.
1: 데메니아자. Și o ceapă e bună. Ceapă cu sare.
5: Ceapă cu sare.
2: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소금이 확실한 것 같죠?
3: 아, 지금 할아버지께서 지금 드시고 계신데 이게 물인가요? 저 물 마시고
5: 있어요. 술 아파?
3: 술 술?
5: 아파?
1: 고스탄?
3: 고스탄?
1: 많이 고스탄.
2: 건강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술입니다.
3: 할아버지 저 물이요, 물. 위스키 말고 물. 엄청 높게.
5: 그래서 익스플리카 주이카? 이게 루마니아 전통주.
1: 타타, 나인테 데 마사, 오체슈쿠츠 데스타 데 주이카, 사우도, 마나이카, 샤프쿠토 수도도야.
3: 노루? 노루.
2: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맛을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한 잔으로 서운한 건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살짝 살짝 입만 댔습니다.
3: 아, 분어.
5: 분어, 분어, 분어.
2: 그래도 끄떡없는 할아버지. 취미라는 피리까지 부십니다.

0: Dă mai tare, lune mare, tu vine Buzău mare.
1: 너무 표현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지금.
0: 그렇죠.
1: 너무 이러고 이제 한 잔 또 드시는 거예요?
2: 추이커는 루마니아 현지인들의 집에 대부분 있는 전통주. 자두를 발효해 한 번 추출한 증류주입니다.
1: 지금 흥이 나셔가지고 저도 그냥 옆에서 같이.
2: 제가 뮤지컬 배우잖아요. 음악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오셔?
1: 할아버지. 폐활량. 아, 저 너무.
2: 70여 년이 가까운 나이 차에 언어도 안 통하지만 할아버지와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저희 한국 사람들은 되게 건강하게 장수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그 장수의 비결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든요.
2: 할아버지가 드디어 공개한 장수 비결.
3: 아, 이렇게 소금을 이거 모아두시는구나.
2: 바로 소금입니다.
3: 우와.
2: 바다에서 용기한 부조의 소금 강산에서 채취한 건데요. 적당한 나트륨 섭취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4: 아, como a metodo, e eu trabalho com processo de tratamento da demosidice, que todos os legumes estão todos aqueles manes de manes com químicos feitos. Sala, bonus, sala que a sanari oxigênio de na sala que se dá que é bom lá dessa manes sala que não me cai a depois de minuto.
2: 잠깐 쉬라고 하시더니 뭔가를 들고 나타난 할아버지.
3: 뭐요? 그게?
5: 아, 예, 났다, 예, 났다.
3: 어? 어디 가서 할아버지? 저게 저걸로 풀을 뱉나고요?
2: 할아버지가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풀백이라는데요.
3: 오호.
2: 집이 산속에 있다 보니 매일 풀을 깎아줘야 한답니다.
3: 우와.
6: 네.
3: 아, 우리나라 날씨랑 좀 달라서 제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어렵네요. 아, 어려운데?
2: 이 정도면 가르쳐 주신 대로 잘한 거 아닌가요? 근데 눈치가 보입니다.
3: 아, 근데 저 네, 제가 또 해보긴 할 건데, 아니 아까부터 제가 이걸 못하니까 옆에 코디님이 계속 웃고 계시거든요. 코디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할아버지가 너무 잘하시는 거라니까요.
6: 어, 이거 잘하지.
3: 아, 해보세요. 이게 완전 기술이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6: 그러니까요.
3: 네.
6: 이게
3: 네. 어,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
6: 어?
3: 엄청 잘 되는데.
6: 나를 전화를 들어요.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야. 스윙을 잘해야 돼.
2: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사냥꾼이었는데 계속 걸어 다니는 게 일이었다고 해요. 그 습관이 몸에 밴 걸까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것도 할아버지의 매일 루틴 중 하나. 집에 할 일이 많아 쉴 틈이 없답니다.
3: 와.
6: 와.
2: 도끼질쯤이야 저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3: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정도 아니에요, 저.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저 한 손으로 하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아, 저도 좀 힘이 센 편이거든요. 이거 할아버지 하셨던 것처럼 배웠으니까 큰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아, 했습니다. 와, 세 번만. 전 아직 멀었습니다. 바로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어, 할아버지.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하신 거.
2: 할아버지가 모아둔 땔감들이 창

0: 창고에 한가득.
1: 하면서 막 근육도 막.
2: 버텨서 알았다 시기에 무시길래.
3: 아, 진짜 막 그 한번 버텨니 이놈의
1: 아파. 안경 느껴보세요. 아프다니까.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안경이 너무 세세요.
4: 압축기 손이 들어간 것 같아서.
1: 진짜로 꽉 지시는데.
3: 아, 멋있어.
0: 할아버지와 함께 할수록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서툴러서 아까 하다가만 풀백인데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 말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1: 막상 이렇게 또 가려고 하니까 서운하네요. 할아버지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셔야 돼요. 또
2: 나한테 물 대서 나한테.
3: 라레베데레.
1: 라레베데레. 라레베데레.
0: 몇 시간 함께 했을 뿐인데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1: 라레베데레. 라레베데레.
0: 다음에 또 바츄 할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가끔 꺼내보고픈 사람 풍경입니다. 부저우주는 여행지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그중 화산에서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진흙을 뱉어내는 진흙화산은 독특하고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유럽에서 매우 드문 풍경이라 루마니아를 여행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 보나주와 은벨레쿤 코스타
5: 파툴레이
1: 파툴레이 물주메스크
6: 돈 받아가야지.
1: 물주메스크 잔돈은 안 받고 나올 뻔했어요.
0: 석유 탐사를 하던 중 발견했다는 이곳. 1924년 이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1: 뭔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주름이 진 고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한편의 그림 같네요, 진짜.
0: 달이나 화성에 발을 디뎠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진흙 유출수가 남긴 흔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마르며 깊은 도랑을 만들었는데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진흙 화산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분화구 주변으로 진흙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화산 모양이 계속 달라진답니다.
1: 와, 이거 흘러내리고 있네. 완전 그냥 머드팩인데요, 머드팩?
0: 아까 손등에 썬. 질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3,000m 이상의 깊이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지하수와 암석의 점토를 같이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곳. 진흙 화산입니다.
1: 우와. 지금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화산 같긴 한데.
0: 표면으로 가스가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용암이 끓고 있는 듯 합니다.
1: 자연이 정말 신비롭고, 저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반신욕하게 좋아 보이고, 제가 머드팩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0: 사실, 반신욕보다 이곳에 오면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 남겨진 영화의 주인공이 돼보는 것. 멋진 음악 부탁드립니다. 큐!

0: 와, 이런 광활한 풍경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시대로 가볼까요?

만약 휴대전화가 사라진다면요,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겁니다. 길찾기 앱에 의존하는 이 길친 저에게는요, 당장 어디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아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어디든 실시간으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아 이거 참 신통합니다.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바로 위성항법장치 GPS입니다.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는 인공위성에서 위치정보를 받아서 내가 지구상 어디에 있더라도 그곳을 정확히 파악하여 헤매지 않고 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GPS는 인류 문명사 내내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나침반을 뒷방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지구 자기는 지구 중심에서 회전하는 쇳덩이 때문이라는 이론이 일반적인데요. 현대 과학도 아직 완전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먼저 지구 자기의 존재를 알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철새와 고래에서 일부 물고기와 곤충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물이 지구 자기정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고 이동합니다. 몸속 어딘가에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생물 나침반에 대한 첫 실험 증거가 나온 것은 1950년대였습니다. 독일의 한 과학자가 이 철새 한 종류를 커다란 사장에 가두고 이 비행 방향을 관찰했어요. 새장 밖에는 태양을 흉내내서 움직이는 전구를 설치했습니다. 관찰 결과 이 철새가 날아가려는 방향은 인공 태양 위치에 따라 바뀌었어요. 이를 그 과학자는 철새가 태양 위치를 기준으로 생물 나침반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이윽고 1972년 철새 몸에 생물 나침반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앞선 새장 실험을 발전시켜서요, 이번에는 자기장을 걸어주면서 철새 이동 방향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자기장을 조정하여 철새의 날개짓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 나침반의 존재가 명확해지자 과학자들은 자연스레 그 실체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조류에는 최소 두 개의 자기 감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리 위쪽에 있는데요, 이 구조체는 실제 나침반처럼 자철석이 주성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망막에 있는데요, 크립토크롬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조류를 비롯한 동물에서 이 크립토크롬은 빛을 받아 활성화되면은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자기 수용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성이란 생명체가 외부 자극에 대하여 행하는 방향성 있는 운동을 이루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우선 주성은 자극에 대한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극을 향하면 양, 그 반대로 가면 음의 주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빛이나 물, 특정 화합물 등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주광성, 주수성, 주화성 등으로 구별할 수 있죠. 주성이라 하면 흔히 동식물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주성의 최고봉은 세균입니다. 세포 하나가 곧 개체인 세균은 너무 작아서 개별적으로는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해 화산 분화구에서 동물 소화관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균의 이런 능력은 주변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주성에서 비롯됩니다. 세균은 주성을 통해서 먹이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이를 위해 세균은 주변과 세포 내 환경 조건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세포 내 조절 물질이 관여하는 이 신호 전달은 주로 세균의 편모를 향합니다. 세균이 모터보트라면 편모는 모터로 움직이는 프로펠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편모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세균은 전진하고요, 반대로 회전하면 진행방향이 꺾입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무작위 운동을 하게 되어 방황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다 특정 신호가 감지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 방황을 멈추고 용의 주도하게 편모를 휘저으며 방향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197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우츠월 해양연구소에서 갯벌 진흙생을 분리하던 연구원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진흙물 한 방울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떨어뜨려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한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세균이 포착된 것입니다. 순간 그는 실험실 창문

눈으로 도는 빛의 주광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빛을 차단해도 문제의 세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호기심에 작은 자석을 현미경 근처에 움직였더니 놀랍게도 그 세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른바 주자성 세균이 세상에 데뷔하는 순간입니다. 주자성 세균은 그 세포 안에 마그네토솜이라고 하는 나노 자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토솜은 이 세포막이 자철광 입자를 둘러싼 형태인데요. 입자의 크기나 개수는 세균에 따라 다양합니다. 마그네토솜은 세포막 변형, 철분 흡수 및 결정화, 사슬 형성 등 상당히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합성에 참여하는 유전자 수만 해도 보통 40개가 넘습니다. 왜 이들 세균은 이토록 품을 많이 들여서 굳이 자석을 만들려는 걸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주자성 세균은 모두 바다 또는 민물에 살며 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소에 민감해서 공기보다 낮은 산소 농도를 선호하거나 산소가 있으면 아예 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그네토솜은 세균이 저산소 또는 무산소 환경에 머무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북반구나 남반구에서는 자기장이 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는데 주자성은 이러한 자기장 방향성을 이용하여 적당한 수심에 해당 세균이 위치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자성 세균은 물속에서 유산소층과 무산소층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토솜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물에 산소 하나가 더 붙은 이 화합물은 강한 산화작용을 해서 대개 3% 수용액을 만들어 소독제나 표백제로 사용하죠.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있으면 세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마그네토솜은 세균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과산화수소의 축적을 막아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도 분명 수행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주자성 세균이 애써 자석을 만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토솜이 비단 특정 세균에만 쓸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균 자석을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암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적으로 만든 나노 자석에 약물을 실어 투여한 다음 몸 밖에서 자기장을 이용하여 표적 부위로 약물을 보내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자석보다 세균자석이 생체 적합성도 뛰어나고요. 인체에서 이물 반응이나 염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독성도 낮아서 의료용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마그네토솜을 이용한 약물 전달체 연구에 큰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발표된 연구 성과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장내 세균에서 분리한 효소로 A 또는 B형 혈액을 O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 혈액형은 A, B 다음에 C가 아니라 O일까요? 1900년 오스트리아 의사 란트 슈타이너는요, 인간 혈액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 피를 섞어서 관찰하는데, 일부는 엉겼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액 응집 여부를 정리하여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A, B, C형으로 일단 구분했어요. 그런데 C형이 다른 혈액형 피와는 엉기지 않아서 없다는 뜻하는 독일어 O 내에 첫 글자 O를 따서 ABO 혈액형이라고 최종 명명했다고 합니다.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혈육의 정이 깊은 물을 가리키는 비유죠.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혈액은 모양새가 마치 설탕을 탄 미숫가루 물 같습니다. 이 컵에도 미숫가루 물을 가만히 두면 미숫가루는 바닥으로 가라앉죠. 미숫가루는 물에 섞여 있는 거고요. 설탕은 물에 녹아 있기 때문이죠. 혈액도 비슷합니다. 설탕물에 해당하는 액체를 혈장, 미숫가루처럼 혈장에 섞여 있는 입자를 혈구라고 부릅니다. 혈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나누는 적혈구, 병원체를 감지하여 제거하는 백혈구,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빠르게 출혈을 멈추고 손상 부위를 수리하는 혈소판입니다.

적혈구는 택배기사, 백혈구는 보안경비원, 혈소판은 긴급보수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을 나타내는 A와 B는 사람의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분의 종류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방금 설명한 항원 역할을 합니다. A형과 B형 적혈구에는 각각 항원 A와 항원 B가 있죠. A, B형 경우에는 적혈구가 두 개의 항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O형 적혈구에는 이러한 항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장에는 항원 A와 B에 대한 항체가 각각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나갑니다. 항원 A를 가진 A형 혈액형에는 어떤 항체가 존재할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죠. 응집은 항원 항체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A형 혈액에는 항체 B가 있습니다. B형 혈액은 그 반대고요. 같은 맥락으로 O형은 두 가지 항체를 모두 지니고 있고 A, B형은 두 항체 모두 없다는 사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O형 혈액을 보통 범형 혈액이라고 부릅니다. O형은 항원이 없으니까 응집이 일어나지 않고 혈장에 있는 항체는 수혈자의 혈장에 희석되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의 사람에게 수혈이 가능하죠. 그러나 진정한 범형 혈액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적혈구에는 RH라는 또 다른 항원이 있어서 그 유무에 따라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RH 마이너스 O형이 진정한 범형 혈액이죠. 다만 대부분 사람이 RH 플러스형이어서 O형 혈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는 사람 혈액형과 관계없이 수혈할 수 있습니다. RH 플러스형 비율은 백인에서 85%, 흑인에서 95%, 황인에서는 99.3% 정도인데 한국인에서는 99.9%로 유독 높습니다. 범형 혈액은 혈액형 검사를 할 시간조차 없는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론상 적혈구에 있는 항원을 제거하면 A형, B형 모두 O형이 됩니다. 이에 효소를 이용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연구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쉽게도 실제로 활용할 만큼 효율이 좋은 효소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마침내 덴마크 공대와 스웨덴 룬드대 공동연구진이 아커만시아 뮤스니필라라는 장내세균에서 분리한 효소로 A형 항원과 B형 항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B형 혈액을 O형으로 바꾸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상용화에 이르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B형 혈액을 이른바 범형 혈액인 O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연 셈이죠. 아커만시아 뮤스니필라는 이름대로 뮤신을 좋아해서 장 점막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관 내벽은 부드럽고 끈끈한 조직, 곧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점막 세포는 끈끈한 액체, 점액을 분비하는데 그 주요 활성 성분이 뮤신입니다. 점막은 조직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가두어 감염을 예방하고 다양한 항균제도 분비합니다. 한마디로 이 복합 방어 기지인데요. 뮤신이 점막 기능의 핵심입니다. 점막 미생물 무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뮤스니필라는 여느 미생물보다 뮤신 분해능력이 뛰어납니다. 뮤스니필라는 뮤신을 먹고 여러 가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내놓습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이란 탄소 2개에서 6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지방산을 말하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장내 산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유익균은 번성하게 하고 병원균 성장은 억제합니다. 또한 창자 내면을 덮고 있는 그 장관 상피의 치유와 재생 그리고 점액 생성도 촉진합니다. 2004년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처음 분리된 이 뮤시니필라는 장 건강은 물론이고 비만에서 제2형 당뇨병과 아토피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사성 그리고 면역성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해당 질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 뮤시니필라 풍부도와 병세는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요, 치료 효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미생물 치료제

세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균이 인간의 혈액형까지 바꿀 수 있다니 미생물의 승모는 우리 학이 나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고맙습니다.

0: 그에게 내어주는 자연은 시인의 가슴에 남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오래도록 기억될 노래가 되었습니다.
1: 여기가 진짜 박두진 선생님의 문학길.
0: 자연 한가운데 폭 파묻힌 천년 고찰, 이곳에선 누구나 좀 쉬어가도 좋답니다.
2: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여기 오는 게 참 좋습니다.
3: 뭔가 역사나 그런 전통도 느낄 수 있고 자연도 아름다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0: 하나의 풍경이 된 오래된 유적들과 그곳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북쪽에는 비봉산, 남쪽에는 칠연산이 있어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곳 죽산면. 이곳엔 천년 고찰인 칠장사가 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북적북적.
4: 이제 한 명만 집어넣어주셔. 거기 차 안 받을 거야. 나가주셔. 차량이요? 한 6, 700대 정도 생각합니다.
5: 사람은?
4: 사람은 한 1000명 정도에서 한 1200, 300명. 천년 고찰 아닙니까? 최고 안성에서는 그래도 최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잠깐 비켜주세요.
0: 신라 선덕여왕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칠장사. 1년 중 방문객이 가장 많은 날인지라 방문객이 끊이질 않는데요. 천년 넘는 역사를 가진 사찰인 만큼 눈 돌리는 곳마다 이야기거리가 풍성합니다.
6: 해소국사가 왕명을 받아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악인 7인을 현인으로 교화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을 칠현산으로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0: 칠장사에는 보물급 유물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해소국사비엔 임진왜란 당시 훼손되었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7: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저 칼로다, 해수국사비를 칼로다 후려쳐서 딱 잘라지니까 여기서 피눈물이 나왔답니다. 해서 일본 애들이 아주 혼비백산하고 도망쳤다는,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사실.
0: 설레 동화에나 나올 법한 신기한 이야기들. 안성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칠장사에 얽힌 추억이 하나씩은 있답니다.
7: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소풍지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다녔는데 12년 동안 소풍을 다닌 곳이 이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20리길을. 그것도 지금은 길이나 좋죠. 옛날에 논두랑 밭두랑 좁은 길이었어요. 점심 먹고 바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거예요. 소풍이에요, 소풍이.
0: 산세 아름답고 볼거리 풍성하니 여전히 이곳은 참 좋은 나들이 장소입니다. 사람들 발길을 사로잡는 전각엔 역사적 기록이 벽화로 남아있죠.
6: 풍에도 어린 시절에 여기서 활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여기서 저쪽을 바라보는 여기에서 활을 쐈다는 일종의 전설이죠.
0: 비운의 삶을 살았던 승려 궁예와 한때 쇠락했던 칠장사를 재관한 고려시대 승려 해소국사 등 칠장사에 머물렀던 인물들이 화폭에 담겨있는데요. 조선의 의족 임꺽정이 도둑 무리들과 의형제를 맺은 곳도 바로 이곳 칠장사입니다. 칠장사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곳. 어사 박문수가 과거시험 삼수를 하게 됐을 때 이곳 칠장사에서 기도를 올리고 꿈에서 시제를 받아 장원급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요즘 말로 마소원 명당이 됐다 안 합니까?
8: 송무학수, 송무학수, 소람처럼

0: 건강하게 44철 탁처럼 오래 살라고.
1: 오래 살라고.
0: 100년해로 같이 100년 동안 같이 함께 가자고.
2: 젊은 이들이여 예술에 목말라 하자. 좋은 대학교 한 번에 붙어 예술을 하자.
3: 하하, 이렇게 방송까지 탔으니 그 소원들 다 이루어질 겁니다.
2: 여기에 왔어도 저희가 마음을 다잡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열심히 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험생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네, 여기는 정말 뭐 굳이 불자가 아니시더라도 오셔가지고 뭐 산책도 이렇게 잘 돼 있고 하니까 산책 뭐 걸으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마음도 좀 편안을 얻으시고 저는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네요.
3: 느린 걸음으로 둘러보기 딱 좋은 안성의 싱그러운 자연, 고개면에선 고개를 어디로 돌려도 숲청정 자연입니다.

0: 대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바쁘게 벌목정인 한 남자. 안성에 웬 대나무 숲이 있나 싶지만 대나무의 북방 한계선 지역인 안성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게 대나무입니다.
1: 세계면이 대나무 죽자를 쓸 만큼 대나무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삼중면, 죽삼면, 일중면 이게 다 대나무 죽자거든요. 그래서 뭐 동네 이름도 뭐 장중리, 중립리, 뭐 이렇게 원죽동 이렇게 죽자를 쓰는 고장이 굉장히 많죠.
0: 이 마을도 대나무가 지천인 곳. 날이 좋을 때면 수시로 진수위의 야산에서 나무를 한다는데 대체 이 대나무로 뭘 만드시려는 건가요?
1: 아, 요거 가지고요. 안성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참 궁금하니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작업에 필요한 대나무는 얇지만 탄성이 좋은 것들이랍니다. 바로 요렇게요.
1: 안성에서 자생하는 산죽이에요. 이게 이제 특징이 속대가 두껍고 탄성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신우대입니다. 신우대. 이게 이제 옛날부터 화살로 많이 쓰이던 재료죠. 이거 역시 단단하고 보건력이 좋은데 얘는 이제 산죽보다 좀 두껍게 자라요. 굵기가. 예,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0: 심사숙고에서 고른 이 대나무로 만든 건 바로 낚싯대. 송영훈 씨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나무 낚싯대를 만드는 명인입니다. 재단한 대나무는 속까지 매끈하게 다듬습니다. 이렇게 해야 낚싯대로서의 매력이 더 커진다네.
1: 대나무 낚싯대 가장 큰 장점이 손맛의 장점이 굉장히 좋아요. 자연스러운 휨새나 이런 거는 아무리 인위적으로 만든다 해도 이 자연스러운 대나무 소재를 따라오기 힘들다는 거죠.
0: 낚싯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대나무는 모두 3년가량 말린 것들. 단단해진 나무의 모양을 잡는 과정은 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답니다.
1: 복사율로 구워주면 내부까지 조직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졸대 교종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나무를 반듯하게 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낚싯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한 달 남짓. 특히 수평을 맞추는 일에 공을 많이 들인답니다.
1: 근데 이게 대나무가 굉장히 성질이 못됐어요. 이게 열로 구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워가지고 똑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대로 한 70% 60% 정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7, 8번을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대나무 낚싯대 만드는 작업

0: 중에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지난한 작업이에요. 예, 어렵기도 하고.
1: 이토록 손 많이 가고 힘든 일을 업으로 삼게 된건 20여 년 전. 더 좋은 낚싯대를 찾아 전국을 다니며 명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운명도 바뀌게 되었답니다.
0: 순천에 우리나라 대나무 낚싯대 마지막 장인분이 계셨어요. 방기섭 선생님이라고. 취미로 이제 낚시를 하면서 또방 선생님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고 배우고 이랬었는데 2006년도인가 방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 마지막 장인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누구도 이 대를 이어서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1: 그 후로 독학하다시피 해서 대나무 낚싯대 장인이 된 용훈 씨. 석달 넘게 걸려 만든 낚싯대로 대한민국 전통문화 공모전에서 입상했을 정도로 공예가로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지난 2019년에 지역 명장으로 인정받기도 하셨지요.
0: 사절로 준비가 된 거고요. 이렇게 끼게 되면 긴 낚싯대 한 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1: 자, 완성된 낚싯대를 들고 향한 곳은 작업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저수지. 평소 자주 찾는 이곳에서 낚싯대를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무려 6살 때 낚시에 입문했다는 대단한 낚시광 용훈 씨. 자, 그렇다면 그 실력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죠?
0: 한 100마리 사고 쳐볼까요, 오늘? 100마리는 무리고, 10마리? 네네.
1: 벌써 소식이 온 겁니까?
0: 오기로 왔네요. 아이고, 잔챙이네. 에이, 피레미가 잡혔어요. 제대로 된 애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1: 심기일전 다시 기다려보지만 오늘은 영 감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기사,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는 게 인생사.
0: 자연에 있고 물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구름이나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앉아있는 자체가 좋은 거죠, 낚시라고 하는 게.
1: 이렇게 자연 속에 파묻힌 걸로도 만족입니다. 아주 특별한 버스를 모으는 주인공, 안성토박이 도희전 씨. 오늘도 특별한 손님과 함께라죠? 누굴 태울지, 어디 설지는 다 희전 씨 마음대로.
2: 여기 오세요. 예?
0: 어디 가?
2: 아니, 여기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둘레길. 저 오토바이 대놓고서 여기 버스 타셔요. 예? 산책 좀 가게. 예. 지금 저기 지나가다가 저희 큰아버지를 뵈가지고 버스 타고 같이 저기 산보 가시자고 그러십니다.
1: 우연한 만남이 더 즐거운 법이죠. 이 버스는 희전 씨가 1년 가까이 걸려 직접 개조한 거랍니다. 성악가 출신인 그가 고안해낸 일종의 움직이는 공연장인 셈입니다.
2: 최소한 1박 2일 정도 놀러 갈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저희만의 가족 캠핑카? 예, 그걸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노래하고 공연하는 사람이라서 무대를 좀

0: 아니 어떨까?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든 저만의 드림카.
1: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2: 출발!
1: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 이런 날엔 가족과 함께 자주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성 팔경 중 일경으로 꼽히는 금광호수인데요. 오염 없이 맑고 깨끗한 금광호수는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낚시 명소이기도 합니다. 트인 호수와 산봉우리가 어우러진 자연 경관 덕에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0: 이게 큰아버지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예? 네? 물가에 있으니까 되게 잘 자라네요.
3: 여기가 금이 나왔고 광산이 있어가지고 그 금광면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왔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김치떡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그 굴에 갖다 놓으면 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 사실 금광면에 있던 건 금이 아닌 은이 나오는 광산. 하지만 호수 이름 때문인지 동네 사람들은 금광이 있었다 기억하는 겁니다.
0: 자, 좋은 데 왔으니까 또 좋은 노래 한곡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0: 브라보라고 외쳐주세요.
1: 브라보.
2: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아름다운 호수 둘레길. 이 길은 해라는 시로 잘 알려진 안성 출신 시인 박두진을 기리며 조성된 문학길입니다. 1916년 안성에서 태어나 박목월, 조지훈 시인과 함께 청록파로 활동한 박두진. 안성에서 보낸 20여 년의 유년기는 시인의 중요한 문학적 토대였습니다.
3: 원래 사실은 저희 고시도 집정촌 마을 현지에 박두진 선생님의 집필관이 있죠. 지금도 있으세요. 그 집필관의 터를 뭐 큰아버지가 알아봐 주셨다고.
4: 예. 내가 송해서 한 거예요. 그 12년간을 댕겼다는 거예요.
3: 땅을 찾아 다니셨는데?
4: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잡은 거지.
3: 아, 그럼 박두진 선생님하고도 친하게 지내셨겠네요?
4: 까장시러워, 그 양반은. 심시간도 그것도 빨아서 들은 양반이요. 분재를 좋아하지, 분재하고 아, 수석.
3: 분재하고 수석?
4: 그 양반한테 수석하고 분재라는 걸 배웠어.
3: 교과서만 배웠던 그 박두진 선생님 이야기를 우리 큰아버지한테 들으니까. 예? 성품은 되게 좋으셨어요? 그럼 그 시절에도 시도 쓰시고 그러셨어요?
4: 그렇지.
2: 고향 안성으로 돌아와 말년에 자신이 사랑한 자연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긴 박두진 시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오흥리 언덕에 그의 집필실이 있었습니다.
3: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진짜 박두진 선생님의 문학길. 예. 독일에 가면 철학자의 길이 있듯이 여기가 진짜 박두진 선생님의 철학의 길.
2: 시인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1998년 작고 전까지 살았던 이곳에서 대표 작품인 수석 열전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죠. 시인이 머물렀던 이 동네는 사실 소문 난 명당이기도 하답니다.
0: 여기 뭐가 이렇게 좋으셨을까?
4: 오로지 여기가 보면 삼태미 같이 생겼대요.
3: 삼태미?
4: 네. 물은 있는데 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가 부자가 되는 동네야.
0: 이 동네가
4: 삼태미 같이 생겨가지고
0: 삼태미처럼 생겨서
4: 나가는 게 안 보이니까
0: 부자가 되는 동네다.
2: 꿈 같은 나들이를 마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 독일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던 희전 씨. 하지만 이제는 고향 마을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노래도 나누는 게 그의 꿈인데요.
3: 맛이 뭐 이탈리아 밀가루고 또 이탈리아 정통 방식으로 굽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2: 화덕의 고원에 더 바삭한 도우에 고소한 치즈, 그 위에 향긋한 바질까지 올려주면 피자의 정석, 마르게리타 완성.
5: 오 솔레미오,
3: 피자가 나왔습니다. 배고프셨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 피전 씨의 피자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1: 평상시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시고 맛도 솔직 담백해요.
6: 하시죠. 여기 이제 식사하러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7: 아, 그래요?
6: 그럼요.
8: 어서 오세요. 피자도 드셨으니까 이탈리아 노래도 한 곡 들으셔야죠. 예.
9: 제 차 어떻습니까?
10: 너무 좋아요.
9: 제가 1년 동안 만든
3: 저의 작품.
1: 아, 너무 예. 좋으세요.
3: 코로나 시절에 밖으로 나가고 싶은 염원을 담아서 만든 이동하는 바퀴 달린 클래식카.

0: 감사합니다.
1: 너무 멋지시고 아,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2: 안성에 자주 오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 자주 놀러 오세요.
3: 우리 아버지가 놀았던 놀이터에서 놀고 또 제가 다녔던 학교에 저희 아들이 또 학교에 다니고 부모님이 계시지만 또 다른 터전의 부모님 같은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면 안정적으로 아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소중한 곳이죠.
4: 낭만 가득한 풍경을 간직한 고장 안성. 그곳엔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계절 평안한 고장 안성에서 한번 쉬어가 보시렵니까?
5: 안성시장이 전국 3대 시장이었죠, 옛날에.
6: 남사당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유랑 예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진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딱 한 번만 만나봤으면. 만나고 싶은 이도 많다. 그래서 탄생했죠. 딩동댕.

0: 모두 안전벨트 단단히 매셨죠?
1: 네!
2: 우리 지금 어디로 가요?
0: 딩동댕 버스! 오늘은 아주 먼 옛날 미국으로 갑니다!
2: 미국요? 어? 누구 만나러요?
3: 바로바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2: 정말요?
0: 오!
2: 너무너무 기대돼요.
0: 나도. 그냥 라이트 형제 만나러
4: 출발!
0: 20년 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5: 자,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면 됐다.
6: 우와, 이거 봐봐, 잘 돌아가지.
7: 이야, 역시 우리 형. 자전거 만드는 솜씨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니, 근데 얼굴이 이게 뭐야? 이제 좀 쉬어.
6: 아이, 고마워. 아유, 근데 쉴 수는 없지. 자전거를 많이 팔아야 우리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겐 꿈이 있잖아?
7: 알지. 우리의 오래된 꿈.

0: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1: 맞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우린 꼭 만들 수 있을 거야.
2: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와, 정말 라이트 형제가 마주친 거죠? 아,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슝 슝
1: 슝 슝.
0: 아, 자전거 찾으시는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뭘 좋아하시려나? 아주 빠른 자전거? 아니면 아주 안전한 자전거?
3: 아, 자전거라뇨. 아니요, 아니요.
2: 저희는 비행기 만든 분들을 찾아왔는데요.
0: 비행기?
2: 네.
0: 아, 비행기라면 지금 만드는 중이라 아직...
1: 잠깐만!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라이트 형제는 반드시 기필코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말 테니까요.
0: 그럼요. 저희 믿어주세요. 오,
4: 믿습니다.
5: 저기요.
0: 또 손님이다, 손님.
1: 어서오세요.
5: 저희 자전거 좀 보러 왔는데요.
6: 네. 이 자전거 좋아 보이네요.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5: 섬섬.
1: 뭐 그런 편이죠. 저희 라이트 형제는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5: 그런데 그 번 돈, 그 비행기인가 뭔가 만드는데 다 쓴다면서요?
1: 네.
5: 아서요.
6: 무거운 기계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5: 그래요. 그것도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책만 보고 연구하면서 만든다며요.
6: 박사님들도 못 만드는 비행기를 그래 갖고 어느 세월에 만들겠어요?
5: 그만둬요.
6: 네.
0: 그만둬?
7: 여기서 잠깐. 남들이 비웃는 비행기 만들기. 이제 그만 포기할까요? 아니면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도전할까요? 형제 선택은!
3: 설마 이대로 그만두나요?

0: 비행기를 꼭 만들어야겠어.
1: 우와. 그렇게 책을 보며 열심히 연구한 끝에 마침내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완성했어.
2: 엥? 이게 비행기라고요? 지금이랑은 좀 다른데.
1: 그렇지. 맨 처음 만든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었대. 나무 뼈대에 천을 덮어서 만들었거든. 이 비행기로 나는 연습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
2: 이게 무슨 일이죠?
1: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지. 그것도 100번도 넘게.
2: 그렇게나 많이요?
1: 그래도 실패할 때마다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대. 그래서 비행기의 모양도 점점 더 튼튼하게 바뀐 거야.
3: 저게 하늘을 난다고?
4: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3: 그래도 혹시 알아요? 지켜봅시다.
5: 모래바람! 이 모기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0: 나 준비됐어.
5: 좋았어. 오늘은 꼭 날아보자고.
0: 날아! 날아! 날아! 날아!
3: 줄 알았지. 기계가 어떻게 하늘을 나냐고.
4: 아유, 집에서 잠이나 잘걸.
3: 아유, 이렇게 자꾸 실패할 거면 그만둬요. 그만둬.
6: 그만둬?
7: 여기서 잠깐. 계속되는 실패, 몸도 마음도 지친 당신, 이젠 포기할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꿈을 향해서 또다시 도전할까요?
2: 아유, 너무 지쳤나봐요.
5: 그러게. 우리 할 만큼 했지?
0: 여기서 그만하자.
5: 여기서 그만?
0: 응, 여기서 그만하고 저기서 계속할까?
5: 그래, 계속해야지. 우리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매번 매번 새로운 걸 배워왔잖아.
0: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지. 그러니까 저기서 계속하자.
5: 좋아! 자, 다시 실험 시작. 간다! 엔진 작동!
0: 제발, 제발, 제발, 제발!

0: 감사합니다.
1: 이런 걸 다 준비하셨네.
2: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2: 맨 처음엔 12초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분 가까이는 날 수 있어요.
3: 내가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요.
4: 그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이제 두 발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요.
3: 아유, 그러겠죠. 이 고생을 또 하겠어요. 고생은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0: 그만해?
4: 여기서 잠깐! 고생 끝에 짧은 비행에 성공한 당신! 일단 날아봤으니 이제 여기서 멈춘다? 아니다! 좀 더 오래 날기 위해 계속 도전한다!
0: 그래. 한번 성공도 해봤는데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있지!

0: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더 오래오래 가는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1: 12초로 시작했지만 12시간을 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2: 우리 날개님들 어쩜 이렇게 포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1: 우리에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3: 계속해서 도전한 덕분에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분에서 10분, 20분, 30분 점점 더 오래 날 수 있게 되었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비행기는 점점 더 튼튼하고 안전해졌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거야.
4: 예!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2: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만나다니. 이게 다 딩동댕 버스 덕분이에요.
3: 맞아.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굴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지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지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공부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구의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뭐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지무 발견 산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 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줄무랑
5: 덥다운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왜 초록띠야?
1: 어제 태권도장에서 승급 심사했잖아. 훈민 합격. 그래서 초록띠 받아왔지.
0: 아, 맞다. 난 갑자기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느라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승급 심사 못 갔지.
1: 내 초록띠 멋지지? 태권도.
0: 난 아직 흰띠인데.
1: 근데 내가 훈민이보다 발차기 더 잘하잖아.
0: 뭐?
1: 지난번에 사범님께서 내가 발차기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 하!
0: 내가 초록띠 땄는데 정음이가 나보다 발차기 더 잘한다고만 말하면 나 너무 속상해. 어이.
1: 훈민이가 왜 속상해하지? 친구가 초록띠를 땄다고 자랑할 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정우마, 안녕?
0: 안녕?
4: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훈민이가 태권도 초록띠를 받아왔다? 근데 내가 발차기 더 잘한다고 말했더니 훈민이가 서운해하지 뭐야?
2: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3: 응.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5: 대화의 법!
2: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6: 거북아.
7: 응?
6: 우리 달리기 시합할래?
7: 좋아.
6: 준비됐지?
7: 준비됐어.

아유, 거북은 보이지도 않네. 아, 여기서 잠 좀 자야겠다. 아.

0: 내가 이겼다.
1: 뭐, 뭐야? 다시 해.
0: 그런 게 어딨어.
1: 다시 해. 다시 해.
0: 난 너랑 달리기 놀이하는 거 재미없어. 내가 이겼는데 인정해주지도 않고. 흥.
2: 달리기에서 거북이 이겼는데 토끼가 인정해주지 않네.
3: 토끼가 다시 해 라고 말하니 거북은 같이 놀고 싶지 않아졌어.
4: 둘 사이가 멀어졌군.
2: 여긴 아니야.

0: 속상해.
1: 응? 내가 열심히 달려서 이겼는데 넌 내가 이긴 게 속상하니?
0: 아이, 그게 아니라.
1: 나 이제 너랑 달리기 놀이 안 해.
2: 친구가 이겼는데 속상하다고 말하다니.
3: 열심히 달린 거북이 실망하는 표정이군.
4: 다신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을 것 같아.
3: 여기도 아니야.
0: 와, 축하해.
1: 고마워.
0: 내가 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한테 졌네. 다음엔 절대 안 잘 거야.
1: 좋아.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런데 토끼가 안 자면 내가 이기기 힘들지도 몰라.
0: 에이, 거북이 이길 수도 있지. 다음에 다시 하는 거야?
1: 좋아.
0: 약속.
1: 약속.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는 거야?
0: 다리를
1: 이렇게.
2: 저것 봐. 토끼가 졌어도 진심을 담아서 기뻐해주고 있어.
3: 축하해 라고 말하니 거북도 기뻐해.
4: 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6: 소설아 한대. 나와라 한글.

0: 축하해!
1: 축하해! 저장 완료! 축하해! 정은이의 손으로!
2: 축하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축하해. 훈민이에게 축하한다고 말할래. 훈민아! 왜? 훈민이 초록빛 딴 거 정말 정말 축하해.

0: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오!
1: 축하해줘서 고마워.
2: 나도 태권도 열심히 다녀서 초록빛 딸 거야.
1: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정음이 축하해줄게.
2: 응. 태권도 하!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축하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오늘은 내 생일! 앙!
4: 앙! 앙! 축하해!

0: 있을까?
1: 짠!
0: 할아버지, 축하해.
1: 고마워, 악어야. 근데 할아버지께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는 거야. 축하드려요.
0: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1: 그래, 고맙다.
0: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1: 그래, 안녕. 아유, 귀여운 악어.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축하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축하해. 끝.
0: 어른께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축하드려요. 축하해. 헷.
1: 축하해. 훈민이가 초록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음이가 발차기를 더 잘한다고 말해요. 훈민이는 속상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축하해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축하해가 나왔어요. 훈민아, 정말 축하해. 훈민아, 정말 축하해. 훈민아, 정말 축하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니.
2: 부메랑으로!
3: 야!
2: 요! 요! 요! 야니까, 이렇게.
3: 야!
2: 이렇게. 이렇게. 우와!
3: 훈민아,
2: 응?
3: 우리 둘이 노니까 정말 재밌지.
4: 응, 재밌어.
3: 훈민이는 응? 내가 제일 좋지.
4: 응, 정음이가 제일 좋아.
2: 우와.
3: 나도 훈민이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놀자.
4: 우리 둘이서만?
3: 응. 유치원에서 역할 놀이 할 때도 우리 둘이서만 하는 거야. 바깥 놀이 할 때도 우리 둘만. 와, 재밌겠다. 다른 친구들은 끼워주지 말자.
4: 하지만 선생님이 모두 사이좋게 놀라고 하셨는데.
3: 아, 훈민아, 우리는 쌍둥이잖아. 우리 둘만 놀아야 더 재밌지. 약속이야, 약속.
4: 알겠어. 약속.
3: 우와, 재밌겠다.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너도 빨리 준비해.
4: 아이 참, 정음이랑 둘이만 놀기로 약속해버렸네. 내 진짜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네.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훈민아, 안녕?
4: 안녕.
5: 어떤

0: 말이 궁금하니?
1: 정음이가 유치원에서 둘만 놀자고 그래서 그러기로 약속했어. 내 진짜 마음은 아닌데.
2: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3: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4: 대화의 방!
2: 친구가 옳지 않은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5: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6: 뭐? 그건 속이는 건데.
5: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6: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
5: 가위 내는 거야? 알았지? 가위?
2: 주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는군.
7: 기쁨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알았다고 말하다니.
3: 기쁨이의 표정이 불편해 보여.
2: 여긴 아니야.
5: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6: 뭐? 그건 속이는 건데.
5: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6: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5: 알았지?
6: 고마워.
5: 그치, 고맙지. 나 너무 좋은 생각 해낸 것 같지. 가위 내기야?
2: 주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는데 기쁨이가 고맙다고 말했어.
7: 주리는 자기 생각이 멋지다고 오해를 하고 있군.
3: 고맙다고 말한 기쁨이도 마음이 불편해 찡그린 표정이야.
7: 여기도 아니야.
5: 기쁨아, 이따가 편 나눌 때 우리 똑같이 내자.
6: 뭐? 그건 속이는 건데.
5: 우린 단짝이잖아. 그래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 나 가위 낼게. 너도 가위 내. 알았지?
6: 어쩌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5: 알았지?
6: 아니.
5: 어? 왜? 왜 아니야?
6: 남을 속이는 건 나쁜 행동이야. 규칙을 잘 지켜야 더 재밌지.
5: 그래. 기쁨이 말이 맞아. 난 기쁨이랑 같은 편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약속한 거 취소.
6: 약속 취소. 편은 달라도 우린 좋은 친구잖아.
5: 맞아.
2: 저것 봐. 친구의 옳지 않은 생각에 아니? 라고 말했어.
7: 아니, 라고 말하고 나니까 편안한 표정이야.
3: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자고 하면 아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2: 저것 봐. 둘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4: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2: 소설아, 한글!
8: 나와라, 한글! 차!
3: 하! 돌아와!

0: 아니
1: 아니
2: 저장 완료. 아니 훈민이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아니? 그래, 나도 아니라고 말할 거야.
4: 호민아, 유치원 갈 시간이야. 이제 나가자.
3: 그래, 나가자.
4: 응. 자, 너 우리한 약속 잊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끼어지지 말고 우리 둘만 놀기.
3: 아니? 아니. 유치원에서 놀 때는 누구든 놀 수 있어. 친구를 안 끼워주는 건 나쁜 행동이야. 같이 못 노는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4: 그래, 훈민이 말이 맞아. 난 너랑 둘이서만 놀고 싶어서 그랬어.
3: 우린 집에서 매일 둘이서 놀잖아. 유치원에서는 다른 친구랑도 놀자.
4: 좋은 생각이야. 훈민아, 아니? 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3: 정음아, 내 의견 들어줘서 고마워.
4: 유치원 가자.
3: 응.
4: 늦겠다, 늦겠어.
5: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아니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6: 냠. 냠. 아니. 꿀깍.
5: 악어, 요 녀석. 너 자꾸 한글 먹을 거야.
6: 아니.
5: 할아버지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아니요.
6: 아니요.
5: 그래. 악어야, 안녕.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아니.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니.
6: 어른께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아니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요.
5: 아니. 정음이가 훈민이에게 유치원에서 둘만 놀자고 말해요. 그런데 훈민이 생각은 달라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생각이 다를 땐 아니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아니가 나왔어요. 아니, 내 생각은 달라. 아니, 내 생각은 달라.

0: 아니, 내 생각은 달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흔들흔들 싱싱 부끄러움.
6: 여기서도 싱싱
7: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으로 날라라.
6: 재밌다.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의자도 돌려볼까.
8: 내일 또 놀자. 안녕
7: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무도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네네.

언니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멋진데?

안 태워줄 거야? 아! 아! 싱싱 달려 싱.

조심해, 엄마! 앞에 고슴도 차!

아,

0: 좋아, 다 됐어. 드디어 나만의 파스타 요리 완성이야. 자, 먹어봐.
1: 뭐야,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0: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어서 드세요.
1: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0: 먹고 싶어 할 친구가 있지. 곰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직 먹는다니까.
1: 안 먹을걸.
0: 곰아, 먹을 테니까.

낚시하는 곳인데 또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손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1: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0: 아이, 그건 위험해.
1: 그치만 재밌을 거야.
0: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1: 만세! 배 타고 간다!
0: 이를 어떻게...

0: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1: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0: 정말? 어딘데?
1: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0: 다시 돌아가야

있었구나.

먹어봐, 어서. 내가 만든 파스타인데 제발 먹어봐.

0: 맛없어서 아무도 안 먹을 거라고 하더니 보라고 몽땅 다 사라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6: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옥스포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점심에
11: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2: 저녁에
11: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7: 얼리면 더 맛있어.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9: 지금.
18: 얼굴엔
19: 순한 킹킹.
18: 중물엔
19: 덥덥한 말.
20: 순하게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끼끼끼. 난 세상에서 바나나를 제일 잘 먹는 침팬지. 어?
1: 진짜 침팬지 같아, 키미.
0: 공순아, 우리 간식 먹고 다시 놀까?
1: 좋아.
0: 우유랑 같이 먹자. 보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동물놀이 중이지. 어떨게? 진짜 펭귄 같지?
3: 뭐, 냉장고 안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러다 감기 걸려.
2: 걱정 마.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빨리 동물놀이 하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먹이기.
3: 야구비티는 동물이 아니잖아, 포미.
2: 목이 길긴 길잖아. 왜 변신이 잘 안 되는 거야?
0: 봄이 열이 많이 나.
3: 감기에 걸렸나 봐.
2: 내가 그런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0: 봄이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어.
2: 그래도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3: 이렇게 뜨거운 아이스크림은 처음 봐.
2: 그래도 녹진 않는데

0: 죽으면 안 돼.
1: 엄마한테 약 받아와도?
2: 약이 싫어! 널 하라고 해!
0: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폰이.
2: 약이 먹어야 감기가 나지!
3: 약은 맛없단 말이야!
0: 지금은 약 먹고 쉬어야 해. 제 발명품 절대 쏟아지지 않는 약 숟가락만 있으면 소용없구나.
4: 얘들아 괜찮아?
2: 약 먹이기 엄청 힘드네.
0: 우리 그냥 동물놀이 할까?
1: 그래!
3: 나도!
2: 누가 제일 입이 클까? 나는 악어! 그와!
0: 그럼 나는 하마!
1: 근동물 하면 개구리지!
5: 개굴! 개굴!
1: 쪽!
4: 나는 뭉치! 와!
3: 이제 내 차례지. 나는 사자다.
2: 지금이야?
1: 아이고!
0: 아유!
2: 감기약 들어갑니다.
0: 봄이. 이제 열은 내린 것 같아.
2: 다행이다, 봄이.
3: 너희들 덕분이야.
2: 유리가 약도 먹어야겠다는데.
3: 약은 정말 정말 싫다고.
4: 이제 콩콩마을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 봄을 뽑은 사람이 한 팀이야.
2: 와, 파란색이다.
3: 나도. 우와, 콩콩이랑 팀이다.
1: 난 핑크색.
5: 좋아, 우승은 우리 거야.
4: 콩콩이랑 팀이네.
2: 팀이 괜찮겠어?
0: 그럼 콩콩이랑 나는 최고의 콤비라고.
4: 자, 이 공을 굴려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5: 바람처럼 빠르게, 알았지, 큐리?
4: 준비됐지? 그럼 출발!
1: 야!
4: 좋아.

0: 만두. 좋았어. 빨리 가면 깰 텐데.
1: 우리 먼저 갈게.
2: 콩콩이 낮잠 시간이구나.
1: 우리가 1등!
0: 1등 할 수 있었는데. 꼴찌네.
3: 이번엔 박 터뜨리기. 콩주머니를 박에 던져 제일 먼저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4: 와, 팀이 힘 정말 세다.
0: 이번엔 우리가 이겨야 해, 휴리.
1: 토스에게 던져.
4: 좋아, 거의 다 됐어.
5: 콩콩이도.
4: 콩콩이도 하고 싶다고?
0: 좋아. 자, 던져봐.
4: 콩콩아, 이제 내가.
0: 우리가 이겼다!
3: 마지막 게임은 2점. 림보를 지나서 터널을 통과하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이야. 그럼 시작!
0: 규리, 빨리 와!
5: 뭐야?
1: 내가 먼저 한 테니까!
4: 우와, 콩콩이 잘한다. 이번엔 내가...
5: 좋았어.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1: 내가 먼저. 가위바위보.
0: 큐리, 빨리 가자. 어서.
5: 우와, 우리가 우승하겠어. 콩콩아, 이쪽이야.
4: 콩콩아, 터널로 들어가야지.
2: 콩콩아! 이런.
3: 지미와 콩콩이 팀 우승!
5: 이럴 수가! 콩콩아, 우리가 이겼어! 역시 우린 멋진 콩!

0: 정말 달다.
1: 몇 개 안 남았네.
2: 산딸기가 이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3: 아, 코디, 넌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남은 산딸기를 크게 만들어주라고.
0: 크게? 잠깐만 기다려봐.

0: 짠! 이건 내가 만든 발명품! 크게 크게 돋보기야!
1: 어떻게 쓰는 건데?
0: 아하! 이렇게 돋보기를 조준하고 햇빛을 쬐면 짜잔! 뭐든지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난다고!
2: 역시 코디야! 빨리 산딸기도 키워보자!
0: 이제 산딸기가 점점 크게 크게
3: 왜 안 커져? 어?
0: 이상하다! 갑자기 왜 안 되지? 햇빛이 모자랐나? 파워 온!
4: 이게 어떻게 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2: 커다란 산딸기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그만.
4: 뭐?
3: 얘들아, 피해!
1: 어떡하지?
5: 나무로 장난치면 안 돼. 내려놓자. 응?
3: 끈적끈적해.
2: 코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0: 나도 작아지는 방법은 몰라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2: 어떡해.
4: 쿵쿵아, 안 돼! 아, 쿵쿵이 낮잠 잘 시간이잖아.
2: 그럼 쿵쿵이를 재운 다음에 작아질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1: 쪽쪽이만 있으면 바로 잠들 텐데.
5: 맞아, 아까 쿵쿵이랑 같이 커져서 마당에 떨어졌어.
1: 저희가 가져올게요.
5: 그래, 부탁할게. 우린 그 사이에 자장가를 불러줘보자.
2: 네?
0: 어떻게 해야 작아지지?
3: 어디?
0: 아, 깜짝이야! 와! 어? 다들 어디 갔지? 설마? 렌즈 크기를 줄이니까 작아지는구나! 방법을 찾았어! 와!
6: 잘 자라 우리 쿵쿵. 앞뒤과 뒷동산에.
2: 쿵쿵이가 빨리 와야 할 텐데.
1: 우리한테 맡겨.
3: 준비됐어.
7: 좋았어. 발사.
1: 코디, 지금이야.
0: 응. 작아져라. 파워 오.
5: 우리 쿵쿵이 돌아왔구나.
0: 다행이야.

0: 위험하게 이런 걸 던진 게야.
1: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0: 조심했어야지. 네가 빠뜨린 게 이거냐?
1: 아니요.
0: 그럼 이거구나.
1: 아니요, 도토리 빠뜨린 건데.
0: 에? 도토리? 아, 이거네. 자, 자, 다신 빠뜨리지 말거라.
1: 네, 네. 황금 도토리. 할아버지, 이건 가버리셨네. 일단 가져오기.

0: 진짜 멋지다.
1: 민치야, 뭐해? 어? 그게 뭐야?
0: 이건 황금 도토리야.
1: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만져봐도 돼?
0: 대신 조심해야 해.
2: 근데 어디서 난 거야?
0: 어? 그게 그냥 생겼어.
1: 어?
0: 어?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돌려준다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3: 잠깐만, 할아버지가 잘못 주신 거잖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0: 착한 척은. 뭉치는 원래 착하거든. 어휴, 아무래도 내일 돌려주러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까? 반짝반짝 예쁘다.
1: 어? 뭉치다. 뭉치야.
0: 와, 깜짝이야. 내 황금 도토리. 안 돼. 어휴, 다행이다. 멈춰. 어떡하지? 고디!
4: 뭉치 안녕! 멋지지? 이번에 발명한 고무동력 비행기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0: 하늘을 난다고? 그럼 나 좀 태워줘, 빨리!
4: 알았어!
0: 빨리, 빨리! 빨리! 고디, 새 옆으로 가줘!
4: 응! 터보 엔진 가동!
0: 새야, 이거 줄게. 그 도토리 돌려줘.
4: 안 돼! 아주 하!

0: 나오냐? 조심하라고 했지.
1: 죄송해요. 황금 도토리 돌려드리러 왔어요.
0: 뭐?
1: 사실 제가 빠뜨린 건 평범한 도토리였거든요. 황금 도토리가 훨씬 멋지지만 할아버지가 찾으실 것 같아서요.
0: 너라면 솔직하게 말하러 올 줄 알았지.
1: 네.
0: 황금 도토리는 너처럼 착한 아이를 위한 선물이었다.

0: 이 간지 계절이야.
1: 뭉치야. 황금도 토리 찾았어?
2: 왜? 어, 그리고 이거 내 거 맞대.
1: 어? 그럼 네 거지.
2: 그게 원래는 아니야.
3: 얼른 돌아가자. 비행기 고쳐야 해.
2: 뭉치야, 빨리 와. 오, 알았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옥스퍼드 타운.
1: 해군도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나도 비타젤리.
12: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2: 옳지.
1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옳지.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킬킬.
16: 식물엔
17: 덥덥한
18: 순하게
17: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빨리 와!
1: 오!
0: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1: 우와.
0: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2: 오!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3: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4: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 줄게. 바로 뱉은 벼.
1: 오!
4: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뱉은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5: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4: 당연하지.
5: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6: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7: 우리도 해보자.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0: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5: 1.
0: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2: 그래,
9: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3: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0: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